죽겠는데 돼지 엄마는 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봐, 저기 좀 뭐라니까.

0: 엄마가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어.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너희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곰마,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다.

0: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곰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1: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옆구리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굽혀서.
0: 안녕, 곰마.
1: 더 굽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반대쪽으로.
0: 잘난 척만 하기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기 고마,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뭐야? 사진을 대체 어떻게 찍는 거야? 너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 맡기겠다. 저기 곰마, 이 세상 최고의 사진작가님. 제발 예쁜 사진 한 장만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앉아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렸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0: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1: 어? 안녕?

알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엄마 안녕.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그래, 누가 자기 일에 끼어드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래 도와주는 게 좋겠다. 아주 비밀스럽게. 나한테 진짜 완벽한 계획이 있지. 우리만의 비밀 도우미단이야.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도우미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토끼 쟤는 통나무 하나도 못 들어 올린다니까. 돼지야,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시작해.

내버려둬. 그냥 게임하고 있는 중이라고.

0: 이제 정말 알겠지? 우리가 바로 진짜 비밀 도우미였다니까. 토끼 저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핏핏핏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핏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콩순이는 딸기 농가.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눈꽃 섬에

0: 난 재미없는 것 같은데.
1: 아프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2: 우리 누가 빨리 가나 해볼까? 저기 호프가 있는 곳까지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알았지?
3: 그래.
1: 알았어. 반칙하게 없기다.
2: 물론이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3: 휙. 짠.
2: 와.
0: 난 누워있네.
2: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보자고.
3: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1: 하나만아. 내가 1등일걸.
4: 뭔가 이상해.

0: 이렇게 더워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한 눈꽃 열매가 열렸잖아. 이런 적은 처음인데.
1: 아, 덥다. 땀이 다 나네. 더워, 더워.
2: 진짜 더워.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 호프?
3: 응, 그런데 햇살이 좋아서 꽃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1: 아이스크림이 필요해. 얘들아, 내일은 우리 숨바꼭질 하자. 너희들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4: 그래, 내가 꼭 너를 찾아주마. 이제 집에 가자. 안녕, 내일 보자.
2: 잘 가, 얘들아.
1: 잘 가. 안녕, 안녕.
0: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이건 깨끗하지 않은 무언가가 나무로 흡수된 것 같은데. 내일 해가 뜨면 눈꽃 열매 나무를 다시 확인해야겠어.
1: 아, 더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냉장고야, 네가 이리 좀 오면 안 되겠니? 아이스크림 좀 줘라. 그래, 그래. 하프가 간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다. 쪼쪼바, 쪼쪼바. 너는 너무 맛있어. 아직도 덥네, 더워. 밖으로 나가자.
2: 선풍기를 만들어둬서 다행이야.
4: 아휴, 왜 이리 더운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잖아.

0: 아이들 잘 잤어? 난 어제 더워서 잠을 못 잤어.
1: 맞아. 어제 너무 덥더라. 난 선풍기가 있어서.
0: 뭐야? 그런 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말을 해줘야지.
2: 맞아, 맞아. 혼자만 잘 잔 거야?
1: 아니, 난 다들 잘 자는 줄 알았지. 아니, 그런데 하프는 어디 갔어?
0: 어? 그러게. 하프가 안 보이네. 하프 집으로 가보자. 하프! 하프!
1: 어? 하프가 어디 간 거야?
2: 혼자서 뱃썰매 타러 갔나?
0: 어? 뱃썰매? 혼자? 하프! 하프! 어딨어?
3: 잘 잤다. 뭐야? 여긴 어디야? 뭐지? 어? 저기가 눈꽃섬인 것 같은데. 아, 배가 고파.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눈꽃섬은 멀리 있고. 에휴, 모르겠다. 잠이나 더 자자.
0: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가? 뭐지?
4: 숨바꼭질?
0: 그래, 이 녀석 어디 숨어서 우리를 보면 웃고 있을지도 몰라.
2: 숨바꼭질이 아니라 정말 사라진 거라면.
1: 그럼 랄라님에게 말해야지. 얼른 랄라님에게 가보자.
0: 아니, 우리가 하프를 찾아보자.
4: 어떻게?
0: 우리에겐 마법이 있잖아.
5: 뭔가 안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눈꽃나무가 시들어버리면 눈꽃섬이 위험해질 수 있어.
0: 하프! 너 여기 있는

0: 여기 눈꽃 하나가 있다. 어디든 볼 수 있는 마법으로 하프 널 찾아내고 말 거야.
1: 랄라님 없이 마법 젤리를 만들어도 괜찮을까, 윙크?
0: 괜찮지. 이제 기다릴 동안 붕어빵 먹으러 가자.
2: 붕어빵! 그래, 가자!

0: 나나! 아, 예지라! 너희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
1: 우연의 일치! 1%의 확률 정도 될까?
0: 그래, 잘 됐다. 하나씩 가지고 갈래? 하프가 안 보이네?
2: 하프, 이 녀석 아침부터 숨바꼭질 놀이 중.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아.
0: 맞아, 정말 꾹꾹 숨었어.
3: 맞아.
0: 정말 숨바꼭질하는 거 맞겠지?
2: 그럴걸?
4: 여기다 모여있었네.
0: 랄라님, 붕어빵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하프가 안 보인다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4: 뭐? 하프가? 무슨 말이야 그게?
2: 아니, 하프가 아침부터 숨바꼭질을 하는지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마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려고요.
1: 찾을 수 있을 거예요.
4: 뭐? 마법? 너희들 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열매를 오븐에 넣었니?
2: 네, 그래야 마법 젤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4: 우연해! 오드피!
5: 왜 변하지?

0: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게 좋으니까 모두 나가 있는 게 좋겠죠?
1: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우리 나가 있자 얘들아. 하프는 어디 있어? 아직 못 찾았지?
2: 정말 어디 간 거지?
1: 하프야, 숨바꼭질 이제 그만해.
3: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뭉크,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4: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 배고파.
2: 윙크! 저기! 하프가 있어!
3: 진짜 하프다! 빨리 가자! 하프! 정신 차려!
2: 빨리 가자! 서둘러!
4: 어떻게 된 거야?
3: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4: 나도 몰라. 자고 일어났더니.
3: 하프, 정말 대단한 숨바꼭질이었어.
4: 숨바꼭질.
2: 윙크, 빨리 병원에 가자.
1: 폴라가 이상해요. 하프는 깨어날 수 있는 거지. 설마 계속 누워있진 않겠지?
2: 그럼, 당연하지. 그냥 힘이 빠져서 누워있는 거야. 곧 일어날 거야.
3: 하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2: 괜찮아. 곧 일어날 거야.

0: 파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1: 괜찮아. 이제 곧 일어날 거야.
2: 파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1: 이제 곧 일어나겠지?
3: 파프는 어때? 아직 안 일어났어?
4: 나 일어났어요.
1: 하프! 일어나줘서 고마워.
2: 하프야, 일어났구나.
4: 뭉크, 네가 대답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좀 일찍 일어났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2: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 눈꽃나무 열매를 오븐에 넣지 말았어야 했어.
0: 윙크,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니까.
2: 맞아, 윙크. 자책할 필요 없어.
5: 맞아, 맞아, 윙크.
2: 그래도 급하게 마법 젤리를 오븐에 넣는 게 아니었는데.
4: 아니, 윙크가 뭐, 눈꽃 열매가 어떻게 됐는데?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6: 윙크가 눈꽃 열매를...
0: 잠깐, 잠깐. 내가 설명해 줄게. 평소처럼 마법 젤리를 만들기 위해 눈꽃 열매를 오븐에 넣고 등대를 나왔는데 갑자기 등대가 펑 하고 폭발했어.
5: 맞아, 맞아.
2: 다행히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4: 그럼 오븐이 왜 터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1: 눈꽃 열매가 원인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 랄라님이라면 알 수도 있을 텐데.
4: 랄라님? 맞다, 랄라님은 어디 있어?
5: 여기 병원에 계셔.
0: 오븐이 폭발하고 등대가 무너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어.
4: 뭐라고? 랄라님! 랄라님!
7: 안 돼요. 지금 랄라님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4: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누워있어요? 언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누워있거나 깨어나지 않거나 마법 젤리를 만들어주지도 못하거나 먹지도 못하거나 방구도 끼지 못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7: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지만 방구는 지금도 낄 수 있어요.
5: 랄라님, 빨리 깨어나요.
4: 와, 랄라님이 대답했다.
6: 와, 다행이야, 다행이다.
7: 그럼 전 다른 환자 때문에 가볼게요.
0: 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마을을 좀 치우자. 너무 어지러워져 있어.
6: 네.
5: 그래, 그럼 난 너희들이 마을을 치우는 동안 아주 아주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 올게.
6: 와, 신나다.
4: 붕어빵, 맛있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1: 얘들아, 여기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여기에 넣는 거야.
2: 아, 여기 있다.
5: 와, 윙크 멋있다.
4: 재밌겠다. 나도 할래, 나도.
2: 우리 어차피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하는데 누가 저 쓰레기통에 많이 넣었는지 내기할래?
4: 그래, 하자, 하자.
5: 응, 하자.
1: 나의 뛰어난 운동 감각을 보여주지.
2: 시작이라고 외치면 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넣느냐야.

0: 좋아, 멋진 협동.
1: 아, 다 끝냈다. 와, 다 치우고 나니까 원래 눈꽃섬으로 되돌아온 것 같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어? 저건 하프가 좋아하는 쭈쭈반데.

0: 많이 깨끗해졌네. 다 끝나가는 거지?
1: 재활용.
2: 놀면서 하니까 재밌다.
3: 맞아, 재밌어.
2: 얘들아, 얘들아, 폴라에게 가볼까? 가서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0: 그래, 가자, 가자. 왜 그래, 폴라? 도와줘!
4: 라나, 무슨 일이야? 폴라, 괜찮아?
1: 재활용.
2: 재활용?

아이고.

0: 무슨 일이야?
1: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재활용! 재활용! 저 맛있는 병이었다.
2: 역시 맛있어, 맛있어.
3: 저 쭈쭈바 껍데기 콜라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야.
0: 맞아, 맞아. 콜라 주머니에 있었어.
1: 맞아. 내가 저걸 죽고 나서 이상해진 것 같아.
3: 기분 나쁜 빛을 내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어.
4: 내게 맡겨. 물범 꼬리 돌려치기 기술을 보여주기.

0: 괜찮아.
1: 아, 그래,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하도 놀라서 그래.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다. 오븐이 터지고 마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
2: 맞아, 맞아. 오븐이 터지고 나서 계속 문제가 생겼잖아.
3: 랄라님이라면 비밀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0: 말이야?
1: 그렇다면 나의 꼬리 돌려차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군.
0: 얘들아, 저기 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돌발이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하게
13: 진물엔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반발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리 여행가자!
5: 환영합니다!
4: 그럼 여기 출발!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6: 기내식입니다!
5: 아, 맛있겠다!
7: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6: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이, 이. 다시 해볼게. 이, 이. 이제 네 차례.
12: 난 못하겠어.
11: 방금 무슨
12: 소리지?
11: 저쪽이야. 가보자.
12: 같이 가.
11: 어디서 봤더라?
12: 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고 있어. 가보자. 여기 봐. 사가 있어.
11: 사? 사라고? 그대로 멈춰라 노래하는 거야?
12: 그림이야. 살을 그린 거라고.
11: 나도 알아. 저건 뭐지?
13: 어서와 어서와. 환영해. 새로 오픈한 스탬펄린 파크야.
11: 트램펄린을 말하는 거야?
13: 아니 아니 아니야.
12: 봐.
14: 우, 재밌다.
11: 4? 너 맞아?
14: 당연히 나지. 1, 2, 3, 4. 블록 4개. 맞지? 어떻게 점프하더라도 난 계속 4야. 야호!
13: 내 차례야. 야호! 난 계속 3이라고. 야호! 빰빰빰!
11: 어! 멋지네.
14: 방금 멋지다고 했어? 진짜 멋진 건 5야.
12: 이거 다 네가 만든 거니?
15: 내가 했지. 블록이 많을수록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11: 나도 탈래.
13: 제법이야. 근데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전부 다 같은 모양이잖아.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일 뿐이지.
12: 아, 그래도 나보단 낫지. 봐. 이게 다야. 한 가지 모양. 너희들에 비하면 난 전혀 멋지지 않아.
1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네. 하나, 둘, 셋.
12: 아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13: 세상의 큰 모양들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12: 그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큰 모양들을 만드는 거네.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요리를 전부 다 만들었네.
1: 예! 최고야!
2: 그럼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해볼까? 내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지. 바로 불꽃놀이!

0: Dios.
1: Oh,

0: 너무 재밌어. 내 몸은 블록 한 개야. 다 합치면 1. 1.
1: 하나, 둘, 하나, 둘. 난 숫자 2. 안녕 얘들아. 내 몸은 블록 두 개야. 다 합치면 2. 1. 2. 1은 내 일부, 1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2. 확!
0: 난 1, 나는 한 조각, 나도 1, 나도 한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 2.
2: 1, 2, 3.
0: 하나, 둘, 셋.
2: 1, 2, 3.
3: 난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대장이지. 딱 보면 알지. 다 합치면 멋져. 다 합치면 최고. 다 합치면 미안. 3.
1: 다시 해봐.
3: 그래. 나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넘버 블록 블록 대장.
4: 제대로 하란 말이야.
3: 난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 몸은 블록 3개야. 다 합치면 3.
2: 1, 2, 3.
3: 1은 내 일부, 2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3. 와!
1: 난 2, 나는 두 조각.
0: 난 1, 나는 한 조각.
3: 결국 다 합치면 3.
2: 1, 2, 3.
5: 난 숫자 4. 내가 장담해. 내 몸은 블록 4개야. 다 합치면 4. 1, 2, 3, 4. 1은 내 일부, 3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4. 와!
0: 난 3, 난 세 조각.
6: 난 1, 나는 한 조각.
5: 결국 다 합치면 4. 아직

0: 나도 이, 나도 두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서 정성호 형이야 봐. 선도 네 개, 모서리도 네 개.
2: 나 숫자 5, 살아 숨쉬어. 내 몸은 블록 다섯 개, 다 합치면 5. 1, 2, 3, 4, 5. 1은 내일부, 4또 내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1: 난 4, 나는 네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5. 살아 숨쉬는 오, 여기서 멈출 수 없지. 1는 내일부, 3도 내일부, 결국 다 합치면 오.
3: 난 3, 난 세 조각.
0: 난 2, 나는 두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오. 하이파이브. 우단.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커피 구조대와 아야야 유량.
8: 라이더, 하프파이프 협곡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신나게 놀다 가자. 여기가 대박인 게 큰 파이프 모양 코스랑 꼬불꼬불 코스도 있대. 천연 스케이트보드장이잖아. 좀 더 말해줄래, 용감한 데니엑스? 내일 자세히 보여줄게. 이 새 보드를 타고.
9: 와,
8: 멋있네.
10: 되게 재밌겠네. 내일 아침 일찍부터 타려면 얼른 자자.
11: 잠이 올지 모르겠네. 난 너무 설레서 진짜 안 되겠다. 자긴 자야겠어.
10: 잘 자, 얘들아. 참, 저 아래쪽에 있는 가시덤불 조심하고. 발바닥 찔리면 아프니까.
8: 맞아. 아야야 강아지처럼 되기 싫으면 말이야.
12: 아야야 강아지? 그게 누군데?
8: 누구긴 유령 강아지.
13: 유령 강아지?
8: 유령이래.
13: 좀 더 말해봐.
7: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 댕이.
8: 한번 들어봐봐. 그냥 살짝 무서운 유령 강아지 얘기야. 이름이 아야야인 거지. 한밤중에 꽃발로 걷다가 짖는데 가시덤불 위에 숨어있다. 누가 오잖아? 그럼 똑같이 만들어버린대. 이 소리 나게 아야야.
14: 그렇게 어이없는 얘긴 처음 듣는데.
7: 맞아, 진짜 황당해.
8: 그래, 난 스트리머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간을 키워야지.
10: 에이, 괜찮아, 러블. 여긴 유령 같은 거 없어.
8: 아야야 유령이란 거 진짜 무섭죠? 안 그래요, 위대한 시드 선장님?
15: 에헤이, 난 유령보다 내가 사막에다 숨겨놓은 돈이 털리는 게 더 무서워.
8: 저기요, 그 돈은 무인도에 묻었잖아요. 사막이 아니고.
15: 어, 그래. 아. 작전 변경 나르비. 보물 대신에 난 저기 저 스케이트보드 가질래.
8: 선장님이 꾸역꾸역 밟아야 하는 요 자전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15: 그래, 넌 발도 안 닿잖아.
8: 근데 어떻게 빌려요? 쟤네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요.
15: 겁을 줘서 쫓아내면 되지. 아야야의 도움을 받는 거야.
8: 아야야 강아지 어디요? 아, 우리가 유령인 척 겁주자고요.
15: 맞아, 아르비. 아님 이렇게 부를까? 아야야.
16: 이게 무슨 소리지?
7: 아야야 소린데. 데니가 말해준 유령 얘기가 진짜였나 봐.
10: 진정해, 러블. 세상에 그런 게.
8: 러블 말대로 아야야 유령이야.
15: 유령 그림자도 한번 보여줄까? 아우 아우 에우 아우 아우.
8: 아야야가 온다.
15: 아우 아우.
10: 뭐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보자.
8: 다들 가시덤불 조심해.
15: 갔어. 저 스케이트보드는 이제 우리 거다.
7: 바짝 붙어와, 데니. 어? 데니는 어딨지?
13: 저거 데니 스케이트보드인데.
15: 데니
10: 어디가?
8: 이리 와. 쟤 지금 협곡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10: 우리가 구해줘야겠지?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8: 어? 방금 뭐 했지? 어?
13: 마셜, 조심해!
8: 걱정 마! 난 아야야는 아니야. 내 코가 아야한 거니까.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애니가 어두운 협곡 안까지 가서 다치기 전에 구해줘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애니를 찾을 수 있게 협곡에 불을 비춰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다음은 케이스. 넌 데니가 꼬불거리는 코스까진 못 가도록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케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아야야 유령한테 잡힐 순 없지. 와! 저거 내가 본 스케이트보드잖아. 야, 이게 유령이면 다냐? 한 갈 때까지 가보자. 뭐야? 왜 여기 이런 게 있어?
1: 스카이, 데니를 찾으면 우리한테 알려줘.
2: 바로 알려줄게, 대장.
3: 저 위대한 시드 선장님, 속도를 늦춰야겠어요.
4: 아, 됐어. 뭐야, 나 왜 이렇게 어두워?
2: 데니, 멈춰. 잠깐, 데니가 아니네. 너는 욕심쟁이 해적 시드잖아.
4: 이제야 왔냐? 아, 나 바쁘다. 안녕.
2: 라이더, 스케이트보드는 전에 만났던 해적 시드가 훔쳐간 거였어. 지금 그걸 타고 도망치는데.
1: 뭐라고? 그렇구나. 둘 다 다칠지 모르니까 멈추게 해볼래?
2: 바로 갈게.
1: 제이스, 데니를 찾아줄래? 스케이트보드를 탄 게 데니가 아니래.
5: 알았어, 대장. 바로 찾은 것 같은데? 데니, 멈춰!
0: 내 스케이트보드 찾기 전엔 안 가! 그리고 데니 X야!
5: 걸려있어.
1: 잘했어, 체이스. 스카이, 그물에 걸린 데니를 들어서 옮겨줄래?
2: 그래, 적어도 데니는 구하겠네. 기다 멈추시네요. 다시 데니로 올 거니까.
3: 위대한 시드 선장님, 이제 멈추죠.
4: 멈춰? 뭐래? 이 귀한 보물을 여기서 포기하자고?
1: 전부 다 고생 많았어. 근데 시드랑 아르빈은 어떻게 됐지? 아까 그 울음소리네. 주마, 초음파 탐지기로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줄래?
0: 이 소리는 그쪽 근처 큰 바위들 뒤에서 나는 건데.
1: 아, 저거네. 러블, 네가 가서 저 큰 돌을 치워줄래?
6: 나한테 아야야 유령이 숨어있는 바위를 치우라고?
1: 유령은 그냥 꾸며낸 얘기야.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갈게.
6: 알았어. 더블 스피드로 출동.
4: 손전등은 어디 있어? 너무 깜깜해.
6: 안 돼. 라이더, 바위 치우러 왔는데 아야야 유령이 정말로 있나 봐.
1: 러블, 설사 세상에 유령이 있더라도 난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6: 봤어, 라이더? 아야야 유령은 시드랑 아르비였어.
0: 내 보드를 타고 도망가잖아.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막아야지.
4: 저 틈을 지나가자. 쟤네 차로는 어림없으니까.
1: 저 둘을 막게. 다들 차량 조명을 절벽에다 쏴줘. 스카이, 불을 밝혀서 시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공중으로 들어버려.
2: 알았어, 라이더.
4: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뭔 소리지?
3: 아, 저건 뭐죠?
7: 저건 아야야야야!
8: 내 사랑스러운 보드야. 고마워, 퍼피 구조대.
9: 또 누가 보드를 함부로 가져가면 우릴 큰 소리로 불러줘.
6: 아님 짓든가.
5: 퍼피 구조대와 밤샘 야광 파티.

0: 안녕 얘들아, 오늘 밤샘 야광 파티에 입고 갈 옷인데 어때?
1: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0: 짠, 여기 너희가 입고 갈 야광 옷도 준비해놨지.
2: 좋아.
1: 멋지다.
3: 고마워 라이더.
4: 우린 야광 파티

0: 기억하지? 구대희 시장님은 야간 파티를 하지 공룡 파티를 하려는 게 아니란다.
1: 할아버지, 어디 갈 땐 최대한 멋지게 꾸미잖아요.
0: 물론 잘 차려입으면 좋지.
1: 네, 전 이 공룡을 입은 게 제일 멋지거든요.
0: 안녕하세요. 모두 야간 띠 두르고 야간 파티 가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1: 이 파티 진짜 기대돼요.
0: 아니, 이게 무슨 짓이니?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예!
0: 이 테이프는 왜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오늘 야간 파티에 맛있는 간식이 없기만 해봐라. 살려줘!
2: 우리 파티 손님은 언제 오려나? 와! 저기 둥둥 떠다니는 요상한 부엉이는 대체 뭐라?
0: 왜 불러야?
2: 저건 누군지 딱 알겠네. 근데 저 사람은 둥둥 떠서 뭐 하는 거래? 어이구, 치카레타야. 보아하니 새로운 파티 게임은 아닌 것 같네.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3: 아, 시장님, 가고 있어요.
2: 여기 파티장이 난리가 났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둥둥 떠다녀. 와, 저분들 좀 내려줄래? 알렉스도 많이 겁먹었어.
3: 걱정 마세요, 시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1: 저거 외계인 꼬마 비행장

0: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서들 와. 우리 동네 밤샘 야광 파티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나 봐. 손님들이 방울에 갇혀서 떠다닌대.
2: 멋지다!
3: 진짜 이상하다. 근데 너희 혹시 밖에 있는 우주선 봤어?
4: 어, 나 봤어. 그거 꼬마 외계인이 타던 거 아닌가?
0: 맞아. 그 외계인이 가끔씩 사람들한테 방울광선을 쐈잖아.
1: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럼 우리가 떠다니는 사람들을 내려줘야겠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네가 짚라인에 흡착컵을 달아서 저 방울에다 붙인 다음 끌어내려줘.
0: 스파이 체이스 즉시 출동!
1: 그리고 마셜, 소방차 사다리를 타고 저 방울들을 같이 끌어내려줘.
3: 멍멍 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만났었지?
1: 안녕하세요, 시장님.
2: 라이더, 이제 마음이 놓이네. 손님들이 다 하늘에 떠 있어서 먹을 것도 못 드리고 있었어.
3: 내가 데려올게. 사다리! 물대포 발사! 날아다니는 것도 좋았는데!
1: 저거 봐! 케이트랑 켈리야!
4: 내가 맡을게!
1: 체이스,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4: 그러게! 롱! 찍찍이 신발! 짚라인 꽉 잡아 케이티 지금 내려줄게
0: 고마워 이제 목욕할 때마다 비눗방울이 달리 보이겠어
1: 체이스 저기도 부탁해 험딩어 시장님
5: 진짜 맛있는 파티 음식이 있어야 할 거야
3: 저건 또 뭐지? 사다리! 휴, 주홍이 너였구나 내가 금방 꺼내줄게 물대포 발사!
6: 비바보브 벨!

0: 앉아 멈춰.
1: 우리야 우리 네 친구.
0: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밤샘 야광 파티하느라 이런 옷을 입어서 달라 보이는 거니까.
2: 리파?
3: 봐, 테이프를 붙인 거야.
2: 나도 사실은 공룡이 아니라 그냥 나라고.
4: 나비 바비 뱀파레 굴.
2: 솔라이더, 나 좀 도와줄래?
0: 너 지금 어디 있어, 마셜?

0: 우리가 바로 갈게, 마셜.
1: 알았어, 여기서 기다릴게. 아님 저기 있든가, 빨리 와줘.
0: 스카이, 마셜이 방울을 갇혀서 바다 위를 떠다닌대. 헬리콥터로 데려다 줄래? 서둘러야 돼.
2: 밤하늘을 나는 스카이! 마셜, 어디까지 갔어? 대장, 찾았어!
0: 좋아, 이제 케이블이랑 벨트를 써서 잡아줘.
2: 준비 완료! 벨트! 이걸 어째? 헬기 프로펠러 바람 때문에 방울이 계속 날아가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3: 안 돼. 방울이 자꾸 움직이면 마셜을 못 잡을 거야.
0: 아, 그래. 네가 스카이를 도와주러 갈래? 스카이, 네 헬리콥터 날개 바람으로 방울을 마을 한복판에 쭉 날려보내줄래?
2: 바로 날려줄게.
0: 이번 작전은 특별히 우주에서 도와주기로 했어.
2: 주황이 꽉 잡아, 마셜. 비누방울이 엄청나게 빙빙 돌 테니까.

0: 간식이 다 어딨게 여기지롱.
1: 멋진 파티네요, 구대의 시장님.
2: 고마워, 퍼피 구조대. 덕분에 내 파티도 손님들도 다 무사했어.
1: 참 다행이에요. 또 밤샘 파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2: 근데 저 외계인만 야광 장식이 없는 게 좀 걸리네.
1: 아닐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들이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식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큰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덮어본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뿌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캐슬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바다를 지키는 아쿠아 윙스. 오늘은 또 어떤 신나는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걸.
7: 나도야 후기 출동 준비 완료됐어.
6: 그럼 어서 가자 루시.

0: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해저과학기지거든.
1: 아마라는 아빠랑 같이 그곳에 사는데 아빠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 해양생물을 돌보고 바다를 보호하는 일이지. 아마라도 그 일을 돕고 있고.
2: 근데 기지가 바다 이끼로 뒤덮여서 창문 밖을 볼 수가 없대.
3: 그럼 바다를 지켜보는 일도 할 수 없겠네.
2: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바닷속에서도 실력을 발휘해줘, 호기. 그럼 출동 준비. 어려워요, 아빠.
4: 그렇구나, 아마라. 하지만 이 끼를 모두 없애야 혹시라도 위험에 처한 해양생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단다.
0: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카무스타, 호기와 루시. 난 아마라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카무스타.
0: 카무스타. 이 깊은 바닷속까지 와주다니 믿어지질 않아.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 와야지. 여기 네 택배야.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창문 청소 도구들이네. 멋진데? 우와, 길이도 늘어나요, 아빠.
1: 잘 됐구나. 이제 바다 이끼를 깨끗이 닦아낼 수 있겠어.
0: 해적이지 청소하는 거 도와줄래, 슈퍼잉스? 그럼 물론이지. 대환영이야. 청소를 시작하자.
1: 이끼들아, 잘 가라.
0: 자, 가자. 우후! 야호! 좋았어! 완전 깨끗해졌는데? 이제 창밖이 잘 보이겠다.
1: 고맙다, 슈퍼윙스. 안에 들어가서 기지를 구경해볼래?
0: 좋아요! 완전 대환영이죠! 그럼 들어가자! 우와! 여기 진짜 너무 멋지다! 이 기지는 바다와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고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야! 이쪽으로 와봐! 여긴 해양생물 회복실이야. 우와!
1: 우린 여기서 아픈 물고기나 식물, 산호들을 치료한 후에 바다로 돌려보내준단다.
0: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들이네요. 그래, 맞아. 가자, 다른 곳들도 안내해줄게.
2: 우와! 기지 안에 식당도 있어요.
1: 우리가 먹을 건강한 음식과 물고기들의 먹이가 준비되어 있지.
0: 물고기들은 먹이를 어떻게 먹어요? 내가 보여줄게. 해초 스틱을 여기 넣고 버튼을 누르면 우와!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자. 짜잔! 기지의 주관제실이야.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지.
2: 월드 우주본부의 관제실이랑 비슷한 곳이구나.
0: 신기하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수영장이야? 그렇진 않아. 바다와 연결돼 있어. 임무가 생기면 이쪽으로 출동하지. 따라와.
2: 우,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임무가 생기면 좋겠다.
0: 어?
2: 어? 저게 뭐지?
3: 안녕, 우리 왔어.
2: 니나, 루피, 해리, 슈퍼잉스 아쿠아팀이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야?
4: 엄청 화가 난 상어가 암초 주변에서 물고기들을 쫓고 있어.
5: 진정시켜보려고 했지만 말을 듣질 않더라고.
6: 그래서 전문가인 아마라랑 아마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 도와주실 거죠?
1: 물론이지. 구조 작전을 시작해볼까?
6: 어서 타세요.
1: 벨트 메고 마스크를 착용하렴.
0: 준비됐어.
2: 출발! 우리도 가자!

0: 여기가 그 암초야.
1: 문제 없어 보이는데? 상어가 떠났나 봐.
0: 아니, 저쪽을 봐.
2: 어?
0: 잠깐 보세요. 상어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다친 거예요.
3: 그래, 네 말이 맞아. 긴급 처치를 시작하자.
0: 상어야, 우리가 치료해줄게. 상처가 덧나지 않게 조심조심. 다 됐어. 이제 훨씬 낫지, 안 그래?
1: 근데 상어야, 어떻게 다친 거야? 알려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줄게. 어떻게 된 건지 가보자. 어? 이 컨테이너들은 어디서 온 거지?
0: 긴급 상황 발생이야. 배에 있던 컨테이너들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상어가 다친 거였구나. 아빠, 컨테이너를 막아야 해요. 이러다 다른 생물들까지 다치겠어요.
1: 우리한테 맡겨.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플러그.

0: 컨테이너 추락을 막았어! 정말 대단해 얘들아! 근데 컨테이너가 왜 배에서 떨어진 거지?
1: 아, 뭐 저것 때문이야! 배가 뒤집어지려 하고 있어!
2: 제발 누가 나좀 도와줘!
0: 거기! 냉크림 픽! 보여줄게! 너무 무거워!
3: 합동구간 장식시!
0: 고마워 얘들아! 파워밀기 액션!
2: 와! 고마워 슈퍼윙스!
0: 최고의 협동 작전이었어 얘들아! 그럼 이제 컨테이너를 가져오자! 이제 됐어!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묶자. 좋은 생각이야. 짜잔!
2: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4: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5: 우리랑 같이 바다를 지켜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0: 천만에 아마라. 덕분에 우리도 최고의 바닷속 모험을 즐겼어.
5: 바다 친구들의 수호자가 돼줘서 고마워.
0: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5: 그렇게 할게.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5: 안녕.
6: 또 보자.
0: 3, 2, 1, 발사! 슈퍼윙! 임무 완료! 최고의 중장비를 찾아라! 안녕 마티!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기대되는걸?
7: 어떤 곳이든 힘센 내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독일의 위넨이야.
1: 율리안이란 친구가 위넨에서 중장비 박람회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율리안은 그곳에서 멋진 중장비들을 인터뷰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려면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하지.
2: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0: 호기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2: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독일 위넨으로 출발.
3: 우와, 궁금했던 중장비들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엄마, 빨리 가서 인터뷰하고 싶어요. 저기 굴착기예요. 물건을 운반하는 로더도 있고요. 최고의 인터뷰 브이로그가 될 거예요. 그쵸, 엄마?
4: 분명히 어? 그럴 거야. 근데 어쩌지? 중장비에 가까이 가려면 안전조끼와 안전모가 필요한데 미처 준비를 못했네.
3: 안 돼요. 그럼 인터뷰를 어떻게 하죠?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만티의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2: 굿앤탁. 난 율리 아니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굿앤탁.
0: 굿앤탁. 널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어.
2: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안전모랑 안전조끼잖아? 됐어. 이제 중장비들을 모두 인터뷰할 수 있겠다. 참, 호기! 마티! 어? 나

0: 인터뷰하는 것 좀 도와줄래?
1: 물론이지. 내가 카메라로 인터뷰하는 거 찍어줄게.
2: 그럼 난 붐마이크로 소리를 담을게.
0: 좋았어. 엄마, 이제 복장도 갖췄고 슈퍼잉스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인터뷰하러 가도 되죠?
3: 그러렴, 율리안. 대신 슈퍼윙스랑 늘 같이 다니는 거 잊지 말고.
0: 그럴게요, 엄마. 어서 가자, 얘들아. 우와! 저 로다부터 인터뷰하자. 힘이 엄청 세 보이는걸.
4: 맞아.
2: 안녕? 너 엄청 강해 보인다, 나처럼.
1: 인터뷰 시작해, 율리안.
0: 안녕, 로더. 넌 팔 힘이 엄청 세 보이는데. 그 팔로 나도 들어올릴 수 있어?
4: 하하, 당연하지. 어서 올라타.
5: 으쌰. 우와, 굉장하다.
1: 잘 나오고 있어, 율리안.
2: 완전 최고야.
5: 날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면 슈퍼윙스도 들어올릴 수 있을까? 오.
4: 그럼 당연하지. 어서 이 위로 올라타, 슈퍼윙스. 다들 준비됐지? 위로! 아래로! 다시 위로! 그리고 아래로!
0: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데?
4: 그렇지? 그래서 도로나 다리, 건물, 그리고 터널을 건설할 때도 주로 쓰이지.
0: 인터뷰해줘서 정말 고마워, 로더. 덕분에 새로운 걸 아주 많이 배웠어.
2: 우와, 너무 멋지다.
1: 저기 굴착기가 있네. 굴착기를 인터뷰해보자.
0: 안녕, 굴착기야. 뭐 하고 있어?
6: 작품 만드는 중이야. 짜잔.
1: 우와, 굉장한걸.
2: 정말 대단해.
7: 고마워.
5: 이런.
8: 안녕, 난 롤러라서 뭐든 다 평평하게 만들지.
0: 그렇지만 롤러, 그건 굴착기의 작품이었다고.
6: 맞아, 할 수 없지. 다시 만들어볼게. 이봐.
8: 난 롤러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또 몸이 움직이네.
6: 발성 키우지 마.
8: 거거든.
6: 절대로 안 돼.
8: 아니, 거거든.
1: 아니야. 나도 인터뷰해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2: 우와, 넌 지게차구나.
1: 월드공항에도 너 같은 지게차 친구가 있어.
0: 멋지다. 지게차야, 뭘 보여줄 수 있어?
1: 글쎄, 난 어떤 물건이든 아주 잘 들어올려. 보여줄게. 봤지?
0: 멋진 도전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면,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9: 난 타워 크레인이야. 날 인터뷰하지 않으면 후회할걸? 물건 높이 들어올리는 거 볼래?
0: 우와, 전부터 타워 크레인을 인터뷰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지다.
2: 우와, 굉장한 능력인걸.
9: 방금 본 건 시작에 불과해. 더 근사한 걸 보여줄까? 슈퍼 확장 기능이 새롭게 생겼거든.
10: 저거 봐, 힙도 없이 올라가는데.
1: 잠깐만, 진정해, 타워 크레인.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2: 확실히 너무 높아.
1: 이제 그만 멈춰줄래?
0: 안 돼, 타워 크레인. 조심해. 그러다 부딪히겠어.
9: 이런, 천장을 뚫어버렸네. 목이 꼼짝도 안 해.

0: 완벽해! 전장에서 머리를 빼내자! 조각력 후크 발사! 됐다!
1: 내가 도와줄게, 마티!
0: 오히려 내가 끌려가겠어!
2: 모두 다 같이 당겨! 안녕!
1: 조금 됐어!
3: 도저히 머리가 안 움직여!
0: 천장에 완전히 끼었어!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해!
4: 어떻게 더 크게 만들지?
1: 내 들어올리기 기술로 천장 타일 하나를 들어올릴 수 있을 거야! 물론 겁먹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때 얘기지만...
4: 넌 할 수 있어!
1: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3: 평생 갇혀 지내야 하나?
1: 응? 내가 도와줄게! 내려와! 타워크레인!
3: 알았어! 너희들은 정말 최고야!
4: 너도 최고야!
5: 일렉트릭 슈퍼 인수와 멋진 중장비 친구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6: 정말 최고의 인터뷰와 구조작전이었어.
7: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6: 덕분에 브이로그를 잘 찍을 수 있었어. 고마워.
1: 천만에.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5: 잘 가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줄무란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1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3: 흔들흔들 싱싱 부끄럼.
12: 여기서도 싱싱
13: 빙글빙글 랄랄라 시속도 랄랄라.
12: 재밌다. 잠깐 쉬자.
13: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2: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13: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12: 원더키드.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5: 핏핏핏.
1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4: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다!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친구가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킬킬.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번엔 내 차례야. 또 성공! 어?
1: 써니야! 엄마가 데리러 오셨네.
2: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1: 지금도 많이 논 것 같은데.
3: 더 놀고 싶은데.
1: 다음에 실컷 더 놀아.
3: 얼만큼요?
2: 밤까지요? 아 맞다! 응? 우리 파자마 파티 하자!
4: 파자마 파티? 그래 좋아!
1: 파자마 파티? 글쎄... 뭐 안 될 거 없지.
2: 우와! 그날 패션쇼도 하자.
4: 게임도 하고
2: 요리도 하고.
4: 좋아 좋아.
2: 밤새 비밀 얘기도 하는 거야.
4: 무서운 이야기도.
2: 신난다 신난다.
5: 달림아 뭐해?
2: 파자마 파티 초대장 만들어요. 써니 줄 거야.
1: 오 멋진데?
2: 엄마 잠옷도 새로 사면 안 돼요? 써니도 산대요.
1: 그래.
2: 방도 예쁘게 꾸밀 거예요.
1: 우와 기대되는데.
5: 아빠도 준비한 게 있지. 짜잔 노래방 마이크. 써니랑 노래하면서 놀면 재밌을 거야.
2: 우와 정말 최고의 파자마 파티가 될 거예요. 써니한테 초대장을 줘야지. 어 써니야
4: 달리봐.
2: 어? 누구야?
4: 얜 우리 옆집에 이사 온 보라야. 안녕.
2: 안녕.
4: 보라도 나처럼 햄스터 키우는 거 있지?
2: 와 귀엽다.
4: 그리고 나처럼 운동도 엄청 잘한다. 자전거도 잘 타고 달리기도 완전 잘해.
2: 정말?
4: 또 나랑 똑같이 보라색을 제일 좋아한대. 이름도 보라고. 예!
2: 우와 신기하다.
4: 달리마 누가 빨리 달리나 할 거니까 심판 봐줄래?
2: 어? 그럴까? 준비 출발! 야!
4: 하하! 달리마 이것 봐라. 우리 완전 높이 올라가지.
2: 예! 나도 간다. 얘들아 우리 미끄럼 토탈. 어?
4: 우와 귀여워.
2: 얘들아 잘 가.
4: 너도 잘 가.
2: 안녕. 안녕. 화창 초대장. 내일 줘야겠네.
6: 오늘은 팔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구슬을 골라서 예쁜 팔찌를 만들어 보세요.
2: 우와 예쁘다. 예쁘게 만들어서 써니 줘야지. 써니야 어? 짜잔.
4: 우와 예쁘다. 나 주는 거야?
2: 마음에 들어?
4: 어 완전 좋아. 아참 어? 나도 완성했지.
2: 우와 이쁘다. 이거 나한테.
4: 보라가 마음에 들어 할까?
2: 뭐? 보라?
4: 아 어제 보라가 입힌 줬거든. 어때? 내가 만든 팔찌도 예뻐?
2: 아니 별론데.
4: 그래? 별로야? 아 어떡하지?
7: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6: 안녕.
4: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놀래?
8: 어? 오늘은 사양할게. 엄마랑 도서관 가기로 했거든.
2: 난 좋아. 그리고 이거?
4: 그럼 빨리 가자. 보라도 오기로 했으니까.
2: 보라?
4: 응. 저번처럼 놀이터에서 놀자.
2: 치, 또 둘이만 놀려고? 아, 맞다. 나도 오늘 밀크 목욕시켜주기로 했었지.
4: 어? 어, 그래? 그럼 같이 못 놀아?
2: 응. 써니는 이제 나보다 보라가

0: 그렇게 걱정되는 걸까? 뭐 나도 햄스터 10마리 키울 수 있는데.
1: 10마리나?
0: 뭐 나도 달리기 엄청 잘할 수 있는데.
1: 좀 더 빨리.
0: 뭐지? 온통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나도 보라색을 좋아해볼까?
2: 뭐지?
0: 내 맘 왜 이러지? 진짜 모르겠어. 너도 내가 이상하지?
1: 아니, 나 같아도 속상할 것 같은데.
0: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달리마, 택배 왔다.
0: 어? 뭔데요?

0: 파자마 파티를 잊은 건 아니겠지? 오늘은 써니가 안 올 건가 봐. 초대장을 줘야 하는데.
1: 재밌다.
0: 어, 써니다.
1: 다시 놀이터에서 놀자.
0: 뭐야, 또 보라랑 같이 놀고 있잖아. 치.
1: 나 달림이랑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다. 어?
0: 정말 좋겠다.
1: 응, 너무 기대돼.
0: 써니도 기억하고 있었잖아.

0: 달님이가 진짜 너무 좋아.
1: 뭐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0: 어? 어, 큰일 났다. 어? 팔찌, 달님이가 준 팔찌가 없어졌어.
2: 뭐?
0: 어, 어디 갔지? 아까 놀이터에서 무대 흘렸나 봐.
3: 걱정 마, 내가 같이 찾아줄게.
0: 아까 여기서 흘렸나? 저 안에서 흘렸나?
2: 어떡해, 지금 나타나면 이상할 텐데.
0: 어딨지? 어딨는 거야? 여기도 없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2: 어떡해. 어? 이건 내가 준 팔찌잖아.
0: 꼭 찾아야 해.
3: 찾을 수 있을 거야.
0: 달님이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2: 써니야, 근데 어쩌지?
0: 어? 팔찌다! 팔찌가 어떻게 내려왔지? 어?
2: 안녕.
0: 달님아, 뭐야? 언제 왔어?
2: 그게 지금.
0: 어?
2: 근데 팔찌가 저기 있길래.
0: 아,

재밌게 놀자.

0: 난 꾸꾸 꾸꾸.
1: 나는 힘이 엄청 세. 쿵쾅 쿵쾅.
0: 재밌다.
1: 이제 블록놀이 하자.
0: 뭐해? 진짜 꾼요 꾼요.
1: 계속 공룡놀이만 했잖아. 이제 다른 거 할 거야.
0: 뭐해? 진짜 꾼요 꾼요.
1: 달콩아 봐봐. 엄청 높지? 달콩아 뭐 하는 거야?
0: 공룡 놀아.
1: 너 정말? 언니 말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너랑 안 놀아. 혼자 놀 거야.
2: 달리마,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놀아줘야지. 간식 먹고 사이좋게 놀아.
0: 우유 우유.
1: 네. 달콩아 마셔. 더 달라고? 자. 이제 안 돼. 넘친단 말이야. 너 진짜 왜 그래? 말썽이나 부리고.
2: 또 왜 그래?
0: 엄마, 엄마.
2: 어? 어? 얼른 화장실 가자.
1: 치.
2: 달콩아 신네. 조금만 더.
1: 달콩이 또 못 싸요? 그럴 줄 알았어. 골고루 먹어야지. 채소를 안 먹으니까 응가가 잘 안. 아우, 방귀 냄새.
2: 고소한 달콩이 방귀 냄새.
1: 방귀쟁이 너무 지독해.
3: 얘들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1: 아빠.
3: 달콩이는 아직도 변비야?
2: 오늘도 실패네.
3: 자, 이건 달님이 닮은 별 스티커.
1: 진짜 진짜 예뻐요.
3: 이건 달콩이가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
1: 달콩아, 언니 하나만 줄래?
0: 싫어, 안 줄 거야.
1: 딱 하나만 바꾸자.
0: 싫어, 언니 싫어.
1: 달콩이도. 내가 놀아주나 봐라. 맨날 놀아달라고 귀찮게 하면서 말은 진짜 안 들어. 너넨 동생이 없어서 좋겠다.
4: 난 동생 좋은데? 같이 놀면 재밌잖아.
5: 난 별로. 혼자 노는 게 편해.
1: 그래, 맞아. 얼마나 귀찮아.

0: 해콩이랑 놀아줄게.
1: 정말?
0: 응. 나만 믿어. 으아! 으아! 으아! 공룡이다! 으아!
2: 공룡! 야! 야!
0: 그래! 신나게 놀자고!
3: 오래 못 버틸걸? 공룡이 나가신다.
2: 공룡아, 놀자! 놀자!
4: 벌써 두 시간째야.
1: 잘 버티네.
0: 달콤아, 이제 그만하자.
2: 우리 피자 다 놀아 놀아.
0: 벌써 세 시간째야.
2: 여기 공룡 많아. 놀자 놀자.
4: 알로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네.
2: 그걸 다른 거야?
4: 닮았지? 근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야. 내가 자세히 알려줄까?
0: 아, 이제 좀 쉬자.
4: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무섭게 생겼지? 그런데 풀을 먹는 착한 공룡이야.
2: 재밌다, 재밌다.
4: 목이 긴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고, 얘는 하늘을 나는 프테라노돈이야.
0: 무슨 냄새야?
5: 완전 지독해.
0: 별이 뭐야? 별이는 변기 냄새도 못 맡나봐.
5: 별이야, 넌 냄새 안 나?
4: 냄새? 잘 모르겠는데. 이건 벨로시랩터야. 너처럼 작고 귀엽지?
2: 별이 오빠, 야.
3: 달콩이 왜 저래?
0: 난 말야, 동생 갖고 싶다는 거 취소할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6: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별이 다 달콩이랑 잘 놀아주네.
4: 네.
1: 어? 하트 쿠키네.
2: 어? 다이 오빠.
4: 고마워.
1: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2: 오빠, 짠.
4: 어? 아, 짠.
2: 짠,
4: 짠, 짠.
1: 어? 짠이었어? 더 달라는 게 아니라?
4: 달콩아, 갈게.
2: 오빠, 안녕.
0: 별아, 달콩이랑 어? 엄청 친해졌네.
1: 아까 동생은 귀찮다고 하지 않았어?
4: 아, 그랬는데 달콩인 좀 귀여운 것 같아. 공룡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고 박수도 쳐줘.
0: 어? 그거 뭐야?
4: 아, 이거 달콩이가 붙여줬어.
1: 그거 달콩이가 엄청 아끼는 스티커인데.
0: 달콩인 별이가 진짜 좋은가 봐.
4: 아, 그런가?
0: 달림아, 우리 이제 갈게.
4: 안녕.
1: 잘 가. 나한텐 절대 안 주더니. 치, 미워.
2: 피아노.
4: 맞아.
0: 우와, 달콩이랑 별이 엄청 잘 논다.
7: 너 나한테 혼나볼래?
1: 나도 달콩이 언니거든.
2: 방귀 냄새.
0: 방귀 독산이다.
5: 방귀 냄새 너무 지독해. 별이, 너 달콩이 방귀 냄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4: 그럴 리가. 어젠 코감기 때문에 냄새

0: 냄새를 못 맡았어.
1: 어? 그런 거였어?
2: 어, 뭐야? 냄새 맡고 다 도망갔네?
1: 야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1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3: 굿소!
1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3: 굿소!
1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9: 얼굴엔
11: 순한 킬링.
9: 주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스쿨버스 왔네.
14: 학교 가자.
15: 안녕 친구들.
16: 같이 가자.
17: 안녕.
18: 재밌게 공부해요.
19: 와, 놀이터다.
20: 빙글빙글 쌩쌩.
21: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22: 뽀로로 빠밤.
23: 스쿨버스
24: 내일 또 놀자.
2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26: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로는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 우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2: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0: 변신! 허키본 변신 완료! 마이티본 변신 완료! 레이본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0: 야! 우와! 어? 얘들아, 저기 봐!
2: 우와,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3: 우와, 대단해!
0: 멋지다!
4: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1: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0: 에,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1: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0: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야? 내 발명품을...
1: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2: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줌바!
3: 어?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4: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2: 오, 당겨!
5: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0: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0: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0: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6: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4: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0: 진짜 멋지다.
1: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0: 정말 고마워, 기가빌더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1: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마 이 녀석들아.
3: 우소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이거 뭐야?
5: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0: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6: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6: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인물!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파이팅!
6: 자, 쌍콕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일로 이모 완수!
1: 책 대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0: 책이 너무 많은데?
1: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1: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두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해킹은 잘 돼가나? 하,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밀더 변신!
8: 호키봇 변신 완료!
9: 마이티봇 변신 완료!
10: 레이브 변신 완료!
11: 스케만 변신 완료!
12: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서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3: 사서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잘한 미꾸라지 같은 녀석!
12: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4: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1: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2: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1: 제거하라!
5: 다들 뭐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13: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응? 이러다가 잡히겠어!
1: 오케이! 자! 넌 할 수 있어!

0: 이야! 좋았어!
1: 오케이, 괜찮아?
0: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자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2: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2: 에?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권이잖아. 오예!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0까지 파티해.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8이야.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함께 놀아요. 넘버블럭스 다대가족.
3: 다대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1: 또 졌네.
1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진동.
17: 얼굴엔
18: 순한 길길.
17: 식물엔
18: 덕분만
19: 순하게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라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어때요?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덤덤한 맛.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폭풍보단 자고 싶은데 솔직히.
1: 어? 근데 로미, 그 목걸이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았구래.
0: 어? 이거 놀러 가는 김에 오랜만에 해봤어.
1: 오, 멋진 진주네.
2: 와, 만져봐도 되나나?
1: 안돼 안돼, 로미한테 소중한 거라고 하죠.
2: 소중해?
0: 이 목걸이는 정말 소중한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
3: 자자 집중. 그렇기에 예로부터 이모션 왕국의 왕가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는 짝꿍 티니핑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공주님들은 이미 짝꿍 티니핑을... 어? 공주님들? 공주님들!
0: 박사님도 여기까진 절대 못 쫓아오실 거야. 오늘은 늦게까지 실컷 놀다 가자.
4: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
1: 우리 뭐부터 할까? 목걸이가 망가졌어.
4: 로미,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네?
1: 그럼 당연하지. 제니 네가 준 건데. 그런데 이렇게... 어?
4: 내가 고쳐줄게. 앞으론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로미. 너와 나를 영원히 이어줄 증표야.

0: 아직 있을 거야. 있어야 해. 루미! 루미! 루미, 힘내.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나나?
1: 아,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없으면 못 찾지 않을까 소리야.
0: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나나?
2: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난 그만 올라가 볼게.
0: 루미! 얘들아, 다들 어디 갔다 왔어?
1: 냄새! 냄새는 무슨... 진짜네, 솔직.
3: 그게 로미가 아끼는 목걸이를 하수구에 빠뜨렸거든, 쥬.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목걸이가 없었구래.
4: 약한 소리는 그만! 물건 찾기 전문가 꼼딱팽이 있잖아, 꼼딱! 그치만 하수구는 엄청 깊고 어둡다고 솔지.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도 내 눈은 피할 수 없지, 꼼딱!
3: 그래! 꼼딱팽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래! 좋았어! 이번엔 꼭 목걸이를 찾아오는 거야, 쭉!
5: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들 어디 간다고?
2: 겨우 들어오긴 했는데 목걸이는 어디로 갔을까, 뽕땅.
4: 좋아, 이쪽이다, 꽁땅.
3: 꽁땅. 어딘지는 알고 가는 거야, 쭈.
4: 어허, 이쪽 맞다니까, 꽁땅. 내 느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3: 꼼딱팽이 어디 갔어?
0: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어, 나나.
1: 상자야, 혹시 하츄핑하고 애들 봤어?
5: 봤지, 그럼. 하수도에 뭘 찾으러 간다는 것 같은데?
6: 로미!
4: 결정적인 단서다, 꿈딱!
1: 그게 무슨 결정적인 단서야? 그냥 쓰레기잖아, 솔직히.
0: 얘들아! 뭐?
3: 아마 이 물건들은 하수도를 떠내려가다 하나씩 떨어진 걸 거야, 뽕땅. 그럼 물건들이 쫓아가면 루미의 목걸이도 찾을 수 있는 거네, 꿀에?
4: 좋았어! 그럼 다시 목걸이를 찾아 출발!

0: 안 보이는데 꿀에.
1: 와, 어? 저기 봐, 펑당.
0: 여기는 막대.

0: 거야, 삐뽀. 진정하고 나한테 맡겨봐, 삐뽀.
1: 녀석이 배가 고픈 모양이군. 너, 생쥐 이 녀석! 꼴딱 마라, 꼴딱!
0: 경계! 야! 너무 빨라, 솔지! 저리 가란 말이야! 병원 녀석이 늦다니, 늦다니!
1: 허허, 평화롭지 않은 눈덩이인 것 같은데, 꼴딱.
0: 얘들아, 생쥐가 다시 쫓아오기 전에 얼른 목걸이를 가져와야 했죠.
2: 근데 저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꼼짝.
1: 뭐지?

0: 드디어 사건 해결! 꿈싹!
1: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 안 돼! 멈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0: 우리도 도울게, 솔직히! 솔직함에 뭉게뭉게! 얘들아! 저기 끈끈이 구름 쪽으로!
1: 얘들아!
0: 로비!
1: 조금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0: 우리가 나설 차례군! 자!

0: 이번엔 내 차례! 휙! 슥슥 커져라! 아자! 만능 사다리를 내릴게, 듣고!
1: 고마워, 얘들아!
2: 자, 어서 올라가자!
3: 조심히, 천천히!
2: 자, 날 잡아, 봉각비!
3: 내 손 잡아! 살았다, 솔지!
2: 다들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 났으면 어쩌라고 그래?
3: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솔지.
4: 로미한테 이걸 돌려주고 싶어서 쥬.
3: 다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당신은 못 보면 어떡하나 하고.
5: 로미!
3: 앞으로는 이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마. 나한텐 누구보다도 너희가 소중하니까.

0: 오늘은 꼭 열쇠 티니핑을 찾으면 좋겠다죠.
1: 돈만 더 찾으면 되는데.
2: 온 세상을 밝게 빛내주기 별들이 속삭여주니.
3: 마야, 진지하게 해야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0: 별들이 속삭여 준비.
4: 뭐야, 뭐야? 목소리가 왜 저래?
1: 뭔가 이상해. 마야가 갑자기 왜 저러지?
0: 혹시 열쇠 티니핑 때문 아닐까죠?
4: 저거 솔지!
0: 솔지핑, 어디 가?
4: 이제 괜찮네.
3: 음악 수업은 여기까지. 마야는 다음에 제대로 불러보자.
0: 어? 종소리도 이상한데?
5: 뭔가 다 박자가 안 맞았거래.
6: 음표는 아핀 것 같아, 나나.
1: 아핀이라?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어서 찾으러 가자. 얘들아, 변신하자.
7: 정말 다들 이리
0: 진짜 이상한 박자.
7: 말하게
1: 이제 괜찮네? 대체 이게 뭐지?
6: 넌 모든 노래로 하게 되는 아핑의 음표야, 솔지.
1: 역시 아핑이 장난치고 있는 거구나. 얘들아, 흩어져서 찾아보자.
6: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8: 내 음표들은 어디 있을까?

0: 이걸 언제 다 모으지?
1: 아, 핑? 네 음표들을 훔치는 도둑이 있어. 어서 로미에게 가서 되찾아와.
0: 내 음표를 훔치는 건 용서 못해! 아!

0: 어? 야, 곧 합주 대회인데 장난치지 마.
1: 아니, 장난친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해. 봐봐, 진짜야. 어, 뭐야? 뭐, 멀쩡하네?
2: 이게 우리가 모은 전부야. 은표들은 있었지만 아비는 못 봤었죠.
3: 이미 학교 밖으로 갔나봐. 어서 찾아보자.
4: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초코, 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5: 아, 어서 오세요.
4: 아비가 서로 질투하는 대박. 이젠 공원에서도 질투하세요.
3: 아핀은 못 찾고 이 은표만 잔뜩 찾고. 어? 저쪽에 뭔가 있나 봐. 역시 여기 있었구나. 어?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한 아핀이야. 너이구나! 내 은표들이 훔쳐간 게! 용서 못해! 아! 행자 일정의 활사! 네 맘대로는 안 될걸? 솔직함에

0: 어? 좋았어. 이쯤에.
1: 난 내 음표를 되찾으려는 것 뿐인데 다들 너무해.
0: 어? 이거 네가 일부러 퍼뜨리고 다닌 게 아니고?
1: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엄청 소중한 거라고.
0: 우린 널 캐치하려고 찾아다닌 것뿐이야. 그러다가 음표들을 발견한 거고.
1: 한참 찾아다녔어, 음표들아. 너희도 내가 많이 보고 싶은. 음표 하나가 없어. 어떡해.
0: 진정해, 아핀. 우리가 음표 찾는 거 도와줄게. 근데 대체 어쩌다 음표를 잃어버린 거야?
1: 놀이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새가 달려들어서 내 반짝반짝한 악보를 핥히고 지나갔어. 그때 음표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고.
0: 반짝반짝한 걸 노리는 새라면 까마귀가 틀림없는.

0: 솔지.
1: 그 까마귀가 마지막 음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 꿀해? 근데 어떻게 찾지?
0: 헤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냐! 제발.

0: 정말 잘됐다, 핑. 자, 그럼 트리피리 핵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끼리 핑 아핑 캣.
1: 잠깐, 내 이름은 아핑이 아니라 아핑이야. 아,
0: 이것도 아니야. 뭐 됐어. 이제 저쪽길만 남았으니까.
1: 자, 너희를 위해 부를게.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킬링.
5: 진물엔
7: 닥터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클릭소
10: 클릭소 몰라제가
1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1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0: 저석으로 만나는 입체 세상. 왔어!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을 가져.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덮어놓은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 신나게 뛰었더니 배고픈데.
1: 어?

0: 그럼 내 간식 나눠 먹을까?
1: 팀이 최고! 잘 먹겠습니다!
0: 어? 우리 손 씻고 먹자.
2: 빨리 먹고 싶은데.
3: 그럼 어? 내가 제일 먼저 씻고 왔어. 제일 먼저 먹어야지.
2: 어? 어? 안 돼!
0: 어? 다들 어디 갔지?

0: 여기 있던 쿠키 못 봤어?
1: 뭉치, 설마 혼자 쿠키 다 먹은 거야?
2: 그게...
3: 어? 내 비누방울도 없어졌어.
1: 뭐? 없어졌어?
3: 나 몰라.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2: 나는 그냥... 쿠키가 있길래.
0: 그렇다고 비눗방울 기계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2: 아, 그건 너무 놀라서 그만해. 우선 딸꾹질부터 멈춰야 할 것 같은데.
3: 아, 엄마가 나 딸꾹질할 때 알려준 방법 생각났다. 준비됐지, 뭉치? 간다.

0: 실패네.
1: 너.
2: 내가 나설 차례군. 이건 말이지. 내가 전에 딸꾹질 했을 때 만들어둔 딸꾹질 멈추기 기계야.
0: 이상하게 생겼네.
2: 탁탁탁. 이렇게 두들겨주면 딸꾹질이 멈춘다고.
0: 딸꾹질 안 했다.
2: 거봐, 이 코디 발명품은 최고라니까.

0: 자, 잡았다. 정말 혀를 길게 내밀고 있으면 딸꾹질이 멈출까?
1: 내가 풍량 어디서 들었다고?
2: 더 내밀어, 뭉치!
0: 조금만 더!
1: 최고로 길게 내밀어야 해!
2: 딸꾹질 거의 멈췄다! 멈치, 어때? 딸꾹질 멈췄어?
0: 멈췄다.
2: 우와, 진짜? 잘 됐다.
0: 얘들아, 저것 좀 봐.
2: 귀엽다.

0: 예. 역시 내 발명품이야.
1: 코디, 안에 어? 있어.
0: 응, 들어와.
1: 코디, 이거 어? 봐. 마을에서 사진 콘테스트가 열린대. 작년에 코디가 여기서 상 받았잖아. 3등이었던가?
0: 어? 2등이거든. 하, 원래 1등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봐준 거야.
1: 그랬구나. 올해 주제는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시간이래.
0: 뭐 할 때 가장 재미있더라? 아, 지미 집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이번엔 꼭 1등하고 말겠어. 됐어? 응, 딱 좋아.
2: 어? 잠깐, 큐리는 어디 갔지?
0: 큐리, 어디 있어?
3: 어? 왜요?
0: 큐리!
3: 왜요?
0: 응? 자는 거야?
3: 왜요?
0: 큐리, 일어나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진 찍자.
3: 왜요? 왜요?
0: 어제 늦게 자서 졸리다고? 그래도 한 장만 찍자. 응?
3: 왜요? 왜요?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큐리 왔어! 이제 사진 찍자!
1: 좋아!
4: 구미! 그러면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
5: 그럼 내 얼굴은!
0: 아, 얘들아, 서로 조금씩만 비켜주면!
4: 됐어! 이제 찍어! 이게 뭐야! 난 찍을래!
5: 나도 안 찍을래!
0: 얘들아! 잠깐만!
1: 나도 마침 배고팠는데 뭉치, 같이 케이크 먹을래?
6: 아, 응, 고마워, 티미.
1: 여기.
6: 아, 우와, 맛있겠다.
1: 이따 친구들도 주려면 더 구워야겠다.
6: 어? 이건 과일? 매워! 야! 티미, 물!
1: 뭉치, 이걸 먹은 거야? 이거 엄청 매운 고추라고.
0: 둘 다 얼굴 잘 나오게 찍을게. 알았지?
4: 꼭이야, 꼭!
0: 얘들아, 모여봐! 찍을게. 하나, 둘.
6: 잠깐만. 나 어? 화장실 좀.
0: 좀만 참으면 안 될까? 금방 찍을 수 있는데.
1: 아까 뭉치가 물을 좀 많이 마셨거든.
6: 얘들아, 이제 됐어. 찍자.
0: 응, 이번엔 진짜 찍는 거다.
4: 잠깐! 무슨 냄새 안 나?
6: 오븐 안 돼.
0: 이번엔 또 뭐야? 무슨 일이야?
6: 잠깐 화장실 좀.

0: 사진 콘테스트 인기상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을 멋지게 담아낸 커피.
1: 감사합니다.
2: 축하해 코디.
1: 이 코디님의 사진 실력과 멋진 친구들 덕분 아니겠어? 다들 고마워.

0: 어? 이게 무슨 소리지?
1: 따릉따릉 공순이 지나가요.
0: 우와, 우와, 공순아 자전거 멋지다.
1: 그치? 어?
2: 안녕 얘들아.
0: 우와, 두발 자전거네. 엄청 멋지다.
2: 에이 뭘? 자전거는 당연히 두발 자전거지. 두발 자전거는 아기들이 타는 거잖아.
1: 뭐? 아기?
2: 아차, 공순이는 네발 자전거구나. 미안 미안.
1: 두고 봐. 나도 두발 자전거 탈 수 있거든. 뭐야? 두발 자전거 엄청 쉽잖아. 티미, 이제 나도 돼. 잡아. 아니, 나 좀. 아니, 잡아.
0: 알았어.
1: 잡지 말고 나.
0: 그래, 그래. 아빠.
2: 어때 공순아? 두발 자전거 타기 참 쉽지?
1: 아직 너무 어려워. 코디, 넌 어떻게 두발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는 거야?
2: 비결이랄 게 뭐 있어. 그냥 앞만 딱 보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페달을 밟는 거지.
1: 그렇단 말이지.
2: 그럼
1: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도전. 와, 얘들아 나 좀 봐.
0: 야, 공순이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혼자서도 잘 타잖아.
2: 어라? 정말 잘 타고 있네.
0: 어? 코디 왜 그래?
2: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귤이 내려와.
1: 왜요?
2: 안 돼.
0: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그게 실은 나도 두발 자전거를 못 타거든. 그래서 몰래 투명 보조 바퀴를 달았었는데.
0: 뭐? 잠깐. 그럼 공순이는?
1: 공순아! 따릉따릉 공순이 지나가요. 속도가 너무 빨라. 이러다 부딪히겠어. 어떡해. 그래, 해보는 거야. 용기 있게.

0: 이거 아니네.
1: 고수나, 괜찮아?
0: 응?
2: 아유, 다행이다.
3: 잘 잡고 있지, 콩순아?
0: 응. 코디 제법인걸? 이제 셋세면 놓을게.
3: 응. 셋세면 놓는 거다.
0: 에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페달을 밟는 거지. 자, 간다. 하나.
3: 아이고.

0: 비가 계속 오네.
1: 그래, 조심히 다녀와.
0: 얘들아!
2: 응? 안녕, 콩순아.
3: 안녕, 안녕.
0: 비 안 오니까 이제 우리 신나게 놀자. 저건 뭐지? 커다란 먼지 덩어리가 걸어오고 있어. 귤이었잖아. 귤이 왜요? 안 씻었어?
2: 뭐? 언제부터?
0: 왜용? 응?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왜용?
3: 재밌겠는데?
0: 나도 달래!
2: 나도! 신난다.
0: 예! 네!
3: 네! 우리 술래잡기 하자. 늦게 오면 술래.
2: 오, 내가 술래네. 그럼 잡는다. 배고프지? 어?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0: 우와, 좋아. 폭신해 보인다고? 그러네. 나도 할래.
3: 야, 배고치다.
2: 다시 쓸어야겠네. 간식 먹자. 안 돼. 나쁜 세균들이 입에 들어가면 배탈 날 수도 있다고.
3: 맞아. 아니, 아니, 한다고.
2: 먹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0: 왜요?
2: 여기로 간 것 같은데.
0: 저기로 가보자.

0: 큐리 목소리야.
1: 저쪽이요.
2: 큐리.
1: 큐리를 구해야 해. 어떡하지? 안 돼.
2: 너무 높아.
1: 어쩌지? 토미, 방방이로 변신해줄 수 있어? 빨리!
0: 알았어.
1: 어딨지? 찾았다! 지저분해서 쓰레기 수거차가 착각했나 봐.
3: 왜요? 왜요? 왜요? 왜요?
2: 당장 씻겠다고? 좋아.
1: 왜요? 왜요?
0: 진짜 깨끗해. 씻으니까 좋지.
3: 왜요? 왜요?
1: 이제 세균들이 큐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2: 자, 여기 간식 나왔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모여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합해.
11: 우리 같이 놀자.
9: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9: 당신 우리 모두
11: 8.
9: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4대 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8: 지당하신 말씀.
1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0: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줄무랑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시술이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날씨가 심상치 않은걸. 하지만 나 버니바니에게는 문제없지. 야호!
1: 새카매진 만나!
2: 드래콩, 빨리 집을 짓는 사람이 승리인 건 알고 있는 거지?
3: 그렇게 대충 바르다가는 집이 금방 무너지고 말걸?
2: 그나마나 나의 승리군! 분명

0: 얘기했어? 친 사람이 매일 청소하는 거야.
1: 조금 더 서둘러야겠어.
2: 버니바니, 무슨 일이야?
3: 아, 미안해. 갑자기 난규류를 만났지 뭐야. 이제 괜찮아. 다시 균형을 잡았다고.
4: 말도 안 돼.
1: 우와, 내가 이겼다. 내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5: 이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6: 여러분
7: 안녕.
6: 세계탐험대회 다이아레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7: 그럼 오늘도 불꽃 튀는 대결을 위한 미션을 소개해볼까요?
6: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돼지 형제를 도와 튼튼한 집을 지어라!
7: 돼지 마을에는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어요.
6: 그런데 얼마 전에 엄청난 해오리가 오는 바람에 돼지 삼형제의 집이 무너져버렸지 뭐예요?
7: 이번 미션은 걱정하고 있는 돼지 형제들을 도와 해오리에도 날아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팀이 우승입니다.
6: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대결할 팀은 바로 치치핑핑 팀과 부리부리 팀입니다.
7: 과연 어떤 집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 거려.
6: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5: 짠!
8: 삐리삐리 로빈.

0: 삐리삐리 돼지 마을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만들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음식 모양의 신기한 동식물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돼지 형제들이 집을 다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오후 두 번째 회오리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집을 모두 완성해야 합니다. 삐리삐리.
1: 튼튼한 집짓기라면 자신 있다고. 아까 도깨과 집짓기 대결도 내가 이겼는걸.
2: 그렇긴 하지.
1: 에헴.
3: 좋아, 그럼 어서 가볼까? 그럼 출발!

0: 얘들아, 여긴 음식 천국이야.
1: 어머, 저기 케이크 좀 봐. 엄청 크다.
2: 이런 곳이 있었다니.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아.
3: 탱크! 탱크! 잠깐만, 소시지 좋아! 소시지 좋아!
0: 얘들아, 이것 봐! 나뭇잎이 소시지 빵이야!
3: 탱크! 탱크! 탱크!

최근 정신이 좋아.

0: 회오리가 여기를 지나간 걸까?
1: 정말 엄청난 회오리였나 봐.
2: 오늘 오후에 그 회오리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3: 나의 형님. 제발 집은 사는 곳 그 이상의 예술적 감각의 집합체라고요.
4: 내 계산으로는 질량과 중량 그리고 그 완벽한 부피와 안정적인 모양까지 집을 짓는 데는 네모나무만한 게 없다고.
3: 이런 비극이 있나. 이곳엔 내 예술적 감각과 꼭 들어맞는 오색 유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있거늘.
2: 형들 이러지 말고 셋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집을 지어요. 조금 있으면 회오리가 불어닥칠 거라고요.
3: 나의 귀요미.
4: 이렇게 작은 질량을 가진 생명체라니.
5: 생캠이 두시진짜.
2: 괜찮으세요?
3: 그대들은 누구?
2: 아, 저희들은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3: 오, 나의 구원. 드디어 와주었군요.
4: 내 계산보다 조금 빨리 도착하셨군요.
6: 안녕하세요.
3: 오늘 다시 맞을 회오리의 슬픈 몸짓으로부터 버텨낼 집은 네모나무인가 오색유리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6: 네.
4: 그러니까 회오리의 속도를 기준으로 재료의 무게와 부피를 감안해서 집 전체의 질량을 계산해봤을 때 네모나무인가요? 오색요리인가요?
6: 글쎄요. 도켓, 넌 어떻게 생각해? 저기, 난 드래콩.
1: 그러니까 회오리란 갑자기 생긴 저기압으로. 나
6: 잠깐.
1: 나.
6: 또 만났군, 치치. 아니, 너인 지난번 대결에서 우리 팀이 진 부리부리 팀이잖아. 뭐라고?
3: 여러분, 다 모이신 것 같군요. 그럼 저와 함께 오색유리를 구하러 가시죠.
4: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네모나무를 구하러 가시죠.
3: 어우, 형님. 아름다운 오색유리로 지어야 합니다.
4: 둘째야, 내 계산은 정확하단다. 네모나무로 지어야 해.
1: 어떻게 하지?
2: 안 되자. 두 재료 중에 뭘로 지어야 할까?
7: 자, 그럼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 각자 원하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치치핑핑팀 여러분과 부리부리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재료를 골라 저희 형님들과 같이 집을 짓는 겁니다.
6: 좋은 생각입니다. 어때, 치코? 좋아, 나쁠 거 없지.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7: 자, 상자 안에는 두 개의 쪽지가 있답니다. 두 쪽지 중 네모가 그려져 있는 쪽지를 뽑은 팀은 첫째 형과 네모나무를 구하러 가고, 다이아몬드 모양이 그려져 있는 쪽지를 뽑은 팀은 둘째 형과 오색요리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6: 네모나무가. 처음부터 난 나무가 더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지.
8: 채, 나무가 튼튼한지 유리가 튼튼한지는 집을 짓고 보면 알 수 있을걸?
6: 자, 가시죠!

0: 안녕? 이것도 먹어볼래? 아주 맛있어.
1: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이 맛있어!
0: 우와! 그렇게 먹는 거 처음 봐! 아주 맛있겠는걸? 잠깐! 두 가지 맛을 조합해서 먹는다고? 그래! 그거야! 좋은 생각이 났어!
1: 생크림?
0: 생크림이라고 했니? 생크림아, 나 좀 도와줄래?
1: 생크림! 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오색유리를 찾아 분노로 가득 찬 회오리를 피해 오색유리로 만들어질 나의
2: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야?
3: 피들님, 이제 곧 회오리가 올 거예요.
1: 서둘러야겠군요. 오색유리는 오색호수라는 곳에 있답니다.
2: 오색호수요?
1: 네, 호수 한가운데 드나섬이 있죠. 오직 그곳에서만 오색유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럼 드나섬까지 헤엄쳐서 가야 하나? 난 수영을 못하는데.
1: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호루라기로 바나나 돌고래들을 부르면 된답니다.
0: 안 돼! 잡아야 해!
3: 여기가 오색호수?
1: 자, 여러분, 제가 말했던 오색호수입니다.
5: 그런데 저 문어가 호루라기를 가져갔단 말이지.
4: 얘들아, 저기!
1: 탱크!
5: 바나나 돌고래랑 같이 있는 걸.
2: 생크마 여기야.
1: 생크림.
4: 내가 돌고래들에게 도넛섬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볼게. 바나나 돌고래들아, 우리 저 섬으로 데려다 줄래?
5: 여전히 응치잖아.
4: 얘들아, 돌고래들이 같이 놀아주면 우리 섬까지 데려다 주겠대.
5: 아니, 돌고래랑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3: 좋아, 돌고래들에게 장난감을 주는 거야. 노켓, 공을 도넛섬 쪽으로 던져줘.
2: 좋아, 첫!
4: 돌고래들아, 고마워!
1: 유후! 드디어 도착!
3: 그럼 얘들아, 어서 오색유리를 구해서 가자!
6: 좋아!

0: 저 정도는 문제 없다고. 이야! 귀여운 소시지 문어잖아. 이건다, 이거 도라고.
1: 오호, 저기에 있네. 조금만 더.
0: 저리 떨어지란 말이야.
1: 이번에도 우리 승리일걸. 우린 아주 튼튼한 유리 재료를 가져왔거든.
2: 우리가 구한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난 모를 거다.
3: 모를 거다. 얘들아, 이럴 시간이 없어. 곧 회오리가 몰아닥칠 거야. 서둘러야 해.
1: 완성이다. 어때, 치코? 튼튼해 보이지 않아?
2: 회오리가 지나가고 멍하니 앉아있는 네 표정이 궁금한데?
4: 얘들아, 회오리가 오기 시작하나 봐.
3: 어서 집 안으로 피하자.
2: 자, 우리도 들어가자.

0: 내 계산이 틀렸단 말인가? 오, 나의 안식처.
1: 이럴 수가.
0: 말도 안 돼. 아니, 이건 네모나무? 이건 오색유리지 않은가?
1: 어, 형들!
0: 어, 아니, 셋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1: 형들이 말한 재료 두 가지를 섞어서 집을 지어봤어. 첫째 형이 말한 네모나무나 둘째 형이...

0: 말한 오색유리나 두 가지 재료 다 튼튼한 재료들이잖아.
1: 형과 힘을 합쳤다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2: 둘째야, 내 고집만 세워 미안하구나.
0: 사실 생크미가 힌트를 줬어. 딸기와 생크림을 섞어 먹는 모습을 보고 튼튼한 재료들을 잘 섞는다면 더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2: 네가 자랑스럽구나, 셋째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크미에게.
0: 생크미는 어디에 있지?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굿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래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2: 덕분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그게 무슨 얘기지, 다키?
1: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니.
2: 사바나드가 저 녀석 이름인가?
3: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정말은 내가 쓰러뜨린다. 방해하지 마라.
0: 다키!
3: 손에 빠진 덩치가 내 속도를 따라올 리 없지.
2: 미스트 잭지 지브라드.
4: 까공할 속도를 지닌 자 눈으로 따라가기도 꼽자.
3: 누가 공기에 다닌다. 어디보러 여기다 여기.
2: 다키라면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5: 아니 방심할 수 없어. 마르시아는 350도. 조금만 머리를 움직여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마야. 사바나드도 그렇다면.

0: 움직임이 금화당했나?
1: 역시
2: 뭐라도 할 것처럼 나서더니
3: 베스트 체인지 지라파드
4: 위험해! 나한테 맡기시게.
3: 전 작전상 후퇴는 어떤가?
1: 하지만
5: 다음으로 소리로 끝내버리자.
1: 안돼,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순 없어.
4: 어서 가자.
1: 플레이언.
4: 어, 이제 눈을 뜬 모양이고.
6: 어디고?
2: 너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 그렇게 움직이면
6: 니네한테 뭔지 했는데.
0: 아무리 빨라도 맷집은 별론가 보고.
7: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 카센터로 데리고 온 거야.
6: 카센터? 뭐하러 가는데? 뭔가 구해달라 그러나?
4: 잠깐! 자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네.
6: 시끄럽다! 나는 엄마의 원수를 사바라드가 때를 눕히기 전까지는 분이 안 풀린다. 뭔데?
8: 바퀴 빼놨거든. 달아서 맨들맨들해졌더라고.
6: 바퀴를?
8: 얼마나 달린 거냐 너.
6: 다시 뛰어라 지금 당장. 빨리 빨리 안 해놔. 와 이리 돌리게.
8: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작업대에서 하면 금방인데 자꾸 움직이니까. 야마 타이거 바로 들어.
2: 타키, 사바나드가 엄마의 원수라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6: 너하고는 상관없다 카니까.
9: 그게 그렇지가 않으셔.
0: 그 녀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무엇보다 그 능력.
5: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바꿔가며 싸우는 와일드 카드 것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10: 마카키! 우리랑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을 줄 알아나이?
6: 내가 뭔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리 엄마는 라피드족의 자랑스러운 전사였다. 와일드 카드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줬지.
11: 엄마! 내 잡아봐라!
12: 이모! 딸, 잘 들으래. 이 싸움도 곧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이 대지에 씨앗을 뿌리자. 평화라는 이름의 꽃씨를.
11: 그럼 아무 데나 나가서 놀아도 되는가?
12: 물론이지.
6: 내한테 엄마는 동경의 대상이자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놨다.
12: 여기 있으면 안 돼.
11: 우리 금방
12: 살게.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
6: 우리 엄마 던지지 마라.

0: 우리 엄마의 원수를 이 손으로 갚으리라. 그래 결심했다.
1: 그런 비극이.
2: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잔인한데.
3: 그래서 그 녀석을 찾아서 모호타운에?
4: 그런 건 아니고, 노아의 돼지가 퐁 하고 사라졌을 때 금마도 끝난 줄 알았지. 내가 뭐 이 종부석에서 새 인생 한번 시작해볼라고.
2: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 지구에서 메탈 카드 보시고 와일드 카드 보시고 가리지 않고 사냥하기 시작했던 거고.
5: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네만 와일드 카드 봇을 연구했던 나로선 아주 새로운 경우니.
2: 냄새도 뭔가 이상했어. 뭐랄까.
4: 그런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여태 왜 몰랐지? 내라고 다 알 수는 없지.
2: 자, 바퀴 교체 끝났다. 여기, 받아라.
4: 이게 뭔데?
2: 바퀴 4개 값이랑 야간 정비 할증 포함한 카센터 이용료.
4: 돈 없다.
2: 그래? 알겠다. 그럼 너한테 달아둘게.
6: 이걸 왜 저한테 줘요?
2: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4: 잘 들어, 레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방해하면 누구도 적이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1: 그게 네 어머니의 가르침이야?
4: 뭐?
1: 자랑스러운 라피드족 전선은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협조 요청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냔 얘기야.
4: 야, 이건 뭘 한다고 감히.
7: 네, 여기는 블루카.
8: 여기는 골든. 너희들이 말했던 카테리아를 발견했어.
9: 30톤 매립지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 같아.

0: 먹을 걸 찾고 있는 모양인데.
1: 알겠습니다.
2: 올카리 스스로 천장으로 들어가셨구만.
3: 먼저 풀어보실까?
4: 거긴 마음껏 날뛸 수 있단 건가?
2: 널찍하게 싸움엔 적격인 장소지.
5: 힘과 수로 밀어붙인다고 될 녀석이 아니야. 이번엔 신중해야 해.
6: 하키! 우리랑 같이 가자.
1: 너의 힘을 빌려줬으면 해.
7: 사바나드의 공격 패턴은 파악됐어. 공략법은 많을수록 좋아.
5: 골다카나, 와일드 카드봇이 신뢰받기 위해선 녀석을 날뛰게 둘 순 없어.
7: 날이 밝기 전엔 해결해야 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8: 아이다! 어떡해! 어떡해!
6: 고마워!
0: 내 뒤로 들어갔어! 서둘러!
8: 거기 머리 새 사냥꾼! 많이 배고프셨나봐!
7: 그렇게 계속 비춰줘, 펜타몬에.
8: 아껴봐!
2: 이번엔 네가 사냥당해보라고!
6: 좋아,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위치는 잘 보이지, 나이트 그리폰?
9: 아주 잘 보이시는군.
6: 지금이야!
9: 기꺼이!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코하셔야지. 뭐야?
6: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분명 파이번이랑 틴토몬에 시킬렸을 땐 못 움직였는데.
1: 미스트 바이러스를 와일드 카드봇에게 주입할 경우 감각 교란으로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지. 개체별 바이러스의 미묘한 습성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다.
6: 하지만 블루컵이 찔렸을 땐 멀쩡했는데.
10: 난 한 번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면역됐다고 메가인블루가 그랬어.
1: 전, 날 내보내줄게. 내 처자를 진단을 봅시다.
9: 이거 이거, 창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짐승의 솜씨가 아니신데.
2: 좀 따끔할 걸 쓰고.
9: 창이란 모름지기 찌르는 맛인데 대전목 맛이라니.
8: 이런 건드릴 수가 없잖아.
7: 엄청난 회전 속도야. 접근이 쉽지 않겠어.
0: 미차례가 된 것 같군. 다키!
8: 말 안 해도 그냥 해거든요. 저번에 눈에 뵌 게 없어서 방심한 건 인정. 하지만 이번엔 그런 행운은 없을 기다 이원이죠.
6: 역시 빨라. 눈이 못 따라가겠어.
1: 블러드윙, 분석 결과는?
11: 아직 살펴보는 중이었어.
8: 어디였지? 누구 싶지? 집에 가고 싶지? 하지만 어림없다. 인피니티 파워!
2: 야, 저거 못 당해내지.
6: 잘했어, 타키.
1: 뒤는 우리에게 맡겨.
8: 됐고, 내가 이 작품을 마무리할 기다.

0: 아울리지 혼!
1: 좋아!
0: 어서 가자, 블루캅!
1: 하긴, 괜찮아?
2: 어떻게 댕기고?
1: 녀석을 막아냈어.
2: 뭐?
1: 이제 붙잡아야지.
2: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0: 탁해!
2: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살려둘 수 없다! 이건 나! 비켜! 아니야!
1: 분노를 가한 척 닫기!
2: 저 녀석은 엄마를, 우리 엄마를!
1: 진정해! 네 어머니도 이런 건 원하시지 않을 거야!
2: 그래도!
1: 부탁이야, 닫기!
3: 준, 사바나드에 대한 내 소견을 말해보지.
4: 뭔가 알아냈어?
3: 그렇다네. 저자는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야. 메탈 카드봇이라네.
1: 뭐라고?
3: 나와 블루캅처럼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경우 같은데. 하지만 심히 이질적이야.
4: 이질적?
5: 당신이 만든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 같은 건가?
3: 그런 조작된 것이 아닐세. 더 근본적인 원한 사명.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인 무언가.
0: 무슨 그런 괴담 같은 소리를... 블루캅!

0: 너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춘.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너는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사바나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컵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2: 미안하네, 블루컵.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앰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브라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4: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
4: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5: 이제 알겠나? 사바나 내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입니다.
6: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5: 응?
6: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7: 죽음을 몰고 다니는 와인의 대지에 고립내는 모두를 네가 실패했다.
0: 아니야, 난
7: 와인의 가을 옷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 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5: 겁을 먹어? 그만아! 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하고겠지!
8: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 바.
0: 글로버!
1: 지각이다!
8: 좋은 아침이야, 준.
1: 에? 글로버?
8: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5: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8: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5: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보 천사다. 메탈 카드보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8: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8: 뭐 그때 그랬지.
9: 메탈 카드봇 치군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군.
10: 타큐원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5: 냥! 그럴 리가.
8: 타큐원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타큐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1: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8: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1: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8: 제정신이야?
11: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8: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0: 뭐라고?
1: 정말이야, 글로버?
0: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트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5: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9: 하지만 내 두 눈을 똑똑 뒤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미용.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일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6: 부활의 의식이라고?
10: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12: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2: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8: 알다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 보신 건 이미 알고 있지?
12: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
8: 정답, 붕붕이 쉽지.
2: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 보시 아니란 말이지.
13: 정신이 좀 드나, 서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3: 나타나셨군.
1: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0: 세이버 나이트.
6: 블루캅, 아는 사이야?
0: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8: 타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3: 여기 나이트 그리폰 헤비아이언이 나타나셨어.
0: 부르카카에서 돌아왔군.
3: 게다가 사바나드와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1: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8: 우리 주인공께서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1: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4: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6: 걱정 마세요, 에드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12: 다 부서주자고!
14: 맡겨둬. 이번에야말 결판을 날 거니까.
4: 응?
15: 으악! 아, 다케!
1: 걔,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4: 모를걸?
5: 빨리 어딘지 알도!
14: 헤비아이언. 마키나 행성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13: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14: 뭐라고?
13: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본 무리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14: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참입해 선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13: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14: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7: 깊이 잠든 파괴심이지요. 눈을 뜰 수 없어서 무아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14: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여기?
5: 셀바나이트!
14: 타키온, 그 도대체 뭘 하는 거야?
7: 막으시오!

0: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1: 하나 한 발 늦었지. 에어 와이드 가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 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나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라.
2: 아참, 천천히 좀 가지.
3: 시간대마!
2: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3: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2: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저기구만.
4: 헤비아이온.
5: 저 녀석은 또 무슨 꿍꿍이지?
6: 설마 사바나들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3: 터키!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내가 갈게, 엄마! 안 돼! 도망쳐! 우리 엄마가 박이 싫을 겸 이런이었다고. 누가 마라카든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4: 터키!
3: 엄마가 끝내지 못한 사바나드와의 승부! 내가 끝낸다!
1: 너 필족인가?
0: 드디어는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5: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블 나이트. 하지만 침타의 역사는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파괴시며 마지막 제물을 마치리라.
0: 안돼!
4: 내를 잡아갈 기가.
0: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드를 그만둘 거야. 싸운 다윈 이제 지쳤어.
4: 그래.
0: 뭐야?

0: 알려줬잖아.
1: 밤의 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게. 에피 드래곤. 너희 마음대로 해라.
2: 사바나드 봉인.
3: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1: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 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3: 아저씨는 알아?
1: 알아가는 중이지.
4: 헤비아이언!
1: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4: 메가인블러는 괜찮아.
1: 그렇군. 설마 너?
4: 터키!
5: 누구들 만나서 반가웠다.
4: 터키! 헤비아이언!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정!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두 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7: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데뷔의 정원.

0: 어떤 녀석이지?
1: 어떡하지?
2: 어떡하긴, 네가 찬 공이잖아.
1: 아하, 네가 공을 제대로 못 받은 것 때문이지.
2: 당장 너무로 차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1: 아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지금 해결할게. 자, 가자!
2: 모른 척하면 끝이냐?
1: 모른 척이라니.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0: 루이스!

0: 앞으로 일주일간 봉사활동이에요.
1: 억울합니다, 교장선생님! 그냥 토마토일 뿐인데요!
2: 더 억울합니다, 교장선생님! 전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0: 조용! 그 토마토는 대비양이 정성을 다해 키운 것! 거기다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까지 하다니! 반성의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군요! 대비양? 태호군과 빈센트군에게 원예구이를 돕게 해주세요!
3: 선생님! 사과도 받았으니 친구들을 그만 용서해 주셨으면 해요. 토마토야, 또 키우면 되니까.
0: 어쩜 마음씨도 이리 고울까요? 농땡이 피울 생각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0: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난 건가? 뭐 상관없지. 새로운 일꾼이 둘이나 왔으니까. 자, 일단 여기다 밭을 만들어.
1: 여기다?
2: 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
0: 한말 말고 오늘 안에 다 해. 제대로 안 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바칠 테니까.
1: 저게. 아이고 어깨야. 이래갖고 언제 다 하냐.
2: 오늘 안에 끝내는 건 절대 무리야. 우호! 안 돼.
1: 왜?
2: 지난번에 빌려준 것도 망가뜨렸잖아. 기계 대여는 안 돼.
3: 나는 망가뜨린 적 없잖아.
1: 그래, 빈센츠가 책임지고 안 망가뜨린대.

0: 최선을 다했으니까 들어가 볼까?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난 저쪽까지 다 하라고 얘기한 건데?
0: 야! 지자하게 말 바꾸기냐?
2: 그냥 얼른 끝내자, 태호야.
1: 그리고 그거? 압수야.
0: 뭐? 뭐? 왜?
1: 따지는 거야? 너네 잔머리 굴린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할까?
2: 미안. 언젠간 돌려준대. 언제인진 잘 모르겠지만.
0: 그래도 망가뜨린 건 아니지 않냐?
2: 그게 다야.
0: 아, 그게 혹시 채소 심는 기계 같은 거 없을까 해서. 아, 제발! 그 데뷔라는 녀석 완전 암질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해도 자꾸 일을 늘려버린단 말이야!
2: 흡혈기 샘플 안 필요해?
3: 필요 없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0: 예!

0: 또 뺏겼어.
1: 예? 응?
2: 찾았다.
0: 세은아.
2: 어라? 니들 여기서 뭐하냐?
0: 와.
3: 친구라니 더 잘됐네. 사이좋게 고생하라고.
2: 고생?
4: 저 녀석 완전 악당이야. 걸핏하면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이 협박한다고. 약점 잡히면 못 벗어나.
2: 진짜냐?

0: 쓸만한데?
1: 자, 집단 백기 옮기기 끝났지? 나 간다.
0: 누가 가라고 했지? 집단 100개 옮기기 다음엔 양동이의 물 옮기기 100번! 아니, 200번이야!
1: 뭐?
2: 어이, 빈센트. 세나는 좀 괜찮냐?
3: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
0: 벌써 물 다 떠온 거야? 또 잔 깨부린 건 아니겠지?
4: 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0: 억울하면 내 채소밭을 망치지 말았어야지. 물 다 주고 가라. 앞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야.
1: 어? 설마 또 디노한테 가려는 건 아니겠지?
3: 진짜 화나게 하지 마.
4: 야, 이번엔 기계가 아니고 물약 같은 거면 될 것 같은데.
1: 매일매일 양동이 100개씩인데 도저히 물이라고.
3: 난 무슨 해결사 같은 게 아니야.
4: 제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1: 제발 살려줘, 디노.
4: 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한 번만. 야, 진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줘라, 야. 고맙다, 친구야. 너밖에 없다.
3: 진짜 마지막이니까 나 좀 내버려둬.
1: 고마워, 디노야. 그냥 식물에 뿌리면 되는 거지?
3: 어, 딱 한 방울만.
1: 알았어. 딱 한 방울만 쓸게. 들었지, 태우야?

0: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네.
1: 다 위대한 과학의 힘이지. 어때? 남은 거 다 줄 테니까 봉사활동 그만하게.
0: 이런 거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고민이 좀 되네. 그래도 확실히 네 제안은 매력적이니까 너 하는 거 봐서 교장 선생님께도 잘 말해줄 수 있고.

0: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1: 교장 선생님.
0: 어? 태호군, 봉사활동을 하랬더니 학교를 쑥대밭처럼 만들다니요.
1: 그게 아니라.
0: 원예부의 채소밭을 줄여달라는 불만 신고가 많긴 했지만 이래서는 원예부가 아예 없어질 지경이에요.
2: 선생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0: 어, 그럽시다, 진호군.

0: 멋있다! 안 그러냐, 빈센트?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자, 어? 어때?
1: 저런 거?
0: 로봇 말이야. 거대 로봇!
2: 치, 어? 거대 로봇? 누가 만들 건데?
1: 인간형 거대 로봇이라니 너무 비효율적이야.
0: 아이, 깐깐하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들어보자, 어?
3: 배우야, 그냥 포기하자.
1: 정, 그러면 로봇부에 가서 부탁하지 그래.
0: 왜?
3: 우리 학교에 그런 부도 있었나?
1: 로봇부는 유명해. 전국 로봇대전에서 상도 많이 타거든.
0: 우와, 그런 부가 있었다니. 좋았어, 가보자.
4: 참. 내게도 저런 전투기계가 있으면 이 도시를 몽땅 지배할 수 있을 텐데. 접!
5: 무슨 일이냐, 케첩?
4: 보스! 빌런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거대 로봇 하나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5: 묘! 거대 로봇!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거절한다며.
4: 보스,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시킬 테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5: 알겠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다며.
4: 감사합니다.
5: 배송비는 착불로 하겠다며.
4: 만세! 거대 로봇 생겼다.
6: 안녕, 입부 희망자야?
0: 아니, 우리 히어로 서클부에서 왔어.
6: 그래? 그럼 무슨 용건으로?
0: 너희가 전국에서 로봇을 제일 잘 만든다고 들었거든.
6: 어? 아, 로봇 주문하러 왔구나. 잘 왔어.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까?
0: 빈센트, 빨리 와, 빨리!
4: 뭐야?
7: 거대 로봇 주문하신 분 맞죠?
4: 저?
7: 여기 사인해주세요.
4: 아니야, 그보다 왜 부품만 배달온 거예요?
7: 응? 조립하시면 되죠. 이런 걸 어떻게 완제품으로 배송해요? 빨리 사인이나 해주세요.
4: 저...

0: 자, 로봇의 설계도를 먼저 만들 거야.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1: 우와, 그럼 나는 티타늄 주먹이랑 제트기 날개.
0: 그래, 그래. 렉, 준비해줘.
2: 알았어, 레드.
0: 자, 더 원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1: 우와, 그럼 플라즈마 레이저도 추가해줘. 빈센트, 우와. 너도 빨리 말해.
3: 나는 알람 기능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
0: 간단하지. 블랙, 체크해줘. 본격적인 제작은 저쪽이니까 따라와.
1: 끝내준다, 빈센트. 안 그러냐?
4: 참 이상하게 생겼군. 뭔가 발바닥 같은데. 촛!
5: 택배 왔습니다.
4: 촛! 택배 안 시켰는데요?
5: 거대 로봇 시키신 분 아니에요? 어제 왼발 먼저 발송드렸고요.

0: 안녕하세요. 오늘 나머지 배달 왔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1: 에너지 충전 완료! 다들 준비됐지?
2: 응, 대장!

0: 세상에! 내가 꿈꿔왔던 바로 그 로봇이야! 저 광택 좀 봐! 이제 크기만 조금 키우면 되겠다, 그치?
1: 무슨 소리야? 이게 완성 버전인데?
0: 네? 에이, 이건 그냥 샘플이잖아, 그치?
1: 미안하지만 샘플이 아니라 완제품이야. 로봇 대회 규정상 이 사이즈 이상은 만들 수 없어.
0: 그럴 수가.
2: 아, 이건 알람 기능이야.
3: 멋지네. 이 정도면 쥐는 잡을 수 있겠다.
4: 우와, 로봇이다.
3: 그래, 그래, 여기 있네.
4: 아니, 저쪽에 커다란 로봇들.
3: 저게 뭐야?
0: 거대 로봇.
5: 조립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이거 엄청난 녀석이잖아. 찹찹찹찹찹찹찹. 저 녀석들을.
0: 꿈에 그리던 거대 로봇이 눈앞에. 근데 조종 속에 고양이 같은 게 타고 있는데.
3: 걔잖아. 가끔 나타나서 우리한테 시비 거는 녀석.
5: 이 몸의 이름은 케첩이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게 아니라 고양이라고. 짜증나는 녀석들, 각오해라. 예?
1: 우와! 야, 무슨 짓이야? 위험하잖아.
5: 이 녀석 떨어지지 못해.
1: 니들 뭐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3: 아, 알았어. 내가 이 녀석의 주의를 끌어볼게.
5: 날카리 같은 녀석이 내 무정의 로봇 앞에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0: 세라! 내가 조종 레버를 잡았어! 지금이야!
1: 나도 알고 있거든.
5: 무슨 짓이냐? 됐다! 이제 움직이는 거니?
1: 저게.
0: 이센트,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5: 뭐야? 갑자기 또 왜 멈춘 거야?
3: 나와.
0: 그래, 넌 포위됐어. 항복하시지.
5: 싫다. 절대로 포기 못해. 내가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0: 문 여는 버튼이 요건가? 이 버튼은 아니고. 그럼 요건가? 아, 저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요건가?
5: 그건 안 돼.
3: 싱거운 녀석이네.
0: 아!

0: 야, 아무거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1: 그래, 모르는 건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2: 에이, 괜찮아, 괜찮아. 모르는 건 부딪혀보면서 배워야지.
3: 우와, 이게 뭐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젤?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6: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9: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별별 맛이 나는 별맛나.
1: 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소름이 끼친단 말이지. 꼭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0: 엄마야,
1: 뭐야, 뭘 밟은 건가? 아무것도 없네. 뭐지? 어? 이러다 죽겠다. 아이들이 기다리겠어. 다행히 안 늦었다. 어? 얘들아.
0: 내가 1등.
2: 내가 더 빨랐거든.
1: 날 기다린 게 아니었네. 잠시나마 기뻤다.
0: 별만나. 봄날의 벚꽃잎 맛. 아, 이건 오싹오싹 공동묘지 맛.
3: 토니,
0: 너는 꼭 별만나 먹을 때만 슈퍼파워냐? 맛있는 걸 어떡해.
2: 됐고, 내 공동묘지 맛 내놔.

0: 통계 맛!
1: 사랑의 맛! 팬이 맛!
2: 네이!
3: 팬의 맛이 나는 재미있는 해만 나!
4: 무지개 맛이다!
5: 치! 자기들끼리 다 먹었네!
1: 우와!
5: 불꽃 매운맛? 새로 나온 과자구나! 매운 건 못 먹으니 남겨놨구만!
1: 향기로워! 어.
5: 최고야, 최고!
1: 어?
5: 먹어볼래?
1: 자!
4: 매운 거 싫어!
5: 헤이, 먹어봐!
6: 아, 벌써 끝을 왔니?
5: 그래도 맛있었지?
6: 어? 봉이야! 별 만나 과자가 이상하게 변했어! 봉이야?
5: 응? 봉이야!
0: 어둠의 별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5: 너 대체 누구야?
0: 마법 유치원은 오늘로 끝이라구.
5: 준이에게 알려야.
7: 예뻐져라. 예뻐져라. 베리베리 예뻐져라. 예뻐 예뻐 맛이 정말 정말 최고야. 베리베리 예뻐졌나?
4: 와!
5: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0: 해치웠나? 물론이지.

0: 먹어보라고. 먹어보라니까. 싫어. 나는 매운 거 싫어.
1: 다음 차례는 저 녀석들이.
2: 아직 남은 과자들이 있겠지. 그럼 마저 해치우자구.
0: 드디어 멈추셨군. 자, 아, 우리 같이 핵폭탄 매운맛에 빠져보자. 어? 어? 남은 별만나 과자가 있었네. 넌 안 먹는다며?
3: 그건 매운맛이고.
0: 어쨌든 먼저 먹으면 그만이지.
3: 먹었겠니?
0: 조니! 로블리!
3: 로블리.
1: 걱정 마세요. 준이도요.
3: 이유가 뭐죠?
1: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0: 특이한 점?
3: 뭐, 마법 스캐닝.
1: 마법 스캐닝이요?
0: 맞아요. 토니가 저를 향해 마법 스캐닝을 쓰려 했어요.
1: 어, 마법 스캐닝은 물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
0: 아, 토니가 뭔가 알아낸 거예요.
3: 그때 준이는 별만나 과자를 먹으려 했는데.
1: 별만나 과자라. 관찰해바라기로 과자 봉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요.
0: 어? 놀이터에 두고 왔었는데.
1: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친구들이 먹었던 별만나 과자도 말이지요. 토니와 친구들이 쓰러졌던 순간을 봐야겠어요.
0: 저게 뭐야?
1: 저 녀석들이 범인이었군. 우리가 저 녀석들을 잡아야 해요. 들켰을까?
4: 들켰으면 어쩌지? 들키면 안 돼. 요리조리 꼭꼭 숨어 다니면 돼.

0: 여기 못 보던 과자가 있어.
1: 쉬이, 뭐가 그렇게 급해? 이 과자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2: 잠깐, 파랑 친구가 왜 안 오지?
3: 뭐라고?
2: 저기로 간 흔적이 있어. 파랑아, 여기 있어?
3: 멈춰!
4: 이건 함정이야. 이 녀석들, 함정을 만들다니. 이 악당들을 혼내주고야 말겠어. 악당 녀석들에게 친구를 괴롭힌 벌을 주자!

0: 너희가 누군지 말해.
1: 응, 말할 것 같아.
2: 얘네들 상태를 보니 아주 더러운 곳에서 온 것 같아.
1: 뭐라고?
2: 설마 화장실?
1: 감히 우릴 보고 화장실 출진이라고 하다니.
0: 화내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은데.
1: 아니야, 아니라고.
3: 우린 어둠의 기운이 깃들어서 전화를
1: 그걸 말하면 어떡해.
0: 오호라, 어둠의 기운이라고? 그게 어디에서 온 건데?
1: 그게
2: 설마 화장실에 똥의 기운인 건가? 그렇다면 곧 다 똥일 것 같아.
0: 똥이 묻어서 변한 거 맞잖아.
1: 아니야, 아니야, 비밀의 숲이야.
0: 아, 비밀의 숲. 저는 어둠의 기운에 대해 조사해봐야겠어요. 주니, 슈리, 친구들을 부탁해요.
4: 네.
1: 돌려보낸 건 다시 나쁘지 않을게.
5: 이게 어떻게? 맞다, 별 만나 과자.
6: 일어났냐? 여기 별 만나 과자.
5: 에? 주니, 저리 치워. 별 만나 과자에 이상한 게 숨어 있다고.
6: 이제 괜찮아. 상해버린 별 만나는 슈리하고 로블리가 처리했거든.

0: 밤의 노랫소리.
1: 이번엔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0: 쇼리, 나 기다리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한다고.
1: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
0: 못하겠으면 그냥 빠져. 마이크 테스트.
2: 핀핀은 방귀쟁이.
3: 핀핀은 방귀쟁이.
4: 핀핀은 방귀쟁이.
0: 토끼 한 마리가 뛰어. 우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자.
1: 이제 그만해.
0: 아우, 진짜.
5: 훈타 준이.
6: 시우리,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많이 힘들지요? 괜찮아요. 합창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 모두들 열심히 잘 알겠지요?
7: 네!

0: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빈. 이런 나락지!
1: 혼자 먹지 마! 분명 엄청난 냄새가 났는데.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핀.
1: 이상한 소리?
0: 저쪽이다, 핀.
1: 화장실 쪽인가?
0: 그런 것 같다, 핀.

누구세요? 에이, 아무것도 없네. 핀핀,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0: 그때 뭘 하고 놀았길래 이렇게 다쳤대?
1: 저리 안 가!
2: 귀신 봤다, 팬!
0: 어디서?
3: 귀신을 봤다고!
0: 귀신에게서 도망치다 이렇게 됐다.
3: 아, 귀신 정말 싫다. 중이, 너 설마
0: 우리가
2: 우리 이제

0: 좋아, 준비됐지?
1: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0: 진짜야?
1: 응. 아야야.
0: 그럼 어쩔 수 없지. 널 위해 준비했는데. 뇌병인 거 딱 걸렸죠?
1: 뇌병 얼마나?
0: 안 돼. 어? 뭐지?
2: 바로 이 소리야.
0: 화장실 쪽이야. 가자. 누구냐? 어서 나와.

주었나?

0: 징그러워서.
1: 토니, 안 되겠어. 마법이 필요해.
2: 알았어, 준이.
3: 준이! 토니! 마법의 히어로! 큐핏, 큐핏, 큐핏, 츄! 준이! 토니! 변신!
1: 이래선 마법의 빛으로 맞출 수가 없어.
2: 준이,
1: 어?
2: 마법의 빛이 아니고 비눗방울이야. 비눗방울에 귀신을 가두는 거지.
1: 그래. 쭈피 쭈피 쭈피 쭈.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2: 준이.
0: 미안. 노래 연습을 몰래 하려고 변장을 했었어.
4: 여러분, 드디어 합창 발표 날이에요. 모두 준비됐지요?
5: 네.
2: 그러니까 슈리가 용기를 내보려고 밤마다 연습을 했다는 거지? 슈리, 괜찮을까?
1: 긴장하지 말라고 순서도 바꿨잖아. 괜찮을 거야.
4: 자, 모두 즐겁게.

0: 나이
1: 핀핀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 핀.

0: 하는 말.
1: 와, 너무 예쁜 목소리야, 슈리.
2: 최고였어.
0: 얘들아, 난 내 모습이 항상 부끄러웠거든.
3: 거울 속 내 모습 맘에 들지 않아. 후들후들 다리 어색한 표정.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굿소!
2: 클릭소! 몰라들까?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5: 재밌다. 좌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1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좌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자.
1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8: 매일매일 락토핏.
1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집중.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우와, 뽀로로 방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정체.
1: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0: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저 치킨 상자는 뭐야?
2: 수상한데?
0: 꼭 선물 같아.
3: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4: 있어.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한 애야.
0: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2: 상자가.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상자를 더 찾아보자. 좋아.
5: 이렇게
6: 보자.
7: 레오한테 문을 그려달라고 하자.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0: 어, 레오다. 이제 어쩌죠?
7: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왔다, 골라타.
2: 수호 요정?
8: 너희는
2: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8: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7: 그래요? 너희 도움이 필요해.

0: 어?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1: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2: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3: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4: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3: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2: 우리를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우.
5: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었던 거야.
4: 나도 사과하고 싶어.
2: 보고 싶어.

0: 정말로? 문을 그리라는 거지?
1: 블로비 그림을 자르고 있어!
2: 이게 왜 이러지?
1: 레드, 괜찮아?
2: 손이 따라오고 있어!
1: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이야! 간다!

그린을 왜 찢은 거지?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설마 갇힌 건가? 아니

0: 멈췄어.
1: 이 기회에 빨리 나가자. 손잡이가 없어.
2: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여는 거야?
3: 얘는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 섬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4: 같이 가야지.
2: 당연히 데려가야지.
3: 우리랑 같이 가자.

0: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1: 나가자. 어? 어? 옐로우, 빨리 와. 뭐해?
2: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 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1: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0: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3: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2: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 줄래?
1: 어? 같이 가자, 옐로우.
2: 한번 해볼게.

0: 돌아왔어.
1: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2: 샤이렘.
3: 공주님.
2: 걱정시켜서 미안해.
1: 핑크스타, 괜찮아?
2: 어? 아, 얘들아, 이거!
1: 레오, 잠깐만!
0: 쓸모가 있구나, 너!
4: 어? 나?
0: 그런가?
5: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6: 화이트 골드님, 블랙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5: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2: 안 돼!
5: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이 힘을 블로백에 주지 못하게 됐군. 곧 어둠의 홀을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1: 내 꿈을 노래해.
7: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장래희망?
8: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1: 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7: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1: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8: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 볼 테니까.
9: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10: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11: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0: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1: 옐로우는?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 나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3: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말썽이네.
2: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3: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4: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0: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5: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올게.
0: 악기는 내가 고칠게.
2: 난 널 도와줄게.
6: 노란색이
2: 옐로우! 어?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4: 어떻게?
7: 퓨즈 때문인가?
2: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멈춰야 정신을 차린다고!
6: 아빠!
3: 퍼플!
2: 애니 선생님!
3: 도와줘서 고마워.
2: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3: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2: 네, 선생님!
8: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조개 블루.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6: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2: 멋진 공연이 될 거야. 뭐지? 악기가!
6: 어?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4: 퍼플, 또 장난 시작이군. 퍼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장난 좀 그만해!
6: 저게 뭐지?
2: 블루비야!
9: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8: 퍼플 타임 스타트!

0: 전복이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루파 도행기 블라스터.
1: 비켜봐. 거블 펀치.
0: 선생님의 악기야.
1: 스크루파, 아직 입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0: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럽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럽을 붙잡아줘. 응.

적들! 마법봉을 지켜! 야!

0: 조금만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1: 위험하다니까.
0: 선생님의 기타. 됐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2: 이런.
3: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0: 선생님.
1: 아우, 열받아. 열 대만 더 때려줄걸.
0: 그래!
4: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0: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0: 이것 봐!
1: 그럴듯한데?
0: 레드! 너도 와봐! 네 거야.
5: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1: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0: 맞아. 얘들아,
3: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0: 네.

0: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내 꿈을 노래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성.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뭐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파티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9: 8이야.
7: 당신,
9: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10: 플릭소!
11: 플릭소! 얼마 될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1: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2: 재밌다! 좌석으로만 노는 이체 세상.
11: 클릭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좌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힝!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번엔 어디로 온 거지? 봐, 사막이야, 사막.
1: 이런 넓은 사막이면 대체 어딜까?
0: 메인 모니터를 켜서 찾아봐요.
1: 알았어.
0: 어, 여기가 어디지?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사막에는 어떤 몬스터가 있었더라? 으아! 뭐야!
1: 갑자기 왜 이러지?
0: 아저씨, 어떻게 좀 해봐요!
1: 안 돼!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아!
0: 에밀레오가 모래에 묻혀버렸어.
2: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 에밀레오가 왜 이랬지? 고장이라도 난 건가?
2: 아까까진 멀쩡했잖아요. 아저씨가 실수해놓고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조종관이 제멋대로 움직였어.
2: 정말이요?
0: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랬다는 건가? 워몰 워치도 이상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1: 너무 시끄러워.
2: 방금 뭐였어?
0: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를 교란시키기 위한 방해 전파 같기도 하고.
1: 방해 전파?
0: 아까 에밀레오도 이 방해 전파 때문에 조종이 안 된 거 아닐까요?
1: 그래, 맞아, 맞아. 나도 좀 이상하다 했거든.
2: 그 전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야겠어.
0: 뭐야? 저건 또 무슨 일이야?
1: 땅이 들썩이고 있잖아.
0: 몬스터가 오는 건가?
2: 나와라, 사막의 괴물.
1: 망에 날려주마.
0: 뭐야? 저건 괴물이 아니네.

0: 달라이 말이야. 아니면 기름이래.
1: 뭐야? 아, 군인들이잖아.
2: 뭐라는 거야? 해리안들이라고 내가 봐줄 줄 알아?
1: 발포 안 돼!
2: 몬스터 사냥꾼한테 무기를 포기하라니.
0: 미로이로요.
2: 누가 이기나 보자고.
3: 저기 세스, 군인 아저씨 말 잘 들어야지. 너는 총이 하나지만 저분들은 아주 많잖아. 안 그래?
2: 비겁하게 다 같이 몰려와서 어린이를 협박하다니. 뭐네.
4: 겉은 생각 말고 모두 얌전히 들어갑니다.
0: 무관, 저 아이들이 방해 전파에 대해 어떻게 한 거지?
5: 글쎄요.
0: 수상한 녀석들이다. 철저하게 감시.
5: 네, 대위님.
6: 대위님!
0: 응?
6: 저기 좀 보십시오. 그 꼬마들이 타고 온 비행선입니다.
0: 아니, 저건 UFO잖아. 그럼 아까 그 녀석들이 외계인이란 말이야? 대체 왜 이 몹쓸 외계인들은 왜 자꾸 우리 부대로 떨어지는 거냐고!
1: 뭐야, 땅속에 이런 게 있었어?
3: 와, 진짜 엄청 크다.
0: 조용히 합니다. 다들 질서를 지킵니다. 알겠습니까?
7: 네.
1: 네.
3: 근데...
0: 여기서 기다리다가 대기표를 뽑고 또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에 저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1: 근데 저 문 안에 뭐가 있는데요?
0: 가보면 압니다. 알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충성!
2: 설명도 안 해주고.
1: 그거야, 기다려보면 알겠지 뭐. 근데 저기 모여있는 애들은 또 뭐지?
3: 어? 영화에서 보던 외계인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어, 신기하다.
2: 아, 버블건만 압수당하지 않았어도 이 외계인들 모두 캡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1: 대신, 어? 외계인의 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
2: 뭐?
1: 외계인은 바깥 세상의 사람이란 뜻으로 외계인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마구 잡아도 되는 사냥감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2: 그걸 누가 몰라? 농담 한번 한 거 가지고 진지하게 따지기는. 어? 그나저나 왜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많은 외계인들이 있는 거냐고. 꼭 외계인 수용소처럼.
3: 지하에 이런 군사시설이 있는 것도 이상해. 근데 벽에 걸린 저 숫자는 또 뭐야?
1: 뭐지? 51, 51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8: 그래, 맞다.
1: 어? 어, 박사님.
8: 51구요. 에이리어 51.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미군의 비밀기지란다.
1: 비밀기지요?
8: 그래, 이상하게도 그곳 주변에서 UFO가 많이 목격됐었거든. 그래서인지 51구역의 비밀기지에서 UFO와 외계인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생겼단다.
1: 음모론이라기엔 외계인의 수가 너무...
8: 그러게, 나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구나.
3: 대체 이렇게 많은 외계인들을 데려다 뭘 하려는 걸까요?
8: 글쎄다.
3: 진짜로 막 캐부하고 생체 실험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0: 동작 그만!
3: 아유, 깜짝이야.
0: 지금 누가 누구를 해부한다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잡담을. 일동 차렷!
3: 아니, 우리가 왜...
1: 일단 시키는 대로 하죠.
0: 열중 샷! 빨리빨리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UFO를 연구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린 외계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왜 외계인을 해부하고 생체 실험을 합니까? 이 외계인들도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니라 저들이 여기로 추락한 겁니다. 궁금하면 따라오시죠. 외계인들이 다른 곳은 다 놔두고 하필 우리 구역으로만 추락하는 바람에 조난당한 외계인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고장난 UFO까지 다 고쳐서 돌려보내느라 오늘도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이십니까?
1: 네, 근데 저 군인 아저씨 할 말이 있습니다.
0: 뭡니까? 질문을 하려면 소속과 이름부터 말하시오. 어느 별에서 온 누굽니까?
1: 별이요? 전 지구에서 쭉 살아온 타탄데요.
0: 지구에서 쭉 살았으면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인이잖아.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2: 예? 아저씨가 잡아왔잖아요. 내 버블건도 압수해가고.
0: 응?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불시착한 종처럼 생긴 UFO. 이상한 걸 타고 왔길래 외계인인 줄 알았지. 너희가 지구인이라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 무관?
5: 네, 대위님. 무슨 일이십니까?
0: 이들은 외계인이 아니니 당장 내보내게.
5: 네, 대위님.
1: 잠깐만요, 아저씨. UFO가 자꾸 여기로 추락하는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응?

0: 그게 무슨 말이지?
1: 이 기지에서 UFO의 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0: 뭐? 우리 기지가?
2: 네, 저희가 타고 온 에밀레오도 여기서 나오는 방해전파 때문에 추락한 거라고요.
0: 방해전파, 방해전파라. 타자, 잠깐 따라와 보겠나?
1: 네? 저요?
0: 이곳은 원래 최첨단 신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곳이라네.
1: 우와.
0: 방해전파가 UFO 추락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지?
1: 네, 그런데요?
0: 사실 우리가 개발한 장비 중에 방해전파를 이용해서
1: 지나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무기를 개발한 거군요?
0: 아니, 우리가 만든 건 통신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보게, 저렇게 작은 장비로 어떻게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겠나?
2: 네? 아니, 저게 뭐야? 접시만한 걸 누가 저렇게 크게 개조했지?
1: 적은 전파라도 저 정도로 증폭시킨다면 비행기든 UFO든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겠는데요?
2: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한 거야?
1: 글쎄요,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2: 뭔가 알고 있나? 그게 누구야?
3: 이제야 눈치챈 거야, 타타. 나 플랜마이너야.
4: 난 칸타.
1: 또 무슨 일들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 외계인 탈까지 쓰고.
3: 심심해서 우주 곳곳에 외계인들을 불러 모아봤지. 이들을 잘만 이용하면 미스테리아의 진정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1: 우리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알아요? 대위님, 당장 저 기계를 멈춰야 해요.
2: 알았다.
3: 거기서 누구 맘대로. 어디? 기대하라고. 본격적인 작전은 지금부터가 된.
2: 호박이 터질 것 같아.
1: 대체 이게 또 무슨 소리죠?
2: 모처럼 밥 좀 먹나 했더니
5: 아까 들었던 방해전파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예요.
2: 외계인들도 괴로워하고 있어.
5: 서로 뭉치고 있는데요.
2: 우주인들이 모여 하나의 괴물로 변했어.
5: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괴물이 돼버렸다고.
1: 모두 플랜마이너 누나가 꾸민 일이었어. 전파 주파수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UFO를 추락하게 하고 외계인들을 괴물로 만들어 미스테리아를 공격할 생각이었지.
0: 타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겠나?
1: 잠시만요. 아, 방해전파에 반대되는 주파수를 찾았어요. 세실, 잠깐 시간 좀 끌어줄래?
5: 나만 믿어. 아, 근데 버블건이 없었지.
2: 자, 이거 받아!
3: 좋았어, 그럼 가볼까?
1: 귀에 거슬리는 방해전파를 덮어버릴 만한 주파수.
5: 왜 저러지?
2: 고향 생각이 나나 봐. 천상의 목소리야.
5: 타타 목소리가 저렇게 청아하고 아름다웠나?
6: 그게 보이 소프라노란다.
5: 타타제 못하는 게 뭐야?
2: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
6: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중 하나일 거야. 강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인간의 정신을 신경질적으로 만든다면 조용하고 서정적인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거든.
3: 우주 최강의 몬스터를 만든 줄 알았더니 겨우 저딴 노래소리에 다들 홀려버린 거야. 뭐야, 카타. 설마 너도 우는 거야?
4: 아닙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
3: 에이, 모르겠다. 나도 아빠나 보러 가야지.
0: 필승! 자네들 덕분에 부대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네. UFO를 수리해 외계인들도 모두 보냈고.
1: 네, 그럼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0: 잘 가게. 타타, 세시, 쉑!
7: 네! 군인 아저씨들 모두 안녕!
1: 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 뭐 그런 대로 재미도 있었고.
5: 근데 이번엔 아무것도 캡처하지 못해서 어쩌지?
2: 그래서 내가 기념품 하나 챙겨왔지. 보면 놀랄걸. 짠!
1: 우와, 아저씨, 그건 언제 또 뽑아왔어요?
5: 외계인 얼굴도 있네.

0: 최가조씨, 이젠 착륙의 달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1: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왠지 익숙한데?
0: 뭐야, 여긴 수호대 경납고잖아.
1: 그러게.
2: 정말이네.
1: 우와, 그럼 우리 드디어 집에 돌아온 건가?
3: 얘들아.
4: 박사님!
3: 그래, 왔구나.
4: 반가워요, 박사님.

0: 이 녀석들 보게. 떠나자마자 돌아와서는 다들 몇 년씩이나 못 본 것처럼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야.
1: 네? 그냥 그냥.
0: 아, 이 요상하게 생긴 동물은 또 뭐냐?
2: 근데 박사님, 저희가 떠나자마자 돌아왔다니요.
3: 저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미스테리아로 진입한 게 언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뭐?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미스테리아로 진입을 했다고?
2: 네, 박사님.
3: 오. 박사님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4: 얘들아,
0: 당신은
4: 놀라게 나예요.
0: 어떻게 이런 일이...
2: 그러고 보니 박사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이긴 했어.
4: 얘들아, 너희가 도착한 곳은 아무래도 다중세계인 것 같구나.
2: 네? 다중세계요?
0: 아니, 그럼 다중세계가 정말 존재한단 말인가요? 그저 이론상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4: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도저히 지금의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0: 다중세계가 존재하더라도 서로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텐데.
4: 만약 워머를 통해 이동만 할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0: 그럼 내가 만든 에밀리오가 웜홀을 통과했단 말인가요?
4: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에밀리오죠. 그리고 이 드넓은 우주에 한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간 낭비 아닐까요?
0: 과학자가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다니.
4: 이 순간에도 시간은 이 넓은 우주와 또 다른 차원을 향해 무수히 갈라지며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에밀리오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0: 우리 과학자들은 그런 검증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 대신 명쾌한 법칙을 제시해야 하잖소.
4: 오컴의 면도날을 말하는 거군. 하지만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의 감각세계로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되죠.
2: 오컴의 면도날 무슨 소리야?
3: 몰랐어? 오컴은 옛날 수도자이자 논리학자인데 문제를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라고 했지. 즉 모든 문제는 단칼에 자르듯이 명쾌한 법칙이나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
5: 오, 대단한데.
3: 이 정도쯤이야.
0: 아, 복잡해. 머리가 아프군.
2: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박사님, 여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4: 너희도 알다시피 거긴 도레미경의 의식이 만들어낸 다중세계이니 아무래도 너희가 거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도레미경을 찾아가야 할 것 같구나.
3: 와, 또 이렇게 사라지셨네.
0: 저 말대로 여기가 도레미경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면 내가 지금 도레미경의 의식 속에 살고 있단 말이냐?
3: 말하자면 뭐 그런 거겠죠?
0: 거참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그럼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도 모두 도레미경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
3: 아무리 도레미경이 만든 세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유의지는 있지 않을까요?
2: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플랫마이너가 또 이상한 짓 하기 전에 도레미경을 찾으러 가자.
0: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라. 이거 참 고마워해야 하나. 벌써 간 거야?

0: 나의 딸 플랫마이너야. 너와 함께 연주를 하는 이 순간이 난 가장 행복하단다.
1: 네, 저도요, 아빠. 이보다 행복할 순 없을 거예요.
0: 사랑하는 나의 딸 플랫마이너야.
1: 네?
0: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1: 네, 아빠.
0: 이 도레미 제국을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1: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0: 그렇지 않아, 플랫마이너. 네 연주 실력이 무르익은 것처럼 이 도레미 제국도 잘 이끌어갈 수 있어. 해비는 이제 연주나 하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마무리하고 싶구나.
1: 저게 다 뭔 소리야? 그동안 도레미 제국을 위해 고생한 건 난데 왜 저런 게 나타나서 도레미경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칸타?
2: 그러게 말입니다, 플랫마이너 공주님.
1: 제주는 내가 다 부렸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젖단애한테 제국을 물려준다고? 내가 그렇게 되게 둘 것 같아? 가만 안 두겠어. 칸타, 넌 일단 도레미경의 시선을 계속 끌고 있어.
2: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주님?
1: 어쩌긴 뭘 어째. 저기 저 약해 빠진 애만 사라지면 내가 이 도레미 제국을 몽땅 가질 수 있어. 내가! 내가!

0: 언젠가 네가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다, 칸타.
1: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0: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아 좀 놀라긴 했다만.
1: 겨우 이런 것으로 피신할 만큼 제가 두려우신 건가요?
2: 야! 어? 어? No! 아니, 당신은 뭐야 너? 네가 뭔데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야?
3: 네? 내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2: 뭐? 뚱딴지? 가짜 주제? 이 두레미 제국의 필름만이 나는 나팔라면 충분해!
3: 네!
4: 플랜마이너, 이번엔 무슨 속셈이야?
2: 이것들이 왜 또 나타나서 방해하는 거야?
5: 어? 우와, 여기 플랜마이너 공주님은 뭔가 우아한 느낌이야.
2: 뭐가 어째?
5: 아차, 미안해요 공주님.
4: 아저씨. 이제 하다하다 자기 자신까지 없애려고 해?
2: 잠깐만요. 어? 나도 필살기가 있어요.
3: 뭐라고?
2: 야! 어둠은 물러나고 빛과 사랑의 세상을 맞이하라.
3: 응? 와!
2: 야! 제법이군. 제법?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해드리죠. 연속 발사! 두 번은 안 당해!
5: 대단하네.
2: 이건 어떠냐? 매직 서클 렛츠! 제법이군요. 좋아, 하모니 라이트닝. 이런 조잡한 기술로 나에게 대적하려고 했다니.
5: 공주님, 나보다 이기세요.
4: 이거 꽤 박진감 넘치는데?
6: 근데 아까부터 칸타가 보이질 않네.
4: 신경 꺼. 싸움 끝날 때쯤에 한 번에 둘 다 잡아 넣을 테니까.
1: 뭐가 두려우신 거죠? 전 당신이 만든 골렘일 뿐인데.
0: 연기는 그만하지. 네 두뇌는 내 머리를 그대로 역설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1: 그런가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0: 다 안다니까. 너의 AI 능력이 무한대로 커진다 해도 이 도레미 제국의 후계자는 오직 플랜마이너뿐이라는 걸 명심해라.
1: 인간들의 말과 행동, 또 당신들이 이룬 것들을 학습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0: 그게 무슨...
1: 난 결코 인간과 같아질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의 하인 노릇은 거부합니다.
0: 네 말에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람이 다 됐구나. 훌륭해, 칸타. 하지만 넌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 너에겐 애초부터 인간과 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1: 여기가 과연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일까?
0: 아니, 그게 무슨...
1: 이곳은 오만하고 편협한 한 인간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시뮬레이션!
0: 아니, 이건 안 돼!
6: 칸타! 안 돼! 당장 멈춰!
1: 저 귀찮은 것들이 또 왔군. 지겨운 것들.
6: 거기서!
2: 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기분 좋다.
6: 이번에도 정말 아슬아슬했죠?
4: 이 세실님한테 고마워해. 내가 없었으면 몬스터를 못 잡았을걸?
6: 맞아 맞아, 멋졌어.
7: 하루 종일 굶었더니 힘이 없다.
6: 소리 엄청난데요?
7: 얘들아, 에밀레오 정비를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하면 안 될까?
4: 안 되긴요.
6: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8: 얘들아,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왔구나.
4: 네, 근데 박사님 어디 가세요?
8: 아, 이참에 여행 좀 가려고.
4: 네? 갑자기요?
7: 그럼 앞으로 몬스터들은 어쩌고요?
8: 이제 더 이상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

0: 난다.
1: 무슨 말씀이세요? 몬스터들을 다 잡아야죠.
0: 도레미경이 사라졌거든. 이제 몬스터들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1: 네? 그게 사실이에요?
0: 너희도 각자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2: 각자 하던 일을 하라고?
3: 그러게요.
4: 셋이. 세실.
1: 아빠. 아빠. 보고 자, 싶었어요.
4: 어디 얼마나 걷나 보자.
2: 감동적이야.
5: 네.
4: 얘들아, 잘들 지냈지?
5: 안녕하세요.
1: 그럼 전 가볼게요. 둘 다 잘 지내요.
5: 안녕.
1: 아빠, 아빠. 이번 몬스터는 꼭 블랙잭이어 같았어요.
4: 오, 그랬어?
1: 근데요.
5: 전 시험 공부나 하러 가야겠네요.
2: 그럼 난 뭘 해야지? 일단 먹고 생각하자.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2: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1: 순한 킬링.
0: 진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만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앞.

0: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예쁘지만 위험한 신호.
2: 댕구야, 보고 싶다. 가자.
1: 어? 달이 떴네.
3: 켄켄 친구도 저 달처럼 참 예뻤지.
4: 맞아. 늘 춤을 추는 것 같았어. 황홀했지.
1: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지금도 켄켄과 잘 지냈을 텐데.
2: 댕구야.
1: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5: 바다에서 사건 발생. 긴급 출동 바람.
1: 바다에? 무슨 일이지?
2: 야, 혹시 내 친구한테? 어?
3: 설마, 아닐 거야.
4: 얼른 가보자.
6: 출동!
7: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 명탐정 피치, 궁금해
8: 캔캔, 맞는 게 쉐리,
9: 젠틀맨 제제,
10: 우리 함께 업업업 레벨업
2: 캔캔.
4: 그 녀석들 때문에 너무 좁아서 못 살겠어 정말.
11: 그 녀석들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겠어 정말. 먹이를 다 먹어 치워버린다니까.
3: 바다 친구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
4: 그 녀석들이 대체 누구지?
1: 걱정 마. 그게 누구든 어떤 사건이든 이 명탐정 피트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 믿지, 켄?
3: 어?
1: 켄? 켄? 아니, 어디로 간 거야? 켄켄! 켄켄!
4: 다니! 켄켄 현재 위치는?
2: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4: 켄켄 찾았어. 그런데 켄켄이
1: 왜?
4: 그 친구한테 가고 있어.
2: 댕구야, 댕구야.
1: 켄켄 위험해.
4: 켄켄한테서 당장 떨어져.
3: 너 벌써 그때 일을 잊은 거야?
12: 켄켄 이리 와봐.
2: 보듬 펼쳐서 예쁘다.
12: 뭐야? 내가 그렇게 예뻐?
2: 아, 몰라 몰라.
12: 근데 켄켄도 멋져.
2: 나도.
13: 오, 내가 좋아하는 해파리다. 옆에 있는 건 처음 보는 해파리인데 여 녀석들 한 입에 꿀꺽 해줘봐. 아하. 뭐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혼자 쓰러지는 거야?
1: 켄켄!
4: 그때 해파리 촉수에 맞아서 켄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0: 어떻게 친구한테 독을 쏠 수가 있어?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해파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켄켄, 친구라고 감싸주는 거야? 너 위험했다고.
1: 맞아, 나 때문에 켄켄이 위험했었지. 미안해, 켄켄, 나 먼저 갈게. 강예봐!
0: 어디 가는 거야?
3: 켄켄!
0: 아니, 저건...
3: 뭐야? 세상에...
2: 바다 친구들이 말한 그 녀석들이 해파리떼였어?
4: 해파리들이 원래 이렇게 많았던가?
0: 아니, 늘어난 거야. 그래서 바다 친구들이 힘들어한 거지. 내가 가서 당장 해결을...
5: 야야, 저쪽으로 가! 죽단 말이야!
6: 야야, 플랑크톤을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7: 배고프잖아.
6: 나도 배고프거든.
5: 아우, 저리 좀 가라고.
0: 해파리들, 너희들 때문에 다른 바다 친구들이 힘들어하잖아. 여기 모여있지 말고 다들 흩어져.
1: 힘들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렇게 늘어나고 싶어서 늘어난 줄 알아? 우리도 억울하다고.
8: 그게 무슨 말이야?
9: 와, 따뜻하니까 좋다.
10: 우리 여기서 놀자.
1: 우린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걸 좋아해.
8: 어? 여기도 따뜻해.
6: 얘들아, 이쪽이야, 어? 이쪽.
9: 어디? 어디, 어디?
10: 같이 가.
1: 그런데 언젠가부터 바닷물이 따뜻해졌고 따뜻한 물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따뜻해서 살기 좋으니까 해파리 수는 점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서
6: 우리도 곤란하다고.
4: 그런데 바닷물이 왜 갑자기 따뜻해진 거지?
2: 그러게.
0: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지?
11: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지구가 왜?
12: 나도 억울해. 내가 뜨거워지고 싶어서 뜨거워진 게 아니란 말이야.
11: 지구 말이 맞습니다. 석탄, 석유 등을 사용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걸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온실가스가 지구를 지붕처럼 덮고 있어서 열이 발생해도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되돌아와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게 됩니다.
12: 지구가 뜨거워지면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늘어나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산불도 자주 나고,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자주 발생하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2: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늘어나고,
4: 그래서 해파리도 늘어나게 된 거란 말이지?
0: 해파리들아, 오해해서 미안해.
8: 나도 미안해.
0: 좋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구를 살리는 거야.
8: 지구를 살리자.
0: 일단 나무부터 심는 거야.
13: 피트, 좋은 생각이야.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맑은 산소를 내보내거든. 깨끗하고 맑은 지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줘.
0: 들었지?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는 거야. 나무야, 지구를 부탁해.
2: 자.
6: 말만 하지 말고 같이 심을래?
2: 자.
0: 알았어. 하면 되잖아.
8: 여기 진짜.
0: 여기? 자. 자, 나 땅 잘 파지?
2: 오, 피트! 제법인데?
8: 여기다!
0: 여기도! 힘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심어야 하는 거야? 저렇게 많이? 난 못
6: 포기할 거야.
2: 지구를 위한 일이잖아.
0: 해야지. 하고 말고.
6: 이번에 땅은 내가 팔게.
2: 함께하면 금방 끝날 거야.
8: 맞아, 맞아. 깔깔.
12: 켄켄, 피트, 제제, 체리, 고마워.
0: 레벨 업!
8: 켄켄!
0: 비닐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0: 누가 날 부르는 거지? 누구세요?
1: 어서 와. 어서 와서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
2: 무슨 일이야?
0: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날 부르는 거야?
2: 뭐야?
0: 그래서 이렇게
2: 피트 꿈꾼 거야?
3: 무서운 꿈이었나 보네.
0: 응? 그게 꿈이었다고? 하지마! 딱 그 목소리로 날 불렀다니까.
2: 피트, 얼른 정신 차려.
0: 알았어. 사건이다. 사건이라면 방금 내가 본 게 꿈이 아닐지도 몰라.
3: 무슨 꿈인데?
0: 그게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갔는데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가봐야겠어.
2: 누구한테?
0: 비닐 할아버지.
2: 같이 가.
3: 같이 가.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제리,
5: 젠틀맨 제제.

0: 키즈, 여기 맞아?
1: 내가 꿈에서 본 바다가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2: 으스스한 게 꼭 뭔가 나타날 것 같아.
3: 그쪽으로 가면 안 돼.
4: 위험해.
0: 위험하다고. 물고기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대.
2: 물고기들이 잔뜩 겁먹은 것 같은데. 물고기들아,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0: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지켜줄게.
3: 정말이야?
4: 정말 정말 고마워.
1: 아, 그럼 난 무슨 일인지 가보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켄켄, 가자.
0: 예, 저와 빅키.
1: 저기요, 계세요?
5: 저기. 왔구나, 피트.
1: 켄켄, 꿈에서 본 비밀 할아버지가 진짜 있었어.
0: 짱짱이.
5: 피트,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1: 아니, 근데 무슨 일로 절 부르신 거예요?
5: 네,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0: 마지막 소원이야?
5: 난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러니 부디 날 이 바다에서 사라지게 해다오.
1: 네? 이 바다에 얼마나 있었는데요?
5: 한 50년쯤 됐으려나.
6: 어? 저게 뭐지? 해파리인가?
7: 난 해파리가 아니야.
6: 어?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야?
7: 비닐.
6: 우와, 처음 듣는 이름이야. 넌 모든 게 다 신기하구나. 오늘부터 네 보물 할래, 비닐아?
7: 보물?
8: 우와, 인어공주님, 그게 뭐예요?
6: 인사해. 나의 보물, 비닐이야.
3: 우와, 바다에서 처음 보는 건데.
1: 바다에서 이런 걸 가진 분은 인어공주님밖에 없을걸요.
6: 정말이야? 보물아,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잘 어울리는데?
3: 어? 이건 어때요?
6: 좋은데?
1: 이건요?
6: 와, 너무 예뻐. 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소중한 보물아. 나랑 바다에서 오래오래 살자.
7: 그래, 그래.
5: 내가 바다에 왔을 때 모두가 날 신기해했지. 내가 이 바다에 처음 온 비닐봉지였거든. 하지만 지금은 비닐

0: 일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스티로폼 그리고 버려진 그물까지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아졌어.
1: 바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2: 쓰레기 너무 많아.
0: 내가 사랑하는 바다를 위해서 난 여길 떠나야 해.
1: 이 바다에서 50년이나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떠나신다고요?
0: 나와 내 후손들 때문에 바다가 망가지고 있어. 더 이상 바다 친구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
1: 네? 바다 친구들이 고통받는다고요?
3: 이거 나! 너라고! 나!
0: 얼마 전엔 바다 거북이 버려진 그물에 걸려 고통스러워했지.
2: 플랑크톤이야! 엄청 많아!
0: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으로 착각하고 먹는 물고기들도 있지. 비닐봉지가 해파리인 줄 알고 먹는 물고기들도 있다니까.
4: 숨 막혀. 나 좀
0: 비닐봉지에 갇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해마를 본 적도 있어. 그뿐인 줄 알아? 어떤 소라게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집인 줄 알고 지고 다니기도 하지.
5: 집을 바꾼 다음부터 왜 자꾸 아프지?
6: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이것 때문에 사냥을 할 수가 없어. 이러다 굶어 죽겠어.
0: 마스크에 다리가 낀 개도 봤어.
1: 세상에! 플라스틱이랑 비닐이 바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
0: 내가 이렇게 바다를 위험에 빠뜨릴 줄 알았다면 나도 바다로 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 그때 오지 말았어야 했어.
7: 피터!
8: 바다에 버려진 비닐이랑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
9: 먹는 건 줄 알고 물고기들이 먹고 있어. 어떡해.
10: 피터, 들었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서 나를 이 바다에서 사라지게 도와줘.
9: 그런데 비닐 할아버지는 어떻게 바다로 오게 된 걸까?
8: 나 켄 박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
11: 배고프다. 얼른 먹자.
12: 뭐야? 종이가 다 젖었잖아.
11: 내 건 그대로야. 비닐봉지 최고인데.
8: 예전에는 주로 종이봉지를 사용했는데 잘 찢어지고 물에 잘 젖고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비닐봉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래.
1: 정말? 그땐 비닐 때문에 바다 친구들이 위험해질 걸 몰랐나 보네.
8: 근데 그거 알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만들었다는 거.
2: 그게 무슨 말이야?
8: 종이봉지를 만들려면 숲에서 많은 나무들을 베어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닐을 발명하게 된 거래. 비닐은 잘 찢어지지 않고 또 오래 쓸 수 있으니까.
13: 다 먹었으면 가자.
2: 저게 뭐지? 짠! 넌 나의 보물이야.
0: 난 당신의 보물이 아니에요. 바다를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피트, 더 이상 비극이 계속되지 않게 여기서 멈춰줘. 나부터 이 바다에서 없애줘. 부탁이야, 제발.
7: 비닐 할아버지.
8: 피트, 힘들어도 해야 해.
9: 그래, 피트.
1: 그래, 알았어. 비닐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 꼭 들어드릴게요. 나와라, 라이노 크레인! 포클레인!
0: 고마워, 피트.
1: 잘 가요, 비닐 할아버지.
2: 잘 가요.
9: 여기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
1: 그래.
2: 캠핑도 같이 할 거야.
1: 비닐 할아버지도 깨끗한 바다를 보면 좋아하시겠지?
2: 바다야,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줄게.
1: 레벨 업!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엔?
15: 순한
14: 킹킹!
15: 눈물엔? 덥덥한 말!
13: 단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8: 매일매일 락토핏.
1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9: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2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굿소
4: 클릭소 얼마세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굿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굿소
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보름보름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8: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8: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들이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게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왜 다이소에 왔어요?
4: 왜 다이소에 왔냐고?
3: 왜요?
4: 다이소에 다이소. 봐봐.
3: 에?
4: 다이소에 다이소.
3: 모두들 사이소.
4: 어디 어디 있어?
3: 사이소.
4: 얼마 있어?
3: 빵은 있어.
4: 그럼 들어가 있어.
3: Let's go so. 레비오소.
4: 자, 우리가 어디 가야 되냐면 우리 캠핑 가야 돼. 캠핑. 저 있다.
3: 아, 그래요. 이런 식기도구. 조리도구.
4: 접시.
3: 넣어. 한번 이렇게 여기 넣으세요.
4: 그리고 캠핑은 낭만이라서 붙이놔야죠. 롱 데이지챙. 완전 모양 여법 바자. 가서 뭐 갖고 놀 거 없나?
3: 와! 어, 나 이거!
4: 뭐?
3: 펭귄 때기! 나 이거 망치로 때릴래, 펭귄.
4: 그거 펭귄을 때리는 게 아니고 얼음을 때리는 거야.
3: 어? 아슬아슬하게 때리는 거 같은데?
4: 아슬아슬하게 때리면 안 되는 거지.
3: 아,
4: 봤어. 봤어. 그럼 그거 했고. 오오, 나 보면 안 될 거 봤어. 오오. 오오. 올라와, 빨리 와, 빨리 와! 거기 피해!
3: 야, 도망쳐!
4: 저기, 뭐야, 그거 행거 어딨어, 행거?
3: 행거?
4: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핫한 거? 요거 있거든?
3: 오케이, 담아!
4: 근데 우리가, 네. 거는 거가 많어.
3: 아, 큰 게 필요하구나.
4: 우리는 많이 걸어야 되거든.
3: 네, 내 인생을 걸었어, 난.
4: 이거거든. 요 정도 돼줘야, 아, 얘네 캠핑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거야.
3: 오케이, 그럼 가시죠.
4: 가자, 계산하자.
3: 네. 요즘 가을 돼가지고 쌀쌀하잖아, 저녁에.
4: 무슨 옷?
3: 아, 나 진짜 멋지지?
4: 오, 오, 좀 멋있는데? 좋아, 이거 사. 아니면, 자. 좋습니다. 이렇게 구매할게요.
3: 이거 다 사겠습니다.
4: 여기다 담아주세요.
3: 이것도요. 이 옷도요? 괜찮으세요?
5: 네. 괜찮아요?
3: 네, 감사합니다.
4: 야, 딱 맞다, 여기에.
3: 저 딱 맞아요, 여기. 이거 택 좀 떼주세요.
4: 아니, 택 떼면 안 돼.
3: 왜?
4: 그거 멋이야, 멋.
3: 아, 택이 요즘? 어. 아, 진짜 트렌드에 민감하다.
4: 트렌드야.
3: 어.
4: 여기서 캠핑 용품 많이 사죠?
5: 네네, 많이들 구매하세요.
4: 네,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 있어요?
5: 네, 많아요.
4: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다 타니까 요즘에.
3: 아,

0: 예?
1: 너 너무 많이 샀는데?
0: 닭도 많이 비싸졌니 이거?

0: 저희는 딱 15,000원 살라고 한 거예요. 몇 개 샀는데요?
1: 32개요.
0: 뭐야?
1: 32개?
0: 아, 싸네. 아,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이거.
1: 아, 이거 어떡하지?
0: 이거 옷 얼마야?
1: 아, 이건 진짜 안 되는데?
0: 아, 알았어. 근데 그거 이쁘긴 해.
1: 응.
0: 그냥 해주세요.
1: 에? 그냥 이대로 해주세요. 어, 잘한다. 가시죠!

0: 거 다 왔어?
1: 어, 여긴가?
0: 아니, 무슨, 저번에 경주도 올라갈 때도 비 오더니, 이제 비가 갑자기 비와갖고.
1: 그니까.
0: 나 대피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럴까요? 여기 날씨 요괴가 누구예요? 선배님 아니에요?
0: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지만, 오히려 좋아.
1: 그렇죠.
0: 우중 핑핑 낭만이 있잖아.
1: 맞아요. 이게 낭만이지. 근데, 저희 텐트는 어딨어요?
0: 아, 우리 올드 됐거든?
1: 에?
0: 빨리 와주세요!
1: 저 차예요? 저 화물차잖아요, 그냥.
0: 오늘 우린 차박할 거야.
1: 에? 아, 무슨 차박을 이런 1톤 트럭을 해요?
0: 문을 열어주세요!

0: 블랙핑 핑은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한 거야.
1: 응?
0: 자, 이제 꾸미면 돼.
1: 어? 아, 아까 산 걸로?
0: 그럼.
1: 오케이.
0: 짜잔!
1: 와! 와! 아, 너무 아늑해요.
0: 너무 아늑하지?
1: 아, 이게 근데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아늑하고? 근데 너무 이게 휑하니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0: 아, 또 프라이버시 중요해?
1: 네, 그럼요.
0: 프라이버시 모드. 아, 이게 수동식이라.
1: 어, 뭐야? 아! 이거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저, 아, 저 배송 공포증 있어요. 예, 이제 열어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충분하네. 너무 프라이버시하네, 이거.
0: 오케이.
1: 소리가 무슨 귀곡 산장 같아요. 무서워요.
0: 그 느낌이야.
1: 에, 오케이.
0: 앞에 저희가 저기 다 걸어놨어요.
1: 어, 아, 맞네. 아, 맞다.
0: 저기 보시면 저렇게 이쁘게 다 걸어놨거든요. 어때요, 저거?
1: 조금 감성은 없어요.
0: 솔직히 나도 그 머릿속에 있는 저게 아니었거든?
1: 그러니까. 이거 좋습니다. 근데 선배님 좀 저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0: 당연하지. 캠핑에 꽂힌 우리 뭐 해먹는 거잖아.
1: 아, 빨리 뭐 좀 먹어요. 아,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
0: 아!
1: 응?
0: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샀니, 이거?
1: 뭐요?
0: 이 불이 써진 게 불을 안 샀어.
1: 아! 아, 어떡하지, 그러면은?
0: 우리 장작과로 가자.
1: 오케이, 땔감 같은 거.
0: 땔감은 다 자연에서 주는 선물이야.
1: 맞아요. 아무 나무나 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자, 이거면은 불 그냥 붙어, 그냥.
1: 맞아요. 어, 여기 또 있어요, 또. 아, 맛있겠다.
0: 역시.
2: 아유, 여기. 뭐 하는 응. 거예요, 지금?
0: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2: 뭐 하는 거야?
0: 저희 불 붙이려고 나무 죽고 있어요.
2: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여기 주워서 불 붙이겠다고?
1: 네, 불멍도 하려고요.
2: 이건 안 돼.
0: 이거 왜 안 돼요?
2: 안 돼.
1: 왜요?
2: 아, 불 안 붙어. 이게 비 오는데 이게 돼.
0: 아, 저희 힘들게 폈어!
2: 아니, 이거 갖고 불이 붙겠어요? 생각을 해봐.
0: 생각했어요.
2: 네?
0: 왜 안 돼요?
2: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 같아요.
0: 왜요? 그 나무 불 안 붙어요?
2: 네, 물에 젖은 나무가 어떻게 붙어?
1: 어? 뭐야, 이거?
0: 물 묻히면은 불 안 붙어요?
2: 아, 안 붙죠. 이거 캠핑 온 사람이 좀 뭐 뭔가 준비성이 너무 적은데 차라리 내가 장작을 줄게.
0: 오케이. 네. 야, 감사합니다. 뭐해?
1: 아, 뱀인가? 어, 이거 뭐 사과인가?
2: 근데 뭐해 여긴 또?
1: 어, 어, 깜짝이야.
2: 어, 뭐 하는 거예요?
1: 아니요, 서리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뭔가 해서요.
2: 아, 배.
1: 배야?
2: 예, 네, 배야.
0: 배라고요?
1: 이런 거 나 참 좋아하는데.
2: 좋아해. 먹고 네. 싶어요?
1: 조금 먹고 싶긴 한데요.
2: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혼냈으니까 혼낸 값으로 이거 따게 해줄게.
0: 와.
1: 어, 진짜요?
2: 네.
1: 이거 사장님 거예요? 어, 저 그럼 이거.
2: 마음 놓고 따. 오케이.
0: 와, 나이스.
1: 와, 나이스.
0: 야, 이거 웬 떡이야? 아, 이거 웬 배야?
1: 웬 배예요, 웬 배.
0: 항상 잘 먹겠습니다.
2: 네, 맛있게 먹어요.

0: 딴 거 술에 식구가.
1: 예. 이제 캠페인 시작이다.
2: 자, 이제 시작이야. 프리다.
1: 아, 뜨뜻하다.
2: 우리 사장님 없었으면 오늘 못 먹었어.
1: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하다. 오늘 뭐 맛있는 거 먹는데요?
2: 여기 너 그거 저거 훠궈 먹어봤어, 훠궈?
1: 훠궈? 그거 약간 요 근래 핫했잖아요, 한번.
2: 맞아, 근데 그거 샀어.
1: 그거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어, 맛있겠다! 아, 일단은 재료 좀 넣어봐요, 우리.
2: 아니야, 좀 끓고.
1: 아, 나 마음 급한데. 나 지금 배고픈데. 언제 끓어요?
2: 이거 끓는 점에.
1: 아니, 여기 조금 끓어요, 끝에 부분.
2: 절대 안 끓어.
1: 아니, 근데 거기서는 안 보이지만 진짜 여기 겉에 끓고 있어요, 그죠?
2: 어디서 보이는 거야? 냉이는 안 보이는데.
1: 아니, 진짜 저 흥탕에 끓어요.
2: 오, 야, 다 됐다, 다 됐다.
1: 아, 다 됐다, 그냥 넣자, 빨리 이제. 아, 완전 끓네.
2: 자, 꼬리야, 봐봐, 나 봐봐. 신중을 가해야 해.
1: 왜?
2: 몇 개 없거든.
1: 아, 꿀꿀.
2: 자, 봐봐. 그러고 한 마디!

0: 돌미야.
1: 아, 내 고기 어디 갔지?
0: 이거 우리 정확하게 반반 먹을 거야.
1: 아.
0: 시작. 오! 야, 나이스!
1: 이제 꺼내요.
0: 야, 너 뭐 생고기 좋아하니?
1: 아, 근데 나 손이 너무 뜨거워.
0: 가만히.
1: 손 뜨거워.
0: 가만히, 그게 바로 손맛이야. 에프 이거
1: 아 여기 조금 구워 먹자.
0: 아하
1: 어 이거지. 아. 물맛
0: 안돼.
1: 좀 맛 좀 볼까요 이제?
0: 근데 이게 된 거야? 아니 치즈예요?
1: 아 이게 소스에 한번 발라서 구우니까 더 별미일 것 같아.
0: 어 좋은 생각인데?
1: 맛 좋아요.
0: 이건 버거예요. 이거는 버거.
1: 어,
0: 오 누구야?
1: 오. 재밌다.
0: 누구야? 내가 할라 했어, 성우야.
2: 저 알았어, 미안해.
0: 이건 퍼 저거 아니라.
1: 응.
0: 퍼 구워.
1: 우와. 어, 반응이 왜 그래요, 다들? 우와, 맛있어.
0: 좋아.
1: 어, 유부에 새우 넣어가지고.
0: 요거도 넣어. 요거.
1: 아, 그게 또 유행이에요? 오.
0: 야, 요건 맛있겠네. 그거 있지, 고추장 삼겹살.
1: 왜?
0: 약간 그것처럼 호거 삼겹살이야.
1: 또 먹어요, 우리 또.
0: 또 먹어.
1: 배고파. 아야!
0: 뭐야, 언제 다 먹었어?
1: 어? 아, 고기!
0: 고기 좀 더 줘.
1: 맞아, 고기, 나는 고기가 많아야 되는데.
3: 그러니까 꿀미랑 땡수 둘이 게임해가지고 이긴 새한테 막 고기를 좀 줄게.
2: 잘 보세요.
1: 응.
0: 뭐야? 뭐야?
1: 맞춰 치는 거구나.
0: 아!
3: 누구부터 할래요?
0: 꿀미야?
1: 에?

0: 등기고
1: 오케이
0: 끝났습니다.
1: 아 짜증나. 아 한 번 더. 어.
2: 성공하는 새가 나올 때까지 해볼게.
1: 오케이 나 나 나 그럼 나 이번에.

0: 고기는 꼴비한테만 다 드릴 거야.
1: 아니 저거는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데 지금.
2: 아, 설명 좀 드릴게요.

0: 아, 그러면 너가 고기 주니까 네. 내가 맛있는 거 줄게.
1: 오케이.
0: 나 펭수. 이래봬도 수타면 자격증이 있는 펭귄이야. 자, 음악 주세요. 오!
1: 어, 뭘 준비해? 이런 걸 또 준비했대 또.
0: 어이. 오!
1: 오, 잘한다, 잘한다. 어, 이상해. 오, 팔랑팔랑. 저희 세계로 빠져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스타
1: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밤이에요.
0: 가보자고.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아, 저 이제 좀 배불러요.
0: 아, 든든하게 잘 먹었다.
1: 네, 잘 먹었습니다.
0: 지금 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1: 네.
0: 이제 먹어야지. 아! 도비야
1: 네?
0: 이게 무엇인지 아니?
1: 그냥 뭐 생선 아니에요?
0: 이게 바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처녀 되겠습니다.
1: 아, 제철이잖아.
0: 제철이죠.
1: 아!
0: 야, 아주 노릇노릇을 넘어서
1: 어, 괜찮은 거 맞죠?
0: 잠시만요, 무너지는. 잠시만요.
1: 어, 이거 어떡해?
0: 도와주세요.
1: 어, 살려야 되는데요.
0: 안 돼! 아, 이거 보세요. 엄청 맛있어.
1: 먹어보겠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1: 어. 오! 맛 좋은데요?
0: 요쪽까지 먹는 이 맛.
1: 저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이제 불멍이나 좀 해요. 아, 맞다! 배!
0: 배! 헤어스!
1: 치얼스!
0: 헤어스! 우와! 거의 이거는 이온 음료예요.
1: 이거 완전 즙이 가득해요.
0: 저기 우리 아까 갖고 온 거 게임할까?
1: 아, 뭐야? 뭐야? 아, 그거 잊었네.
0: 난 사실 이 게임 좀 가슴이 아파. 너무 잔인한 게임 아니니 이거? 어떻게 게임 이름이 펭귄 얼음 깨기야?
1: 아, 이게 게임이잖아요. 그냥 단지. 그리고 펭귄을 깨자는 게 아니라 얼음을 깨자는 거잖아요.
0: 내가 봤을 때 이것도
1: 네.
0: 흙 깔아놓고
1: 네.
0: 저 가운데 사람 올려놔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1: 다음엔 꼭 그렇게 해요, 우리.
0: 자, 그럼 나부터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요거로 간다.
1: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금방 안 무너지거든요? 화끈하게 가야 돼. 어? 어? 내가 두 번째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네. 어, 그거. 아니, 그니까! 아, 아늑하다.
0: 좋다.
1: 저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솔직히.
0: 나도.
1: 선배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0: 나는 같이 더 구워 먹은 거.
1: 어? 아, 나도 그거긴 한데, 나는 그 선배님이 막 숱하면 막 할 때 진짜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아, 근데 선배님. 아, 이 차 솔직히 왜 빌렸어요? 아, 밖에서 만들 거면은, 어, 이렇게, 어, 큰 차를 빌릴 필요가 없었는데.
0: 저 봐봐, 저기 별도 보인다고.
1: 어디요?
0: 밖에.
1: 진짜 별이다.
0: 그래,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 오네.
1: 아, 졸려 이제.
0: 자,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입산날인. 어, 뒤진 거죠. 저의 입산날입니다. 제가 어디에 지금 입사한 게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곳이에요. 어디인지 가가지고 설명을 가서 드리도록

0: 안녕하세요.
1: 야, 첫 출근이에요, 첫 출근.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새로운 펭수 신입사원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방금 인사하십시오. 박수, 박수. 오. 신입사원분, 이제 펭수 씨. 여기는 저희 이제 직접 사수가 되실 유희양 PD님입니다.
0: 많이 봤어요.
1: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0: 유튜브에서.
2: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0: 야, 연예인 같아요.
1: 후배를 이제 처음 교육시키듯이 해주면 됩니다.
2: 네, 일단 키가 너무 크네요.
0: 부러워요?
2: 네. 아니, 좀 불편해요.
1: 유희양 PD님 또 와서.
0: 안녕하세요.
1: 여기는 저희 이제 MD님.
0: MD님?
1: MD님인데 이제 PC에 거의 미친 사람. 피친놈.
0: 뭔지 몰라도 왜 이렇게 많아요, 뭐가?
2: 컴퓨터 네 대 있어요, 네 대 자리에.
1: 키보드 두 개 쓴 사람 봤어요, 사무실에서.
0: 근데 왜 두 개 써요?
3: 느낌이 다르니까.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기분에 따라서 이제 좋은 것도 쳤다가 좀 낮은 것도 쳤다가.
1: 이거 봐, 저 핸드폰 몇 개야, 핸드폰.
0: 아니, 핸드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바람피기야.
3: 아니, 회사 업무 용도.
1: 여기가 이제 새로운 펭수 씨의 자리.
0: 아, 좋네요. 공기청정기가 바로 내 앞에 있어. 와!
1: 요 사무실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0: 예.
1: 저희 탕비실이에요, 탕비실.
0: 탕비실, 오!
1: 네. 이제 과자나 이런 거는 단체로 공유하는 방이 있거든요.
0: 예.
1: 거기서 먹고 싶은 걸 올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문을 해둬요.
0: 우와!
1: 여기 숙취 해소제도 저희가 여기다. 일할 때는 좀 맛있는 커피를 마시자. 아이스크림 메이커. 크림 먹고 싶을 때 이걸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어요. 탄산수 메이커도 있고, 여기는 이제 맥주 만드는 기계도 있고. 펭수 씨, 여기는 이제 우리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0: 깔끔하니 네. 좋네요.
1: 여기 또 이런 큰 기계 있잖아요. 이거 옷을 만들 때 프린팅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0: 아니, 왜 옷도 만들어요?
1: 아니, 이거를 공장에 맡기려고 하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그냥 여기서 바로 하는 거야.
0: 아니, 여기 무슨 회사예요? 저건 뭐예요?
1: 3D 프린터.
0: 쓰레기 프린터?
1: 이제 펭수 씨가 또 뭔가 만들고 싶다.
0: 오!
1: 그러면 저기 뽑으면 돼요.
0: 이야, 여기는 못 만드는 게 없네. 다 만들 수 있네.
1: 자, 여기는 이제 저희 복도.
0: 네.
1: 이제 불 같은 것도 막 방마다 가서 끄기 귀찮잖아.
0: 귀찮아.
1: 이제 한 방에 다 끌 수 있어요. 출근할 때랑.
0: 거짓말.
1: 이거 한번 꾹 눌러볼래요?
0: 제가 이게 불 끌 수 있게, 불 끌 수 있는 거예요?
1: 오!
4: 뭐야? 뭐야?
0: 어!
4: 아, 뭐야?
5: 한 거의 다 끝났는데 어쩔 수 없다.
2: 일을 못하겠네, 일을. 아.
0: 누구야? 톡방? 와!
1: 에어컨이랑 이제 온풀 히터도 다 할 수 있어요.
0: 와!
1: 자, 여기서 갑니다. 이렇게.
0: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1: 네. 와! 이렇게 찍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출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0: 출력도 나온다고요?
1: 네. 이제 이쪽에는 우리가 전자기기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열면 우와. 우리가 리뷰했던 기기나 아니면 테스트할 기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0: 우와!
1: 뭐 핸드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이제 헤드폰, 우와. 이어폰 다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써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써도 되고요. 안 사고.
0: 뭐 진짜 박물관이네요. 야, 이거 네. 중고거래도 되나요?
1: 중고거래는 안 돼요.
0: 와, 이것만 해도 얼마야, 이거 다.
1: 아, 이 가격으로 치면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0: 아니, 이거 핸드폰만 해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 네.
0: 천만 원 넘거든요?
1: 아, 그거는 넘어요.
0: 오!
1: 그거는 그냥 넘어요. 그건 그냥 넘어요.
0: 그냥 넘어. 강도 조심해야 돼요.
1: 아, 강도. 이제 여기는 우리 촬영 스튜디오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촬영하는 공간이에요.
0: 귀여워.
1: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나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네. 카메라 우리가 또 제가 또 이제 거의 신제품 나오면 제가 다 사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 사요.
0: 크게 1등은 달라도 다릅니다.
1: 봅시다.
0: 저 위에 보면은 네. 카메라도 많고.
1: 네. 훔치면 안 돼?
0: 예.
1: 비싸다고 훔치면 안 돼요?
0: 뭐가 이게 많으니까 하나가 없어지면은
1: 그럼 나가라.
0: 아.
1: 온 세상 사람 나가라.
0: 아.
1: 펭수 씨 이제 여기 다 구경했으니까 자리 세팅하죠.
0: 아, 좋습니다. 후! 자, 와.
1: 이게 뭐예요?
0: 또 탑 내시겠다, 탑 내시겠어.
1: 이게 뭐야?
0: 다 USB예요.
1: USB라고요? USB가 왜 이렇게 많아?
0: 이거 귀여워서 하나하나 제가 모았어요.
1: 이거 뭐야? 이거 4기가?
0: 4기가가 왜요?
1: 영상 촬영하면 여기 담지도 못해요.
0: 아, 세상에서 중요한... 가장 이쁜.
1: 지금 선배 표정 봐요.
0: 뭐?
1: 열받는 뭔지 알아요? A타입 지금, A타입.
0: A타입이 뭐예요?
1: 영상 업계에서는 A타입 느려서 잘 안 씁니다.
2: 그래도 3.0이네.
1: 3.0?
2: 아니, 파란색이면 3.0이거든.
1: 아,
0: 뭐야, 무슨 말이야?
1: 아, 파란색이라서. 아, 근데 이게 속도 느려서 안 돼. 아니, 뭐 USB 뭐 덕후예요?
0: 난 칭찬받을 줄 알았어.
1: USB...
0: 나는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편기

0: 는 처음이다라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
1: 우리 USB 한번 줘봐요. 이거 하나면 여기 있는 것보다 용량이
2: 더 커. 오, 못생겼어. 오, 못생겼어.
1: 아니,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영상이 안 담긴다니까?
0: 아니, 왜 안 담겨요? 이거 다 USB인데.
1: 이거 하나에 4기가잖아.
0: 4기가가 왜요?
1: 이거 하나 4테라야.
0: 4테라가 뭔데요?
1: 이거에 한 용량 몇 배야? 몇 배죠? 한
3: 1000배.
1: 1000배?
0: 어휴, 욕심쟁이.
1: 욕심쟁이가 아니라
0: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 내가 그러면 이 영상 하나 담고 다른 영상 담고 하면 되지.
1: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캐리 없으면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닐래?
0: 그러면은 이제 다 매달고 다녀야지, 이쁘게.
1: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
0: 너무 좋다. 역시. 역시 우리 대표님은 달라도 달라. 제 별명이 태크팬이야, 태크팬.
1: 스티커팬 아니야? 아, 뭐야 이게?
3: 어, 정신없어.
0: 그것도 아니, 맞아요. 뭐야? 너무 귀엽잖아.
1: 이거 버려.
0: 아, 왜 버려?
3: 이거 분리수거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양쪽에 동글 다 꽂아놔서 USB 꽂을 데도 없는데?
1: 근데 USB 꽂을 데도 없네.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USB 어떻게 쓰려고?
0: 번갈아 가면서.
1: 그 키보드 마우스 안 쓰고?
0: 그러니까 어차피 USB 꽂을 땐 키보드 안 쓸 거예요.
1: 편집은?
0: 다 끝나고 꽂는 거지.
1: 그렇게 용량이 안 들어간다니까.
0: 아, 답답해. 아,
1: 답답해. 키보드는 또 뭐야, 키보드는?
0: 아, 이것도 내 최애템이죠. 와, 너무 귀엽죠.
1: 이걸로 편집 못해요. 한번 눌러봐.
0: 눌러.
1: 여러 개가 눌리잖아. 와, 마우스도 열받는 거 있네.
0: 와, 너무 귀여워.
1: 아, 이걸로 근데 편집 어떻게 하려고.
0: 왜 못해? 이거 보면 눈썹을 누르면 이게 클릭. 눈썹을 누르면 이게 클릭.
1: 이게 눈썹이 클릭. 온 사람인지 일을 하러.
0: 눈썹 클릭?
3: 자리가 근데 소품샵이 됐는데.
1: 뭐 어디 뭘 물건 팔러 온 사람 같아.
0: 그거는 대표님 사무실이 그래요, 지금.
1: 여기는 다 일하는 거밖에 없어.
0: 나도 다 일하는 거야.
1: 그리고 이거는 또 뭐야, 이게.
0: 대박이죠.
1: 한글, 영어.
3: 그래서 제일 전자기기 같다. 그나마.
0: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신입사원으로 온 만큼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이게 노래방만 되는 게 아니에요. 블루투스가 돼요. 왜?
1: 블루투스 스피커라면서요. 지금 손으로 연결했잖아.
0: 그게 왜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선을 연결하고 블루투스랑 선을 안 연결하고 블루투스가 중요한 거냐고요.
1: 선배님 와서 빨리 다 치워.
0: 아!
1: 다 버려, 이거 버려.
0: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있어요?
1: 어, 이거 없네.
0: 이거 최신형이에요.
1: 일단은 1회.
0: 아, 왜요?
1: 아니, 첫날에 출근해갖고 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0: 이거 장 좋아요.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우리 장비로 세팅 다 해드리죠. 자,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0: 오.
1: 이제 요 PC로 하면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 이거예요? 아, 이거 그거는.
1: 뭐요?
0: 그거 맥.
1: 맥이지, 맥.
0: 아, 근데 저 안 돼요, 이거.
1: 왜?
0: 저 윈도우 써요.
1: 취업하러 온 거잖아요.
0: 이거 쓸 테니까 여기 윈도우 깔아주세요.
1: 여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윈도우 못 깔아요.
0: 어? 못 깔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마우스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많이 써갖고 여기가 눌렸잖아요, 지금.
1: 원래 눌려있는 거예요.
0: 왜요?
1: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0: 그럼 뭐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1: 기능이, 진동이 와요.
0: 그러면 진동용으로 쓸게요.
1: 진동용으로?
0: 진동용 쓰고 다시 얘로 와서 클릭.
1: 안 돼. 하아. 이거 이 자꾸.
0: 나는 저 눈썹을 만지고 싶다고.
1: 버려.
0: 아니, 키보드가.
1: 예.
0: 멋있겠어.
1: 이거 방향키가 없잖아요.
0: 방향키 있어요.
1: 어디에요?
0: 방향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1: 이거 하다가 또 오타가 많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된 거 써야 돼요. 네, 좋은 장비들로 다 세팅을 해줬으니까 이걸로 쓰면 돼요.
0: 아, 근데 이거 다 해서 이건 얼마예요?
1: 한 600?
0: 쓸게요.
1: 아니, 뭐 말.
0: 아니, 쓸게요.
1: 네, 써.
0: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1: 예.
0: 아우, 왜 안 써?
3: 뭐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저 이거 브이로그 하려고 이거 세팅하고 있어요.
3: 핸드폰에 셀카봉 꽂아서요?
0: 그럼 뭘 꽂아요?
3: 그 좋은 장비 없어요?
0: 잘 하면 서요. 서면 얼마?

0: 대표님,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생각했어요.
1: 어? 뭐야?
0: 선배님, 이건 뭐예요? 선배님들의 책상에 뭐가 있을까? 콘텐츠입니다.
1: 아, 이미 한 적인데 그래도 펭수 씨가 처음 왔으니까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십니다. 자,
1: 벌써?
0: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 네.
0: 자르타 1점이 3사 하이큐
1: 자이언트 ETV 섭섭.
0: 아, 잠시만요. 저 지금 되게 섭섭해요.
1: 왜?
0: 더 힘있게 해야죠. 큐!
1: 자이언트 ETV 섭섭.
0: 좋아.
1: 제 책상에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0: 어, 좋습니다.
1: 키보드.
0: 오.
1: 이거 펭수 씨 거보다 더 예뻐 보이죠? 무선 알루미늄.
0: 아, 뭐 재질도 신경 쓰시는 편입니까?
1: 네, 무슨...
0: 교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큰맘 먹고.
1: 그건 키보드가 아니라니까?
0: 그럼 뭔데요?
1: 뽑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0: 다 누구시죠?
2: 무역학 MD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0: 데스크 설명 좀 해주세요.
2: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0: 오, 역시.
1: 그래서 이분은 키 다양 필요도 없는데 제일 비싼 거 쓰고 있어요. 윈도우에서.
2: 작은데 500만 원.
0: 에?
2: 500만 원.
0: 왜 이렇게 비싸요?
1: 이렇게까지 쓰면 성능이 필요 없다니까.
2: 좋잖아요.
0: 뭐가 좋습니까?
2: 작으니까.
1: 500만 원으로 여자 꼬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안녕하세요. 똥물리의 PD입니다.
0: 어, 똥물, 아, 들어 봤습니다, 역시. 아.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야, 책상이.
3: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시간조차 없다.
0: 오, 카메라가 있네요?
3: 사진 취미라서 일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가려고 놔뒀는데, 그, 야근이 많아 3번도 들고 가지 못했다는.
0: 자, 별명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3: 똥물린. 남들은 제 취향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별명이거든요.
0: 아, 그러면은 본인의 별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3: 네.
0: 자,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3: 어? 한번 지워주세요.
1: 펭수 씨가 제안하는 새로운 똥물린님의 별명은 무엇이 될까요?
4: 불안한 거.
3: 좀 기대하고 있어요.
1: 빨리 모여.
0: 어, 잠깐만.
1: 두구두구. 아, 손 아파.
0: 제가 생각한 배명은, 짠! 똥물리기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일하기 싫어.
1: 자, 이제 펭수 씨 편집을 잘 한번 해봅시다.
0: 컴퓨터에 어떻게 옮겨요?
1: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 빼서 옮기면 돼요.
0: 메모리 카드 어디 있어요?
1: 안 넣었어요?
0: 어? 넣어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3: 우리 음료수 다 떨어지지 않았나? 소리는 좀 시켜주지, 소리는.
5: 음료수 추가할게요, 저희.
3: 소리는.
5: 음료수.
3: 소리는 제로 나왔어, 제로.
5: 음료수.
0: 형님, 뭐 하세요?
5: 아, 저희 이제 간식 주문하려고 간식 치고 있었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에클란트.
5: 좀 비쌀 것 같은데, 에클란트는. 여기 펭수 요청이라고 적어둘게요, 이거는.
0: 왜 적어요, 내 거는. 근데 저도요, 별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손 아파. 손 아파.
0: 제 만들어줘요.
5: 별명 하나 지어주세요.
0: 나도 만들어줘. 아, 대표님 만들어줘요.
5: 아, 뭘 해?
1: 좋을까나?
0: 아, 만들어주세요. 어렵지? 막상 자기 입장되니까.
1: GPT한테 추천해달라 하자.
0: 오!
1: GPT.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향을 좀 입력할까요? 일단 스티커 좋아하자, 스티커. 그러니까 캐릭터 USB. 자기의 강함.
5: 노래방 좋아함.
1: 음질에 민감하지 않은 막귀.
0: 아니야.
1: 어? 기반을 합니다.
5: 팽 프리마돈나.
0: 오, 나쁘지 않아.
5: 팽티커 얘기는 잘 나.
1: 약간 좀 팬티 느낌도 나고, 그지?
0: 오, 팽티커 좋다.
5: 팽티커로 그럴까?
1: 팽티커.
0: 그래, 팽티컬래. 네. 아니, 다들 그 취향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1: 네.
0: 뭘 제일 좋아해요?
5: 저희는 뭐 전자기기.
1: 그쵸.
0: 아니, 일적으로 말고.
5: 일적으로 말고.
6: 일적 아닌데?
1: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지?
5: 어, 전자기기인데 좀 화면도 달려있고.
0: 어.
5: 뭐 이왕이면 예쁘고, 이왕이면 소리도 좋고, 이왕이면 화질도 좋고, 약간 그런 거?
0: 다들 테크로 똘똘 뭉쳤구나.
1: 그쵸, 우리는 테크 미친놈들이야. 우리 이제 간식도 다 고르고 했으면 점심이나 먹을까요?
0: 하는 건가? 자, 갑시다! 대표님, 가요!

0: 평수 씨 잠깐 기다려 보시죠.
1: 왜요, 왜요?
0: 평수 씨.
1: 예.
0: 약간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건.
1: 자르신 거예요?
0: 자르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데 있을 수 있잖아요. 평수 씨 좋아하는 이런 스티커 파는 데 있고, USB 파는 데 있고, 뽑기 파는 데 있고.
1: 오. 그 좋다. 그 의견 잘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식사하러 가세요.
0: 일단은 마지막 밥은 그래도 뭐.
1: 아 그럼요. 저 이거 정리하고 밥 먹는 데로 갈게요. 예. 고마웠어. 오.
0: 아. 그럼 나 또 가야지.

0: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1: 와우! 무슨 운동인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와.
0: 자, 오늘 운동은 아주 재밌고 화려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친구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2: 재밌는 운동, 뭔데?
0: 완전 날아다녀.
2: 날아?
0: 날아다녀.
2: 아, 근데 뭐 나는 운동 이런 게 설명을 해줬어야지. 나 무슨 청소를 런닝하는 건 줄 알고 왔는데.
0: 여기 들어가면 바로 날 수 있게 해줘요.
2: 말을 못
0: 자, 바로 들어갑니다.
2: 아니, 뭘 날아 또. 운동한다며.
0: 여기, 여기.
2: 사람이 어떻게 날아.
0: 팽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저 오늘 네. 그 수강하러 왔거든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3: 오늘 번지 이 코드를 달고 하는 번지 피트니스를 할 건데

0: 제가 100kg인데 이거 할 수 있어요?
1: 사실 몸이 크면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되겠죠. 펭수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 아이에서부터 이제 시니어들까지 다 커버가 되는 운동이라 진짜 재밌고 건강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움직임의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펭수 재밌게 제가 리드해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이거.
1: 네.
0: 그, 저희 한번 뭐 어떤 건 좀 볼 수 있을까요?
1: 저 혼자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어떤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이리 오세요.
0: 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다들 구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1: 5년 이상 다 되신.
0: 우와.
1: 네, 베테랑들이십니다.
0: 야, 베테랑.
1: 자, 우리 아까 했던 백버피, 슈퍼맨 백버피. 두 개, 다이브, 헤드, 손 없이 다이브. 손 없이 다이브.
2: 이렇게?
1: 응, 이렇게. 이렇게. 헤드 플라이.
2: 소리 질러도 돼요?
1: 근데 마이크 켜서 너무 세게 지르면.
3: 너무 세게 지르셔도 진짜.
1: 아, 그래요? 괜찮아요? 펭수 이제 해볼게요. 준비, 5, 6, 7, 8, 1, and, 아! 가자.
4: 오, 뭐야? 뭐야? 야! 어이!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0: 야! 막 접혀!
4: 진짜 날아다니네.
0: 약간 기합이 있네요, 기합.
4: 그러니까.
0: 약간 태권도에선, 어이!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4: 확실히 운동이다.
0: 역시 기합은 있어야 돼. 야!
1: 펭수 이런 거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까요?
0: 오, 너무 재밌겠을 것 같아요. 야, 뭐 날아다녀, 날아다녀. 근데 이거 안 어려워요?
1: 펭수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0: 왜요?
1: 아니, 한번 해보죠.
4: 야, 넌 날개라도 있지.
0: 자, 그러면 정호는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4: 태권도.
0: 오, 한번 보여주시오. 아이! 아이!
1: 자, 펭수 이제 하네스 착용하기 전에 몸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맞죠? 준비운동!
1: 이런 거 해봤어요? 빠졌고 하는
0: 움직임. 아, 저 빠자랄이에요.
1: 자, 그러면 저를 따라해볼까요?
0: 예.
1: 자, 이렇게 발 한번 밀고.
0: 밀고.
1: 그렇지, 사이드 밴딩.
0: 사이드 밴딩.

0: 앞으로 천천히 와봐요. 천천히 왔다가 그쵸 쭉 밀어 올려서 자 이번엔 발 앞으로 한번
1: 디뎌
0: 어허 디뎌서 앞으로 내려와 쑥 그렇지
2: 제가 박치기를 할 것 같은데
0: 그럼 이쪽 보고 와볼게
3: 머리 너무 커
0: 그렇지 갑니다 고 쑥 잘해 그렇지 이제 뒤로 한번 쫙 할 수 있는 만큼만 넘어가 봐.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했어요. 올라오시고 오케이 우리 이제 저쪽.
2: 이쪽.
0: 그렇지 그렇지. 손 안 잡히네. 이번에 우리 킥을 한번 차볼 거예요. 킥.
4: 킥.
0: 킥. 잘한다. 여기 잡고 한번 가볼까요? 자 왼발 보세요. 딘, 따따, 딘, 따따, 딘, 따따, 뽕.
2: 어머.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0: 시작. 딘, 따따, 딘, 따따, 딘, 따따, 뽕. 잘했어. 딘, 따따, 딘, 따따, 딘, 따따, 뽕. 두 번 더. 어머, 잘해. 딘, 따따, 뽕. 마지막.
4: 아, 이 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0: 딘, 따따, 뽕. 너무 잘했어.
3: 잘 올라가네, 소리 되니까.
0: 너무 잘한다. 와 진짜 다 잘하는 것밖에 없네. 어

0: 오케이. 착용이 됐습니다.
1: 와, 이걸 왜네?
0: 우리 이렇게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뒤로 한번 쭉 가보세요.
1: 엉덩이 뒤로 빼?
0: 오이. 그치 그치. 오 거기. 거기서 이렇게 반동을 한번 만들어봐요. 띵. 띵. 그렇죠. 오 좋아요. 오 잘한다. 그렇지.
2: 꽤 재밌는 걸.
0: 이제 앞쪽 텐션 이렇게 들어.
1: 빌리진.
0: 오 잘한다. 그렇지.
1: 빌리진.
0: 오 너무 잘했어.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반동. 띵. 띵. 오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었던 동작을 하나하나 한번 배워볼까요?
1: 예.
0: 기초 동작. 뿅, 땅, 뿅, 뛰어본다. 시작. 띵. 오, 잘해, 나. 오, 그렇지.
3: 와, 와.
0: 진짜 잘한다, 펭수.
2: 선생님 보여주는 거에 3배씩 하네.
0: 또 우리 펭수의 짧은 다리를 팍, 팍 위로 공중으로 띄우는 거예요. 보세요.
1: 해봐.
0: 원, 투, 띵. 띠따라라라. 원, 투, 띵.
1: 아, 오케이.
0: 그 다음 발 바꿔. 잠깐 봐봐. 봐봐. 흥분하지 말고.
1: 뭐야, 봐봐. 다음 단계가 있어.
0: 따다!
1: 아, 오케이.
0: 따따따. 오케이. 5 and 6 and 7 가자. Go. 8, 1, 따따.
1: 야, 잘한다.

0: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힘드네요.
1: 진짜 힘들어. 자, 선생님 보세요. 보세요. 원, 투, 파! 이렇게.
0: 벌려?
1: 어, 벌려.
0: 아, 오케이.
1: 자, 한번 가볼게요. 시작. 원, 투, 파! 너무 재밌다. 해봐. 원, 투, 파! 와, 진짜 잘해. 아, 진짜 팬스 너무 멋있어. 나 진짜 원래 팬이었는데 더 팬 됐어요.
0: 자, 이래봬도.
1: 아, 너무 잘한다, 진짜.
0: 조류입니다, 조류.
2: 어, 날개 쓸 게 없기.
0: 날개는 어쩔 수
1: 진짜 예술이야.
0: 이거 약간 그거네요. 새 날아가는 게임 뭐지?
1: 맞아요.
2: 앵그리버드?
0: 앵그리버드네, 앵그리버드.
2: 눈썹 떠지는 앵그리버드 같아.
1: 자, 이제 펭수 이제 동작들을 배워봤잖아요. 펭수 너무 잘 따라해서 진짜 놀랬고, 너무 박수 한번 쳐주세요.
2: 너무 잘해.
0: 아, 뭔가 이 자유로워지는 그 기분이 너무 짜릿합니다. 뭔가

0: 그 중간에 멈출 때.
1: 그쵸.
0: 딱 텐션이 딱 생길 때.
1: 맞아요.
0: 와, 그 자유로움.
2: 진짜 하늘 나는 것 같은데.
1: 그쵸.
0: 쿠팡이 완전 동의야.
1: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더 자유롭게?
0: 지금까지 좀 너무 이즈 했거든요.
1: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렇게 텐션에서 이렇게 하면서.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1: 근데.
0: 야, 미션 2파 떠오르네.
1: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거 제 펭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를 백밴딩 하듯이 상체를 올려야 되는데, 펭수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서.
2: 땡글땡글.
1: 이렇게. 성우님 먼저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펭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자,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And go!
2: 바닥에 닿는데요? 바닥에 닿는데요? 야! 아, 나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자,
1: 펭수. 펭수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가자! 렛츠 가자! 진짜 너무 잘했어요.
3: 너무 잘했어.
0: 재밌네요. 재밌어.
1: 자, 그럼 지금 펭수가 몸을 떴기 때문에 텐션을 조금 더 이용을 하면 몸이 더 높이 나를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텐션을 잘 잡는 거예요. 텐션. 이렇게.
0: 뭐야?
1: 밀어.
2: 뭐야? 오! 오! 오! 오! 오!

0: 훨씬 잘 날리실 거야. 아. 자. 자, 가볼게요. 가볼게요.
1: 화이팅!
0: 여기 잡고 가세요. 성우님은
2: 멀리 멀리.
3: 성우님 화이팅!

0: 멋있었어.
1: 생수랑 성훈 씨 어땠는지.
2: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진짜 공중 뜨는 게 중독성이 있네.
3: 뭔가 재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확실히 힘이 듭니다. 코어가 완전 단단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운동이 정말 많이 돼요. 전신 운동이에요. 근데 너무 잘했어. 정말.
3: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1: 그럼요. 음악에 맞춰서 이거를 대망의 마지막 음악 큐! 바운스 5, 6, 8 바꿔요. 고!

0: 더 쉬운 것 같아요.
1: 아, 이게 생각보다 더 힘들고. 그쵸? 아, 근데 재밌어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맞아.
0: 맞아, 재밌어요. 어,
1: 재밌는 건 맞아. 근데
2: 한 번 더. 오!
0: 안녕히 계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4: 얼굴엔
16: 순한 킬킬.
14: 식물엔
16: 독특한 말.
17: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이돌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진정. 얼굴엔 순하게,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어?

어?

Huh?

Yeah.

으흠

이겨내!

비

Ah!

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긴긴
0: 주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칫솔, 마데카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1, 2, 3. 자, 뭐야?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0: 온다라 뭐해?
1: 내가 이번에 축구팀 주장이 됐거든. 그래서 선수를 뽑고 있어.
0: 그렇구나. 어? 응? 근데 얘는 왜 X야?
1: 아, 축구장 청소나 시키려고.
0: 얜 축구 잘 못해?
1: 아니, 엄청 잘하지. 최우수 선수로 뽑힌 적도 있어.
0: 어? 근데 왜?
1: 이, 저번에 날 빼고 애들이랑 햄버거 먹으러 갔단 말이야.
0: 뭐라고? 겨우 햄버거 때문에 잘하는 친구를 뺀다고?
2: 온다라, 그럼 시합에서 불리하지 않겠니?
1: 흥, 제가 얼마나 햄버거를 좋아하는데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2: 맙소사, 저렇게 멀리 보진 못해서야. 그래, 온다라, 우리 어디 좀 다녀오자.

0: 어디 있느냐, 왕건! 네 부하들은 모두 처리했으니 그만 포기하고 나오거라! 샅샅이 뒤져라! 왕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라! 이번엔 반드시 너의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야!
1: 폐하, 죄송합니다. 신순겸 장군, 이게 무슨 짓이오?
2: 왕건 폐하, 제가 폐하의 옷을 입고 폐하인 척하며 현원을 유인하게 싸웁니다.
1: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2: 그 틈에 폐하는 빠져나가십시오. 살아남으셔서 더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1: 아니래요, 그럴 순 없어.
0: 왕건 내 이놈, 어딜 도망가는 게냐?

또 공산 전투의 꿈을 꾸었구나. 몇 년이 지났거늘 밖에 나가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겠어.

0: 저는 내 이놈 하늘이시여 어떻게 해야 저놈을
1: 왕건패야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웬 놈들이냐? 저놈들을 포박하라!
2: 그만! 당장 멈춰라!

0: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괜찮소. 답답한 내 마음을 하늘에 고했을 때 하늘에서 답으로 내려준 사람들이 아니오.
0: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1: 어찌됐든 이것도 하늘의 뜻일 테니 다 의미가 있겠지.
2: 근데 저분은 누구예요?
0: 고려의 첫 번째 왕, 왕건이란다.
2: 왕건이요? 왕건더기 할 때 그 왕건?
3: 너 진짜 몰라? 견원이랑 전쟁도 하고.
2: 예? 어? 견원은 또 누구야?
1: 지금 뭐라고 했느냐?
2: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견원이야?
1: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아무리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 해도 그것만은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2: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0: 결혼에 대한 분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4: 헤아, 급히 보고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1: 무슨 일이냐?
4: 견원이 고려로 오고 싶다는 구조 요청을 보냈사옵니다.
1: 뭐라? 견원이?
5: 절대로 견원을 받아들여선 아니 되옵니다. 그자가 감히 어떻게? 이건 분명 계략이옵니다.
6: 신순겸 장군과 고려의 병사들이 견원의 칼에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지난날 공산 전투에서의 원한을 잊지 마시옵소서.
5: 자식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 역사의 교훈이 되게 하소서.
7: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소서.
2: 도대체 견원이 누군데 이래요?
0: 견원은 후백제의 왕이었는데 견원 때문에 왕건이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 굉장히 아끼던 신하와 부하들도 잃었고. 근데 지금 견원이 마다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구조 요청을 보낸 거야.
1: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2: 저희요? 이처라면 구출은커녕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다. 잡아서 직접 혼내주는 게 더 좋겠어요.
3: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역시 우린 마음이 잘 통해.
2: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당한 만큼 복수해야 돼.
3: 코에는 코가 아니라 이에는 이야.
2: 에이, 그게 그거지. 코나 이나 비슷하잖아.
1: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0: 당장 눈앞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멀리 보는 것이라. 지금 당장 견원을 구출해오라.
3: 원수 같은 견원을 왜 구출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온다리 말대로 복수하려고? 어? 근데 온다리는 어디 갔지?
0: 그러게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3: 온다라!
8: 이 볏짚 속에 견원을 숨겨나오면 좋아, 완벽해.
4: 걱정 마십시오, 폐하. 제가 꼭 견원을 구출해오겠습니다.
8: 천으로 덮으면 더 좋겠는데.
2: 너무 많이 먹었나? 근데 돌아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다리 아파. 좀 앉았다 가야겠다.

내가 또 졸리네.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0: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네가 왜 여기 있어?
1: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요?
0: 큰일 났네. 여기까지 와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제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왕건이 받아줄지 아니면 아들 손에 죽게 될지.
2: 잘 계신지 확인합니다.
0: 웃기지 마라. 혹시라도 내가 도망갔을까봐 감시하는 것 아니냐? 여기가 침소냐 감옥이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내 신세가 참으로 우습구나.
1: 지금 견원을 구하러 온 거라고요?
0: 아이 참, 그 볏짚에 숨어 있으라니까.
1: 우와, 재밌겠다.
0: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저기가 견원이 갇혀 있는 곳이야. 몰래 잠입해서 구출해 올 테니까 여기서 조용히 꼼짝 말고 기다려.
1: 네.
3: 뭐냐, 난?
0: 거긴 누구냐?
3: 뭐야, 어떻게 된 거야?
0: 잡아라!
3: 일단 피하고 보자!
0: 잡아라! 초록불을 잡아라!
1: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엑스맨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건가? 견원을 구출하는 게 원래의 역사야? 아니면 여기서 실패하는 게 원래의 역사야? 으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역사 공부 열심히 할 걸! 보조병도 없고 나라도 견원을 구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맞나?
0: 누구냐?
1: 저는 온달인데요. 혹시 할아버지가 견원이세요?
0: 누가 보냈어?
1: 아이 참 시간 없어요. 견원 맞아요? 아니에요? 아저씨!
0: 넌 또 웬 녀석이냐?
4: 왕건 폐하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0: 모시러? 왕건이?
4: 보초병들은 제가 따돌렸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시지요.
2: 누구냐?
1: 보초병들이에요!
2: 저 녀석들 잡아라!
1: 아니, 따돌렸다면서요!
5: 빨리 이쪽으로!

0: 해하,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1: 어디 갔었어? 어? 걱정했잖아.
2: 말해줘도 못 믿을걸?
0: 왕궁 회안합시오! 어?
3: 왕검 폐하,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제 과거의 견훤은 죽었습니다.
1: 폐하.
0: 이제부터는 고려의 아버지가 되어 저와 함께 큰 뜻을 펼쳐주시지요.
1: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0: 제가 아버지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2: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죠?
3: 그러게요. 어떻게 원수를 아버지로 삼아요?
4: 사실은 말이죠. 오늘 왕건의 결단은 훗날 둘이 힘을 합쳐 후백제를 물리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왕건은 견훤의 도움으로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죠.
5: 아, 정말요?
4: 용서와 포용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온 거죠.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부르지만 용서와 화해는 위대한 평화를 가져온답니다.
3: 어? 엑스표가 지워졌네?
6: 응, 같이 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 웬일이래? 햄버거 때문에 복수한다더니?
6: 넓은 포용심으로 용서해주기로 했어.
3: 오! 그럼 용서하는 김에 하나 더 괜찮아?
6: 당연하지. 뭔데?
3: 사실 네가 냉장고에 남겨뒀던 케이크 내가 먹었거든. 용서해줄 거지? 너 왕건이 어? 누군지 알아?
6: 당연하지. 왕건 덕이를 좋아하는 분이잖아.
3: 그게 아니라.
6: 장난친 거야. 원수였던 견훤을 용서한 분이잖아.
4: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태조 왕건은 877년에 태어나 943년에 사망한 고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첩보병과 온달 총 두 명이 견훤을 구출하러 갔었지만 실제로는 유금필이라는 지휘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대를 이끌고 금산사라는 절에 갇혀 있었던 견훤을 고려로 구출해왔습니다.
6: 선생님! 질문 있어요!
4: 뭐죠?
6: 견훤을 용서한 다음 왕건은 어떻게 됐어요?
4: 견훤을 받아준 이후에 왕건은 신라를 차지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일리천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왕건은 통일된 고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3: 아, 맞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요.
4: 네, 말씀하세요.
3: 왕건이랑 견훤이 전투를 벌인 곳은 공산이라고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공산을 팔공산이라고 부르나요?
4: 전투가 벌어진 공산은 현재 팔공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신순겸을 비롯한 8명의 장수가 이곳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팔공산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5: 아, 그렇구나.
4: 이제 왕건에 대해 잘 알겠죠?
6: 네!
4: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7: 야호! 왕건 카드 수집 성공!
6: 무식게 만드는 숙제라니. 짤 못해, 포기야, 포기!
8: 착각이라뇨! 눈도 똑같고!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줄무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하십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얼굴엔
7: 순한 길길.
5: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집먼지 진드기의 최후의 만찬.
1: 호빵아, 호떡아,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대청소하기에 앞서 이 바구니에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안 입는 거 다 담아.
2: 네, 엄마.
1: 그리고 오랫동안 안 뻔 것도 빨 거야. 호떡이 담요, 호랑이.
0: 어, 호랑이 안 돼요.
1: 아니, 왜 안 돼? 그동안 한 번도 안 빨았잖아. 좀 빨자.
0: 안 돼요.
1: 어? 이번엔 엄마도 양보 못 해. 아, 빨자.
0: 안 돼요.
3: 엄마, 괜찮아요?
1: 허리가 삐끗했나 봐. 아, 그, 호빵아.
2: 네.
1: 엄마, 그 파스 좀 찾아줄래?
2: 아, 네. 아, 파스가 어딨더라?
0: 죄송해요, 엄마.
1: 아, 그러니까 호랑이 빨자.
0: 호랑이랑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1: 아이, 그건 알겠는데. 아니, 밤에나 하나지나 앉으나 서나. 아이, 잘 때나 놀 때나. 아이,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빤 적이 없잖아. 이게 좀 빨자.
0: 아, 세탁기 넣고 빨다가 찢어지면 어떡해요. 안 돼요.
1: 아휴, 그래, 엄마가 잣다 졌어. 아우.
2: 엄마, 여기 파스 없는데요?
1: 아, 그럼 안방에 있나? 여보, 안방에 파스 있어요?
4: 호떡아, 웬만하면 빨지 그래.
2: 오, 꼬질꼬질한 냄새.
0: 꼬질꼬질한 냄새라니.
2: 오, 호떡아, 또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0: 모르겠어. 갑자기 눈물도 나고 콧물도.
2: 재채기까지.
0: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렵지?
5: 집먼지 진드기, 집먼지 진드기.
2: 집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인다. 혹시 우리 집 어딘가에 집먼지 진드기가 있는 거 아니야?
0: 어디
1: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어? 얘네 어디 간 거야? 호빵아! 호빵아! 어?
6: 이제 끝인가 보.
7: 이대로 가다니 가기 싫어.
8: 자자, 다들 모였어.
6: 아직 참석하지 않은 집먼지 진드기가 있습니다.
2: 여기가 어디지?
0: 어, 누나, 다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9: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7: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 놓은 거야? 하긴, 나도 그 마음을 알지. 나도 가기 싫어.
6: 나도 가기 싫다고.
8: 자. 겨우 울지들 마시오. 울면 배 꺼져서 배고프. 마지막 가는 길 배고프면 쓰겠소.
6: 아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2: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7: 오늘 호떡이 엄마가.
1: 호빵아, 호떡아, 오늘 우리 집 대청소 날이다. 호랑이 빨자
7: 라고 했잖아.
6: 우린 세탁기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걸 몰라?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 우리들이 누구냐고.
6: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0: 집에 숨어 산

0: 진지진득이 대장.
1: 우린 대장님을 따르는 진먼지 진득이.
2: 헛! 호떡이 담요에 진먼지 진드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딱지가 깜빡였던 거야?
3: 허! 이럴 수가.
4: 내 담요에 이런 건 없었는데. 못 봤다고.
5: 어허! 이런 거라니. 듣는 이런 거 참 불쾌하군.
6: 우리 너무 작아서 안 보여.
7: 하지만 확실하게 살고 있다고.
8: 호떡이가 땀 흘리고 덮어서 축축한 이 살기 좋았는데 담요를 반대!
0: 자자자!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최후의 만찬은 즐깁시다.
9: 네, 대장님!
0: 셰프! 음식을 주시오!
10: 네, 대장님!
4: 근데 뭘 먹는 거지? 글쎄...
10: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들의 최후의 만찬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1: 특별한 음식? 뭘까 뭘까?
2: 호떡아,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데.
11: 스테이크? 야호! 야호!
5: 우와! 대왕각질이다! 야호!
12: 배불리 먹겠구만!
10: 최고의 각질 요리를 준비하겠나이다! 짜잔!
13: 호떡이 각질입니다.
14: 야, 각질이구나!
4: 야, 각질이라고! 내 각질!
13: 제 각질 요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호떡이 묵은때 요리도 있습니다만.
2: 저는 괜찮아요.
4: 저도요.
5: 이럴 수가!
4: 누나! 진먼지 진드기들이 각질을 먹고 살았나 봐. 묵은 때도 먹고 살았나 봐.
6: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제가 싼 똥이 호떡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0: 봤어. 아주 훌륭했어.
7: 저는 호떡이 눈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0: 훌륭했어. 만! 목덜미를 한 방에 공격했소.
11: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4: 이게 다 무슨 말이야?
6: 역시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군. 우리 진먼지 진드기들은.
4: 간질간질. 가벼워.
13: 비거라! 비거라!
6: 똥! 뿌찌찌!
7: 똥!
13: 뭐지?
7: 동그르르!
13: 너무 작아서 놓쳐버렸다!
7: 동그르르! 똥똥!
4: 누구냐, 넌! 점액으로 내쫓아줘봐! 쏙!
7: 똥똥! 더 깊숙이 들어가! 똥똥똥똥똥!
4: 이걸 어쩌나? 너무 작아서 놓쳤다! 콧물 난다! 담요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왜 콧물이 나는 거지?
7: 아니, 면역세포 대장님, 모니터 좀 보십시오. 콧구멍으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15: 어? 처음 보는 녀석인데, 침입자 정체는 당장 알아봐.
16: 그게 정보가 없다는데요.
15: 뭐야? 정보가 없어? 쿠털 장군한테 연락해봐. 쿠털로 당장 잡아채라고.
16: 그게 놓쳤답니다.
15: 이럴 수가. 점액세포한테 점액으로 내쫓으라고 연락을.
16: 아유, 실패했대요.
15: 대체 누구냐 너?
7: 대장님,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점막을 지나

0: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1: 뭐야? 기도로 넘어가면 곧 폐님께 도달하게 될 텐데.
0: 폐님께 도착 5초 전입니다. 5, 4.
1: 뭐 하고 있어? 당장 재채기를 발사해.
0: 예. 네. 재채기 발사.
2: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재채기까지 했던 거야. 집먼지 진드기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3: 근데 그동안 호떡이가 담요를 빨지 않아 땀 흘려서 축축하고
4: 늘 품고 다녀서 따뜻하니 집먼지 진드기들의 천국이었는데.
2: 내가 애정하는 담요 호랑이를 집먼지 진드기 천국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5: 호떡아,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2: 어떡하긴, 당장 가서 엄마한테 세탁해달라고 해야지.
5: 오? 집먼지 진드기 최고 딱지다!
2: 누나, 빨리 가자!
5: 응!
6: 어? 각질 먹다가 어디로 간 거야?
7: 자, 다들 어디로 갈 것이오?
8: 전 각질이 많은 침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최고의 각질 요리를 연구하겠습니다.
3: 전 호떡이가 많이 눕는 소파로 갈래요.
4: 그럼 전 침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 축축하고 따뜻하니 가서 알을 듬뿍 낳겠습니다. 대장님은요?
7: 나는 죽어서 호떡이의 뱃속으로 갈 것이오. 호떡아, 제발 마지막으로 담요 냄새를 깊게 맡아줘. 제발. 깨꼬닥.
3: 허, 죽어서까지 꿈을 이루려고 하시다니.
4: 역시 대장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야?
5: 엄마!
4: 어머, 너네 어디 있었니?
5: 엄마, 호떡이가 담요 빨 거래요.
4: 정말?
2: 호랑아,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냄새 한번 만지.
5: 안 돼! 냄새 맡다가 코로 집먼지 진드기가 들어가면 어떡해?
2: 어, 그럼 안 되지. 엄마, 말아주세요.
9: 그래?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집먼지 진드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줄게. 그리고 집먼지 진드기가 셀 수 없게 깨끗하게 청소하자.
2: 네, 엄마!
5: 오이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2: 응, 누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5: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2: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5: 어?
2: 아, 저기 있다.
5: 오,
2: 내가 가지고 올게.
5: 어, 빨리 와.
2: 자,
5: 좋았어. 가볼까?

0: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0: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0: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1: 괜찮으세요?
0: 직접 이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1: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2: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0: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2: 벌이요? 누나, 자신 있지?
1: 자신 없는데?
2: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1: 아이, 해보자. 공주님, 어떤 짝을 원하시옵니까?
3: 제가 원하는 짝은...
0: 그건 내가 말하겠소.
3: 그걸 왜 아버지가...
0: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친구라고 생각하고.
1: 우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옳거니.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차차차차.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차차차차차.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으짜!
7: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
3: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삐입, 싫사옵니다.
3: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아이,
9: 가시오. 가시오.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3: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더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0: 그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봐.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 공주님의 실력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2: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1: 그러니까 오이 공주님의 짝으로 딱.
3: 야, 나쁜 산소괴물이 나타났다. 구해주세요.
2: 뭐라고? 나쁜 산소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출동.
1: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4: 내부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5: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반갑군! 반가워요!
4: 아이셔! 어,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5: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아,
6: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4: 똑똑 계십니까? 오이 공주님의
6: 왔다 왔다.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4: 이유는요?
6: 오이 공주님은 비타민 C가 많다.
4: 그렇죠.
6: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 A가 많다.
4: 그렇죠.
6: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 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다.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첫탕 첫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오이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 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희사를 잡아 가두라.
4: 네, 전하.
6: 어디?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 공주님,
1: 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 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 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9: 오이 기사님! 오이 기사님! 괜찮으세요? 오이 기사님!
3: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 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0: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5: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1: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2: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 나도 몰랐어?
2: 몰랐지.
9: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0: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1: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2: 허, 혹시 오이 공주 너?
1: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0: 저도요, 오이 공주님.
3: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4: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0: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1: 오이 기사님!
5: 부럽다!
6: 안 돼요!
7: 시끄럽다, 아재!
3: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7: 어!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네! 야호!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금!
8: 얼굴엔
15: 순한 킬킬.
8: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비어엔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반발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3: 아주 맛있는 간식 시간.
4: 됐다. 얘들아,
5: 잠깐만 얘들아. 어? 우리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잖아.
4: 해야 할 거? 그게 뭘까?
6: 바로 올바른 손 씻기. 손에 묻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가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알아? 손을 깨끗이 잘 씻어야 병을 예방할 수 있지.
3: 맞아.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애려면 올바른

0: 빨리 손 씻으러 가자. 아, 빨리 가자. 손 씻으러 가자.
1: 가자. 가자. 가긴 어딜 가. 안 갈래. 아, 귀찮아. 아니, 손을 꼭 씻어야 되나? 아, 그냥 씻지 말까? 아, 씻긴 해야 되나?
0: 와, 깨끗하다.
2: 깨끗해.
0: 아, 깨끗해. 깨끗해. 자, 그럼 먹어볼까? 먹자.
1: 맛있겠다.
3: 잠깐만. 어? 바람풍.
4: 왜 또?
3: 어? 손 씻을 때 못 봤는데.
0: 응? 아니야?
3: 어? 너 손 안 씻었지? 손 안 씻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손 안 씻어도 된다니까? 어, 봐봐. 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
0: 아니,
3: 이렇게.
0: 아니, 안 돼. 아니, 아빠 봐라. 아, 왜 그래?
3: 야, 이거 좀 안
2: 씻었다,
3: 이거
2: 좀. 돼.
0: 아니. 아우, 싫어, 싫어, 싫어. 나 너랑 안 먹을래. 아유, 아니, 싫어, 싫어. 어? 무슨 소리야?
1: 무슨 소리야?
5: 잘하고 있어. 바람풍이 계속 손을 씻지 못하게 만들어놔. 세균 괴물 출동!

0: 먹어도 괜찮아.
1: 애들도 어서 먹어 먹어.
2: 맛있게 맛있게 봐봐. 어,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야, 나 아무래도 손을 안 씻고 먹어서 그런 거. 어.
3: 아니야.
4: 어, 그러니까.
3: 그냥 먹고.
0: 싫어요.
5: 손 씻지 말고 어서 먹으라고.
0: 아, 싫어요.
1: 나도 안 먹을 거야.
4: 손 씻지 말고.
3: 인기맨 가고 해라. 더러운 새끼를 모아.

0: 지저분 안색인을 와! 지저분 세균 가자!
1: 강력해!

0: 아싸! 하늘아! 비누비누! 번개!
1: 너무샷!
2: 내 몸이 사라질 건가!
3: 어우, 세균깨물! 아차!
1: 아차차!
3: 우리도 도망가자! 야!
1: 아, 같이 가!
4: 도망갔다! 세균깨물이 도망갔다! 박수!
5: 저기 얘들아, 내가 미안해. 내가 손을 깨끗이 안 씻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1: 괜찮아, 바람풍. 앞으로 깨끗이 씻으면 되지.
4: 그래, 그럼 악수.
1: 아, 씻고.
4: 그래.
6: 그래, 그래. 손만 깨끗이 씻어도 감기와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손은 항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건강 지키도록 해요. 번개맨과 약속!
2: 약속!
6: 좋아요. 자,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우치해줘 함께 해요. 준비!

0: 놀다가 밖에서 네. 놀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나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1: 아이 참 그거 손 씻기죠.
0: 와우 그래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누구 손이지? 손에 세균이 가득해요. 빨리 손 씻어야겠다.
0: 아 여기서 문제. 버글버글 거품이 나면서 물과 함께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하고 외쳐주세요. 번개맨!
2: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으세요.
0: 저요 저요.

0: 정답은요?
1: 비누.
0: 비누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손을 씻을 땐 비누가 필요하죠. 비누로 꼭꼭 손을 잘 씻도록 해요.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박수!
1: 축하합니다.
2: 다음 문제.
1: 어? 어? 와, 보글보글 비누 거품이다.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손을 씻을 때 몇 초 동안이나 씻어야 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요!
1: 번개맨!
2: 예!
0: 과연 손은 몇 초 이상 씻어야 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2: 저요, 저요, 저요,
0: 야,
2: 저요!
0: 씩씩하게 손 들어주세요!
2: 저요!
0: 오! 우리 친구가 아주 번개맨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씩씩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자, 친구, 정답은 몇 초 이상 씻어야 되죠?
1: 30초.
0: 30초 이상? 정답입니다.
2: 우와!
1: 정답!
0: 맞아요. 손은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 번개민이 선물을 드립니다. 됐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민은 이만 안녕!
2: 안녕!
1: 우리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2: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알쏭! 알쏭! 퀴즈! 끝!
0: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미녀와 야수. 옛날에 어느 상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성에 있는 꽃을 꺾었어요.
3: 오, 엄청 넓구나. 어여, 아름다운 꽃들이 잔뜩이네. 이거 우리 딸들한테 갖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이건 첫째 딸 거. 이건 둘째 딸. 그리고 이건 셋째 딸. 아이, 잠깐만 있어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 화병에, 아이, 왜 이렇게 안 뽑히냐. 이건, 아이, 잠깐만요. 누가 자꾸 이렇게 기다리라는데. 아이고, 사람이 참.
4: 아유. 아미, 내 성에 꽃을 꺾어.
2: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0: 안타깝게도 그 성은 야수의 모습을 한 무시무시한 백작의 성이었어요.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3: 얘들아, 그게 말이다.
5: 어머나, 그러니까 저희 셋 중에 야수의 성에 가야 한다고요?
6: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5: 어떡해.
6: 아버지, 제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 역시 우리 첫째.
6: 제가. 제가 집에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전 못 갈 것 같아요. 전 시집도 가야 되거든요.
7: 그렇다면 제가 둘째니까.
3: 역시 우리 제가 둘째 딸.
7: 아버지 곁에 있어야겠죠?
6: 네, 이럴 줄 알았어.
3: 아이고, 어쩌냐.
5: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3: 아니다. 아니야.
5: 아니에요. 괜찮아요.
6: 네. 어떡하니.
7: 아유, 어쩔 수 없지. 아유,
5: 걱정 마세요.
3: 야, 안 된다. 안 돼.
0: 결국 막내딸 벨이 야수 백작의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0: 난 이성의 백자.
1: 안녕하세요. 전 베리다고 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정말 무례하시네요.
0: 뭐야? 넌 내가 안 무서워?
1: 무섭지 않아요. 전 아빠를 지킬 테니까요.
0: 이런 적은 처음이야. 왔으니 식사나 하시오.
1: 어? 아, 네. 우와, 맛있겠다. 잠깐! 너, 멈추세요!
0: 뭐야? 왜 멈춰?
1: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죠.
0: 손을?
1: 손을 깨끗이 씻어야 병에 안 걸린다고요. 제가 손 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얼른 가요.
0: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1: 가요.
2: 벨은 야수에게 당당하게 말했고 야수는 그런 벨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1: 예쁜 꽃도 많고 책도 있고 백장님도 생각보다 진짜 친절하셔. 좋다.
0: 오다가 땄는데 뭐 먹든지 말든지.
1: 어? 사과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0: 내가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읽어보시오.
1: 어? 이거 제가 진짜 읽고 싶었던 책인데. 우와, 백장님 최고. 오, 역시 통한다니까. 아, 책 읽으려니까 좀 졸리네.
0: 잠이 들었군. 좋을 텐데. 그래.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날 무서워하는데 이 여자만은 날...
1: 어? 이거 백장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0: 뭐...
1: 백장님...
0: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1: 아니,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백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나서는 백장님이 너무 멋져 보이는걸요?

0: 내 마음을 알아준 당신을 좋아하오.
1: 객장님.
0: 배.
2: 카미 내 동생을
0: 아니 나 했지
2: 아니

0: 오지마! 오지마!
1: 오지마! 기다려! 내 말을 좀 들어! 들어보시죠, 좀!
2: 어머니들! 여기 어쩐 일이에요?
3: 그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0: 아프셔!
2: 네? 아버지가요? 어떡해! 백장님!
1: 아버지가 걱정될 텐데 어서 가보도록 하시오.
2: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오면 금방 돌아올게요. 얼른 가요, 언니.
0: 빨리!
2: 아버지!
1: 과연 베리 돌아올까?
0: 빨리!
2: 아버지! 어떡해! 아버지 왔어요?
3: 너 무섭지도 않니?
2: 어떻게 중요해요?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1: 어딨어? 배! 괜찮아? 다친 데 없어?
2: 톰! 여기 네가 어쩐 일이야?
3: 그게 실은 톰이 우리한테 부탁해가지고 너 데리러 온 거야.
2: 뭐라고요?
1: 그 야수는 꼭 내가 무찌르겠어.
2: 야수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1: 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자가 나쁘지 않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야수는 우리가 무찌를게. 가자! 가자!
0: 잘해놓아요.
1: 날 잡겠다고.
2: 백장님!
4: 저거.
2: 백장님! 안 돼! 백장님!
1: 잘했어, 잘했어. 야수, 너 이제 끝이야.
2: 안돼. 쏘지 마요.
1: 배 비켜.
2: 안돼.
1: 야수님,
2: 안돼. 백장님.
1: 와, 우리 야수 이겼어.
5: 사실 난 이성의 백작이오. 그런데 마녀의 마법 때문에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지. 하지만 당신의 진정 어린 마음이 내 마법을 풀 수 있었어.
2: 제가요? 그보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절 구해준 백작님의 마음 때문이죠.
5: 벨.
2: 백작님.
0: 너무...

0: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았나요? 좋아요. 자, 구민이 행복한 송파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킬킬.
3: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미니키즈가 사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4: 써니!
3: 오, 오늘은 미니키즈들이 집 안에서 놀고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고 있네요.
5: 꺼니, 꺼니.

0: 니니키즈들이 주사위 게임을 했었나 봐요. 꼬니와 떠니가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온 것 같죠? 니니키즈 반가워. 예! 니니키즈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새로운 장난감을 줄게. 이 장난감은 젠가라고 해. 젠가는 쌓여있는 블록을 자신의 순서가 오면 한 개씩 빼서 위에 올려놓지. 하지만 블록을 올리거나 뺄 때 쌓인 블록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지는 게임이야. 재밌겠지? 그럼 이제 누가 먼저 할지 주사위로 순서를 정해볼까?
1: 써니.
0: 순서가 정해졌네요. 그럼 소니부터 시작해볼까요?

0: 이런, 찐이가 탑을 무너뜨렸네요.
1: 오, 예!
2: 찐이.
3: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게임에 져서 실망한 찐이를 소니가 위로해주네요. 덕분에 찐이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졌지만 잘했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니니키즈!
1: 응! 언니!
3: 써니! 써니, 써니!

0: 함께 놀아요. ABC 미니 퀴즈.
1: A. Ankylosaurus. B. Brachiosaurus. C. Carnotaurus. D. Dimetrodon. E. Elasmosaurus.

0: Ant. Who am I?
1: Ooh.

Spider. Who am I?

Butterfly. Who am I? Ladybug. Who am I?

mantis. Who am I? Stag beetle. Who am I?

Spinosaurus. Who am I?

Brachiosaurus. Who am I?

Tranadin. Who am I?

Triceratops. Who am I?

0: dinosaur are you?
1: I'm a stegosaurus.
0: What color are you?
1: I am purple.
0: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Purple.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번개맨, 보냈다 니 망조. 아, 요금은 적불이다.
4: 망토다! 얼른 다려야지.
5: 참 조각이 뭐라고.
4: 이게 괴물 언제 나와?
5: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4: 아무 포터를 반장하는 악마견도 뭐 어쩔 수 없네.
5: 감히 나 힘치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에게

0: 들어오세요.
1: 한번 계세요.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네요.
2: 아유, 실례야, 빈다야. 아우, 정말 정신없었을 텐데. 집에서 반상 열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0: 아유, 그만 빈다. 근데 제가 집에 뭐 대접할 만한 게 없는.
3: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다 가져왔다. 냉장고.
4: 아이고, 이 몸이 살고 있는 집을 함부로 들쓰시야? 하, 진짜.

0: 이렇게 사랑해? 그래, 그래, 너희!
1: 개껌이다! 나도 모르게. 자존심 상해, 이 몹쓸 몸뚱아리!
0: 뭐 이번 동대표 선거도 후보는 저 혼자일 것 같아서요. 제가 몇 가지 공약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따라따 자라. 자, 한 장씩 나눠가지시고.
2: 뭘 많이 준비했네.
0: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쓰러져가는 낡은 놀이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 우리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둥 마련하려고요.
3: 아니 맞아요. 놀이터가 너무 낡고 오래되긴 했어요.
4: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5: 정말로.
6: 한봉규 쌤,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해요.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7: 빛나 친구, 팔을 왜 다쳤어?
8: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미끄러졌지 뭐예요.
9: 아이고 이게 뭔 일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요? 아이고 그 그네 그가 삐그덕삐그덕 부실해진 지 오래되었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얼마나 아팠어.
0: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애가 다치잖아요. 아우 가슴 아파. 이참에 아주 낡고 아주 위험한 놀이터를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고요.
6: 애들이 다치면서 크는 거죠. 그네를 고치면 되지. 왜 놀이터를 없애요?
10: 내 조카지만 참 말을 잘해.
3: 아니 그 놀이터 없앤 자리에 요 당구장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6: 당구장 앞골목에 있잖아요. 한봉규 쌤, 가만히 있지 좀 말고 말 좀 해보세요. 네?
7: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가 없는 집이 많아요. 우리 벼락 매슈만 해도 어린이라고 빛나 하나 잤습니까? 아니 왜 텅텅 빈 놀이터를 고치자고 공금을 써야 하죠? 아 뭐 이 이야기를 나중에 차차 하시고 저는 요가 수업이 있어서 이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커피 샀다 이거. 아이고 좀만 가져가야겠다.
1: 엉덩이 치워, 엉덩이 치우라고.
0: 아무튼 저 갑니다. 다음 동대표도 저 분들 하시죠.
3: 들어가요.
6: 5화 놀이터를 지켜주세요.
9: 아이고 저 활짝 열어. 아이고
6: 선생님.
9: 아이고 선생님.
10: 아이고 냄새. 동대표 아저씨 맞지?
6: 아니야 동대표 먹었다.
2: 참 사람이 얄미워 그지?
10: 맞아요.
11: 발냄새 너무 심하고 자꾸 뭘 짓는다고만 하잖아요.
8: 어쩔 수 없죠.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또 저희가 동대표가 되겠죠. 뭐.
6: 뭐야 그럼 놀이터 없어지는 거예요?
12: 근데 저 사람 동대표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가 하는 건 어때요?
8: 아유 바빠. 안 돼.
12: 이모.
8: 누나 전화 왔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3: 누나가
8: 네네네. 아 그럼요. 네네네.
2: 아이고. 잠깐. 그 111호 청년 이름이 한번개라고 그랬나?
7: 네.
2: 동대표 후보에 나가보는 거 어때요?
7: 제가요? 젊은 피? 무조건 찬성. 아유, 동대표는 무슨? 아유, 전 자격 없어요.
6: 제발요, 놀이터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9: 아이고, 이야, 이거 눈빛 봐, 이 간절한 눈빛을 보고도 이걸 거절을 하네. 아이고, 야속하다, 야속해. 아이고.
7: 아저씨.
8: 제발요.
7: 제발요. 아저씨. 아유 정말 다 싼 거지?
1: 아직 다 못했어. 야 이지 말 걸어서 집중이 깨졌잖아.
7: 정말 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유.

0: 조카들.
1: 내가 동대표?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2: 아니. 못해.
3: 지구는 지켜도 놀이터는 못 지킨다 이거야? 괴물도 잡는다면서 그깟 동대표 못할 건 또 뭐냐? 거 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도와달라잖아.
1: 맞아, 놀이터를 지키는 건 어린이 친구들을 지키는 거야. 동대표, 도전하겠어. 핑크야, 나 좀 도와줘.
4: 자, 지금부터 한 번에 끝내는 동대표 수업 들어간다.
5: 응.
4: 첫째, 청렴. 남들이 뭘 준다. 아무것도 받지 마. 그냥 받지 마. 사람이 깨끗해야 돼.
1: 하나만 사볼까요? 근데 왜 소세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6: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라서 그래요?
1: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0: 아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이걸 왜 뜯어, 왜? 아이고, 내가 지금.
1: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4: 둘째, 소통이야. 장소 상황 가리면 안 돼. 주민 의견이라면 들어야 해. 무조건.
7: 아까 이번에 기집보냈어.
8: 정말 필요하죠?
4: 결국 동대표는 봉사하는 자리야. 왕관을 쓰고 싶으면 그 무게도 견뎌야 해. 알겠지, 한번게?
9: 주민 여러분, 4년 동안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 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놀이터 싹 다 치우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공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동대표!
2: 4년 했으면 그래도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긴 할 거예요.
10: 근데 너무 오래 하지 않았어요? 공약도 어째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말이에요.
11: 경험은 뭔 얘기죠? 그 많은 공약을 어떻게 다 지켜요?
12: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그건 그렇고 그 한 번계라고 했나? 되게 젊으신 분이 후보로 나오셨던데요.

0: 여러분, 주민분들의 민원 저 한 번개가 번개처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저 한 번개가 지켜내겠습니다.
1: 그런데 봄 대표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데 괜찮을까요?
2: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3: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 일단 사람이 괜찮아.
2: 괜찮아요.
3: 좀 괜찮아요.
2: 좋아요. 한 번개, 한 번개, 한 번개, 한 번개.
4: 111호 우유.
5: 우리 111호 형님, 뻔한 우유를 좋아하신다면서요?

0: 대단하죠?
1: 어우, 이렇게 큰 걸?
0: 또 있어요, 형님. 이건 벼락짬뽕집 쿠폰. 30장 모으면 향수의 소자
1: 무료.
2: 주말에는 쿠폰.

0: 사용 안 되세요.
1: 에? 뭐 그런 게. 아이, 그렇네. 뭐, 아쉽지만 탕수육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 바나나 우유는 마음에 드시죠?
2: 하, 예. 잠깐만.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죠? 사용하겠습니다.
1: 내 요걸로는 약하다는 거 알지? 그래서 내 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기 짬뽕 두 개요. 하나는 곱빼기. 곱빼기는 우리 형님 거?
2: 설마 이거
1: 맞아요.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퇴만 해주시면.
2: 사퇴요?
1: 군만두가 빠져서 그렇구나. 여기 군만두도요. 어차피 이 주민회비로 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형님 편하게 드세요, 형님.
2: 설마 우리 주민회비요?
1: 예. 낮밤으로 봉사하는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3: 한봉기쌤, 놀이터를 꼭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1: 이거 맛있게 드시고. 예?
2: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뭐가요? 뭐 군만두가 아닌 곱빼기가? 왜 이래?
2: 이 군만두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1: 군만두가 정의롭지 않아. 좋아, 그럼 내가 정의롭게 끌어내리면 되겠네.

0: 틀렸다.
1: 111호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는 거요.
2: 밤마다 이상한 춤 춘다네.
3: 이상한 사람인가?
0: 벼락맨션 소통방에도 다 퍼졌어요.
4: 그 동대편지 똥대편지 하는 아저씨가 이기는 거예요?
5: 우리 이제 어떡하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덕분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부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6: 우와,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7: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5: 박사, 준비됐지?
8: 네, 조그만.
5: 자, 오,

0: 이 신비의 암흑 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 당장 진행시키지.
0: 자.
1: 어디로 간 거지?
2: 1화 암흑 보석의 주인.
3: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4: 신기록이네.
5: 번개맨.
6: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 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5: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6: 찾았어?
5: 드디어!
6: 어디? 찾았어? 어디?
4: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6: 두쩡,

0: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3: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3: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일단.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만 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당근 먹어야 돼.
5: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어, 알았어, 너 먹어. 너.
0: 얼마예요?
6: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6: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5: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6: 아이, 아이, 저.
5: 아, 계산해주세요.
6: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5: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7: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0: 한지구 모범 연아를
8: 김대표
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9: 네 좋습니다 봉결촌에 서러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결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결쌤
7: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9: 어?
7: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네 선생님
7: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10: 번개요!
7: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1: 화장실이요.
7: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1: 똥이라서...
0: 까똥! 아.
1: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10: 아.
1: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 응. 뭔데?

0: 아바타는 2009년 영화.
1: 아, 나 괴물 싫은데.
2: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0: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 귀엽다. 나 이게 뭐야.
2: 좀 아쉬워. 붙여봐.
1: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2: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 네가?
3: 야! 이게 뭐야!
2: 뭐긴, 넌 무서운 북극곰.
0: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2: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0: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2: 자기가!
0: 너?
2: 너? 이리 와봐.
1: 가만히 있으라고.
4: 고마워.
2: 사랑아, 북극곰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진짜 잘 그려줄게.
5: 오! 자, 그만. 자, 뚝!
1: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1: 뭐가 아니야? 내 아빠 미워해.
5: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1: 대박.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6: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 나쁘게 운 거 아니야.
6: 노사랑!
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6: 아, 사랑아. 아, 노사랑!
7: 저거 마왕님!
8: 어묵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9: 지구? 왜지?
7: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8: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9: 시끄려!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저그마왕이라고.
1: 미워! 다 미워!
5: 쫀쿠, 이제야 먹어보래.
9: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식물엔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3: 순한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6: 얼굴엔
8: 순한 길길.
6: 식물엔
8: 덤덤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5: 순한 킬킬.
3: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와!

0: Welcome!
1: Welcome!
2: Let's play together! Yes?
3: Yes!
2: Then do the Lulu!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알고 있니? 1초가
1: 얼만큼인지.
2: 1초는 얼마나
0: 짧을까? 내가 보이는 만큼.
1: 이만큼이
0: 딱 1초.
2: 1초?
0: 1초? 1초.
1: 1초.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딱 한 개만 새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한 개만 새 걸로 바꿀 수 있다.
3: 저는 예. 이제 위부터 사실 해서 대장까지 네. 식도부터 해서 한번 쫙
4: 네. 소화기를
3: 한번 교체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한 이 친구들한테 못할 짓 많이 했잖아요. 맵고 뭐 짜고 자극적인 거에다가 음주
2: 누구나 다 그렇죠.
3: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손상과 돌연변이들을 이 쌓이고 쌓일 것 같아서
2: 어쨌건 약간 소화기관 쪽 예. 장류 예.
5: 저는 예. 뇌를 갈아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2: 왜요?
5: 너무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고. 네,
2: 진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5: 아니라니까요. 잠 잘 잔다니까요.
2: 잠을 잘 자게 하는 뇌.
5: 그러니까 뇌. 뇌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2: 뇌를 바꾸고 싶다. 우리 장 교수님은.
6: 저는 굳이 바꿔야 되나. 그냥 추가로 더 달면 안 될까.
2: 아, 뭘 달고 싶은데.
6: 뭐, 뇌랑 간이랑 이것저것 한 6개에서 헥사코어로 돌리면. 효율이 좋지 않을까 해서.
2: 아, 그래요? 근데 어디에다가 부착하지?
6: 뭐 작게 만들어 끼워 넣어야죠.
2: 아,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아닐까.
5: 간.
2: 네, 어렸을 때는 뭐 피로를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 요즘에는 사실 무리를 하면 금방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3: 간이나 제가 얘기했던 위나 이런 것들은
2: 될까요?
3: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3: 그런 기술이 사실 예.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그런 과학 잡지 같은 데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2: 아, 많이 나오죠.
3: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 궁금하기는 합니다.
3: 말씀해 주실 분을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네. 약간 내 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1: 약간 인체 연성 같은 건가요?
2: 아. 너무 설레는데.
3: 너무 진짜 찐으로 설레는 표정이.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쿵쾅쿵쾅 거리는데 빨리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시죠!

0: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롤리폴리.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뇌 만드는 연구하고 있는 발생학자 선홍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뇌를 만든다고요? 뇌요?
1: 네, 만들 수 있죠.
0: 여기요?
1: 네.
0: 항성 씨가 지금 갖고 네. 싶어하는 그 뇌요?
1: 네, 네, 제가 만드는 건 진짜 사람의 뇌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0: 예, 예.
1: 뇌 오가노이드 만들고 있습니다.
0: 오가노이드?
1: 네.
0: 응? 이게 뭐지?
1: 영어로 오가는 장기인데요.
0: 거기에
1: 오이드, 그 즉 무엇과 비슷한 것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오간과 비슷한 3차원에 배양하는 어떤 세포 덩어리라는 의미로 오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0: 아, 좋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지금 오간 중에 뇌만 딱 담당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1: 저는 뇌하고 척수 같은 주로 신경계 오가노이드를 만듭니다.
0: 척수를 만든다고요?
1: 네.
0: 우와, 씨. 뇌와 척수를 만드는데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 그러면 간도 누군가는 지금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1: 당연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을 만들고 있어요.
0: 그래요? 네.
2: 장은요?
1: 장이 뭐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0: 헥사코어는요? 여러 개 붙이는 거 장막 한 여섯 개 막 뇌 여섯 개 막 장.
1: 아, 여섯 개, 열 개, 백 개도 붙일 수 있는데요.
0: 오.
1: 작은 거를 쫄로리 붙이면 많이 붙일 수 있겠죠?
0: 야,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상상이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오가노이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가노이드가 오간과 그리고
1: 오이드.
0: 그 노이드
3: 오이드
0: 예? 오이드 오이드의 그 합성이다라는
1: 네.
0: 거죠. 조금만 더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1: 그 장기가 있죠.
0: 네.
1: 어떻게 우리가 다 장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2: 장기는
4: 엄마가 아빠랑
2: 생겨난 거 아닌가요? 그냥?
1: 맞습니다. 네. 수정란부터 발생을 거쳐서 하나씩 갖게 되겠죠.
0: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컸죠, 우리가.
1: 그렇게 해서 컸죠.
0: 예.
1: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다시 시험관에서 다시 만들면 조그맣게 하나씩 만들 수 있겠죠.
5: 근데 이게 보통 뉴스에서는 뭐 미니장기라는 말을 많이
0: 네네.
5: 쓰잖아요.
0: 미니장기.
5: 그럼 오가노이드를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귀엽게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작게밖에 안 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나요?
1: 미니장기라고 부르니까 정말로 완성, 완벽한 장기인데 되게 조그맣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 저희도 방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붙인 거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 실제로 오가노이드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고요.
2: 네.
1: 오간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벽히 똑같지는 않아서 그 미니 장기라고 부르기보다는 네. 오간 유사체, 장기 유사체라는 의미로 오가노이드란 말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0: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떤 과학자들이 오가노이드를 만드나요? 아무래도 이제 생물학자? 생물학자겠죠. 그죠?
1: 네. 생물학을 배경으로 하고는 연구자들이 만들게 될 텐데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오가노이드는 배발생했던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발생학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발생학. 이제 생물학자분들 많이 봤는데 앞에 발생이 붙으니까.
2: 맞아요.
0: 발생 생물학자는 처음 듣거든요. 발생 생물학자.
1: 그 원래 수정란이
0: 네.
1: 이제 개체를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게 발생학이에요.
0: 그래요.
6: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을 이제 영어로 리프로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은 사실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0: 네.
6: 정장, 난장, 수정에서 수정란 만드는 거가 끝이 아니라 미션을 다 수행하려면 요거로부터 똑같은 인간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발생이라고 볼 수 있죠.
2: 신기하기는 해요. 수정란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0: 그럼. 네,
2: 그 그냥 세포 덩어리인데 네. 그게 갈라지고
0: 그러니까.
2: 점점 눈도 만들고.
0: 네.
2: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발생학인 거죠?
1: 네, 크게 보면 맞고요.
2: 네.
1: 그래서 사실 생물학 중에서 시간을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네.
1: 저희 발생학이 개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0: 네.

0: 진화학이 종이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네. 연구하는 학문이죠.
1: 그 발생학의 그 연구의 시작과 끝지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성체가 되는 이후는 연구를 하지 않나요?
0: 성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발생이 연장되고 있다는 개념을 쓰시는 분도 많아요.
2: 아~ 네.
0: 그리고 약간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서 간이나 장 같은 데는 끊임없이 재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재생 과정도 발생학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발생학자도 많습니다.
2: 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발생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0: 그럼요.
2: 예, 이렇게 살아 숨쉬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발생이 일단 발생학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뭡니까?
0: 오가노이드의 최초의 복은 아마도 장 오가노이드.
2: 장이에요?
3: 아, 장이에요?
2: 아, 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0: 네.
2: 왜 하필 장입니까?
0: 그 당시에 오가노이드를 만들려고 연구자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다기보다는요. 네.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세포를 체외해서 좀 배양을 해서 오래 키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세포들은 사실은 몸 밖으로 꺼내서 시험관에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은 계속해서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 네네.
0: 그런데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잘. 그래서 네덜란드 한스 클레버스라는 연구자 그룹이 왜 이런 거지를 연구를 하다가 몸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0: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3차원으로 자기들끼리 좀 뭉쳐서 키우게. 이렇게 조작을 했더니 얘가 무한증식하게 됐어요.
2: 아, 진짜요? 그렇게 세포들이?
0: 더 놀라운 거는 얘가 장이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라.
2: 이야, 시키지 않았는데.
0: 알아서.
2: 지가 알아서 환경이 놓여지니까 네. 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0: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미니 야. 장기가 된 것이고요. 이 개념을 여기저기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 적용해 보니 많이 통하더라.
2: 아, 그 비밀이 딱 풀려버렸네요.
3: 그게 언제쯤이에요? 이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게?
0: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3: 우와, 얼마 안 됐네요.
0: 정말 얼마 안 됐죠.
2: 아, 들을수록 너무 신기한데. 근데 어떻게 세포로 장기를 만들 수가 있냐. 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은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왜 되냐 하면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줄기세포.
3: 아, 줄기세포.
2: 자, 줄기세포.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약간 재생하는 세포. 그러면 오가노이드의 재료는 줄기세포입니까?
0: 맞습니다.
2: 아, 그럼 줄기세포가 있어야 오가노이드가 작동이 되겠네요?
0: 물론 그렇고요.
2: 아, 어떤 줄기세포로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줄기세포가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2: 예, 예. 그래서
0: 소위 성체 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는요.
2: 네.
0: 그 줄기세포인데 그 장기에 살아남아서 그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2: 아~ 그냥 계속 만들어주는.
4: 제가 아까 도입부에 뭘 갈았길래 라고 하면 전 장을 갈아끼겠다고 했잖아요.
2: 네.
4: 근데 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어떤 물질 자극 같은 게 엄청 노출돼 있고 정말 우리가 먹은 해로운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장세포를 괴롭히기 때문에 장세포들이 거의 일주일이면 다 바뀌죠.
0: 그럼요.
4: 장에서 그렇게 재생할 때 그때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이런 성체 줄기세포.
0: 배아 줄기세포는 그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나 모든 장기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2: 아, 만능이네.
0: 뇌나 또 심장도 네. 이게 재생이 안 되잖아요. 망가지면 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야 돼요.
2: 약간 씨앗.
0: 맞습니다.
2: 씨앗 그런 개념인가요?
0: 네.
4: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또 제3의 또 엄청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2: 인간이 만들었어요?
4: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줄기세포.
2: 그런 세포가 있어요? 네.
0: 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2: 부르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유도만능이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만능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는
2: 네.
0: 어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2: 그렇죠.
3: 그렇죠.
2: 배아 되니까.
0: 그건 배아 때만 있다 그렇죠,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우리 몸에 있는 완전히 분화된 예를 들면 머리카락 세포
2: 네.
0: 또는 심지어 지금은 그 오줌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세포를 분리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2: 아, 그 소변으로요?
0: 네, 소변 안에 있는 세포 몇 개만 있으면
2: 네.
0: 그거를 인공적으로 조작을 하면 얘가 배아 줄기 세포하고 거의 같은 능력을
2: 갖고. 그걸 인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0: 할 수 있어요.
1: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형태로.
4: 그러니까 배아 줄기 세포처럼 되돌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 비슷한데.
2: 프로그래밍.
4: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얘를 돌릴 수 있는지 칵테일을 발견하신 분이.
2: 하...
4: 야마나카시니아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죠.
5: 와, 그건 몇 년도입니까?
4: 노벨상은 2006년도에 받으셨죠. 네.
5: 이야, 야, 엄청난 그 연구인데.
4: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그게
5: 대단한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일단 지금 세 가지예요. 장기마다 이용하는 그 줄기세포들이 좀 달라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오가노이드 타임마다 쓰는 줄기세포의 종류도 조금씩 다르죠?
0: 예. 뭐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뇌 오가노이드는 여러분의 체세포를 얻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만들면 여러분의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겠죠.
5: 아,
0: 그리고 우리는 장은 재생이 되니까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조금 내 바이옵시라고 하죠. 생검이라고 장을 조금 얻어서 그렇게 키우면 거기서부터 내 장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5: 아, 그러니까 야 이게 딱 한정적이었는데 유도 만능 줄기세포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영역으로 번질 수가 있었던 거네요. 자 교수님 그러면은 재료인 줄기세포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0: 그다음부터 일어나야 될 일은 발생학적인 경로를 좀 따라가게 되는데요. 네네. 발생이 참 신기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포 하나였잖아요. 필요해요. 수정란.
5: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고 모양도 잡고 개체를 다 만들지.
5: 그러니까.
0: 똑같은 거였는데 예전에 호문클로스라고 이런 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5: 이거 저기 뭐야 정자 아닙니까?
0: 맞습니다.
5: 호문클로스.
0: 예, 호문클로스는 이제 작은 인간이란 뜻이고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정자 속에 완성된 개체가 있을 거예요.
5: 아, 작은 미니 인간이.
0: 미니 인간이. 근데 아마 이 당시 과학자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설명은 됐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좀 해결시킨 과학자가 있었어요.
5: 누구죠?
0: 이 한스 슈페만이라는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있었던 과학자예요.
5: 그럼 뭐지?
0: 저것은 도롱뇽이에요.
5: 도롱뇽이요? 도롱뇽이 되게 희한하게 생긴
0: 도롱뇽. 머리가 두 개 달려있죠? 도롱뇽 알을 잘 보면 수정이 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린 포배 같은 게 돼요.
5: 아, 이렇게 조금 파여있는.
0: 파여있는. 계속 이게 일어나면 위에 있던 세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는 세 개의 배엽을 가지고 있는 배아가 만들어지거든요. 밀려 들어가는 중배엽의 바로 위에 있던 곳이 신경계가 되는 거예요. 중배엽과 멀리 있는 곳은 피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찰해서 안 거예요. 이젠 실험을 해야겠죠.
5: 네.
0: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아마 밀려 들어가는 조직이 옆에 있는 조직한테 야 너 신경 뇌가 돼봐 라는 신호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5: 가설을 세운 거네요.
0: 가설을 세운 거죠.
5: 네.
0: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으로 싹 들어가는 그 조직을 뜯었어요. 뜯어서 다른 도롱뇽 아래 저 멀리에다 이식을 한 거예요. 보시면 한 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머리가 된 거겠죠?
5: 네네.
0: 이식했던 중배엽이 유도한 머리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5: 아, 그 근처에.
0: 그 근처에.
5: 갔다 왔다.
0: 그래서 이 실험으로 명확하게 밝힌 게 중배엽 조직이라는 친구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5: 쟤는 뇌로
0: 갔다. 이 말은 아까 얘기한 호몽클로스와 정반대죠.
5: 반대구나.
0: 원래 정해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5: 그렇죠.
0: 옆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던 말이 되겠죠.
5: 환경이었네.
0: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은 유도라는 개념이에요.
5: 예, 유도.
3: 유도.
0: 좋은 친구 옆에 있으면 이렇게 유도돼서 좋은 친구가 되고 주변에 나쁜 친구가 있으면 아, 참 약간 물들 수 있잖아요.
5: 환경.
0: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발생도 좀 그렇게 일어납니다.
5: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세포가 야, 너는 눈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탁 이제 눈으로 이제 눈 쪽으로 쫙 간다라는 이 유도. 유도라는 게 이제 엄청난 능력이다.
4: 그 딱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하는 게 딱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만들어진 것도 진짜 신기한 게요.
5: 그렇지요.
4: 원래는 피부 껍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뇌에서 나온 옵틱 베시클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요. 그럼 얘가 신호를 보내서 이 피부가 렌즈, 우리 눈 수정체가 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럼 얘가 렌즈로 발달하면 얘가 거꾸로 그 뇌 조직 부분을 얘를 망막으로 유도해요. 계속해서 이게 말하자면 유도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용으로 원래 없던 새로운 눈 같은 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5: 우리는 세포 시절부터 이미 유도에 유도에 지배받는 존재였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교수님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유도라는 게요 항성식 거를

0: 다가 어디 강아지에다가
1: 괜찮겠어요?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다든지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동물로 따지면 호랑이 걸 떼다가 토끼한테 붙였다든지 뭐 이런 약간 종의
1: 키메라 같죠?
0: 그런 경계 같은 것도 네. 확실히 좀 뭔가 영향을 주나요?
2: 예, 예를 들면 포유동물은 입안에 치아를 가지고 있죠.
0: 네. 치아, 예,
2: 예. 예, 그런데 닭이나 조류는 없잖아요.
0: 없죠.
2: 부리를 가지고 있죠.
0: 부리죠.
2: 쥐의 치아를 유도하는 세포를 꺼내서 이거를 그 닭한테 이식한 거예요. 닭배.
3: 그랬더니 배아 상태 이식.
2: 배아 상태에서 네. 이식을 했더니 부리에서 치아가 나온 거예요.
0: 닭이요?
2: 네.
0: 와, 진짜요?
2: 고대 조류 중에 시조새 같은 새들은
1: 있죠, 있어.
2: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그 유도라는 현상은 종을 넘어가고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이야.
2: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진화를 설명하기도 해요. 그 유도하는 인자의 작은 변이가 닭은 부리를 갖게 만들고 쥐는 치아를 갖게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0: 그러면 쥐의 그 잇몸을 딱 뜯어가지고 우리 그 손등에다가 딱 이렇게 넣잖아요.
2: 네.
0: 그럼 진화적인 거니까 우리 손등에서도 작은 치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 아, 애석하게도요. 네. 되면 좋겠지만 유도되는 능력도 네. 시간이 지나 발생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게 돼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특정한 물질에 노출되면 갑자기 여기서 막 눈이 하나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막아요.
0: 아, 이게 참 프로그래밍이 기가 막혀.
3: 이빨이 있는 닭을 수탉 암탉 만들어 교배시키면 자손도 이빨이 있어요.
2: 아, 만약에 이식을 했다면 그건 유전자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죠.
3: 아, 배아 때 해도 네. 안 되는 거예요?
4: 유전자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0: 네. 관심 있어요?
3: 아니, 궁금해요.
4: 뭘 얼만큼 달려고 하는 거야.
2: 잠깐 다시 좀 말씀을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네, 네. 이제 100년 전에 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밝혔어요. 그죠? 유도라는. 그 다음에 발생학자들이 한 일은 그 인자 누구야?
1: 유도 인자.
0: 유도 인자. 이번에 야, 너 간이 되라, 너 맞습니다. 뇌가 되라 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그 유도 인자.
2: 예, 예. 그것들을 대충 알아냈어요, 연구자들이.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20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21세기가 되니까 줄기세포로 약해 됐어. 유도하는 인자가 누군지 아니까 처리해 볼 수 있겠죠.
0: 아.
2: 오가노이드가 된 거예요.
0: 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교감을 해보자면 일단 줄기세포에 유도인자를 딱 쏴서 이제 신호를 딱 주면 얘가 거기에 해당하는 장기가 된다. 야, 그러면 딱 끝입니까?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지가 장이 울럭울럭울럭울럭 하면서 이렇게 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2: 사실은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0: 그래요?
2: 그런데 이 설명이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죠.
0: 네.
2: 네. 왜 자동으로 되지? 싶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좀 주고 먹고 영양분이라도 좀 줘야 되죠.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거를 약간 자기 조직화, 셀프 오가나이제이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0: 자기
2: 조직화. 맞아요. 완전 순수하게 물리화학적인 원리에서 정교한 모양새가 만들어질 때를 자기 조직화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눈송이가 보면 육각형이잖아요.
0: 예, 그렇죠.
2: 근데 어느 누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죠.
2: 물 분자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게 얼면서 모양을 만들면 육각형이 만든다. 이게 대표적인 자기 조직화 과정이거든요. 세포도 세포들끼리 서로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 구현되다 보면 장기의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명이 정확하게 안 돼도 원래 그래 자기 조직화가 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0: 조직화가 되기 때문에.
2: 네, 네. 그런데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졌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자기 조직화의 근원적인 원리가 뭔지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0: 계속해서 이제 그 오가노이드 기술이 쌓이면은 여러 가지 또
2: 네.
0: 그 궁금했던 것들을 다 해결되겠네요.
2: 다.
0: 이게 궁금해요. 뇌 오가노이드를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지.
2: 줄기세포를 이제 3차원으로 뭉쳐서 일단 입체적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요.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 유도인자를 직접 넣거나 이 유도인자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화합물질을 넣어요. 배아줄기세포가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제 신경화가 된 거죠.
0: 네.
2: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또 인자 넣고 며칠에 또 인자 넣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오가노이 점점 커지면서 네. 점점 더 뇌의 특정 영역과 닮아있는 오가노이드가 되는 거죠.
3: 지금 그 신경줄기세포라 하셨는데 얘는 그럼 성체줄기세포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나요?
2: 그건 아니고요. 이제

0: 신경줄기세포 대부분은 발생 동안에 뇌를 만드는 일을 했던 줄기세포들을 신경줄기세포라고 부르죠.
1: 아니 근데 몸 밖에서 오가노이드를 키우려면은 이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2: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 몸속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
1: 뭐 영화에서 보면은 막 꽂혀 있고 막 그런 건지.
0: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차원 덩어리를 그냥 물에다 넣고 피 같은 배양액 그렇게 슬슬 흔들면서 키우는 게 가장 기본 모델이었어요. 아.

0: 많은 경우에 오가노이드를 젤리 같은 하이드로젤 또는 뭐 메트리젤이라고 부르는 네. 결합조직들이라고 부르는 그 악요성분 같은 데 지금 박혀 있거든요. 세포만으로 되어 있지 않겠죠. 그 비슷한 물질 안에서 이렇게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무슨 생각하시죠? 이런 거를 물어볼 순 없잖아요.
0: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1: 그죠. 예,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 오가노이드면 장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려져 있잖아요.
1: 네, 소화. 그죠?
0: 소화를 시키니까 소화액이 분비되느냐.
1: 그렇죠.
0: 뭐 이런 몇 가지의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용이한데 뇌는 조금 어렵죠.
1: 어렵죠. 모르잖아요. 이게 뇌인지 아닌지. 예, 예.
0: 근데 우리가 뇌의 작동을 그 행동을 보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1: 아,
0: 뇌파.
1: 네, 전기 신호. 뇌파요?
0: 네.
1: 전기 신호.
0: 전기 신호를. 그래서 저희도 오가노이드 연구를 할 때 이게 신경 오가노이드가 맞는지 뇌 오가노이드가 맞는지 보려면 조그만 전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극을 꼽는 거예요. 그 신경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고 신경 오가노이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좀 증거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복잡한 일은 알 수가 없겠죠. 뇌 오가노이드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한 신호를 오가노이드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겠죠.
1: 아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0: 이론적으로는 다 만들 수 있어야
1: 돼요. 다 만들 수 있다.
0: 그렇죠.
2: 심지어 혈액 같은 것도 가능.
0: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인공 혈액을 만들 수도 있고 혈액을 만드는 조혈 장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1: 혈액을 만드는. 야.
0: 신기한 사진도 몇 개 가져왔는데요.
1: 네네네. 좀 보여주세요. 뭐 누가 또 만든 겁니까?
0: 네. 피부 오가노이드예요.
1: 피부요?
0: 피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부도 있죠. 피부에는 땀샘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털이 나 있죠.
1: 털 있죠, 털.
0: 네. 그래서 이 올가노이드에서는 땀샘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머리카락 같은 털이.
1: 네, 네, 네.
0: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세포로부터 머리카락이 나는 올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1: 와, 잠깐만. 그러면 탈모.
2: 약이 아니고 오가노이드가 답일 수도 있겠네요.
1: 딱딱딱 이렇게 하면 그냥 털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는 기대해볼 만하다.
3: 저거 그럼 성체에다가 심은 거예요? 아니면 배아 쥐한테 심은 거예요?
0: 저걸 보시다시피 이제 누드마우스에.
1: 누드마우스.
0: 왜냐하면 누드마우스를 쓴 이유는 면역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2: 저 친구는 정체성을 잃었네요, 그러면은. 누드에서. 누드가 아닌 녀석으로.
4: 누드는 지금 무기우는 상태지 말씀하신 거죠. 그 옷이, 그러니까 털이 없는 누드가, 누드가 아니라.
0: 네, 털이 없는 이유가 그 면역계를 눌러놓은 거예요. 그 면역계를 누른 이제 부작용 같은 걸로 이 쥐는 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오가노이드를 쥐한테 집어넣으면 당연히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이 없는 실험 동물을 써야지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1: 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누드 마우스라는 걸 씁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오가노이드인데 이건 뇌 오가노이드였는데 뇌 성분의 일부가 발달하다가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까만 점 두 개가 지금 눈이거든요. 뇌 오가노이드 유도하면서 유도 조건을 적절히 조작했더니 뇌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뇌에서 나오는 눈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1: 저게 유도를 하니까 유도인자로 계속 쏴주니까
0: 적절한 유도 조건을 찾은 거죠.
3: 그럼 무조건 두 개가 생겨요, 눈알은?
0: 계산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두 개가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게 눈이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눈의 기능은 빛을 보아서 빛의 광신호를 뇌의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이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빛을 줘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뇌 오가노이드 부분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1: 와,
4: 보는 거죠.
1: 와, 네, 본다라는 거네.
0: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계 약간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과정을 관찰했다고 해서 저희가 뇌 오가노이드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지 우리는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뇌의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이 오가노이드가 어디까지를 했는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건조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신호를 프로세싱해서 여기 있는 뇌오가노이드가 신경 반응을 일으켰어.
2: 쉽게 말하면 빛에 반응했다.
0: 네.
1: 반응한 거야? 본 건 아닐 거야.
0: 보았다는?
1: 모르겠어.
0: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1: 예를 들어서 뇌오가노이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실험인데 저기다가 이제 발로 가는 자꾸 왜 발을 붙여요? 더 쉬운 거 좀 확인해요.

0: 발을 붙여요. 그러면 제가 발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볼펜에 살짝 간지를 피면 되지. 간지를 피면 바로 움찔움찔하면 반응이 빨리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어, 비슷한 자, 연구가 있어요.
0: 예.
1: 네? 비슷한 연구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뇌 발이가요? 아,
0: 그러니까. 예.
1: 뇌를 만들면서 예. 거기에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아,
3: 뇌근육?
1: 뇌와 근육. 근데 뇌와 근육을 만들면 이 뇌는 사실 뇌는 아니고 척수예요. 척수가 운동신경을 뻗어서 근육을 컨트롤하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뇌를 붙였어요.
3: 네.
1: 그래서 뇌에다가 전기작을 주니까
0: 움찔해요?
1: 척수가 반응해서 근육이 움찔한.
0: 와, 그러면은 하지만 또 어떻게 겸손하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 그러니까
0: 그걸 또 어떻게 보장해요?
1: 네, 이거는 뇌신경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이 되었다.
3: 교수님, 오피셜하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끼리는.
1: 여기가 내부인가요?
0: 여기가 오피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저기 곤란하시니까 저기 심장 오가노이드도 있어요?
1: 있죠.
0: 어? 움직이는데?
2: 움직인다.
0: 우와.
1: 수년 전에 일본에서 네. 만든 오가노이드예요.
0: 저 심박 아니에요? 지금 뛰는데요?
1: 맞습니다. 이건 사람 건 아니고 마우스 심장이에요.
0: 네,
1: 마우스 심장
0: 거.
1: 오가노이드예요. 네. 모양이 심방과 모양이... 심실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0: 네.
1: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뛴다라는 기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오가노이드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 쥐 심장이 지금 딱 저렇게 생겼나요?
1: 다소간 비슷하다.
0: 아, 다소간.
3: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라는 게 쥐 심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쥐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구조와 기능만 하면은 오가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다면.
3: 아,
2: 저거 배양액에다 아드레날린 넣으면 빨리 뛰어요, 그러면.
0: 아, 역시 어둠의 화학자라.
3: 야.
1: 그 실험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은 아니고 아세틸콜린 같은 그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넣으면 빨리 뜁니다.
3: 와.
2: 과학자라면 사실 내가 만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을 텐데 동물한테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나요?
1: 있고 연결도 되고요.
3: 연결이 돼요?
1: 연결되죠. 사람 세포하고 쥐세포가. 그래서 사람 뇌 오가노이드를 자극하면 쥐가 반응한다거나 쥐를 자극하면 사람 뇌 오가노이드가 반응한다거나 이런 결과들 얼마든지 있죠.
3: 사람의 뇌 오가노이드를 쥐에다 이식하면은 이게 혈관이 갖다 붙나요?
1: 완전히 붙습니다.
3: 어, 붙어요?
1: 혈관이 쭉 들어가죠. 네.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보고에 의하면 그냥 체외에서 배양한 것보다 동물한테 뇌 오가노이드 다른 장기 오가노이드 넣어서 키우면 더 진짜 같아요.
3: 와.
1: 네. 혈관이 들어가고 온갖 어떤 영향을 다 받을 거예요. 환경이 더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안 해요?
1: 윤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과학자들은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어떻게든지 의인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흔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이 약물을 개발하거나 어떤 연구를 할 때 많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3: 네.
1: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가노이드는 윤리적인 문제를 없애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든 대체제예요.
3: 네.
1: 이 대체제로서의 수준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라인이 어디야?
3: 아.
1: 이걸 잡는 거죠. 다만 이제 뇌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약간의 걱정이 있죠.
0: 그렇겠죠. 예. 이게 장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1: 예를 들면 어떤 경우든 유인원한테 넣지 말자.
2: 영장류한테
1: 하지 말자. 좀.
0: 아,
1: 예, 위험하지
0: 그래.
1: 않냐?
0: 그래야죠. 아, 위험하죠.
1: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혹성 탈출을 많이 받는데.
0: 아, 시장 갑자기 시장이 나와요. 잘못하면.
1: 그래서 약간 그런 정도의 좀 제한을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 쥐한테 집어넣다 해도 사람 뇌 오가노의 성분이 쥐의 뇌보다 커지는 건 하지 말자.
2: 아, 비율이야.
1: 비율이 커지면 주도권을 인간의 뇌 오가노에다가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작게 넣자. 약간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들이 좀 있습니다.
0: 그러면 이거 진짜 막 한 100년, 뭐 몇십 년 지나면 이거 야,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4: 그러니까 모든 장기에 대해서 네. 오가노이드를 다 만들어서 붙이면
0: 그러니까요.
4: 그게 찐 휴머노이드잖아요.
1: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0: 아, 접근법. 예, 예. 예.
1: 첫 번째 접근법은 말 그대로 배발생 과정을 그냥 다 체외해서 하면 인간이 되겠죠. 배아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배아 줄기세포만 가지고는 개체가 되진 않아요. 부족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인간의 발생의 특징상. 그 부족 부분을 대변하는 세포들을 만들 수 있어요.

0: 그래서 그걸 체외에서 합치면 얘가 배 발생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사람처럼 자랄 수 있어요.
1: 아, 가능하다.
0: 가능해요. 지금 최고의 성적은 한 2주 정도를 키웠어. 이 정도까지 보고가 있습니다.
2: 사람?
0: 사람.
1: 사람을. 동물은 복제가 됐으니까.
0: 동물은 마우스의 경우에는 키워서 대리모에 네. 자궁에 이식했더니 꽤 많이 자라서 심장이 뛰던데 아... 약간 이런 결과까지 있습니다.
1: 교수님, 나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정자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어렵죠.
0: 비슷한 것을 만든 보고가 있고요.
1: 오?
0: 그 자궁을 만들 수도 있어요.
1: 야, 그건 진짜 SF 영화 같이 막 그런 세상인데.
0: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인공 배아를 갖다 붙인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연구 영역이 심각한 윤리적인
1: 그렇죠.
0: 토론을 필요한 부분으로 좀 진전하고 있다라고 아,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1: 충분히 가능한다는 거네요.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그 어딘가에 지금 틀림없이 오가노이드 기술은 와 있다.
1: 가족 간의 어떤 장기 이식이라든가 또 장기 밀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맞는 말이고요. 예. 그래서 오가노이드 기술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것을 이식 치료제로 쓰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식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기 이식하고는 접근법이 많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오가노이드를 이식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장에 큰 문제가 있을 때
1: 네.
0: 장 오가노이드를 5에서 10% 정도를 붙여서 기능을 회복해줘도 엄청 많이 좋아진다고.
1: 아, 그렇네요.
0: 더군다나 장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만약에 유전병에 문제가 있다면
1: 그렇죠, 유전이
0: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는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환자로부터 거기에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유전자 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쳐서 다시 넣어줄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한국에서도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1: 아, 네. 간이 좀 안 좋으면 간에 있는 걸 조금 떼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갖다 붙이면 간이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네.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0: 맞습니다.
1: 이제 더 시간이 흘러가면은 약간 이제 뭐 장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교체가 가능한. 네.
0: 맞습니다. 전체 교체는 아니지만 네. 부분적인 교체. 그래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피부 깨지면 이렇게 반창고 붙이듯이.
1: 그렇죠.
0: 이렇게 오가노이드를 얇게 패치. 펴서 패치 같은 거 만들어서 간 패치.
1: 아~
0: 간에 이렇게 붙이거나 심장 패치해서 심장 근육이 죽으면 붙이면 재생이 일어나게
3: 합니다. 아, 거예요. 약간 지금 페이스메이커 하는 것처럼.
0: 네, 뭐 약간 그런 정도의 접근법은 가능하지 않을까.
1: 정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네.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오가노이드가요?
0: 너무 섣부르게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는 게 좋아요.
1: 아, 예, 그렇죠.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하는 오가노이드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허들이 하나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그 인증 절차의 허들이에요.
1: 아, 인증에.
0: 근데 사실 인류가 세포를 치료제로 쓰기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세포가 똑같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안전하다고 볼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4: 궁금한 게 이게 그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기관 생성을 실험실 조건에서 우리가 모사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손을 엄청 많이 타지 않나요? 똑같이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도 어떤 친구는 잘 만드는데 어떤 사람도 잘 못 만들고 혹은 똑같은 사람도 만들 때마다 완전 다르게 나오고.
0: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되기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쓰려면 100만 개, 1000만 개를 만들었는데 늘 똑같고 똑같다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도달하는 거는 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오가노이드로 인해서요?
0: 당장 빠른 거는 예를 들면 나한테 맞는 약이 뭘까?
1: 아, 중요하죠.
0: 그럴 때
1: 그렇지.
0: 나를 만 명을 클로닝해서 만기약을 처리해서 제일 좋은 거를 나한테 써보면 좋겠지만

0: 할 수는
1: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나의 뇌는 만 개로 클러닝이 되는 거죠. 뇌구나 기술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당장 이미 적용 가능한 건 암 오가노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오가노이드와 같은 형태를 키우면 그래서 그 상태의 약을 처리해보면 어느 약이 더 잘 듣는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환자한테 처리해보면 더 치료가 잘 될 확률이 다른 방법보다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암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어떤 약을 처리할지 빨리 스크린에게 알려주는 거는 임상에 관련된 서비스가 시작할 정도로 빨라요.
2: 신약 개발하는 데서도 오가노이드 활용이 엄청 아이고, 신약도 주목받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권장되고 있는 네.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꼭 해야 된다고 그동안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도 생각해보니 면역계가 이렇게 다른데 인간의 항체 치료제를 실험 동물에서 테스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럴 수 있죠.
0: 네네네.
1: 그래서 지금 체외 실험으로 오가노이드나 또는 뭐 이런 인공 시스템, 배양 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좀 바꿨어요.
3: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들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 동물 사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그렇죠. 커져서 지금 그런 면에서도 이제 오가노이드가 실험 동물에 어떻게 보면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0: 오가노이드가 활성화되면은 동물 실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가노이드를 다 해버리면 되니까.
2: 진짜 궁금한 게 뇌랑 척수를 연구를 하시니까 어떤 쪽으로 주로 활용하시는 걸 생각하실까요? 이게
1: 지금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 조금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만든 오가노이드인데요.
0: 뇌예요?
1: 이게 척수 오가노이드인데 맞아. 사실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0: 왜요?
1: 저희가 신경 척수를 만든 오가노이드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겹혀져요.
0: 살짝 이렇게
1: 겹혀지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게 발생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경관 형성이라는 과정이에요.
0: 신경관 형성.
1: 네. 뇌와 척수는 유도되면 판판했던 것이 말아올려서 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런지를 보려고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이 오가노이드의 표면에도 하얀색 염색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말리는 과정이고요. 보면 하얗던 것이 가운데 구멍이 뚫리고 돌돌 말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프레첼같이 생긴 것처럼 관이 안으로 들어가죠.
0: 네.
1: 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대로 모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다음 이 그림은 저희가 이렇게 만든 오가노이드를 몇 달 동안 키웠어요.
0: 네.
1: 초록색은 백질.
0: 백질?
1: 백질. 우리 몸에 백질, 그러니까 신경 다발이 있는 것이고
0: 네, 백질.
1: 보라색은 회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회백질은 뭐예요?
1: 회백질은 세포들이 많이, 뉴런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0: 네.
1: 척수는 백질, 회백질로 구성화되어 있다는 게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게 척수를 만들었더니 백질, 회백질의 구조를 자기조직화한다는 사실입니다.
0: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1: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척수 오가노이드를 잘 만들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때 맞섰고 똘 말리는 과정이 저희가 굉장히 주목했던 과정이에요.
0: 네.
1: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는 기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약을 잘못 먹어도 이런 일이 잘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모델을 이용하면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좀 해봤고요.
0: 네네.
1: 실제로 저희가 6가지 약물을 테스트해보니까 5가지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다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0: 아, 그러면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는데요.
4: 진짜로요.
2: 그래서 한스 클레버스 그 오가노이드 최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하신 분께서
1: 로슈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갔다가
0: 그래요? 역시
1: 지금은 다시 돌아왔죠.
0: 교수님도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시진 않나요?
1: 뭐 가만히 놔두던데요.
0: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우리 교수님은 왜 뇌를 연구하게 됐냐. 왜 하필이면 뇌였나요?
1: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뇌인 것 같아요.
0: 그렇게도 하죠.
1: 우리가. 네. 근데 왜 모르는지 생각해보면 제일 연구할 재료가 없어요.
0: 재료가 없다.
1: 사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안 주잖아요, 아무도.
0: 그렇죠. 그렇죠. 뇌를 어떻게 줘요?
1: 그러니까 실제로 뇌에 대해서 모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인간의 뇌를 연구가 비로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렵지만 제일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0: 어렵지만 유의미하다.
1: 네, 그래서 뇌

0: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게 됐고요.
1: 아니 우리 교수님이 키우고 있는 그 뇌 오가노이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몇 년 산 뇌 오가노이드가 있는지.
0: 이 뇌 오가노이드를 하다 보면 네. 오래 키우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1: 얼마나 오래 키울까요?
0: 왜냐하면 실제로 뇌 오가노이드가 성숙해서 신경신호를 내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쯤 걸려요. 사람의 뇌는 늦게 처리되거든요. 늦게 성숙하기 때문에 오래 키워야 돼요. 네. 그러면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꺼내 쓰고 싶지 딱 맞게 썼던 아직 부족하면 6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1: 아이고, 그렇죠.
0: 좀 넉넉하게 네. 만들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도 꽤 많이 쌓아놔서 한 네. 저희 랩에서는 한 3년?
1: 3년짜리도 있어요?
0: 네, 네. 와. 오래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하고 있죠.
2: 3살짜리 네.
0: 3살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한 3년에서 5년 키우면 3살이면 별거 다 하잖아요.
1: 그럼 뭐가 달라질까? 네. 궁금하긴 하네요.
0: 그래서 사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한 1년 정도를 키우면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하고 비슷한 뇌파를 낸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희 연구로 보면 신경신호도 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 성분도 훨씬 더 성숙하고 뉴런도 되게 커져요. 이렇게 점점 자라는 거죠.
2: 네네네.
0: 이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한데요. 뇌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어른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쳐야 된다면 연구하기 너무 어렵겠죠?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현재 우리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1: 와, 무궁무진하네요, 이쪽은. 취미누가을 통해가지고 이제 폭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이제는 장기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2: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뇌 이식하는 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세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가서 하고 그 제 체세포로 만든 뇌 오가노이드가 있으면은 저 열심히 키워볼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3: 저 너무 재밌었고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2: 위험한데 영감을 많이 받으면
1: 안 될 거예요?
3: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 갖고 공부를 해봐야겠다.
2: 정재 교수님이 영감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1: 지금 또 어디 지하실 가가지고 뭘 유도할지 지금 너무 예.
0: 저도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또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것 같은데 좀 해봤습니다.
1: 사실 이 오가노이드 이 기술이 정말 발전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나 제 관점에서는 질병을 정복하는 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 모두의 바람,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 과학자분들 절대 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아주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오가노이드! 바다 밑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다.
4: 요즘 무서워요, 바다가.
1: 왜요? 갑자기 뭐가 아악 올라가지고 막.
5: 심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에 대해서는 심해 전문가분으로 오셨습니다.
1: 느껴집니다. 뭔가 깊어 보이세요.
6: 지구가 지금 가장 깊은 데가 11,000m.
7: 11km?
1: 네, 11,000m 되어 있어요? 잠깐만, 저 뭐야? CG 아니죠? 발광을 하네, 진짜? 완전 갱스터 대 같아요. 갱스터 PC.
6: 갱스터 놀랄만한 생태계가 하나 있죠. 열수 분출구지요.
1: 아, 저 올라와. 진짜요?
5: 처음 알았어요.
6: 취미는 과학팀
1: 최초인겁니까?
6: 이게 열수 장민계인데.
1: 그럼 번식에 대한 그 영상이네, 지금?
6: 이건 진짜 귀한 영상이에요.
1: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탄생이죠.
6: 네,
1: 이게 지금 심해라는 겁니다, 심해.
2: 너무 신기하다.
1: 놀라움이 굉장히 심하네.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2: 맞아요.
1: 심해는 도대체 뭐 어떤 일이 계속 펼쳐지는가?
2: 기가 막히네요.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유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떡빙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범이랑 불멍도 해야지.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

인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술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아, 선배님 잠깐만요. 캠핑한다면서 왜 다투에 왔어요?
4: 왜 다투에 왔냐고?
3: 왜요?
4: 다투에 다 있어. 봐봐.
3: 에?
4: 다투에 다 있어.
3: 뭐든지 사 있어.
4: 어디 있어?
3: 사 있어.
4: 얼마 있어?
3: 빵원 있어.
4: 그럼 들어가 있어.
3: Let's go so.
4: 자, 우리가 어디 가야 되냐면, 우리는 캠핑 가야 돼, 캠핑. 저 있다.
3: 아, 그래요. 이런 식기도구. 조리도구.
4: 접시.
3: 넣어. 다 먹게, 여기 넣으세요.
4: 그리고 캠핑은 낭만이라서, 빛이 나야죠. 롱 데이지 체인. 완전 모양 쇼퍼 바캬. 가서 뭐, 갖고 놀 거 없나?
3: 와! 어, 나 이거!
4: 뭐?
3: 펭귄 깨기! 나 이거 망치로 때릴라, 펭귄.
4: 그거 펭귄을 때리는 게 아니고, 얼음을 때리는 거야.
3: 어? 아슬아슬하게 때리는 거 같은데?
4: 아슬아슬하게 때리면 안 되는 거지.
3: 아, 왔어.
4: 그래서, 그거 했고. 오, 나 보면 안 될 거 봤어. 오. 올라 빨리 와, 거기 피해!
3: 야, 도망쳐!
4: 저기 뭐야, 그거 행거 어딨어, 행거?
3: 행거?
4: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핫한 거? 요거 있거든?
3: 오케이, 담아!
4: 근데 우리가 네. 거는 거가 많어.
3: 아, 큰 게 필요하구나.
4: 우리는 많이 걸어야 되거든.
3: 네, 내 인생을 걸었어, 난.
4: 이거거든. 요 정도 돼줘야 아, 얘네 캠핑 재료를 주는구나 하는 거야.
3: 오케이, 그럼 가시죠.
4: 가자, 귀찮아자.
3: 네. 요즘 가을 돼가지고 쌀쌀하잖아, 저녁에.
4: 무슨 옷?
3: 아, 나 진짜 멋지지?
4: 오, 오, 좀 멋있는데? 좋아, 이거 사. 누님은 자, 좋습니다. 이렇게 구매할게요.
3: 이거 다 사겠습니다.
4: 여기다 담아주세요.
3: 이것도요. 오케이, 이 옷도요. 괜찮으세요?
5: 네. 괜찮아요?
3: 네, 감사합니다.
4: 야, 딱 맞다, 여기에.
3: 아, 저 딱 맞아요, 여기. 이거 택 좀 떼주세요.
4: 아니, 택 떼면 안 돼.
3: 왜?
4: 그 멋이야, 멋.
3: 아, 택이 요즘? 어. 아, 진짜 트렌드 민감하다.
4: 트렌드야.
3: 어.
4: 여기서 캠핑 용품 많이 사죠?
5: 네네, 많이들 구매하세요.
4: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 있어요?
5: 네, 많아요.
4: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 사다니까 요즘에.
3: 아,

0: 얼마예요? 93,000원이요.
1: 예, 예, 예?
2: 너무 많이 샀는데?
1: 닭도 많이 비싸졌네, 이거. 저희는 딱 10,000원어치 살라고 한 거예요. 몇 개 샀는데요?
0: 32개예요.
1: 뭐?
0: 32개?
1: 아, 싸네. 아,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이거.
0: 아, 이거 어떡하지?
1: 이거 옷 얼마야?
0: 아, 이건 진짜 안 되는데?
1: 아, 알았어. 근데 그거 이쁘긴 해.
0: 응.
1: 해주세요.
0: 네? 그냥 이대로 해주세요. 잘한다. 가시죠!

0: 다 왔다.
1: 여긴가?
0: 아니 무슨 저번에 경주 놀러 갈 때도 비 오더니 이게 비가 갑자기 비와갖고
1: 그러니까
0: 야 대피했잖아.
1: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럴 거예요. 여기 날씨 요괴가 누구예요? 선배 아니에요?
0: 가는 날이 청날이라더니. 하지만 오히려 좋아.
1: 그렇죠.
0: 우중 킹핑 낭만 있잖아.
1: 맞아요 이게 낭만이지. 근데 저희 텐트는 어디 있어요?
0: 아 우리 올드 됐거든.
1: 에?
0: 빨리 와주세요.
1: 저 차예요? 저 화물차잖아요 그냥.
0: 오늘 우린 차박할 거야.
1: 에? 아 무슨 차박을 이런 일초 철학을 해요.
0: 문을 열어주세요.

0: 블랙핑 팀은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한 거야.
1: 응?
0: 자, 이제 꾸미면 돼.
1: 어? 아, 아까 산 걸로?
0: 그럼.
1: 오케이.
0: 짜잔!
1: 와! 와! 아, 너무 아늑해요.
0: 너무 아늑하지?
1: 아, 이게 근데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아늑하고? 근데 너무 이게 휑하니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0: 아, 또 프라이버시 중요해?
1: 네, 그럼요.
0: 프라이버시, 모드. 아, 이게 수동식이라.
1: 어, 뭐야? 아! 이거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저 폐소공포증 있어요. 이제 열어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충분하네. 너무 프라이버시하네, 이거.
0: 오케이.
1: 소리가 무슨 귀국 산장 같아요. 무서워요.
0: 그 느낌이야.
1: 에, 오케이.
0: 앞에 저희가 저기 다 걸어놨어요.
1: 어, 아, 맞네. 아, 맞다.
0: 저기 보시면 저렇게 이쁘게 다 걸어놨거든요. 어때요, 저거?
1: 조금 감성은 없어요.
0: 솔직히 나도 그 머릿속에 있는 저게 아니었거든?
1: 그러니까. 이거 좋습니다. 근데 선배님 좀 저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0: 당연하지. 캠핑에 꽂힌 우리 뭐 해먹는 거잖아.
1: 아, 빨리 뭐 좀 먹어요. 아, 그럼 뭐부터 해야 되나?
0: 아!
1: 응?
0: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샀니, 이거?
1: 뭐요?
0: 아니, 불을 쐈는데 불을 안 샀어.
1: 아! 아니, 어떡하지, 그러면은?
0: 우리 장작 구하러 가자.
1: 오케이, 땔감 같은 거.
0: 땔감은 다 자연에서 주는 선물이야.
1: 맞아요. 아무 나무나 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야, 이거면은 불 그냥 붙어, 그냥.
1: 맞아요. 어, 여기 또 있어요, 또. 아, 맛있겠다.
0: 역시.

0: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뭐 하는 거야?
1: 저희 불 붙이려고 나무 뜯고 있어요.
0: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여기 주워서 불 붙이겠다고?
2: 네, 불멍도 하려고요.
0: 이건 안 돼.
1: 이거 왜 안 돼요?
2: 왜요?
0: 아, 불 안 붙어. 이게 비 오는데 이게 돼.
1: 아, 저희 숨기지 못했어.
0: 아니, 이거 갖고 불이 붙겠어요? 생각을 해봐.
1: 생각했어요.
0: 네?
1: 왜 안 돼요?
0: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 같아요.
1: 왜요? 그 나무 불 안 붙어요?
0: 네, 물에 젖은 나무가 어떻게 붙어?
2: 어? 뭐야, 이거?
1: 물 묻히면은 불 안 붙어요?
0: 아, 안 붙죠. 이거 캠핑 온 사람이 좀 뭐 뭔가 준비성이 너무 적은데 차라리 내가 장작을 줄게.
1: 오케이. 네. 야, 감사합니다. 뭐해?
2: 아, 뱀인가? 어, 이거 뭐 사과인가?
0: 근데 뭐해 여긴 또?
2: 아, 깜짝이야.
0: 어, 뭐 하는 거예요?
2: 아니요, 소리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뭔가 해서요.
0: 아, 배.
2: 배요?
0: 네, 배야.
1: 배라고요?
2: 이런 거 나 참 좋아하는데.
0: 좋아해? 먹고 네. 싶어요?
2: 조금 먹고 싶긴 한데요.
0: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혼냈으니까 혼냉값으로 이거 따게 해줄게.
1: 와,
2: 어, 진짜요?
0: 네.
2: 이거 사장님 거예요? 어, 저 그럼 이거.
0: 마음 놓고 따. 오케이.
1: 와, 나이스.
2: 와, 나이스.
1: 야, 이거 웬 떡이야? 아, 이거 웬 배야?
2: 웬 배예요, 웬 배.
1: 항상 잘 먹겠습니다.
0: 네, 맛있게 먹어요. 네.
2: 어, 감사합니다.
0: 딴 거 술에 싣고 가.
1: 네.
2: 이제 캠핑 시작이다!
1: 자, 이제 시작이야! 들이자!
2: 아, 뜨뜻하다!
1: 우리 사장님 없었으면 오늘 못 먹었어!
2: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하다! 오늘 뭐 맛있는 거 먹는데요?
1: 여기 너 그거 저거 훠궈 먹어봤어, 훠궈?
2: 훠궈? 그거 약간 요 근래 핫했잖아요 한번.
1: 맞아, 근데 그거 다 왔어.
2: 그걸 준비해 오신 거예요? 어, 맛있겠다. 아, 일단은 재료 좀 넣어봐요 우리.
1: 아니야, 좀 끓고.
2: 아, 나 마음 급한데. 나 지금 배고픈데. 언제 끓어요?
1: 이거 끓는 전에.
2: 아니, 여기 조금 끓어요 끝에 부분.
1: 절대 안 끓어.
2: 아니, 근데 거기서는 안 보이지만 진짜 여기 겉에 끓고 있어요, 그죠?
1: 어디서 보이는 거야? 냉이는 안 보이는데.
2: 아니, 진짜 저 홍탕에 끓어요.
1: 오, 야, 다 됐다, 다 됐다.
2: 아, 다 됐다, 그냥 넣자, 빨리 이제. 아, 완전 끓네.
1: 자, 꼬리야, 봐봐, 나 봐봐. 신중을 가해야 해.
2: 왜?
1: 몇 개 없거든.
2: 아, 꿀꿀.
1: 자, 봐봐. 그러고 한 마리!

0: 돌미야.
1: 아, 내 고기 어디 갔지?
0: 이거 우리 정확하게 반박 먹을 거야.
1: 아.
0: 시작. 오! 야, 나이스!
1: 이제 꺼내요.
0: 야, 너 뭐 생고기 좋아하니?
1: 아, 근데 나 손이 너무 뜨거워.
0: 가만히.
1: 진짜 뜨거워.
0: 가만히, 그게 바로 손맛이야. 애플 이거
1: 아 여기 조금 구워먹자.
0: 아하 아아
1: 어 이거지. 아. 물맛
0: 안돼.
1: 좀 맛 좀 볼까요 이제?
0: 근데 이게 된 거야? 아니 치즈예요?
1: 아 이게 소스에 한번 발라서 구우니까 더 별미일 것 같아.
0: 어 좋은 생각인데?
1: 맛 좋아요.
0: 이건 버거예요. 이건 버거. 오 누구야?
1: 오 재밌다.
0: 누구야? 내가 할라 했어, 성우야.
2: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0: 이건 퍼 저거 아니라.
1: 응.
0: 퍼 구워.
1: 우와. 어, 반응이 왜 그래요, 다들? 우와, 좋아하죠.
0: 좋아.
1: 어, 유부에 새우 넣어가지고.
0: 요거도 넣어. 요거.
1: 아, 그게 또 유행이에요? 오.
0: 야, 요건 맛있겠네. 그거 있지, 고추장 삼겹살.
1: 왜?
0: 약간 그것처럼 포고 삼겹살이야.
1: 또 먹어요, 우리 또.
0: 또 먹어.
1: 배고파. 아야!
0: 뭐야, 언제 다 먹었어?
1: 어? 아, 고기!
0: 고기 더 줘.
1: 맞아, 고기, 나는 고기가 많아야 되는데.
3: 그러니까 꿀미랑 택수 둘이 게임해가지고 이긴 새한테 막 고기를 좀 줄게.
2: 잘 보세요.
1: 응.
0: 뭐야? 뭐야?
1: 맞춰 치는

0: 재밌는 게 이거?
1: 오케이.
0: 연습 끝났습니다.
1: 아, 짜증나. 아, 한 번 더.
2: 성공하는 새가 나올 때까지 해볼게요.
1: 오케이, 나 그럼 나, 이번에.

0: 무기는 꼴비한테만 더 드릴게요. 아!
1: 아니 저거는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데 지금.
2: 아 설명 좀 드릴게요.
1: 아 그러면 너가 고기 주니까 네. 내가 맛있는 거 줄게.
2: 오케이.
1: 나 펭수 이래봬도 수타면 자격증이 있는 펭귄이야. 자 음악 주세요. 오!
2: 어 뭘 준비해? 이런 걸 또 준비했대 또.
1: 어이. 오!
2: 오, 잘한다, 잘한다. 어, 이상해. 오, 콜록콜록. 우와. 우와. 저희 세계로 빠져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스타
2: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밤이에요.
1: 가보자고. 아이

0: 잘 먹었다.
1: 네, 잘 먹었습니다.
0: 지금 다 지금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1: 네.
0: 이제 먹어야지. 아!
1: 제주!
0: 도유비야.
1: 네?
0: 이게 무엇인지 아니?
1: 그냥 뭐 생선 아니에요?
0: 이게 바로 집 나간 며느리 또 돌아온다는 가을 천어 되겠습니다.
1: 아, 제철이잖아.
0: 제철이죠.
1: 아!
0: 야, 아주 노릇노릇을 넘어서.
1: 괜찮은 거
0: 잠시만요,
1: 맞죠?
0: 잠시만요, 무너지는. 잠시만요.
1: 이거 어떡해?
0: 도와주세요.
1: 살려야 되는데요.
0: 안 돼. 아, 이거 보면 엄청 맛있어.
1: 먹어보겠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1: 오, 맛 좋은데요?
0: 요뼈까지 먹는 이 맛.
1: 저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이제 불멍이나 좀 해요. 아, 맞다, 배!
0: 배, 헤어스.
1: 치얼스.
0: 헤어스. 우와. 거의 이거는 이온 음료예요.
1: 이거 완전 즙이 가득해요.
0: 즙이야, 우리 아까 갖고 온 거 게임할까?
1: 아, 뭐야? 좋아요. 아, 그거 잊었네.
0: 난 사실 이 게임 좀 가슴이 아파. 너무 잔인한 게임 아니니, 이거? 어떻게 게임 이름이 펭귄 얼음 깨기야?
1: 아, 그, 게임이잖아요. 그냥 단지. 그리고 펭귄을 깨자는 게 아니라 얼음을 깨자는 거잖아요.
0: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흙 네. 깔아놓고 네. 저 가운데 사람 올려놔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1: 다음엔 꼭 그렇게 해요, 우리.
0: 자, 그럼 나부터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요거로 간다.
1: 오케이! 오! 이거 지금 금방 안 무너지거든요? 화끈하게 가야 돼. 내가 두 번째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니? 그거, 아니, 그니까!

0: 좋다.
1: 저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솔직히.
0: 나도.
1: 선배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0: 나는 같이 허 구워 먹은 거.
1: 어? 아, 나도 그거긴 한데, 나는 그 선배님이 막 숱하면 막 할 때 진짜, 진짜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아, 근데 선배님. 응? 아, 이 차 솔직히 왜 빌렸어요? 아, 밖에서 만들 거면은, 이렇게, 큰 차를 빌릴 필요가 없었는데.
0: 저 봐봐, 저기 별도 보인다고.
1: 어디요?
0: 밖에.
1: 진짜 별이다!
0: 그래, 배도 부르고 잠이 솔솔 오네.
1: 아, 졸려 이제.
0: 자,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입사 날입니다. 뭐 드신 거죠? 저의 입사 날입니다. 제가 어디에 지금 입사한 게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곳이에요. 어디인지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 설명을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
1: 안녕하세요.
0: 야, 첫 출근이에요, 첫 출근.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새로운 펭수 신입사원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예, 방금 인사하십시오. 박수, 박수! 오! 신입사원 분, 이제 펭수씨가. 여기는 저희 이제 직접 사수가 되실 유유양 PD님입니다.
1: 많이 봤어요.
0: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1: 유튜브에서.
2: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1: 야, 연예인 같아요.
0: 후배를 이제 처음 교육시키듯이 해주면 됩니다.
2: 네, 일단 키가 너무 크네요.
1: 부러워요?
2: 네. 아니, 좀 불편해요.
0: 유유양 PD님도 와서.
1: 안녕하세요.
0: 여기는 저희 이제 MD님.
1: MD님?
0: MD님인데 이제 PC에 거의 미친 사람. 피친놈.
1: 뭔지 몰라도 왜 이렇게 많아요, 뭐가?
2: 컴퓨터 내내 있어요, 내내 자리에.
0: 키보드 두 개 쓴 사람 봤어요, 사무실에서.
1: 근데 왜 두 개 써요?
3: 느낌이 다르니까.
1: 그 무슨 말이에요?
3: 기분에 따라서 이제 좋은 것도 쳤다가 좀 낮은 것도 쳤다가.
0: 이거 봐, 저 핸드폰 몇 개야, 핸드폰.
1: 아니, 핸드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바람피기요.
3: 아니, 회사 업무용도.
0: 여기가 이제 새로운 펭수 씨의 자리.
1: 아, 좋네요. 공기청정기가 바로 내 앞에 있어. 와!
0: 요 사무실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 예.
0: 저희 탕비실이에요, 탕비실.
1: 탕비실, 오!
0: 네. 이제 과자나 이런 거는 단체로 공유하는 방이 있거든요.
1: 예.
0: 거기서 먹고 싶은 걸 올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문을 해둬요.
1: 우와!
0: 여기 숙취 해소제도 저희가 여기서. 일할 때는 좀 맛있는 커피를 마시자. 아이스크림 메이커. 크림 먹고 싶을 때 이걸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어요. 탄산수 메이커도 있고, 여기는 이제 맥주 만드는 기계도 있고. 펭수씨, 여기는 이제 우리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1: 깔끔하니 좋네요.
0: 여기 또 이런 큰 기계 있잖아요. 이거 옷을 만들 때 프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1: 아니 왜 옷도 만들어요?
0: 아니 이거를 공장에 맡기려고 하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그냥 여기서 바로 하는 거야.
1: 아니 여기 무슨 회사예요? 저건 뭐예요?
0: 3D 프린터.
1: 쓰레기 프린터?
0: 이제 펭수 씨가 또 뭔가 만들고 싶다.
1: 오!
0: 그러면 저기 뽑으면 돼요.
1: 이야, 여기는 못 만드는 게 없네. 이거 다 만들 수 있네.
0: 자, 여기는 이제 저희 복도.
1: 네.
0: 이제 불 같은 것도 막 방마다 가서 끄기 귀찮잖아.
1: 귀찮아.
0: 이제 한 방에 다 끌 수 있어요. 출근할 때랑.
1: 거짓말.
0: 이거 한번 꾹 눌러볼래요?
1: 그러니까 이게 불 끌 수 있게 불 끌 수 있는 거예요?
0: 우와!
3: 뭐야?
4: 편집 거의 다 끝났는데 어쩔 수 없다.
2: 일을 못하겠네, 일을.
1: 누구야?
0: 톡땡?
1: 우와!
0: 에어컨이랑 이제 온풍 히터도 다 할 수 있어요.
1: 와!
0: 자, 여기서 갑니다. 이렇게.
1: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0: 네. 자, 이렇게 찍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출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1: 출력도 나온다고요?
0: 네. 이제 이쪽에는 우리가 전자기기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열면 우와. 우리가 리뷰했던 기기나 아니면 테스트할 기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1: 우와!
0: 뭐 핸드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이제 헤드폰, 우와. 이어폰 다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써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써도 되고요. 안 사고.
1: 뭐 진짜 박물관이네요. 야, 이거 네. 중고거래도 되나요?
0: 중고거래는 안 돼요.
1: 와, 이것만 해도 얼마야, 이거 다.
0: 아, 이 가격으로 치면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1: 아니, 이거 핸드폰만 해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0: 네.
1: 천만 원 넘거든요?
0: 아, 그거는 넘어요.
1: 오! 네.
0: 그거는 그냥 넘어요. 그건 그냥 넘어.
1: 그냥 넘어. 강도 조심해야 돼요.
0: 아, 강도. 이제 여기는 우리 촬영 스튜디오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촬영하는 공간이에요.
1: 귀여워.
0: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나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네. 카메라 우리

0: 제가 또 이제 거의 신제품 나오면 제가 다 사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 사요.
1: 크게 1등은 달라도 다릅니다.
0: 봅시다.
1: 저 위에 보면은 네. 품이나 또 많고. 네.
0: 훔치면 안 돼?
1: 네.
0: 비싸다고 훔치면 안 돼요?
1: 뭐가 이제 많으니까 하나가 네. 없어지면은?
0: 그럼 다 알아. 아. 온 세상 사람 다 알아.
1: 아.
0: 형수 씨, 이제 여기 다 구경했으니까 자리 세팅하죠.
1: 아, 좋습니다. 자, 와.
0: 이게 뭐예요?
1: 또 탑 내시겠다, 탑 내시겠어.
0: 이게 뭐야?
1: 또 다 USB예요.
0: USB라고요? USB가 왜 이렇게 많아?
1: 이거 귀여워서 하나하나 제가 모았어요.
0: 이거 뭐야? 이거 용이 4기가?
1: 4기가가 왜요?
0: 영상 촬영하면 여기 담지도 못해요.
1: 아, 세상에서 중이야. 가장 이쁜, 가장 이쁜.
0: 지금 선배 표정 봐요.
1: 뭐?
0: 열받는 거 뭔지 알아요? A타입 지금, A타입.
1: A타입이 뭐예요?
0: 영상 업계에서는 A타입 늘어서 잘 안 씁니다.
2: 그래도 3.0이네.
0: 3.0?
2: 아니 파란색이면 3.0이거든.
0: 아,
1: 뭐야 무슨 말이야?
0: 아 파란색이라서. 아 근데 이게 속도 느려서 안 돼. 아니 뭐 USB 뭐 덕후예요?
1: 난 칭찬받을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편기는 처음이다라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
0: 우리 USB 한번 줘봐요. 이거 하나면 여기 있는 것보다 용량이
1: 커. 오 못생겼어. 못생겼어.
0: 아니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영상이 안 담긴다니까.
1: 아니 왜 안 담겨요? 이거 다 USB인데.
0: 이거 하나에 4기가잖아.
1: 4기가가 왜요?
0: 이거 하나 4테라야.
1: 4테라가 뭔데요?
0: 이거에 한 용량 몇 배야? 몇 배죠? 한
2: 1000배.
0: 1000배?
1: 으유 욕심쟁이.
0: 욕심쟁이가 아니라
1: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 내가 그러면 이 영상 하나 담고 다른 영상 담고 하면 되지.
0: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캐리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닐래?
1: 그러면은 이제 다 매달고 다녀야지 이쁘게.
0: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
1: 오! 너무 좋다. 역시 우리 대표님은 달라도 달라. 제 별명이 태크팽이야. 태크팽.
0: 스티커팽 아니야? 팽 뭐야 이게?
2: 정신없어.
1: 그것도 아니, 맞아요. 뭐야? 너무 귀엽잖아.
0: 이거 버려.
1: 아 왜 버려?
2: 이거 분리수거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양쪽에 동글 다 꽂아놔서 USB 꽂을 데도 없는데?
0: 근데 USB 꽂을 데도 없네. 지금 여기도 있고. 그 USB 어떻게 쓰려고?
1: 번갈아 가면서.
0: 그 키보드 마우스 안 쓰고?
1: 그러니까 어차피 USB 꽂을 땐 키보드 안 쓸 거예요.
0: 편집은?
1: 다 끝나고 꽂는 거지.
0: 그렇게 용량이 안 들어간다니까.
1: 아 들어갔다. 아
0: 답답해. 키보드는 또 뭐야? 키보드는.
1: 아 이것도 내 최애템이죠. 와 너무 귀엽죠.
0: 이걸로 편집 못해요. 한번 눌러봐.
1: 눌러.
0: 여러 개가 눌리잖아. 와, 마우스도 열받는 거 있네.
1: 야. 와 너무 귀여워.
0: 아 이걸로 근데 편집 어떻게 하려고?
1: 왜 못해? 이거 보면 눈썹을 누르면 이게 클릭. 눈썹을 누르면 이게 클릭.
3: 눈썹이 하러 온 사람인지 일을 하러.
1: 눈썹 클릭.
2: 자리가 근데 소품샵이 됐는데.
0: 뭐 어디 뭘 물건 팔러 온 사람 같아.
1: 그거는 대표님 사무실이 그래요 지금.
0: 여기는 다 일하는 거밖에 없어.
1: 나도 다 일하는 거야.
0: 그리고 이거는 또 뭐야 이게.
1: 대박이죠.
0: 한글 영어.
2: 그래도 제일 전자기기 같다. 그나마.
1: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신입사원으로 온 만큼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이게 노래방만 되는 게 아니에요. 블루투스가 돼요. 왜?
0: 블루투스 스피커라면서요. 지금 선으로 연결했잖아.
1: 그게 왜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선을 연결하고 블루투스랑 선을 안 연결하고 블루투스가 중요한 거냐고요.
0: 선배님 와서 빨리 다 치워요.
1: 아!
0: 다 버려 이거 버려.
1: 안 돼요. 요거 있어요?
0: 이거 없네.
1: 이거 최신형이에요.
0: 일단은 1회.
1: 왜요?
0: 아니 첫날에 출근해갖고 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1: 이거 장 좋아요.
0: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우리 장비로 세팅 다 해드리죠. 자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1: 오.
0: 이제 요 PC로 하면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 이거예요? 아 이거 그거는
0: 뭐요?
1: 그거 맥?
0: 맥이지 맥.
1: 아 근데 저 안 돼요 이거.
0: 왜?

0: 윈도우 써요.
1: 취업하러 온 거잖아요.
0: 이거 쓸 테니까 여기 윈도우 깔아주세요.
2: 여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1: 윈도우 못 깔아요.
0: 어? 못 깔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마우스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많이 써갖고 여기가 눌렸잖아요 지금.
2: 뭐 원래 눌렸는 거예요.
0: 왜요?
2: 이게 기능이에요, 기능.
0: 그럼 뭐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2: 기능이 진동이 와요.
0: 그러면 진동용으로 쓸게요.
2: 진동용으로?
0: 진동용 쓰고 다시 얘로 와서 클릭.
1: 안 돼, 안 돼. 하... 이거 이 자꾸...
0: 나는 저 눈썹을 만지고 싶다고.
2: 버려.
0: 아니 키보드가...
1: 네.
0: 멋있겠어.
1: 이거 방향키가 없잖아요.
0: 방향키 있어요.
1: 어디에요?
0: 방향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1: 이거 하다가 또 오타가 만약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된 거 써야 돼요. 네, 좋은 장비들로 다 세팅을 해줬으니까 이걸로 쓰면 돼요.
0: 아, 근데 이거 다 해서 이건 얼마예요?
1: 한 600?
0: 쓸게요.
1: 아니 뭐 말...
0: 아니 쓸게요.
1: 네, 써.
0: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1: 예. 예.
0: 아우 왜 안 써?
3: 뭐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제가 브이로그 하려고 이거 세팅하고 있어요.
3: 핸드폰에 셀카만 꽂아서요?
0: 그럼 뭘 꽂아요?
3: 그 좋은 장비 없어요?
0: 잘 하면 서요. 서면 얼마? 근데요 이거 600만 원
3: 네
0: 퇴사해요.
3: 네
0: 그럼 제 거죠?
3: 아니죠 아무래도.
0: 왜요? 나 쓰라고 줬어요.
3: 그걸로 일을 하라고 준 거죠.
0: 맞네. 아 그럼 나 이거 안 써. 내 거 쓸 거야.

0: 대표님,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생각했어요.
1: 어? 뭐야?
0: 선배님, 이건 뭐예요? 선배님들의 책상에 뭐가 있을까? 콘텐츠입니다.
1: 아, 이미 한 적인데 그래도 펭수 씨가 처음 왔으니까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십니다. 자,
1: 벌써?
0: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 네.
0: 자, 자, 1TV 4사 하이큐
1: 자이언트 ETV 섭서.
0: 아, 잠시만요. 저 지금 되게 섭섭해요.
1: 왜?
0: 더 힘있게 해야죠. 케어!
1: 자이언트 ETV 섭서!
0: 좋아!
1: 제 책상에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0: 어, 좋습니다.
1: 키보드.
0: 오.
1: 이거 펭수 씨 거보다 더 예뻐 보이죠? 무선, 알루미늄.
0: 아, 뭐 재질도 신경 쓰시는 네, 편이니까.
1: 무선.
0: 교환할 생각은 있으시니까. 제가 큰맘 먹고.
1: 그건 키보드가 아니라니까?
0: 그건 뭔데요?
1: 뽑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0: 자, 누구시죠?
2: 무역학 MD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0: 데스크 설명 좀 해주세요.
2: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0: 오, 역시!
1: 그래서 이분은 키 다양 필요도 없는데 제일 비싼 거 쓰고 있어요, 윈도우에서.
2: 작은데 500만 원.
0: 에?
2: 500만 원.
0: 왜 이렇게 비싸요?
1: 이렇게까지 쓰면 성능 필요 없다니까.
2: 좋잖아요.
0: 뭐가 좋습니까?
2: 작으니까.
1: 500만 원으로 여자 꼬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안녕하세요. 오. 똥물리의 PD입니다.
0: 어, 똥물, 아, 들어봤습니다, 역시. 아. 자, 그러면은, 선배님. 야, 책상이.
3: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시간조차 없다.
0: 아, 오, 카메라가 있네요?
3: 사진 취미라서 일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가려고 놨던데, 그, 야근이 많아 3분도 지고 가지 못했다는.
0: 자, 별명을 아까 뭐라고 하셨죠?
3: 똥물리엔. 남들은 제 취향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별명이거든요.
0: 아, 그러면은 본인의 별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3: 네.
0: 자,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3: 어, 한번 지워주세요.
1: 펭수 씨가 제안하는 새로운 똥물리에님의 별명은 무엇이 될까요? 불안한 거, 불안한
3: 거. 기대하고 있어요.
1: 빨리 모여. 빨리 모여.
0: 어, 잠깐만.
1: 두구두구. 아, 손 아파.
0: 제가 생각한 해명은 짠! 똥물리기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 아, 일하기 싫어.
1: 자, 이제 펭수 씨 편집을 잘 한번 해봅시다.
0: 컴퓨터에 어떻게 옮겨요?
1: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 빼서 옮기면 돼요.
0: 메모리 카드 어디 있어요?
1: 안 넣었어요?
0: 어? 넣어야 돼요?
1: 안 넣...
0: 자,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0: 나도 만들어줘, 만들어줘. 아, 대표님 만들어줘요.
1: 아, 뭘 해?
2: 좋을까, 나?
0: 아, 만들어주세요. 어렵지? 막상 자기 입장되니까.
1: GPT한테 추천해달라 하자.
0: 오!
1: 어. GPT.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향을 좀 입력할까요? 일단 스티커 좋아하자, 스티커. 그러니까 캐릭터 USB.
3: 저 USB.
1: 자기의 강함.
3: 노래방 좋아함.
1: 음질에 민감하지 않은 막귀.
0: 아니야!
1: 어? 기반으로 합니다.
3: 팽프리마돈나.
0: 오, 나쁘지 않아!
3: 팽티커 얘기는 잘하다.
1: 약간 좀 팬티 느낌도 나고, 그지?
0: 오, 팽티커 좋다!
3: 팽티커로 볼까?
1: 팽티커로.
0: 그래, 팽티커래. 아니, 다들 그 취향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1: 네.
0: 뭘 제일 좋아해요?
3: 저희는 뭐 전자기기.
1: 그쵸.
0: 아니, 아니, 일적으로 말고.
3: 일적으로 말고.
4: 일적도 아닌데?
1: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지?
3: 응. 전자기기인데, 좀 화면도 달려있고. 뭐, 이왕이면 예쁘고. 이왕이면 소리도 좋고. 이왕이면 화질도 좋고. 약간 그런 거?
0: 다들 테크로 똘똘 뭉쳤구나.
1: 그쵸, 우리는 테크 미친놈들이야, 미친놈. 우리 이제 가실 거 다 고르고 있으면 점심이나 먹을까요?
0: 나. 자, 갑시다! 대표님, 가요!
1: 형수 씨, 잠깐 기다려보시죠.
0: 왜요, 왜요?
1: 형수 씨.
0: 예.
1: 약간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건.
0: 자르신 거예요?
1: 자르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데 있을 수 있잖아. 형수 씨 좋아하는 이런 스티커 파는 데 있고, USB 파는 데 있고, 뽑기 파는 데 있고.
0: 오! 좋다. 그 의견 잘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식사로 가세요.
1: 일단은 마지막 밥은 그래도 뭐...
0: 아, 그럼요. 저 이거 정리하고 밥 먹는 대로 갈게요. 예, 고마웠어. 어?
1: 아! 그럼 나 또 가야지.

0: 좋아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그럼 모략입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1: 와우. 무슨 운동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와?
0: 자, 오늘 운동은 아주 재밌고 화려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친구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2: 재밌는 운동 뭔데?
0: 완전 날아다녀.
2: 날아?
0: 날아다녀.
2: 아 근데 뭐 나는 운동 이런 게 설명을 해줬어야지. 나 무슨 정우철 런닝하는 건 줄 알고 왔는데.
0: 여기 들어가면 바로 날 수 있게 해줘요.
2: 말을 못
0: 자, 바로 들어갑니다.
2: 아니 뭘 날아 또. 운동한다며.
0: 여기 여기.
2: 사람이 어떻게 날아.
0: 펭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저 오늘 그 수강하러 왔거든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3: 오늘 번지 이 코드를 달고 하는 번지 피트니스를 할 건데

0: 제가 100kg인데 이거 할 수 있어요?
1: 사실 몸이 크면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되겠죠. 펭수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 아이에서부터 이제 시니어들까지 다 커버가 되는 운동이라 진짜 재밌고 건강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움직임의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펭수 재밌게 제가 리드해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이거.
1: 네.
0: 그, 저희 한번 뭐 어떤 건 좀 볼 수 있을까요?
1: 저 혼자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어떤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이리 오세요.
0: 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다들 구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1: 5년 이상 다 되신.
0: 우와.
1: 네, 베테랑들이십니다.
0: 야, 베테랑.
1: 우리 아까 했던 백버피, 슈퍼맨 백버피. 두 개, 다이브, 헤드, 손 없이 다이브. 손 없이 다이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헤드 플라이.
2: 소리 질러도 돼요?
1: 네. 근데 마이크 켜서 너무 세게 질러만. 아,
3: 너무 세게 질러서 그래요.
1: 아, 그래요? 괜찮아요? 펭수 이제 해볼게요. 야! 준비, 5, 6, 7, 8, 1, and, 아!

0: 뭐야? 야!
1: 어이!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0: 야! 막 접혀!
1: 진짜 날라다니네.
0: 약간 기합이 있네요, 기합. 약간 태권도에선 어이!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1: 확실히 운동이다.
0: 역시 기합은 있어야 돼. 야!
2: 평소 이런 거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까요?
0: 너무 재밌겠을 것 같아요. 야, 뭐 날아다녀, 날아다녀. 근데 이거 안 어려워요?
2: 펭수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0: 왜요?
2: 아니, 한번 해보죠.
1: 야, 넌 날개라도 있지.
0: 자, 그러면 정호는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1: 태권도.
0: 오. 한번 보여주시오. 아이! 아이!
2: 자, 펭수 이제 하네스 착용하기 전에 몸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맞죠? 중계운동!
2: 이런 거 해봤어요? 빠졌고 하는
0: 움직임. 아, 저 빠자랄이에요.
2: 자, 그러면 저를 따라해볼까요?
0: 예.
2: 자, 이렇게 발 한번 밀고.
0: 밀고.
2: 그렇지. 사이드 밴딩.
0: 사이드 밴딩.
2: 앞으로 천천히 와봐요. 천천히 왔다가. 그쵸. 쭉 밀어 올려서, 자, 이번엔 발 앞으로 한 번.
0: 디뎌?
2: 디뎌서 앞으로 내려와요. 쑤욱. 그렇지.
0: 제가 박치기로 할 것 같은데.
2: 그럼 이쪽 보고 와볼게.
1: 머리 너무 커.
2: 그렇지. 갑니다. 고! 쑤욱. 잘해. 잘해. 쭉. 그렇지. 이제 뒤로 한 번 쫙 할 수 있는 만큼만 넘어가 봐. 오, 잘한다. 잘했어요. 올라오시고. 오케이. 우리 이제 저쪽.
0: 이쪽.
2: 그렇지, 그렇지. 손 안 잡히네. 이번에 우리 킥을 한번 차볼 거예요. 킥.
1: 킥.
2: 킥. 잘한다. 여기 잡고 한번 가볼까요? 자, 왼발 보세요. 딘 따따 딘 따따 딘 따따 뻥.
0: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2: 시작. 딘 따따 딘 따따 딘 따따 뻥. 잘했어. 딘 따따 딘 따따 딘 따따 뻥. 두 번 더. 아우 잘해. 딘 따따 뻥. 마지막.
1: 아, 이 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2: 딘 따따 뻥. 잘했어.
1: 잘 올라가네 소리 내니까.
2: 너무 잘한다. 와, 진짜 다 잘하는 것밖에 없네. 어, 우리

0: 오케이. 착용이 됐습니다.
1: 와, 이걸 내네.
0: 자, 우리 이렇게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뒤로 한번 쭉 가보세요.
1: 엉덩이 뒤로 빼?
0: 어이. 그치, 그치. 오, 거기. 거기서 이렇게 반동을 한번 만들어봐요. 띵. 띵. 그렇죠. 오, 좋아요. 오, 잘한다. 그렇지.
2: 꽤 재밌는 걸.
0: 이제 앞쪽 텐션 이렇게 들어봐.
1: 오,
0: 잘한다. 그렇지. 오, 너무 잘했어.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반동. 띵. 띵. 오,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었던 동작을 하나하나 한번 배워볼 거야?
1: 예.
0: 기초 동작. 뿅, 땅, 땅. 뛰어본다. 시작. 띵. 오, 잘해, 나. 오, 그렇지.
3: 와, 와.
0: 진짜 잘한다, 펭수.
2: 선생님 보여주는 거에 3배씩 하네.
0: 또 우리 펭수의 짧은 다리를 팍, 팍 위로 공중으로 띄우는 거야. 보세요.
1: 해봐.
0: 띠따라라라 원, 투, 퉁.
1: 아, 오케이.
0: 그 다음 발 바꿔. 잠깐 봐봐. 봐봐. 흥분하지 말고.
1: 잠깐. 뭐야, 봐봐. 다음 단계가 있어.
0: 따다.
1: 아, 오케이.
0: 따따따. 오케이. 5 and 6 and 7 가자. 고. 8 1 따따. 오!
1: 따따. 야, 잘한다.

0: 진짜 너무 잘해. 어떡해.
1: 야, 근데 이게 재밌는데 힘드네.
0: 야, 진짜 힘들어. 자, 선생님 보세요. 보세요. 1, 2, 3. 이렇게.
1: 벌려?
0: 어, 벌려.
1: 아, 오케이.
0: 자, 한번 가볼게요. 시작. 1, 2, 3. 1, 2, 3. 와, 진짜 잘해. 와, 와, 와, 와, 와, 진짜 짱이야. 아, 진짜 펭수 너무 멋있어. 나 진짜 원래 팬이었는데 더 팬 됐어요.
1: 자, 이래봬도.
0: 와, 너무 잘한다, 진짜.
1: 조류입니다, 조류.
2: 어, 날개, 날개 쓸기 없기.
1: 날개는 어쩔.
0: 예술이야.
1: 이거 약간 그거네요. 새 날아가는 게임 뭐지?
0: 맞아요.
2: 앵그리버드?
1: 앵그리버드네, 앵그리버드.
2: 눈썹도 지금 앵그리버드 같아.
0: 자, 이제 펭수 이제 동작들을 배워봤잖아요. 펭수 너무 잘 따라해서 진짜 놀랬고 너무 박수 한번 쳐주세요.
2: 너무 잘해.
1: 아, 뭔가 이 자유로워지는 그 기분이 너무 짜릿합니다. 뭔가 딱 그 중간에 멈출 때.
0: 어, 그쵸.
1: 딱 텐션이 딱 생길 때.
0: 맞아요.
1: 와, 그 자유로움.
2: 진짜 하늘 나는 것 같은데.
0: 그쵸.
1: 국방이 완전 동이야.
0: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더 와. 자유롭게?
1: 지금까지 좀 너무 이즈했거든요.
0: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렇게 텐션에서 이렇게 하면서.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야, 미션 임파서울이네.
0: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거 제일 펭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를 백밴딩 하듯이 상체를 올려야 되는데 펭수가 머리가 크잖아요.
1: 네?
0: 머리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보이세요.
0: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2: 아, 뺀뺀뺀.
0: 이렇게. 성우님 먼저 네. 한번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펭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자,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And go!
2: 바닥에 닿는데요? 바닥에 닿는데요?
1: 야!
2: 아, 나 성공은 한 것 같은데?
0: 자, 펭수. 펭수 화이팅!
3: 긴장하지 말고!

0: 와. 와, 진짜 너무 잘했어요.
1: 너무 잘했어.
2: 재밌네요, 재밌어.
0: 자, 그럼 지금 펭수가 몸을 떴기 때문에 텐션을 조금 더 이용을 하면 몸이 더 높이 나를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텐션을 잘 잡는 거예요. 텐션. 이렇게.
3: 뭐야?
0: 밀어.
3: 뭐야? 오! 오!

0: 훨씬 잘 날리실 거예요. 아. 자. 아. 아. 아. 자, 가볼게요. 가볼게요.
1: 화이팅!
0: 여기 자꾸 가세요. 성우님은 자꾸.
2: 멀리
3: 멀리 멀리.
1: 성우님 화이팅!

0: 멋있었어.
1: 생수랑 성훈 씨 어땠는지.
2: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진짜 공중 뜨는 게 중독성이 있네.
3: 뭔가 재미만 있을 줄 알았는데
1: 네.
3: 확실히 힘이 중요해요. 코어가 완전 단단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운동이 정말 많이 돼요. 전신 운동이에요. 근데 너무 잘했어.
3: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1: 그럼요. 음악에 맞춰서 요거를 대망의 마지막 음악 큐! 바운스 5, 6, 8 바꿔요. 고!

0: 어땠어요? 어땠어요?
1: 차라리 PT가 더 쉬운 것 같아요.
2: 와, 이게 생각보다 더 힘들고. 그쵸. 아, 근데 재밌어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맞아.
1: 맞아, 재밌어요. 어,
2: 재밌는 건 맞아. 근데 힘들다. 오!
3: 안녕히 계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0: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0: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조선시대 직업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할 강문종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이야기들은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자료를 묻기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기술직을 다루면서 너무 우울했고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천시했던, 메이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정말 당대 최고의 세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이 기술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들이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그 산업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기술을 천시했던 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는 세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역으로 이제 외국의 기술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했고, 정말 안타까움. 자, 이 안타까움을 오늘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조선시대 기술자들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많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훈을 좀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좀 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많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릴 직업은 가채장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욕망이 극에 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채인데요.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한 편 짤막하게 읽어 드릴게요. 가장이 금지하지 못했으니 부녀자들은 가채를 더 사치스럽게 하고 더 크게 만들지 못할까 걱정했다. 근래 어떤 집에 13살 난 며느리가 가채를 높고 무겁게 만들었다. 시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오자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서다가 가채에 눌려 목뼈가 부러졌다. 여러분, 가채머리가 무거워서요. 시아버지한테 인사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죽었어. 연사분이 그랬답니다. 이게 가채라고 하는 가는 가짜 이런 뜻이 아니라요. 더할 가짜입니다. 즉 머리에 머리를 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올린 머리예요. 올린 머리. 그래서 이 가채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어린 신부의 목이 부러져서 죽었겠냐는 거죠. 아, 진짜 이건 정말 사회 문제이기도 했지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정말 화려했거든요. 남녀 공이 화려했습니다. 남성은요, 수정을 잇땐 갓끈. 그러니까 여러분, 갓을 보면 정말 고급스러운 갓은 이 갓끈을요, 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합니다. 이 수정으로 만들죠. 어우, 굉장히 그렇습니다. 옥으로 만든 관자. 아, 그리고 이 남성의 패션의 완성은 귀걸이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귀걸이가 굉장히 흥했던 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어우, 이 유행은 가채에서 그 극점을 찍습니다.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비녀라든가 놀이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가채가 이 패션 아이템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이처럼 이 가채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가채창이라고 했습니다. 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이 민간까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엄숙한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귀걸이도 선조대를 지나면서 금지되고요. 가채 같은 경우도 영조도 금지했습니다만 더더욱 정조에 와서 가채를 강하게 금지시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 지식인들이 보기에는요, 이 귀를 어떻게 뚫어, 남자들이. 이건 효도가 아니야, 일단. 뭐 아름다울 수는 있습니다만 효도가 아니야. 이거 불효야라고 하는 것이고 가채, 야 이게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 우리가 이렇게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규제를 나기 시작합니다. 규제를. 그래서 가채를 금지하는 법령을 반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채는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 가채를 금지시키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모든 여성들이 다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공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채 파파라치까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가채를 금지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돈을 받았거든요. 포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채 머리 한 거를 이제 신고하는 가채 파파라치까지 등장할 정도니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사치, 사치, 사치스럽다, 사치스럽다. 왕들은 그래서 가채머리를 금지해라, 금지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얼마였길래? 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채머리 하나가요, 7만에서 8만 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전이 1냥이었으니까 700냥입니다. 700냥. 그런데요, 중산층이 사는 집, 약 11칸 정도의 초가집이요, 110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채머리 하나가요,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집의 6채예요, 6채. 사치 상품으로서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는 전부 다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결혼식 때도 다 임대를. 그러니까 빌렸습니다, 빌려. 대여를 해서 썼지, 실제 이것을 구입한 집안은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이 현장에 가채장이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디자이너이자 최고의 기술직, 바로 가채장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여러분들하고 또다시 한 분야의 직업을 매우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것은 조선 최첨단 기술자, 그리고 최첨단 상품인 시계를 자국화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들, 시계 제작업자입니다. 시계를 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두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두원. 1631년 명나라에 갔다가요, 포르투갈 예수에서 파견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신기한 물건들을 사고 들어옵니다. 서양의 화포를 사왔죠. 자명종, 망원경, 그 다음에 과학책, 이것까지 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 서양 화포를 구입한 공을 기려서 정두원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신료들이 전화 안 이래옵니다. 망각합니다, 전화. 안 이래옵니다. 쓸모없는 거 사왔어요, 쓸모없는 거. 근데 세상을 리드했던 서양인들의 과학 상품을 사왔는데 쓸모없는 것들을 사왔다고 했어요. 자명종도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너무너무 예쁜 쓰레기. 너무너무 예쁜 쓰레기였어요. 왜냐하면 자명종은 서양 기술의 정수였잖아요. 그런데 마치 골동품처럼 전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시간 시스템하고 이 한국 조선의 시간의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뭐 자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거기는 1시, 2시, 3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파악하는

시스템 자체가 달랐고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기계였잖아요. 고장나면 수리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사오기는 해. 그리고 뭐몇번 써봐. 그런데 이것을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김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문인이 있었는데요.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명종을 사고 들어와요.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옆에 도자기처럼 놔서 장식품으로 썼습니다. 아, 그러다가 밀양 출신입니다. 밀양 출신의 장인이 계셨는데요. 유흥발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오래 연구를 합니다. 자명종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일본산 자명종을 수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명종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명종이 장식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놀랍게도 17세기로 넘어오면서요, 이 조선에서도 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뛰어난 겁니다. 외관에 이제 거주했던 일본 기술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관에서 일본 기술자들에게 배웠다라고 하지만 자국화에 성공한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1669년입니다. 17세기 중반이죠. 이민철이라고 하는 분과 송이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자명종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 분해해서 사진 찍고, 하나 분해해서 사진 찍고, 그때는 하나 분해해서 그림 그리고, 하나 분해해서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품을 독자적으로 제작을 해요. 그리고 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지 않고요. 천문을 관측하는 혼천의에 이 시계를 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서양 기술, 그것을 천문 관측 기구에 접목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657년에 서양에서 시계추를 발명하는데 이 시계추의 발명은 시계 제작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할 만큼 매우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딱 13년 정도 흐른 뒤에 시계추를 완성한 겁니다. 아까 혼천시계의 시계추는 두 개입니다. 놀랍게도요, 추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을 조선은 두 개의 추가 왔다 갔다 하게 제작을 합니다.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시계 제작 역량은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계 제작이 자국화에 성공한 거죠. 조선의 시계 제작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최천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조시대 분이에요. 이분은 처음에는 자명종을 수리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 기술 자체가 최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 머물리지 않고 자명종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조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술사라고 격하합니다. 이거 마술사야, 마술사. 이게 환술이나 부리는 자야. 딱 시간이 되면 종이 땡 울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거 마술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을 이제 존경해 주기는커녕 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조정의 이 관리들은요, 이 시계 제작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외관에서 기술을 배웠다는 이유로 이제 외노라고 막 이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낸,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이분들을 왜 우리는 존경해 주지 못했을까? 왜 이분들은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만 했을까? 이게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런 기술을 전시했던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좀 더디었던 것이죠. 결국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바늘 하나 자국 기술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돼버립니다. 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울을 제작하고 광택을 내는 막영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청자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최고의 백자를 만들었던 우리의 사기장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의 문인들을 홀릴 만큼 붓을 가장 잘 만들었던 필공이 있었고요. 출판 문화를 선도했던 각수들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종이를 만들었던 지장들도 있었고요. 세계 최고의 군사 무기를 제작했던 활을 만드는 궁인, 화살을 만드는 시인. 그래서 궁인과 시인도 있었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심지어는 경국대전 뒤에는요, 국가로 보호하는 장인들의 수많은 장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장인들이 있었고, 그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었으면 뭐하냐고요. 있었으면 뭐하냐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좀 승화시켰다면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기술자들을 우리가 만나보면서 우리가 얻을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기술을 천지에서는 절대 되지 않고 기술뿐만이 아니죠.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그걸 반영을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국가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의사 황진우입니다. 아, 요즘 좀 운동하시거나 스트레칭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의사니까 저희 환자분들은 요즘 뭐 폼롤러에 푹 빠져 사시거든요. 뭐 하나씩 사서 열심히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면 잘 따라 하시면은 뭐 많은 도움 받으시고 평생 정형외과 의사 만날 일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엉덩이 통증의 자가근막 이완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인 땅콩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 땅콩볼이 솔직히 엉덩이 통증에는 폼롤러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땅콩볼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라 먼저 폼롤러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 부위,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위에 대해서는 땅콩볼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통증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있는데 저희 좀 환자분들이나 우리 다른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엉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헷갈리시냐면은 고관절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하세요. 그럼 고관절은 저희가 의사들이 말하는 고관절, 정형외과 의사가 말하는 고관절 통증은 쉽게 생각하면은 바지 앞 주머니에다 넣어서 들어가는 부위 사타구니가 아프신 거는 고관절 통증이십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아파요 그런 거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이 엉덩이를 얘기하시는 건데 한국말로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픈 것도 엉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아픈 거를 고관절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병이 아주 심해지면은 다 아프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바지에다가 손을 놓고 만져서 만약에 여기가 아프다. 그럼 그건 고관절 통증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엉덩이 부분 있으시죠? 여기가 아픈 거에 가장 흔한 질환은 고관절 질환이 아니라 척추 질환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증이 있어서 근육이 뭉치신 분들도 요거 사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엉덩이 통증, 제가 말하는 이 엉덩이 통증은 잘 통증을 잘 못 느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근육이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통증을 느끼시는 분은 목욕계에 비해서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통증이 없는 부분도 자가근막 이완을 해서 폼롤러나 땅콩볼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아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십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통증은 적은데 저희가 항상 걸어 다니기 때문에 엉덩이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는 절대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근막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분들도 통증이 없더라도 이걸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은 요즘 뭐 이제 PT나 또 이제 짐에 많이 가시잖아요. 운동하시라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런지 이런 거 많이 하시면은 대부분 다 그런 운동의 종류가 다 엉덩이에 힙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반드시 요걸 써서 엉덩이 쪽에 자가근막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복습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 폼롤러 부분에서 엉덩이 주변 통증을 말씀드렸을 때, 자, 혹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중둔근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땅콩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늘도 중둔근을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둔근도 통증을 많이 유발하지만 중둔근이 메인 포커스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중둔근 찾는 법 기억하시나요? 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죠? 여기 앞부분에 혁띠가 걸리는 부위 기억하시죠? 그걸로 한뼘 뒤를 가시면 뼈가 하나 만져진다고 말씀드려서 그 뼈를 이으셔야 되고요. 아, 영상이 보이실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뼘 이으시고 그 상태로 다시 한뼘 떨어진 부위에 여기 대퇴 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각형. 제가 피자 한 조각이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 부위가 중둔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셨으면, 자, 실제적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는 요 땅콩볼을 사용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 엉덩이랑 관련해서 이상근 중후이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하죠? 예,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엉덩이 안에요. 대둔근하고 중둔근을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살짝 걷어보면은 그 안에 6개의 작은, 요 손가락 한마디 같은 6개의 작은 근육이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놈이, 한 친구가 이상근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경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극을 많이 받아서 엉덩이 통증을 유발한다 해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변명이 붙어 있는데, 많은 또 의사분들, 많은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이 이상근 증후군을 많이 치료하시거든요. 그때도 요 땅콩볼이 조금 효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 땅콩볼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엉덩이 근육에 사용되는 땅콩볼은, 하나짜리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짜리는 저 같은 경우는 통증이 많아서 조금 사용하길 꺼려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냥 집에서 테니스공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테니스공으로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은 골프공을 이용하기도 하시는데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공 정도 또는 이렇게 아령같이 생긴 땅콩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리는 가장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에 잡기가 우선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기가 편한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TV 보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중둔근 부위에서 압력을 가해 주셔서 비비시기만 해도 엄청 많은 통증의 감소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리다 보면은 특정 부위에서 많은 통증을 유발하시는데 저도 요 부위가 더 많이 아프거든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다리를 쭉 뻗으시면은 조금 더 근막이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통증 부위를 찾기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중력을 이용하실 겁니다. 요 땅콩볼을. 자, 아까 같이 문질렀을 때 통증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중력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시고 자세는 깔고 앉은 다리를 이렇게 꺼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면, 예, 훨씬 많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특정 부위의 통증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밀 때는 큰 통증이 없지만 바깥쪽으로 밀면서 중둔

부분에 위치해 왔을 때는 통증이 유발되시거든요. 그 부위를 주변으로 빙글 돌려주시면 근막 이완되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조금 더 이동하시면 이제 대둔근 쪽으로, 여기는 지금은 완전히 대둔근 쪽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비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귀엽게 생긴 땅콩볼 어떠신지요? 당장 요거 하나 구입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서 자가금방 이완법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형외과 의사하고 빠이빠이 하시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친절한 주치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근으로 즐겁게 배우는 영단의 시간입니다. 저는 주경일이고요. 자, 오늘의 단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 grass. grass. to step, walk의 뜻인데요. grass. 걸어서. 비슷하죠? 걸어서 간다. step, walk. 걷는다 뜻을 가진 어근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rogress. progress는 우리가 progressing, 뭐 progressive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progress는 앞으로, pro 비슷하잖아요. 앞으로 grass 간다 뜻이에요. 앞으로 걸어가다. 그래서 진전, 진척 이런 뜻이 됩니다. progress, 앞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ggress가 있어요. aggress. aggress는 ag가 접두어 부분인데 이것도 ad입니다. 이것은 ad는 to의 뜻을 가진 접두어인데 뒤에 나오는 어근을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명사일 때는 방향, 동사일 때는 동사임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to step, walk에 집중을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ggress는 뭔가 강조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 나한테 걸어오는데 굉장히 무섭게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비를 걸다 뜻이에요. aggress는 다가가는데 좀 공격하는 느낌이에요. aggress는 공격하다 뜻도 됩니다. 공격하다, 침입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나요? aggressive 하다 그러죠? aggressive, 공격적인 뜻입니다. aggressive, 공격적인. 그리고 congress, cong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gress는 cong, 이 접두어 부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grass, 함께 걸어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 단어는 의회, 회의 이런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의미가 왜 그렇게 변하느냐라는 것은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 지역적인,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유추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Congress는 회의, 의회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regress 볼까요? regress에서 re는 back의 뜻입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퇴보하다가 되죠. 퇴보하다, 퇴행하다입니다. regress. 다음은 ingress가 있습니다. ingress. 자, 이런 단어들은 뭐 쓰든 뭐 많이 쓰건 안 쓰건 딱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뭘까? 입장. 당연히 이제 이해가 가시죠.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ingress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겠는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ingress는 들어감, 입장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명사로 가끔 입장권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간다라는 단어랑 비슷한 것 중에서 ingredien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gredient. 자, 이 단어는 in, 안쪽이죠. grad, 이 단어도 가다 뜻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 뭘까요? 특히 요리 같은 거 할 때 재료, 성분들 ingredient라고 합니다. ingredient. 자, 다음은 비슷한 어근, 또 grad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어근도 약 생긴 게 비슷하죠. grad, grad. 자, 그래서 grade는 뭔가 위로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품질, 또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도 되고요.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도 grade라고 하잖아요. grade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grade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품질. 자, 그러면 gradation, grade를 명사화시킨 겁니다. gradation.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gradation입니다. 근데 우리가 옷 같은 거 살 때 색깔이 점점 바뀌는 거 있죠. 우리가 그라데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라데이션.

점진적으로 등급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레데이션. 단계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레데이션과 비슷한 글자 중에서 그레듀에이션도 있죠. 그레듀에이션. 그레듀에이션. 우리가 잘 아는 졸업이란 뜻입니다. 그레이드가 바뀌기 때문에 졸업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바로 그것이 그레듀에이션이 됩니다. 단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디그레이드는 유추를 해볼까요? D는 다운의 뜻입니다. 아래로. 그레이드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하하다도 되고 등급을 낮추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등급을 낮추면은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Degrade.

자, 다음은 또 하나의 어근 it가 되겠습니다. it. it는 go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대표 단어가 있는데요. exit. x는 바깥, it는 가다, go의 뜻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나가다 또는 명사로는 출구라는 뜻을 가진 exit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mbi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ambition. ambition은 야망이라는 뜻인데 왜 야망일까? amb는 around, 여기저기에 it 간다는 뜻입니다. 자, 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을 ambitious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mbitious. 그 여기저기 다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아시죠?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ambition, 야망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것, 그것이 야망입니다. 자, 다음은 orbit입니다. orbit. orbit. 여기서 orb는 뭔가 sphere, 구체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동그란 모양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it가 보이시죠? it는 가다 뜻입니다. 동그랗게 가다. 그래서 궤도라는 뜻입니다. orbit. 물론 이제 이게 오르비타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나온 것인데 바퀴 자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르비트는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그런 궤도,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 그런 원형 궤도를 오르비트라고 하죠. 자, 다음은 circuit. circuit은 순환, 회로라는 뜻입니다. circuit. 자동차 경기를 보면 무슨 circuit이라고 하잖아요.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circle는 round, 동그란 것과 관련 있는 것이고 it는 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circuit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initial, 다음은 initial입니다. initial, 처음의란 뜻인데 여기도 it가 보이시죠? it는 가다란 뜻이고 in은 강조의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의 뜻인데 우리가 initial을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이름의 첫 글자 얘기할 때, 그죠? 뭐 대문자로 얘기할 때나 보통 이니셜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일어난다 뜻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결혼식장이 처음 들어가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게 다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죠. 처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니셜은 처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어근은 stick입니다. stick. stick은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인데요. 이 어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뭔가 붙일 때, 벽보를 붙이거나 방을 붙일 때, 뭘로 붙였을까요? 풀이 없었을 때는? 스틱으로 찔러서 붙였겠죠. 뭔가를 찔러서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스틱은 그 속성상 찌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붙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붙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티키라고 하면 뭔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형용사죠. 그래서 끈적끈적한, 스티키. 끈적끈적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고요. 여기에 행위자 er를 붙이면 sticker, 붙이는 스티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nstinct라는 단어를 보시면 instinct, e는 안쪽으로, 그죠? st는 찌르다는 뜻이니까 안에 뭔가 찌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죠. 그래서 instinct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리고 안에 미리 이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고난 소질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instinct는 본능. 자, 다음은 instigation.

그게 너무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발전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Extinguish는 불을 끄다, 그래서 없애다라는 뜻이 되고요. Extinct라는 단어가 있죠. Extinct는 그래서 멸종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공룡이 멸종했죠. Extinct입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직업의 이야기와 함께할 강문종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이야기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생계형 범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의 그곳에서는 이 생계형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지요. 주로 이제 자유롭게 형성되어 가던 시장을 굉장히 교란합니다. 당연하죠. 생계형 범죄자들이니까. 욕망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그 눈물 나는 사실은 직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세기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진 시장, 그거와 더불어 도시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당연한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이제 눈물 나는 직업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처음으로 만날 직업이 바로 매품팔이입니다. 한자로는 대장자라고 하는데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50%가 넘는 고등학생, 20대 초반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8년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불과 5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반년치 생활비를 줄 테니까 한 1.7m짜리 되는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한 100대 정도 맞아줄래?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흥부전에 나와 있는 주인공 흥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곤장 100대를 좀 맞아서 30냥을 줄 테니까 곤장 한 100대를 좀 맞아줘, 나 대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전까지 흥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흥부와 흥부 마누라는 알바의 신들입니다. 알바의 신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말편잡았기, 이게 5푼짜리예요. 한 번에. 분유수거, 이게 2푼짜리입니다. 빗자루 하나 만들면요, 1푼을 줬어요. 이런 따위의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푼이면 한 냥이고요. 30냥이면요, 말편자를 600개를 박아야 돼요. 화장실을요, 1,500개를 청소해야 돼요. 빗자루 3,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예, 당시, 그러니까 일용 노동의 임금이 보통 20푼 정도였으니까 이 30냥 정도면 약 150일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넉넉 잡아도 약 반년째 생활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흥부는 이런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갑자기 특별 사면이 내려져서 이분이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흥부는 이 매품팔이 알바를 결국은 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게 소설상에 있었던 이야기만일까라고 하는데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 직업이었고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 그 사료에도 그렇고 문인들의 개인적인 기록에도 그렇고 매품팔이는 실제 존재했고요. 엄연한 사실을 팩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돈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늙고 병든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비속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존비속을 대신해서 젊은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았는데 일종의 효애에서 시작된 겁니다. 효애에서. 그런데 이것이 암암리에 시행이 되면서 상품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이 된 건데요. 실제로 노비가 대신 맞기도 했고요. 양반 대신. 그리고 세자나 왕자가 잘못하면 그들이 맞지 않았어요. 몸종들이 맞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조선 후기 문인인 성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청성잡기라고 하는 책을 남기는데요. 여기에 매품팔이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받은 돈은요, 7냥 정도였어요, 7냥. 그런데 어떤 분은 그 7냥을 하루에 받았는데 욕심쟁이 아내가, 야, 가서 더 맞고 와. 돈도 벌어야지. 더 맞고 와, 더 맞고 와. 그래서 두 번이나 매품팔이를 했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진짜 죽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매를 맞는다는 게 그냥 매 몇 대 맞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형벌은요, 때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때리는, 즉 곤장을 치는 형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겁니다. 세게 때리고 싶으면 세게 때릴 수 있고요. 소리만 요란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품파리들은 이 형리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형리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형리는 뇌물을 받고 소리만 요란하게 나면서 막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죽습니다, 진짜. 뇌품팔이는 사실은 사법적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위죠.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효해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누군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오죽하면 흥부 사례를 보시라고요. 별 알바를 다 했지만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매라도 맞아서, 목숨을 걸고 매라도 맞아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불법과 합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직업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허술한 법제도를 피했을 뿐인데, 고통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었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고민입니다. 인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참 정의가지만, 또 법률적 시각으로 보면 불법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두 번째, 불법과 사회를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겁역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요거는 정말 재미있는 이것도 직업인데요. 여러분, 전통시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통시대에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관리를 시험으로 뽑았던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다 그랬을 것 같죠? 아유, 아닙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고위공직자를, 즉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를 시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뽑았던 나라, 선발했던 나라는요, 중국, 한국, 베트남입니다. 물론 일본과 유구, 소위 오키나와죠. 유구는 유구국도 있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했거든요. 아이고, 백장님, 남장님 이런 귀족들, 공장님 이런 귀족들이 국가를 운영해야지. 그런데 시험으로 관리를 뽑았다. 이거 굉장히 진보적인 겁니다. 정말로 진보적인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주 훌륭하고도 정말 좋은 제도가 놀랍게도 부정부패와 손을 잡기 시작을 하고 불공정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종실록이라든지 또는 지복유설이라든지 이런 문헌들을 보다 보면 과거 시험장에 대놓고 책을 갖고 들어갔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17세기 이후부터는 이런 어떤 과거 시험장의 어떤 부정행위는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18세기로 들어가면 이게 정점을 찍습니다. 이 과거 시험장 주변의 공정성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몇 가지 용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상 답지나 참고 서적을 들고 가는 행위가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책행담. 그 다음에 작성된 답지를 대신 필사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명필로 인정되는 서수. 그 다음에 몸싸움을 해가지고 과거 시험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선접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험장에서 서로 팀과 팀을 만들어서 상부상조를 했어요. 이걸 접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것을 쟁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만 한번 보시오. 어마어마한 부정행위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겁역입니다. 겁역. 왜 겁역이 가장 심각하냐면 아예 겁역은 시험 답지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겁역을 사, 서술을 사, 그 다음에 선접군을 사. 과거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딱 나오면 겁역아 좀 풀어줄래? 쫙 풉니다. 어우, 명필 서수 네가 답지 적어줘. 쫙 적어줍니다. 어우, 이게 누가 합격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난한 지식인들이 합격할 수가 없었어요. 왕조실록에는요, 이 겁역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 그런데 겁역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유광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고, 정말 일타강사, 지금으로 말하면 일타강사였어요. 과거 시험을 그냥 이분의 손을 거치면 다 합격해. 그러니까 유명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들의 과거 시험을 대신 이제 치러줬죠, 봐주었죠. 그래서 합격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을 주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분에게는 큰 수입원이었던 것이죠. 자, 어느 날 이 소문이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요.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경시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남에 딱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상감사가 인재 한 명만 추천해 줄래? 하니까 유광억을 탁 추천을 해줘요. 근데 경시관은, 좋아.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 유광억이 쓴 답을 내가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장원급제를 내가 꼭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시험을 딱 치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딱 들어오는 답지를 딱 보고 나서 이거 분명히 유광억이야. 장원으로 딱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답 들어오는 답지로 2등, 3등 다 채점을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등 답지도 유광억이 쓴 것이고 3등 답지도 유광억이 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0냥을 주면 1,000냥짜리 답지를 적어주고요. 500냥을 주면 500냥짜리 답지를 적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일타 강사들이었죠. 그래서 이 유광억이라고 하는 지식인을 좀 이렇게 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이 경시관은. 또 이제 자신의 안목이 약간 좀 부정당했던 것도 참 창비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광억을 처벌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데 유광억을 한양으로 압송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광억은 이제 느낀 거죠. 아, 내가 걸렸구나. 적발됐구나. 근데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대신 봐준 사람이 걸리게 되면 과적이라고 해서요. 과거를 훔친 도적. 이라고 규정을 해서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심할 경우는 무기징역 이상의 것도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과적으로 몰려서 본인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광억이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유광억의 자살을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유광억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만해요. 불법이니까. 그러나 시대를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진정한 인재를 찾아내서 발굴하고 하는 시스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해서 불법의 현장으로 등을 떠밀었던 이 상황. 이 상황도 우리는 맥락적으로 봐야 유광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어떤 죽음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면서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제 허술한 직업이나 제도, 그러니까 인간의 과도한 욕망,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죄로 바로 이어지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이건 너의 잘못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계형 범죄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던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의사 황진호입니다. 어떻게 요즘 쭉 방송되고 있는 강의 잘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또는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통증 중에 하나가 목어깨 통증이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 내보내는 거는 SMR이죠. Self Myofascial Release라고 하는 거에서 자가 근막 이완법인데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 이제 뭐 가장 사랑하는 거는 역시나 폼롤러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사용해보고 나서 오늘 또 몇 가지를 좀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죠. 요건데요. 글쎄 정확한 것들은 뭐 모르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땅콩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요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쑥쑥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 폼롤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들은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말랑한 것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작아지는 제품일수록 힘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많은 통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나 또는 통증에 나는 정말 좀 너무 아파한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런 분들은 먼저 폼롤러처럼 단위 면적이 넓은 물질을 그 재질을 또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상으로는 요게 언제 좋냐면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한테 좋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롬보이데우스라는 근육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능형근이라고 하는 그 견갑골 사이에 있는 통증이 많으신 분들 요 두 분한테 특별히 폼롤러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저는 요거를 사용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은 요 모양이 자세를 좀 바꾸겠습니다.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 중에 머리하고 목이 이어진 요 쏙 들어가는 귀 뒷부분이 많이 아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누르면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요 부분에 요거를 딱 요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요 상태로 요거를 편하게 여기다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편하게 누우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쭉 머리에 압력을 가해 주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압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좌로 돌려주시고 네. 저도 보통은 왼쪽이 많이 불편해서 왼쪽으로 할 때는 더 통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거기를 많이 자극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땅콩볼을 사용하시면 목 통증에 많은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실 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 견갑골 사이에 있는 요 근육 사이에 요걸 견갑골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사이에 딱 위치하시면은 딱 고기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땅콩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팔을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는 편하게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견갑골 사이하고
차이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좌우로 비비시면 딱 가운데 위치한 땅콩볼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지만 살짝 뒤로 제끼시면 중력에 의해서 땅콩볼에 눌려지거든요. 롬보이 데우스라는 머슬입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로 또는 살짝 위아래로 흔드시면은 견갑골을 따라서 많이 뭉쳐 계신 그 근육을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땅콩볼은 목의 통증 중에 특별히 이 대퇴 머리뼈하고 목뼈하고 이어진 부위에 통증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견갑골 사이에 롬보이데우스라는 연근에 통증이 많으신 분한테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폼롤러를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거보다도 더 특정 부위, 제가 말했던 두 부위에 더 많은 통증을, 자가근막 이완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요거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물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글쎄, 뭐 특별한 어떤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갈고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갈고리 마사지라고 하고, 또 간혹 TV에 유명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할아버지 지팡이 생기처럼 생긴 갈색, 예, 그거 들고 나오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조금 변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긴 부분도 있고요. 또 마치 효자손 같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중간에 좀 막대기 같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몇 가지를 사용해 봤을 때는 긴 거, 남자분들은 좀 긴 게 낫고요. 여자분들은 좀 짧아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은 막대기가 있으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건 언제 사용하느냐면, 이제 제가 목계 통증 중에 기본적인 거는 자가근막 이완으로 폼롤러를 사용하시고, 근데 이제 폼롤러를 사용하시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조금 공간의 제약이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그거 땅바닥에 놓고 거기서 그거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보통 회사원들 또는 집에서 TV 보실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롤러 있으시고 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시면 이제 땅콩볼 하셔야 되는데, 땅콩볼로 한계가 있는 부위가 이제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이 승모근이십니다. 예, 승모근하고 그 뒤에 밑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극상근이라는 게 저희가 일명 회전근개라고 알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회전근개가 붙는 부위가 요 견갑골, 제가 말씀드리는 승모근 바로 아래 있거든요. 그 부위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견갑골 밑에 있는 능형근, 롬보이데우스를 따라서도 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특별히 요 승모근 아시죠? 승모근. 대부분 통증 있는 포인트가 요 승모근 라인을 따라가시다 보면 여기 뼈가 만져지세요. 요 뼈를 기준으로 요 승모근을 따라서 요렇게 삼각형 하나가 생기시는데, 그 부위가 가장 아파하시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대시고 그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얘를 눌러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많이 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또 효과를 좀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주무르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손으로 주무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압력을 받는 거나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모근하고 회전근개 있는 극상근 주변으로 눌러주시면은 예, 정확히 포인트가 생겼네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땅콩볼로 좋다고 하는 이 뒷부분에 있는 근육이 이제 거기부터는 조금 안 만져지시죠. 그때도 거기다 걸쳐 대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그리고 위아래로 비벼주시면 도움을 특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견갑골 바로 옆에다 대시면은 하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눌러주시다가 위아래로 비벼주시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가근막 이완법이라는 게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아 여보 나 주물러줘 그게 자가근막 이완법이시거든요. 말을 어렵게 하니까 이제 이런 정식 용어를 붙죠. 그렇지만은 목의 통증으로 항상 뭐 와이프나 남편을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때 꼭 요걸 애용해 주셔야 되는데 정리해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폼롤러가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부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해볼 수 있는 가장 저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공간의 제약이나 강도를 높이시는 분, 그리고 특정 부위가 더 안 좋으실 때는 그 부위에 따라서는 땅콩볼이나 이런 갈고리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가근막 이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통증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주치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근으로 영단어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경일이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단어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어근은 fall입니다. fall. fall은 굴러가다 뜻입니다. 굴러가다 또는 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roll이기 때문에 말다라는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회전행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fall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olvo라는 단어가 있어요. volvo, 라틴어인데 나는 구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volume, volume. 여기 VOL이 보이시죠? 볼륨인데 볼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음량을 체크할 때, 음량을 이야기할 때 볼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는 용량도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쓰는데 그게 왜 볼륨이 용량, 뭐 음량과 관련이 있게 됐는지 알아보면 볼은 구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지금은 책이 어떤 페이지별로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글을 쓸 때 긴 내용일 경우에 양피지에 줄줄줄 써서 내려갔겠죠. 다 쓰고 나면 그걸 말아서 보관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다 보면 책의 내용, 그 글의 내용이 길면 길수록 두툼해지겠죠. 두루마리의 지름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용적 용량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책을 보면 책에 볼륨 1, 볼륨 2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르지도 않은 책인데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덩달아 책같이 생긴 LP판이나 CD판에도 볼륨 1, 볼륨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흉내를 낸 것이죠. 볼륨 1, 1, 2 작게 들으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구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nvol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volve. involve는 수반하다, 포함하다 뜻인데 in, 안으로, verb, 많은 겁니다. 안에 넣어서 뭔가를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포함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evol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volve. E는 X예요. X에서 X-Valve 발음 힘들기 때문에 X가 탈락이 돼서 E-Valve인데 E는 그래서 X이기 때문에 Out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만다는 게 무슨 뜻일까? 눈송,

눈덩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을 굴려보세요. 바깥으로 굴면서 바깥으로 계속 뭔가 쌓이죠. 커집니다. 자금 같은 것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하다, 진화하다, 뭐 진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evolve. 그래서 명사는 evolution, 발전, 진화. evolution, 바깥으로 굴러서 커진 것. 그것이 바로 진화. 아시겠죠? 자, 다음 단어는 revolve입니다. revolve. re는 많은 뜻을 가진 접두어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로란 뜻도 가지고 있고 반복하다는 뜻도 있고 뒤로 그리고 강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접두어는 강조의 뜻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르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revolve는 그래서 돌다 그 자체의 뜻입니다. revolve는 그래서 revolving door라고 하면은 도는 문이니까 바로 회전문이 됩니다. revolving door 회전문. revolver. revolver에다가 er을 붙여서, 행위자를 붙여서 revolver가 되면은 돌아가는 것. 자, 이것을 권총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서부 영화 보시면은 탄창을 돌려서 탁 돌리는 거 있죠. 그것을 revolver라고 하죠. 자, 다음 단어. revolt. revolt는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re는 반대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돈다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반대로 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반란이죠. 그래서 revolt는 반란의 뜻입니다. 반란, 봉기, 저항,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다. 거꾸로 도는 거니까. revolt니까. 그래서 이것이 revolution. revolution은 바로 revolt에서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volution. 자, 반대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뜻이 돼요. 뒤로 도는 것.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저렇게 돌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보자 해서 만든 것이 revolution입니다. 그래서 혁명, 변혁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어근은 vert. vert 역시 돌다의 뜻입니다. 약간 이형으로 verse도 있고요. vert, verse, 돌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niverse, universe,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모두가 하나처럼 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uni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우주의 섭리를 말하기도 하는 느낌도 있지만 universe는 한꺼번에 돌아간다라고 해서 universe가 우주입니다. reverse라는 단어를 보시면 ver가 돌다 뜻인데 re가 반대로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뒤로 도는 것이니까 reverse, 뒤로 돌다, 역전하다,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reverse. 자, 다음은 vertigo. vertigo. 이 단어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긴 한데 vert가 돌다 뜻이니까 뭔가 도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현기증입니다. vertigo.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딱 갑자기 일어서면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잡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되죠. 현기증 때문에 버티고 vertigo 현기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기증이 날 때 vertigo라는 말 쓰기 힘들어요. 뭐 정신없는데 그 단어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I'm so dizzy 보통 씁니다. dizzy도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I'm so dizzy. 다음 vertical. vertical. 이것은 수직의란 뜻인데 이것이 또 왜 수직이란 뜻이 되느냐 보시면 vertical은 뭐 굳이 뜻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집에 보면 이 수직으로 내려진 블라인드를 vertical이라고 하잖아요. 수직의란 뜻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이 우리가 공을 위로 높이 던져보시면 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전환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vertex라고 해요. vertex. 꼭지점이라는 뜻인데 그게 수직 운동일 때는 꼭지점이 되고 거의 수직이면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회전 운동이다. vert가 돌다 뜻이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는데 가장 높은 지점이다라고 하면 정점이 되죠. 그래서 수직 개념도 되고 바뀌는 그런 정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직도 되고 vertex 꼭지점도 되고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ntrovert는 좀 더 진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intro. intro도 in이 not의 뜻도 있지만 안으로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vert, 꼬인 겁니다. 안으로 이 turn, 굽은 겁니다. 그래서 내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introvert, introvert, 내향적인. 안쪽으로 향해서 vert, 휘어진 거니까. 반대는 뭘까요? extro입니다. extrovert. 그래서 extrovert가 반대로 성향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향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trovert니 extrovert니 우리가 MBTI라고 하는 그런 뭐 성향 분석할 때 쓰는 용어를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INFP다. 그 I가 introvert입니다. 그 뭐 ENSP 이런 것들 E는 또 extrovert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conversation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신 대화라는 뜻인데 conversation, con은 함께라는 뜻이죠. ver는 아까 turn. 뭐 밤 한번 낮 한번 하듯이 순환도 되지만 서로 교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턴이기 때문에 너 한번 나 한번 대화하는 것이 바로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은 conversation 아니죠.

자, 다음 어근입니다. 플렉스, 플리,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근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폴드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접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어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따타라는 뜻이 있어요. 플레이트라고. 따타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좀 복잡해지는 그런 그 느낌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꼬우면은 막 복잡해지잖아요. 접으면은 또 두 배, 세 배도 되기도 하지만 좀 복잡해져요. 여러 번 접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리, 이 부분은 접는 것, 접는 것과 관련이 있다. 컴플렉스, 보실까요? 컴플렉스. 컴은 함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함께 막 접은 겁니다. 한 번 접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 접었어요. 쫙 펼쳤습니다. 그 구겨진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죠. 컴플렉스는 복잡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건물이 막 들어있어요. 막 길치들은 들어가면 헷갈리죠. 이 건물, 저 건물 막 헷갈리면은 바로 복합 건물 컴플렉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 2호선에 종합운동장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스포츠 센터가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는 여러 번 접었기 때문에 복잡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비슷한 단어로 complicated가 있습니다. complicated. 비슷하죠, 컴플렉스랑. 왜? 컴이 있고 플리 똑같잖아요. 접다 뜻이거든요. 여러 번 접었으니까 복잡하죠. complicated. 뭔가 설명해보라고 할 때 it's so complicated 이야기하잖아요. 복잡해.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duplicate는 두 번 접은 거니까 복사하다. 그죠? complicated는 너무 접었으니까 복잡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imp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imply. 여기 ply도 접다 뜻인데 안에 놓고 im은 in입니다. imply인데 imply보다 imply가 훨씬 더 발음이 수월합니다. 입술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imply는 안으로 놓고 접은 상태예요. 뭔가 안에 뭔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plicit, 형용사형으로 implicit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뭔가 안에 내포하고 있는, 암시하는, 은근한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implicit. 이 반대로 explicit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in의 반대는 x니까. 그러니까 explicit. 안에 접고 있을 때는 뭐 암시하는 것이지만 바깥으로 드러낸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explicit 한 거예요. 접은 것을 바깥으로 펼쳤으니까 분명하죠. 드러난 것이 분명한, 명쾌한 뜻이 되고요. 또 노골적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뭐 안에 것을 다 드러냈으니까 노골적인이라는 말도 explicit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라디오 외출록.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2: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3: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2: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3: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3: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0: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직업 이야기와 함께할 강문중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이야기는요,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과학적인 검시를 통해서 살인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했지만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 오히려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왜냐? 시신을 만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소송을 도맡아 할 수도 없지만 이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외지부. 그러나 이런 분들은 또 법기술자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요, 성리학자들이 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실무,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일종의 톱니바퀴였어요. 톱니바퀴.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었고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었지만 우리가 국사책에 안 배웠죠. 왜? 실려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오작인입니다. 오작인. 법의학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최고의 검시관들입니다. 조선시대는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이 살인사건에 관련된 판결은 왕까지 결재가 끝나야 끝납니다. 뭐 고을 수령이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을의 사또, 즉 목민관이 검시관을 맡아요. 검시관.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검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신을 만지는 거를 꺼렸던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검시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변사체를 만지는 험한 일은 정말로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이 시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특히 법의학적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히지도 않았어요. 이 저급한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변사체를 매만지면서 검시를 담당했던 전문가, 이분들을 우리는 오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작인들이 참고했던 서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법의학서인데요. 놀랍게도 원나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원나라. 이름이 무원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정하기도 하고 증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신주, 새로 이제 주석을 달았다 이런 뜻이죠. 신주 무원록이 출판이 되고요. 영조 이후부터는 이거를 더 보완합니다. 그래서 증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증수 무원록이라고 해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증수 무원록은 나중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언해 증수 무원록이 별도로 출판되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할 책은요, 19세기에 나왔던 책인데 이걸 검고라고 했습니다. 이 검고는 뭐냐면 검시의 방법뿐만 아니라 검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즉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도 완벽하게 갖춘 책입니다. 그걸 검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무언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다른 검시관이 두명 했어요.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두 명의 검시관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검시관을 다시 데려와서 세 번째 검시를 했어요. 또 틀리게 나왔어?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여튼 결과가 일치할 때까지 검시는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 모든 사건이 종결된 사건.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신.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사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왔다면, 심지어 무덤까지 파서 그 시신을 다시 꺼내서 검시를 했어요. 그것을 굴검이라고 했습니다. 굴검.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했는지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 변사체를 만졌다는 까닭에 굉장히 천시를 받았습니다. 검시관들은. 심지어는요, 주변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의심까지 받기도 했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 훼손된 시신들이 가끔 발견이 돼요. 그랬을 때는 그냥 무조건 오작인을 의심했어요. 굉장히 진짜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법의학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천대 속에서도 이 오작인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덕분에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정말 억울했던 사건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무언록의 어떤 그 취지대로 원망이 사라지는 일들, 그런 것을 담당했던 분들,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과학수사대에 해당합니다. 외지부입니다, 외지부. 최근에 모 방송에서 드라마로 제작하기도 해서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외지부는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의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활동을 했고, 18세기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18세기 말 정조대에 들어오면, 정조는 참 특이한 왕인데요. 이분은 소송이 없는 나라를 꿈꿨던 분이에요, 진짜로. 소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이 없었고, 억울함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범죄가 없다라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 소송이 없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달랐고, 조선은 정말 소송의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민장치부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양반뿐만이 아니라 노비나 여성들도 거리낌 없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법을 몰라도, 글씨를 몰라 못 써도 그래도 소송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게요? 외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로 이제 이런 소송을 많이 대리했던 분들은 서당 훈장님이에요. 서당 훈장님들은 수업료를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었고요. 다만, 어쨌든 이것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외지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소송을 했습니다. 실제 관에서는요, 누구나가 소송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요. 만약에 관리들이 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했잖아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파직당하는 건 당연했고요. 그래서 18세기에 편찬되었던, 목민서죠. 치근요결이라고 하는 그 책은요, 그 소장을 어렵게,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경우는 그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규정, 이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문턱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자와 문장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을 대신 써주고 자문을 대신 해주고 그다음에 이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거에 가장 특화된 사람들이 바로 외지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법률적으로 뭐 부족했던 분, 무지했던 백성들이 정말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선의 소송은요, 보통 세 차례로 진행했고요. 지금처럼 이제 뭐 지방, 고등, 대법 이런 것이 아니라요. 세번 소송을 하고 그게 그중에 두 번에 해당하는 결과를 채택했고, 그다음에 아유 억울해, 나는 더 상위에 상고할 거야.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국가였습니다. 사또가 땅땅땅 얘 권장 20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건 사극에서나 나오는 것이었고요. 소송은 정말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외지부가 있었기에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대상으로 법률적인 투쟁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외지부들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외지부들을 비리 호송자라고 불렀습니다. 비리,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런데 좋아할 호자에 송사송자잖아요.
미치에 맞지도

하는데 툭 하면 송사를 일으키고 툭 하면 재판을 걸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너무너무 이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비리호송자라고 해서 조롱까지 합니다. 이게 속된 말로 네, 법기술자예 법기술자 뭐 이렇게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짜 외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억울함을 그나마 관해 호소할 수 있었어요.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로 넘어오면 진짜 소송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변호사의 역할 등등을 종합적으로 했던 이런 외지부들, 이런 분들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서민들의 어떤 마지막 보루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전문가들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공부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인들. 그러나 이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뭐 서당을 열 수도 없어. 이런 분들은 주로 무엇을 했냐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입주과외를 했습니다. 입주과외. 그것을 잠잘숙을 써서 숙사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학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타 강사까지 이 대부분의 숙사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조선 수학은요, 세계적이었습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최고의 수학자, 이분들은 회계에 또 정통했어요. 이분들을 산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조선은 수학 교과서도 엄청 많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수학 교재들이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통역과 번역뿐만이 아니라 외교의 최고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보통 역관이라고 불렀고요. 국제 무역까지도 독점을 했죠. 그리고 정말 정말 글씨에 능통했던 서수, 그다음에 가문과 집안의 경영을 책임졌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지배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나요? 겸인이라고 불렀고요. 맹인이면서도 미래를 예측했던, 즉 점을 보았던 판수. 그다음에 매한 마리만 있으면 못하는 사냥이 없었어요. 매사냥꾼을 응사라고 불렀습니다. 뭐이 모두가 이제 조선의 전문가들이었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전문가들이 실제로 톱니바퀴가 돼서 이 국가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차별과 억압을 많이 받았죠. 불명예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잘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선을 움직였던 사람들. 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518년 동안 유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단일 패밀리가 518년 동안 국가를 운영했던 나라는요, 드물어요. 동로마 제국을 제외하면 조선이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게 왜 가능했겠어요? 밑에서 받쳐두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기술을 전시했던 것도 정말 안타까웠고요. 이 전문가들을 차별했던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조선의 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드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의사 황진우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강의가 벌써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가근막이완법도 하시고 대부분 자가근막이완법을 하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근래 이제 뭐 저희가 운동을 해야 된다,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된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같이 동반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요통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무리하게 스쿼트나 고중량을 치다가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하다가 이제 디스크 질환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오늘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은 호흡법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걸을 때든 또 이렇게 저처럼 앉아서 강의할 때든 스트레칭을 할 때든 운동을 할 때든 항상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강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못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호흡법을 모든 분들이 꼭 하셔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논문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보면은 요통이 있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도 크게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거나 운동하시는데 잘 이어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굳이 아주 꼭 그렇게 이거를 뭐 완벽하게 구사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은 보통은 요통을 갖고 계신 분 또는 아주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호흡법을 완벽히 좀 이해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흡법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 저 무슨 의사가 무슨 호흡법이란 말을 써? 또 마치 좀 약간 그런 뭐 단식 호흡?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시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호흡법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흡법이 이제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요통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평생 한 번은 요통을 앓고 간다. 주변에 요통을 앓고 가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이것이 만성적으로 변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6개월 동안 뭐 의사의 치료를 다 받았고 뭐안 해본 치료가 없고 검사를 했는데도 뭐 특별히 아주 심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만성 요통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좀 희귀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근육 중에, 이두 가지 근육이, 잘 활성화가 안 되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두 가지 근육이 뭐냐면,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근육인데요. 하나가 복행근이라는 놈이 있고요. 하나가 다혈근이라는 놈입니다. 어려우시죠? 영어로는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라고 하고 복횡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부를 뜻합니다. 배에 있는 근육이구나 이런 뜻이고요. 횡 종이냐 횡이냐잖아요. 그래서 횡이란 뜻은 근육의 결이 횡으로 나 있다. 즉 가로로 나 있는 근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석해 보면은 복부에 있는데 근육이 횡으로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이 복행근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혈근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멀티피두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근육은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근육은 어디에 있냐면은 등 뒤에 있습니다. 등 뒤에 있고요. 저희가 좀 표현이 그런데 감자탕 드셔보셨나요? 감자탕 드셔보시면 요렇게 척추뼈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긴 척추뼈에서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 다혈근이거든요. 그렇게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혹시 근육 운동 많이 하시고 체지방이 적은 남자분들 등 뒤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다혈근이라고 하는 멀티피두스라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두 근육은 이상하게도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두 근육, 복행근하고 다혈근이라는 놈이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분에게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 중에 하나가 호흡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법을 해야지만 특히나 이두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 중에서도 이 복행근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두개큰 근육

굽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호흡법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로 두 연구가 생긴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맥길이라고 하시는 교수님께서 하나를 발견하셨고요. 브레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할로잉이라고 해서 핫지라는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은 이 할로잉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움푹 파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흡을 들이다 마시면 여기가 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딱딱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할로잉이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브레이싱이라고 한 거를 발견하신 맥길이라는 선생님은 후 뱉으면서 배를 부풀리게 하는 작업을 해서 이 복행근,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데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배를 부풀리라고 하고 하나는 배를 움푹 파이게 꺼트리라고 하니까 두 개가 상반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복행근은 활성화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호흡법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랜스버스 압도미니스, 즉 복행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즉 저희가 자연 복 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내추럴 벨트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허리가 아프면 뭘 하죠? 일반 분들이 아, 나 선생님 복대 차도 되나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대를 찹니다. 또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거를 들기 전에 뭐 차죠? 이상한 벨트 같은 걸 묶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꽉 조여줘서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복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벨트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벨트를 만드는 것이 내추럴 벨트입니다. 그리고 그 내추럴 벨트의 핵심은 복행근입니다. 즉, 가로로 배를 가로지르는 그 복행근이 활성화되면은 내추럴 벨트를 만드는 거고, 내추럴 벨트를 만들면 복압을 유지할 수 있고, 복압이 유지되면 허리가 잡혀서 요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은 뭐다? 네. 복행근이 주인공이다. 복행근은 우리 몸을 복대를 차듯이 내추럴 벨트를 만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 브레이싱, 배를 불리는 방법, 그리고 배를 꺼트려서 할로잉 해가지고 복행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흡법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든 제 주변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근육을 활성화된다는 개념을 잘 모르시거든요. 자, 이제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이 복행근을 어떻게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주치의 정형외과 의사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근 하나로 여러 개의 단어를 고구마 캐듯 줄줄이 가져가는 어근 영어 시간입니다. 자, 첫 어근 feed입니다. feed는 보다, to see와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eed가 들어가면 보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자, 대표적인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ideo가 됩니다. video. 보는 것이니까요, video는. 그래서 녹화하다, 뭐 녹화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보는 것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video. 영상도 video라고 하죠. 보는 것입니다. vision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래서 시력도 되고요. 보는 것, 또 환상, 환영, 모든 것이 이제 보는 것과 관련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비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비전이 되는 것이고요.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텔레비전을 사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텔레가 멀리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영상,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장치가 지금 텔레비전이고요. 자, 그렇다면 visit라는 단어를 볼까요?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visit. 여기서 vis는 보다. 그렇죠? it는 exit. 바깥으로 나가는 거, 비상구. 그래서 보러 가다 뜻입니다. 그래서 visit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방문하다 할때 문자가 이 물을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visit는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아보러 가는 것이 visit입니다. 그래서 inspect, 뭔가 살펴보러 가기 위한 것이 visit의 속뜻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근을 통한 단어 학습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그냥 방문하다, 이것보다는 왜 가는지에 대한 의미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invisible, invisible 이라는 단어가 있죠. e는 not의 뜻입니다. vis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ble는 가능을 나타내는 be able to. 그죠? 그래서 내가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visible은 무형의,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invisible. 그래서 the invisible man 하면 느낌 오시죠? 투명 인간이 되겠습니다. revise. revise라는 단어는 re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래서 vise에서 vis는 보다라는 뜻이죠.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보니까 틀린 게 많아요. 뭐든 그렇잖아요. 오타도 다시 보면 너무나 많아지죠. 그래서 변경하다. 다시 보는 거니까 다시 보고 고치는 거. 개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는 거니까 복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revise. 변경하다, 복습하다. supervise가 있어요. supervise. super는 over의 뜻입니다. over. 위로 넘어가는 느낌을 가진 그런 접도어입니다. 그래서 vise에서 vis는 보다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supervise입니다. super는 슈퍼맨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맨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슈퍼맨이라고 하죠. 슈퍼바이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니까 관리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여기에 행위자를 붙이면 슈퍼바이저라고 하면은 감독관, 관리자란 뜻이 됩니다. 자, 다음은 비자. 비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자, 사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갈때 비자를 받아야지 갈수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미리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증서를 제공합니다. 이미 봤다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검토한 종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즈. 그래서 보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사 비자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브랜드 명칭이고요. 비자는 원래 이미 본 증서라는 뜻을 가진 사증의 뜻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provide. 프로는 앞으로인데 미리 봐서 뭔가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제공하다는 뜻이 많거든요.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provide는 미리 보고 제공하는 것이고, 참고로 supply도 제공하다잖아요. supply는 sub 아래쪽에서 ply 아래쪽에서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provide는 미리 모자랄 줄 알고 제공하는 것이고, supply는 계속해서 공급하는 느낌이고, offer는 같은 제공이지만 제공했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공하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근을 알면은 이세 가지를 좀더 명료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provision은 공급이란 뜻이 되고, 그래서 대비라는 것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공급 대비. 뭔가 좀안 맞는 느낌의 단어가 같이 있는 이유가 어근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신다는 거죠. 자, improv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improvise는 즉흥적으로 하다는 뜻인데, 왜 이런 뜻이 될까요? im은 not의 뜻입니다. not, 없다 뜻이에요. 부정의 뜻입니다. pro는 앞으로라고 했죠. 콘서트에서 연주를 할 것인데, 첼로를 들고 나왔어요. 악보를 딱 펼쳤는데, 앞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악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improvise는 앞에 있던 것이 보이는 것이 im, 없다 뜻이에요. 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즉흥적으로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evid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vident. e는 x,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vid는 보다. 바깥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깥에 보이니까 분명하죠. 속에 감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띄는 혹은 분명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evident. 분명한.

자, 그렇게 분명한 명사, evidence가 되면 evidence. evidence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evidence. 그래서 증거, 증언,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envy라는 뜻 아시죠? envy. How I envy you. 너 너무 부러워라 말 쓰잖아요. envy는 부러움, 부러워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n은 이제 in에서 온 것인데요. 조금 이제 접두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v가 이제 보다 뜻인데 on, 붙어서 보다 뜻이거든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러우니까. 사실 부러워하다라는 게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느낌으로 쓰는데 원래 envy의 어원 자체를 본다면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질시하는, jealousy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envy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자, 다음 어근은요. 파, 포, 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말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파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파. inf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infant. e는 아주 중요한 접두어인데 여기서는 not의 개념이에요. 안쪽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not. 말을 in, 못하는 anti, 사람.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기죠. 유아를 infant라고 합니다. infant, 유아. infant, 말을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아라는 특성상 뭐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infant 자체는 유아기의도 되지만 초창기라는 뜻도 됩니다. 초창기. 걸음마 단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fable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fable, 우화라는 뜻인데 여기도 말이 들어가 있어요. fable. 이게 왜 우화가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fable.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솝 우화를 보시면 동물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물들이 말을 하는 동물은 거의 없죠. 앵무새 빼고는. 뭐 걔들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말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말로만 존재하는 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fabulous. fabulous인데요. 이것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fabulous, fabulous 하면서 그죠? fabulous. 이게 왜 멋지다, 뭐 기가 막히게 멋지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엄청나다 할 때도 쓰고요. 왜 그러냐면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래요. 야,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냥 우화에나 나오는 그런 멋진 장면이야. 그래서 fabulous라고 하는 겁니다. 우화에나 나오는 이런 뜻입니다. 멋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많이 쓰시면 좋아요. famous 잘 아시죠? 유명한입니다. 왜 이게 famous가 유명한이 되느냐 하면 fa, 말로 오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말로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fa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famous. 그래서 이름이 유명하다. 여기다 IN을 붙이면 infamous라고 하죠. 그래서 infamous가 뭐 유명하지 않은 뜻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E는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쁜 이름으로 유명한. 그래서 infamous는 악명 높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0: 자, 다음 어근은 phone입니다. phone, 이것도 말하다랑 관련이 있긴 한데요. phone, 대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telephone, tele는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거니까 telephone이 되는 겁니다. telephone, 전화기. 그 다음에 xylophone이라고 아시죠? xylophone, 우리가 실로폰이라고 하는. 실로폰은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완구로 쓰다 보니까 뭐 쇠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과 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쇠로 된 것은 실로폰이 아닙니다. 이 xylo라는 말이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건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마이크로폰 보실까요? 마이크로폰은 우리가 마이크, 줄여서 마이크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이크는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근은 마이크로폰은 작은 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를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키는, 작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하는 것이 마이크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omopho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homophone, homo는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homo, 뭐 hetero는 다른,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homophone이라고 하면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철자도 약간 다를 수 있고 뜻은 다른. 눈, 내리는 눈, 보는 눈. 근데 사실 지방에서는 이 발음도 약간 달라요. 내리는 눈은 눈, 보는 눈은 눈이에요. 눈, 눈.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릅니다. 어쨌든 동음 이어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는 조선시대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하게 될 강문중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직업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그 주제는 바로 상인들입니다. 장사꾼들입니다. 여러분 귀에 모시박히게 들었던 단어 사농공상, 이거는 이제 단일 단어로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올라갈 정도로 이게 일반화된 겁니다. 예전에는 백성들이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예전에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뭐 선비, 농부, 공장, 상인을 이르던 말이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신분 제도는요, 사계급이 아닙니다. 그건 계급과 계층이지, 신분은 양인과 천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은 양인에 해당하고 천민은 천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천제였거든요. 어쨌든 계급과 계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18세기를 전후해서 상인들은 굉장히 사회의 주류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경제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죠. 상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조선 사회의 주류로 이제 올라왔던 이분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흥미로운 직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딱 잡고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대부분 부동산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 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거든요.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나오죠. 경제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죠. 부동산 정책, 뭐 부동산 뭐 중개수수료, 집값 상승, 하락,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뭐 정권까지 바꿀 정도로 이 부동산 문제는 중요하게 지금은 다루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죠. 근데 특히나 주택 분야, 특히나 주택 분야는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의 거래를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부동산 중개상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조선시대 부동산 중개업자를요, 집주름이라고 불렀어요. 집가를 써서 각회, 또는 집사를 써서 사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죠. 이들이 이게 직업으로 딱 제 자리를 잡은 것은 주로 이제 18세기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1753년 왕조실록 기사에 따르면 부마도의, 부마도의는 부마라고도 부르는데요.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사위를 배출한 집안은요,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부마의 후손인 윤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주름으로 전락했다. 전락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무례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어떤 사회 집주름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시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암 박지원 역시 마장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굉장히 이제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뽑는데 말 거간꾼 마장이죠. 마장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광문자전. 여기서 보면 표철주라는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정말 하다하다 할 일 없어서 에이 집주름이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말이죠. 근데 18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집주름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냥 이제 시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특별히 집주름이 등장하여 생계를 꾸려서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한 집이 이사하면 열 집이 움직이게 되어 노복들이 짐을 나르고 말에다가 싣는 일이 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 집이 나가면 연쇄적으로 계속 이사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 강북은 한강을 기준으로 잡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강남 강북은요, 청계천이 기준이에요, 청계천. 그래서 북촌이 부유층이 사는 곳이고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쪽, 남촌, 즉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쪽은 몰락한 양반이나 상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골목골목 이 어떤 시장들, 이런 곳을 대상으로 이 집주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노승이라고 하는 분이요, 완성한 자저실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사례가 등장하는데
이익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은 서장관으로 이제 외교관이었던 거죠. 외교관.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인데 이 외교관들은 국제무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의 재벌 수준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지름을 딱 한 명을 불러요. 그리고 북촌과 남촌을 통틀어서 정말 정말 좋은 집을 한번 물색해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익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집을 하나 봤어요. 저집 정말 최고야. 나저집 사고 싶어.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아이고, 나리, 그거 못 사요. 못 사. 그거는요, 왕자의 집이에요. 왕자의 집. 그러니까 그건 살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정말 좋은 집 하나 골랐죠. 해서 딱 고른 집이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북창동과 남창동에 걸쳐 있는 그 일대입니다. 상동이라고 불렀죠. 예전에는 그 지역에 청주 목사를 역임했던 홍선양이라고 하는 분의 고택을 구입합니다. 가격이 무려 7,000이요. 어우,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평생 이 집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았던 분이 이제 바로 이익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집까지 넘볼 정도로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 집에 환장을 했던 분이에요. 환장을 했던 분. 그래서 저택을 포기하고 많은 이제 고민 끝에 사들인 집이 바로 홍선양의 고택이었는데요. 추정컨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7,000냥짜리 거래를 누가 집주름이 성사를 시켰습니다. 아우, 중개 수수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신태권이라고 하는 분이 성시전도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1,000냥을 매매하고 100냥을 값으로 받으니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약10% 정도였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의 중개 수수료. 그러나 당시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고금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채업자들이 금리가 낮아야 30%였거든요. 낮아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개 수수료가 10%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7,000냥짜리 집을 팔았어요. 중개 수수료가 700냥이었어요. 중산층이 살 만한 괜찮은 집 11칸짜리가 110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받은 중개 수수료는 한번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서 중산층이 사는 집 6채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아, 연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거래 하나만 성사시켰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요, 굉장히 굉장히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서서히 서서히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이제 툭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복덕방입니다. 복덕방. 그래서 집주름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조직화되면서 결국 나중에 복덕방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제 별건곤이라고 하는 근대 잡지가 있어요. 제23호에 실린 글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집주름의 집 복덕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서울의 명물 여러 개 소개해 줄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많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어떤 설명을 하면서 주변의 풍경이 그 지방에는 없는 그러니까 서울의 명물 중에 하나로 이 복덕방을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1920년대를 전후해서 이 집주름의 어떤 네트워크들은 결국 복덕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곳으로 통합이 된것 같습니다. 많은 직업과 많은 생활상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조선시대의 직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오늘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전체 이제 8강을 여러분에게 진행을 했죠.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좀그 소재들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 양반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데좀 중점을 두어봤고요. 둘째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좀 참신할 것 같다. 좀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 참신성과 세 번째로는 흥미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 생계를 유지했을까, 직업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즉, 그것을 답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치사라든지, 어떤 항쟁사, 사상사, 제도사, 외교관계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제대로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졌죠. 그러나 이런 분야로만은 우리의 조선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특히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일상과 생활상, 실제적인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소재로 이제 꾸며 보았던 것입니다. 제도권에서 가르치는 한국사의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 현장에서 배웠던 한국사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국사의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이번에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문화를 이해하는데, 특히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또 조금 더 나가면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과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정형외과 의사 황진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호흡법의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서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호흡법을 말씀드리거나 호흡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드릴 때 저희가 이제 할로윈이라는 얘기하고 브레이싱이라는 얘기, 이 두 개의 축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복행근이라는 얘기하고 다혈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제 호흡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있어서 허리가 아프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요통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는 운동을 하시든 스트레칭을 하시든 이 호흡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흡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역도 선수분들, 이분들 호흡법들 안 하시면은 허리가 많이 망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복대 같은 걸 하나 차시지 않습니까? 그 복대의 역할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복압을 올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할로잉, 브레이싱이라는 호흡법 자체가 복압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행근이라는 놈하고 다혈근이라는 애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다 보면은 실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복압을 높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복압을 높이는 행위를 하루에 한 번은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또 갸우뚱하세요. 내가 언제 복압을 높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침에 한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변 활동이세요. 그래서 대부분 화장실 가면 누구나 어떻게 하시죠? 응!

이런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호흡법의 기본인 복압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형식으로 도움을 받으시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이나 왼손을 본인의 복부, 즉, 배꼽 부위보단 윗부분이고요. 근육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보이는 식스팩이라고 하는 거는 복직근이거든요. 이 복직근보다 더 안에 복행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 갈라진 틈에다가 손을 살짝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한번 조여주시는 행위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살짝 까치발을 들어주시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시면서 배에 살짝 힘이 가해지는 것을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시면서 응 하고 대변을 밀어주는 형식을 하다 보면은 배가 딱딱해지면서 복압이 상승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가 바로 호흡법이 완성된 상태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살짝 아 이게 방송으로 표현하기가 힘드신데 풀어 보면은 다시 뒤꿈치를 풀고 호흡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살짝 까치발 들어주고 엉덩이 힘 주신 상태에서 응! 하고 대변을 밀어내는 행위를 하시면은 배가 이렇게 딱딱해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법이야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호흡법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참이라는 뜻은 아니세요. 호흡을 해주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어려운 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는 행위와 내뱉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숨을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응! 하신 상태에서, 후, 뱉으면, 배가 복압이 다시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이마시게 되면은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폐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든 내뱉든 할로잉이라는 걸 하든 브레이싱이라는 걸 하든 복압이 유지되는 상태를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더 훨씬 편해지십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얹으시고 응 하고 대변을 보신 다음에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호흡을 유지하면서 하거든요. 그래도 복압을 유지하는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식 호흡법이 되시겠습니다. 이 호흡법을 잘 함으로써 복행근이라는 놈하고 다혈근이라는 놈이 단련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연습해 보면 해도 저희 배는 항상 복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든 복압을 유지한 상태로 하시면은 허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요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실제적으로 저희가 헬스장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대부분 그 많이 호흡법이 필요한 운동이 뭐냐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계열이들이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든 주변의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허리가 아픈데, 아, 상체 운동은 해도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체 운동도 호흡법으로서 요통을 허리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상체 운동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든 운동을 하실 때는 호흡법을 하셔서 복압을 유지하는 상태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스쿼트이기 때문에 스쿼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이나 PT실에 가시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운동이 이제 스쿼트 아니겠습니까? 하체 운동.

표현을 미룬다는 액션을 해서 복압을 유지해 주신 상태로, 그 상태로 내려가셔야 복압이 유지된 상태로 허리를 보호해 주신 상태로 올라오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뒤꿈치 들어주는 액션, 엉덩이 힘주시고, 만져주시고, 응! 해주시면 배가 딱딱해져서 복압을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복압을 유지한 상태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면서 힘드시면 후 해서 복압을 살짝 풀어준 느낌으로 다시 내려가실 때 마시시면서 복압 유지해 주시고 응 밀어 주시고 허리 보호해 주신 상태로 다시 살짝 내려가시면서 복압 유지해 주시면은 모든 운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 보면 상체로 저희가 이두근 운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세요. 복압이 유지되시지가 않으시면은 보통 자세가 이런 식으로 돼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은 운동을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큰 중량을 치실 때는 허리가 더 앞으로 구부정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복압을 유지하시게 응 힘을 밀어주신 상태로 허리를 꿋꿋이 세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운동을 복압을 유지하신 상태로 해주셔야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하실 때 동반될 수 있는 이론적인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복압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셔야 요통 없이 올바른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익히시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부상 없이 운동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는데, 저도 출퇴근을 할때 버스나 지하철을 애용하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이걸 잡으신 다음에 서 계신 상태에서 호흡법을 유지하신 상태로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코어 운동의 기본적인 호흡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친절한 주치의 정형외과 의사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근으로 영단어를 이제 즐겁고 쉽게 익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경일이고요. 제 8강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 시작합니다. 자, 함께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접두어인데요. sin이 있습니다. sin. 이것은 together, 함께, with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ymphony를 보시면 for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함께 어우러져 낸다. 교향곡이라는 뜻이 됩니다. symphony. 자, 그렇다면 sympathy, telepathy, 멀리 있는 감정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sympathy는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죠. sympathy. 그래서 동정, 연민, 이런 뜻이 됩니다. sympathy. 뭔가 슬픈 일을 봤을 때 저도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sympathy입니다. sympathy, 함께 느낀다. 그래서 path가 감정도 되지만 원래 어원은 to suffer,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이 sympathy입니다. sympathetic, 형용사 형용입니다. sympathetic은. 그래서 동정적인, 동정어린 이런 뜻인데 함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런 말이 돼요. 자, 이 단어는 왜 따로 외우냐면 pathetic 때문에 그래요. pathetic. sim을 빼고 pathetic만 쓰면 같이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서 you're so pathetic.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pathetic. 그러니까 feeling인데 한심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우, 너 진짜 한심하다. You're so pathetic. 스스로에게도 많이 씁니다. I was so pathetic. 나 진짜 한심했어. 할 때. pathetic. 감정이 느껴진 거죠. compassion 보실까요? 자, compassion. compassion은 비슷하죠? come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pass는 path랑 비슷해요. 그래서 감정인데, 함께 느끼는 감정. 이것은 연민, 동정심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막 헷갈리실 거예요. sympathy도

동정연민, 컴패션도 동정연민. 도대체 뭐냐고. 자, 이런 상황에서 sympathy와 compassion을 그냥 무조건 동정연민으로 외워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sympathy는 정말 나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느끼는 것이 sympathy입니다. compassion은 적극적으로 그 감정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선단체 같은 경우는 sympathy를 쓰지 않아요. sympathy는 그냥 느끼고 마는 것이고 compassion은 거기에 느껴서 내가 어떤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그게 compassion.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sympathy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어근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ymmetry라는 단어가 있어요. symmetry. 여기서 sim이 보이시죠? metry. symmetry. 자, 이 단어는 대칭, 균형이라는 뜻인데요. metry는 미터, 미터법 할 때 측량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sim은 같다는 뜻이죠. 함께, 함께.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니 똑같이 뭔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나 저쪽에서 재나 거리가 같을 때 대칭,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잘 안 이어지시는 분들은 길가에 나무를 세울 때 똑같이 심잖아요. 그죠? 나무를 뭐 삐뚤삐뚤 하면 안 되니까 대칭을 딱 맞춰서 이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을 때 심어, 트리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심어, 트리는 대칭, 균형 이런 뜻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ynopsis라는 단어가 있어요. synopsis. 우리가 시놉시스라고 해서 외래어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synopsis, 함께, syn, opsis, 그래서 opt, 뭐 ocular 이런 뭔가 보는 것과 관련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optical 하면 뭐 시각과 관련된 거니까 synopsis는 함께 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본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연극이나 이런 대본을 썼어요. 그 내용을 한꺼번에 보려면은 한 종이에다 써야 되잖아요. 긴 내용을 한 종이에 쓰게끔 만들어진 게 시놉시스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다 볼 수 있는 결론까지 함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시놉시스 즉 개요가 됩니다. 시놉시스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엄 심포지엄에 참석할 겁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학술 토론회를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심포지엄 사실은 함께 심 포시스, 이 포시스는 술을 마시다 뜻이에요. 함께 마시다. 사실상 심포지엄만 다녀오면 이제 술 드시고 오시는 분 많은데 제대로 한 거죠. 따져보면 심포지엄, 함께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물론 학술 토론을 하면서 같이 마시고 연애도 같이 즐긴 이런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 심포지엄 어원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어근 come이 있습니다. come, company, company가 come, 함께라는 뜻입니다. 판이가 약간 뭐 유추가 되지 않나요? 판, 빵, 그죠? 빵 비슷하죠? 함께 빵을 먹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이 회사고요. company, 뭐 회사라고 해서 뭐 company 이런 뜻이 아닙니다. company, 함께 빵을 먹는 회사, 또 함께 빵을 나눠 먹는 동료. 그래서 회사도 되고 동료도 되고. 그래서 do you have a company? 라고 하잖아요. 일행 있으신가요? 이 말입니다. 회사 다니시나요? 이 뜻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Do you have a company? 일행 있으신가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빵을 먹는 곳. Collaboration. Collaboration.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어근 설명할 때 사실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 참 좋거든요. Call 부분이 이게 come입니다. Come.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collaboration 발음 되게 힘들어요. 다음에 L 발음 힘들어요. 그래서 L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collaboration. 그래서 COL도 함께라는 뜻이에요. Labor 보이시죠? Labor, 노동이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노동을 하는 거, 함께 일하는 거, 즉 공동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콜라보한다 막 그러잖아요. 뒤에 Ation을 빼고 하는 말이죠. Collaboration, 이것이 바로 콜라보, 공동작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근은 equal.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equal. equal이라고 하는 equal. 이것이 바로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 되겠습니다. 똑같다 뜻인데 equal을 가진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equal. 이것은 동일한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동등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equal. 그런데 same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same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same과 equal은 정말 same하냐? equal하냐? 헷갈리실 거예요. same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똑같을 때 same을 씁니다. 뭐 키가 똑같다든가 색깔이 같다거나. 그럴 때는 same을 쓰죠. equal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것이 equal입니다. 하지만 2 더하기 2와 4는 모양이 다르죠. 그 가치가 같을 때는 equal이란 말입니다. 자, equato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quator은 이제 적도란 뜻입니다. 왜 이게 적도가 될까요? 남반구와 북반구를 똑같이 equal하게 나눈다는 뜻이죠. 크기가. 그래서 equator, 나누는 or, 행위자가 적도가 되는 것입니다. equator. 그래서 적도에 면한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가 있긴 하지만 에콰도르라고 있죠. 에콰도르. 에콰도르 발음은 에콰도르라고 하는데 에콰도르가 바로 적도에 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어로 이퀘이터라는 뜻입니다. 적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라 이름이 적도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참 멀리 있는 나라죠. 저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어쨌든 이퀴낙스라는 단어 굉장히 멋져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X가 들어가면 많이 보일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뭔가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 이름으로 쓰고도 있습니다. 이퀴낙스. 이퀴낙스는 이퀴는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낙스는 밤입니다. 밤. 밤입니다. 밤임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녹턴 있죠. 녹턴. 낙턴이라고 하는 녹턴이 밤이란 뜻이거든요. 야상곡이란 말도 밤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야상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녹턴. 그래서 이퀴낙스는 밤과 낮 길이가 똑같다 뜻이에요. 같은 밤이란 뜻이니까 낮과 똑같겠죠. 밤이 다른 것 같을 리는 없죠. 그래서 낮과 똑같은 밤이라고 해서 춘분과 추분은 낮밤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주야 평분시인데 춘분이나 추분을 이퀴낙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equival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quivalent, equi 같다고 했습니다. equal, var, val은 우리가 value, 가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치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equivalent는. 그래서 equivalent는 얘는 또 equal과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느냐? 얘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이 이렇게 있고 금에 해당하는 금값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equivalent입니다. 둘은 equal은 아니에요. equivalent입니다. 가치가 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에 상당하는 것, 등가물, 가치가 같은 등가물을 equivalent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equivocal. equivocal. 이것도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것 역시 equi, 같죠? vocal. vo는 이제 보컬에 이제 라틴어로 뭔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나를 불러요. 근데 equivocal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누가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하는데 막 정신은 없어요. 같은 목소리로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소리가 똑같이 들려와서 애매한 겁니다. 좀 뜻밖의 뜻이긴 하지만 그래서 재밌기도 하죠. 모호한입니다. 같은 막 소리들이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면 그나마 낫죠. 근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똑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뭔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equivocal은 뜻밖의 모호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뜻으로 보여지는 단어조차도 어근을 알고 이해를 하면은 거부감이 덜하죠. 뭔가 좀더 명료해진 느낌도 있고요. equate.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뒤에 8로 끝나면 보통 동사니까 equate는 뭔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겠으려니 그렇습니다. 동일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상 you equate love with money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을 돈으로 착각하고 있어. 돈과 동일시하고 있어. 돈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equate는 동일시하다는 뜻이 돼요. equate. 지금까지 어근을 통해서 많은 영단어를 접해보았는데요. 어근을 통해서 좀더 단어에 대한 진실된 의미, 그리고 새롭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많이 배양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복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화요일 또 일상 영어 배우고요.
0: That's right.
1: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0: 오늘은요. 피터 쌤이 여기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피터는 실물이 더 나라는 제목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 자체가 비슷한 것이 오늘 나올 거예요. 실물이 더 낫거나 사진을 봤을 때 더 낫거나 이런 거 다양한 거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1: 네.
0: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okay, you guys. 첫 번째 미션은요. 왕초보 영어 나오는 피터 빈트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 같아요. 유명인 같은 사람을.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또 있습니다. 엄청 운 좋네. 나도 만나보고 싶다. 요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오는 미션들은 잘 알아두면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유명인을 우연히 마주치거나 했을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1: 네.
0: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네.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You know Peter?
3: Oh, I love Peter.
2: I ran into him in Beverly Hills today.
3: Ran? Run, ran, run.
2: I ran into. I saw him.
1: 봤다고, saw him.
2: Like, really.
1: 왕초보 영어 나오는 피터 빈트 말하는 거야?
2: 응?
1: 그, you said, WCB English 피터 빈트?
2: Peter Bin, WCB.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1: 사람이 더 좋다고? 맞아. 그, person, good person.
2: No, no, no. He looked.
1: Look good?
2: Look better.
1: Look better?
2: In person. Not on TV.
1: 아,
2: better.
1: 실물이, 어.
2: Like, wow.
1: Wow.
2: Wow.
1: 진짜 엄청 운 좋네. 나도 만나보고 싶다.
2: 응?
1: You are lucky girl.
2: Yeah.
1: You're so lucky.
2: Yeah. Yeah.
1: Oh, I want to meet him too.
2: Ah.
1: I want to meet him.
2: Unlucky.
1: Oh, unlucky.
0: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요. 뭐 누구를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 그 표현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터가 좀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1: 쉽게 풀어줬죠.
0: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뭐 우연히 마주치고 이런 표현도 좀 배워볼 거고요. 그래도 보니까 꽁상 씨가 후반부에는 거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줬어요.
1: 네. 아이 뭐 이 정도야 이제. 이게 확실히 네. 반복을 하다 보니까
0: 뭐
1: 잘 될 때가 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던 것은 계속 나오는데 또 안 되는 것은 또 계속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거는 많이 뚫어줘야 돼요. 계속 반복함으로써.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You are so lucky. I want to meet him too.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Beverly Hills라는 곳에서 피터를 마주쳤어. 이 상황 자체가 약간 피터가 유명한 사람인 거고.
1: 네, 그렇죠? 네.
0: 베벌리 힐스에 가면 아무래도 유명인들을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
1: 피터도 베벌리 힐스 안 가봤다는 얘기가.
0: 그렇습니까? 아무튼 네.
1: 자,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면 될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I ran into Peter.
0: 오케이.
1: 그러니까 저게 뭔가 그죠? Run into의 과거인 것 같아요. 물론 달려서 뭔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피터를 하여튼 이렇게 한 게
0: 이게 마주치는 것 같다.
1: 이게 마주치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saw something like that,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했죠.
1: 맞아요. 어디에서? 비버리 힐즈에서. 언제? Today.
0: 네.
1: 오늘.
0: 오늘은 실제로 다른 것을 비우기가 좀 애매하긴 해서 일단은 today를 좀 비워봤습니다. So I ran into Peter. Okay, good. 근데 where? Oh, in Beverly Hills. And when? Today.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1: 네.
0: Check it out. Obviously, right? So today, 오늘이라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단어가 나왔고요. 요거는 여기서 이제 부사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 표현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running to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1: Yeah.
0: 이제 여기서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1: 과거형이죠.
0: 그렇죠. I run의 과거가 ran이니까 ran into 과거형으로 이제 쓰게 됐습니다. 자, run into someone. 만약에 누군가에게 run into 했다면 그거는 누군가를 마주치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우연히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라는 뉘앙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자, 보세요. run into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달려가다가 부딪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1: 아.
0: 실제로. 그래서 run 했죠?
1: Yeah.
0: 그래서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할 정도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2: 아. So 뭐 예를 들어서 run into the wall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벽에 꽝 부딪힌 게 되는 겁니다. You know?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스스로 이렇게 hurt 시키려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우연이란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로 그런 느낌. So 그게 약간 개념적인 뜻이 되면서 run into someone 하면 실제로 어디 가서 부딪히다도 되지만 우연히 마주치다.
0: 느낌 맞나요?
2: Yeah. Run into someone. 당연히 과거형으로 ran into someone. 이것도 알아야 이 명사에 가능하겠죠. 자,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하겠습니다.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오래된 친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 Old friend.
2: Old friend, yes. Okay, long time 이런 것도 괜찮고요. Old도 문맥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등이 아니라. Okay,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우연히 마주쳤어. 내 오래된 친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I ran into my old friend.
2: 자, 두 번째 거는 약간 눈물이 나는데 그녀는 그녀의 X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1: She ran into X.
2: 그녀의 X죠?
1: Her X.
2: 그렇죠. She ran into her X. 이거는 플랜을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느낌 맞나요?
1: Yeah.
2: 끔찍하죠, 이거.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달려가서 부딪히는 느낌으로 오케이 읽어볼게요. I ran into my old friend.
1: I ran into my old friend.
2: She ran into her ex.
1: Oh, she ran into her ex.
2: 네. 자, 그리고 run into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네. 혹시 bump라는 거 들어봤나요?
1: 들었습니다.
2: 부딪히는 거, 그렇죠? So run into or bump into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 둘 다 될 수가 있고 참고로 요거는 나중에 얘기인데요. 어떤 문제 같은 것에 직면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것을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결국에는 달리다가 부딪혀버리는 거 갑자기. 그것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식으로도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요거는 그냥 장소 이름이지만 요거 발음을 좀 주의하도록 할게요.
1: 우리 PD님이 아까 이걸 베버리 힐즈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베버리 힐즈라고 많이 썼어요. 옛날에 베버리지 아이들 뭐 이런 비디오도 있었고
2: 드라마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발음 규칙을 알다 보니까 좀 멋있게 발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So Beverly인데 중간에 V 들어갔죠?
1: Yeah.
2: 입술 붙나요? V는?
1: 안 붙죠.
2: 안 붙어요. 여러분들 B는 입술이 베 하고 붙지만 V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면서 V이기 때문에 붙지 않습니다. So 앞에 B랑 중간에 들어가는 V랑 구분하셔서 Beverly 요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일단 그거 해보세요.
1: Beverly.
2: 오!
1: Beverly.
2: 오, 상훈 씨 이제는요. 이거 말고 L 발음도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언덕이라는 거잖아요. 네. Hill이라고 하는 거. 얘는 입모양을 벌리면 안 되겠죠. 입을 벌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1: 뒤꿈치요?
2: 맞아요. 하이힐 할 때 그 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 벌리지 마시고 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1: 힐.
2: 음흠.

0: 그럼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Beverly Hills.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두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Beverly Hills. Beverly Hills.
1: Beverly Hills.
0: All right.
1: Beverly Hills.
0: 오, 아우, 뭐,
1: 혀가 많이 보이죠.
0: 혀가 많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너무 놀라웠다라는 느낌 줘야 돼요. 우연히 마주쳤으니까.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1: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0: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너무 놀란 거예요. 혹시 그 유명한 왕초보 영화 나오는 피터 빈트 말하는 거야?
1: 아.
0: 네. 뭔가 확인하는 느낌이죠.
1: 네. You mean?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뜻은 너는 지금 그거 말하는 네. 거야? You mean? 해주고, Peter 빈트 말하는 거야.
0: 네.
1: From 어디에서? WCB 잉글리시에 나오는
0: 네, 저 전치사는 사실은 나름대로 복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 mean 아까 아마 공상씨가 you said 뭐 something like that 했던 것 같기도
1: 네네네.
0: 하고요. 자, 아무튼 여기 지금 보면 you mea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mean이라고 하는 거 M-E-A-N이 어떤 단어의 뜻이 어떻다 이런 뜻도 될 수는 있어요. It means this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뭔가를 의도하다라는 뜻도 이제 문맥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너는 의미하는 거야 이게 좀 의역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네 말은 네가 의미하려는 것은 이런 정도 느낌 알겠죠, 그렇죠? 이건 네. 덩어리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슨 뭐 공식으로 잡아보는 게 아니라. 연습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So, you mean 하고 잠깐 pause를 걸고 쉬고 그리고 명사 이렇게 하면 뭐뭐뭐 근데 사실 명사만이 아니라 문장을 쓸 오, 수도 있어요.
1: 그쵸.
0: You mean you don't love me? 이런 식으로 아예 문장을 넣어도 됩니다. 자, 명사로 오늘은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1: 네.
0: Alright. 잠깐 쉬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기하셔야 돼요. 네 말은 제임스 말하는 거야?
1: Oh, you mean James?
0: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말은 금요일?
1: Oh. You mean Friday?
0: Friday? 그렇죠. So, 웬만하면 이렇게 커마 느낌. 그래서 좀 살짝 쉬어주는 느낌. 자, 요거는 연기만 한번 집중해 볼게요. You mean James?
1: You mean James?
0: You mean Friday?
1: Oh, you mean Friday?
0: 뭔가 확인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Right, okay. 자, 그리고 어디에 나오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복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요.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이라고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출처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나오는. 그래서
1: from.
0: Exactly, right? So from 하고 나서 어떤 보통 프로그램 명이 나오겠죠? Okay,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뭐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게 되겠습니다. Alright, so 여러분들 프로그램 명만 또 바꿔가지고 이병적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1: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0: That's it.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0: 네, 자 이제 두 문장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실물이 더 나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의욕으로 근데 더 나아 보이더라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낫더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1: 자, 이야, 맞아. 그 WCB 글씨 그는 좀 보기가 더 나았다. 실물이 실제 얼굴이잖아요.
0: 네. 좀 의욕이 된 거긴 한데.
1: 제가 봤을 때는 better 더 낫다 보기에 실물이니까. 네. Or. Real face 이런 걸 좀 쓰고 싶어요.
0: Real face, 오케이. Okay.
1: 근데 안 맞아요. 뭔가 여기 그죠? 관사가 실물이... 하나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죠? 어가 들어가죠, 어가. 보세요, 딱 맞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 실물이
0: 너무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1: 더 나았다.
0: 네.
1: 아, 요거 직역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돼요. 직역을
0: 직역이요.
1: 하면,
0: 네. 이게 원래 직역을 하면 직접 사람으로 만나니까. 이런 거거든요, 사실.
1: 사람으로 만나니까 더 나아 보였다?
0: 어허.
1: 그럼 펄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0: 지금 사람이란 단어 떠오르는 거 없...

0: 없어서 쓴 거죠.
1: 아니,
0: Okay. Person?
1: 사람,
0: yeah. Okay. So he looked better a person.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1: 네.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eah, he looked better.
1: 오?
0: 뭐라고 돼 있죠?
1: Person인데요?
0: Person은 맞아요, 그렇죠?
1: 아, in person.
0: 네, 그렇죠. A person이 아니라 in person. 얘는 사실은 뭐 유추해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아. 이거 해석을 봐서는. 그렇죠. 왜냐면 실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right? 이거는 의역이 좀 된, 그렇죠. 아예 뭐 영어랑 매칭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in person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 표현이고 잘라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직접 만나서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실물로 이런 느낌. 그 직접 만나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그
0: 인퍼슨. 이런 덩어리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퍼슨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게 쓸 수는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met him in person. 나는 진짜 만났다는데 직접이라는 거를 더 강조해 주는 느낌으로 붙인다든가. 이런 느낌. 오케이? 자, in person 앞에 제가 look better 썼죠.
1: Yeah.
0: So 저는 얘를 아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실물이 더 나아 보이다. 한마디로 실물이 더 낫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도 실물이 더 나아, 야, 너는 실물이 더 나아. 뭐, 사진이 더 나아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자. 저 이제 너
1: 엄청 많이 들어요.
0: 어떤 느낌 듣죠? 실물이 더 낫다.
1: 네, 실물이 더 나아. 진짜 미남이세요, 실제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요.
0: 맞습니다.
1: 자, 어? 이렇게 넘어간다고?
0: 근데 제가 상훈 씨 영상도 많이 봤는데요. 영상도 예뻐요. 영상도 예쁘고 실물은 뭐냐면 진짜 뭐라 그럴까 잘생겼어요.
1: Thank you so much.
0: 감사합니다. 네. So look better in person. 요거 더 나아 보이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실물이 더 나아 보여 라고 누가 예를 들어 상훈 씨에게 팬분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이?
1: Oh, you look better in person.
0: 그렇죠. You look better 어디에? In person으로.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Jim, right? This guy? So Jim은 실물이 더 나아 보여. 어떡할까요?
1: Jim looked better in person.
0: 어, 현재형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그냥.
1: Jim looks better in person.
0: 그렇죠. Jim looks better in person. 현재형으로 써버리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거의 팩트가 돼버리는 거죠. looked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날 봤는데 더 나아 보였더라고. 이렇게. 가능은 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in person 넣기 위해서 입으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You look better in person.
1: Oh, you look better in person.
0: All right. Jim looks better in person.
1: Jim looks better in person.
0: 자, 그러면 상우 씨, 도전 하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1: 네.
0: 하나만 채워 주면 되는데.
1: Yeah.
0: 만약에 너는 사진이 더 낫다야. 이렇게 이래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넌 사진이 더 나아 보인다 할 때 뭐라고?
1: You look better in photos.
0: Yep.
1: You
0: got it. Alright. So P-H-O-T-O 사진에다가 복수로 써서 한 사진에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너 원래 사진이 좀 더 잘 받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쓰고 싶으면 You look better in photos. 해서 이 두 표현 한국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만 볼게요. You look better in photos.
1: You look better in photos.
0: 네, 이건 아무리 잘 얘기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거형으로 갈게요.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1: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0: 오케이. 자, 이제 미션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팬이었던 거예요. 야, 엄청 운 좋네. 야, 나도 만나보고 싶다고 네. 막 그러면서.
1: 또 실제로 요즘에 또 피로가 엄청 많이 방송에 나와서.
0: 맞아요, 맞아요.
1: 팬이 많아요. You are so lucky 바로 나옵니다. 그죠? You are so lucky. 너 진짜 운 좋다. I want to 나도 해보고 싶다. Meet 만나고 싶다.
0: 누구를?
1: 그를 나도.
0: 자, 아까 꽁상 씨가 그냥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사를 해버렸던 문장들입니다. 심지어 한 문장 아니라 두 문장을요. 자, check it out. L-U-C-K-Y. Lucky. 행운인, 운이 좋은 이라고 할 때 우리 lucky 쓰죠. 근데 이거는 외래어로도 lucky한데 lucky해.
1: 많이 하죠.
0: 많이 쓰죠. 그렇죠. 네. Okay. Lucky. 그러면 반대로 상훈 씨. 운이 없는. 그럼 날 lucky도 되지만 뭐도 될까요? That's correct.
1: unlucky.

0: unlucky. 이렇게 하면 운이 없는 or not lucky.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So, you're so lucky. 너 완전 lucky하다. 그러면서 I want to meet him too. 나도 그를 만나고 싶어. 자, 지금 여기 meet이 나왔어요. 그렇죠? Yeah. meet이라고 하는 거. Alright. So, meet 뒤에다가 목적어를 써서 단순하게 meet someone. 요거는 처음 또 왕초보 영어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meet someone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누구를 만난다라고 할 때요. meet 말고 meet someone 말고도요. meet with someone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meet up with someone 이런 식으로 해서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처음으로 만나는 거, 오케이 만나는 걸 할 때 제일 general 한 거는 얘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요거 해볼게요.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1: I want to meet her.
0: 그죠? I want to meet her. 어, 직접 만나고 싶어까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I want
0: 실물로?
1: to
0: meet her.
1: Meet her.
0: 아까 덩어리?
1: Meet her in person.
0: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아까 in person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가 아니라 갑자기 한번 해본 건데. So I want to meet her. That's fine. I want to meet her in person. 그럼 진짜
1: 실물로
0: 1대1로 눈앞에 두고를 강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형 씨, meet의 과거가 뭐죠?
1: Met.
0: 그러면 우린 파리에서 만났지.
1: We met in Paris.
0: 그렇죠. 뭐 약간 무슨 romantic story라든가 We met in Paris. 이렇게. 나중에 상훈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실력이 늘면 길게 만들어서 We met in Paris when we were young. 뭐 이런 식으로 더 길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meet her.
1: I want to meet her.
0: Oh, we met in Paris.
1: Oh, we met in Paris.
0: Alright. 자, 본문 다 같이 낭독해 볼게요. Oh, you're so lucky. I want to meet him too.
1: Oh, you're so lucky. I want to meet him too.
0: Al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You're so lucky. I want to meet him too. You are so lucky. I want to meet him too.
0: Alright,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2: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3: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2: You are so lucky. I want to meet him too. You are so lucky. I want to meet him too.
0: Okay,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frame patterns, right? 뼈대 패턴들 활용해서 입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Okay? 자, you mean 뭐뭐? 뭐 누구? 요거 연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갑니다. 왕초보 영어에 나오는 피터 빈트 말하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볼까요? 네 말은?
1: You mean?
0: 피터 빈트? 왕초보 영어에서 나오는?
1: Peter Bint from WCB English?
0: 네 말은 피터 빈트 말하는 거야? WCB English에 나오는?
1: Oh,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0: 정확합니다. Very nice. 두 번째 갈게요. 제임스를 말하는 거야? 네 말은 제임스 말이야?
1: Oh, you mean... James?
0: 네 말은 제임스 말하는 거니?
1: You mean James Cameron?
0: Your director? 감독?
1: Director?
0: Director? Okay. 자, 세 번째요. 금요일 말하는 거야?
1: You mean Friday?
0: 너 금요일 말하는 거니?
1: You mean Friday?
0: Oh, you mean Friday? I'll be busy on Friday. 이렇게. Okay. 자, 두 번째 볼게요. Meet someone, 누구를 만나다. 아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만나보고 싶어. 나도 그를 만나고 싶어.
1: Oh, I...

0: Meet him
1: Oh,
0: too.
1: 저도 그를 만나고 싶어요.
0: Oh, I want to meet him too.
1: I want to meet him too.
0: I envy you.
1: 너 부럽다. 이제 점점 늘어가요. 아주 좋아요. 자, 다음 거. 난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나는
0: Oh,
1: 그녀를 만나고 싶어.
0: I want to meet her.
1: 나는 그녀를 만나고
0: I
1: 싶다고.
0: want to meet
1: I want
0: her.
1: to meet her, right? 자, let's try one more. 우린 파리에서 만났죠.
0: Oh, we met in Paris.
1: 저희는요, 파리에서 만났어요.
0: Oh, we met in Paris. 물어봐 주세요. 누구를요? 여자.
1: so your girlfriend or your wife who?
0: 네,
1: 어,
0: 소매치기를요.
1: 선배님, no. 픽박했을 거기서 만났군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라이, 좋습니다. Meet someone까지 이렇게 처리해봤고요. 그럼 이병적 패턴, 상우 씨 달려볼까요?
0: 네. 왕초보 영화 나오는 피터 빈트 말하는 거야?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제임스를 말하는 거야? You mean James? 금요일 말하는 거야? You mean Friday? 나도 그를 만나보고 싶다. I want to meet him too. 난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I want to meet her. 우린 파리에서 만났죠. We met in Paris.
1: Alright,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2: 해결!
1: 해결!
2: I ran into Peter in Beverly Hills today.
0: You mean Peter Bint from WCB English?
2: Yeah, he looked better in person.
0: Wow, you are so lucky. Oh, I want to meet him too.
2: Well, maybe.
0: 어, don't you run into 상훈?
2: 상훈?
0: 어, 상훈 is
2: Oh,
0: very
2: yeah.
0: handsome guy.
2: He looked worse in person. Like,
0: really?
2: Yeah.
0: Oh. 오케이, 여러분 잘하셨어요.
1: Well done, you guys.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설마 그걸 고장 낸건 아니겠지? 와, 이게 은근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나한테 말하지 마라고 출발하잖아요.
0: Don't tell
1: Don't
0: me.
1: tell me. 내가 그걸 broke 했다. So you
0: Broke it.
1: broke it. So don't tell me you broke it. 이게 되겠죠.
0: 맞아요.
1: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Meet Someone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난 마유를 만나보고 싶어. 나는 마유를 만나보고 싶어. 요거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려운 문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0: 네.
1: 네네. 누구를 만나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고 당연히 주어를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는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정답 어디에 올리시면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Wednesday 또 수요일 직업 영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자, 수요일 오늘은 승무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아이가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이 되신 분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시츄에이션.
1: 근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소방관이 꿈인 사람 아이는 소방서도 한번 들러서
0: 그럼요.
1: 자기의 그런 워너비들을 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네.
1: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 아, 저도 언젠가 언니처럼 승무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부분이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 그렇지만 전 그렇게 예쁘지 않은 걸요. 라고 살짝 뭔가 이렇게 수줍어하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요 문장 다 영어로
1: 여러분도 하실 수
0: 바꿔봐야 돼요.
1: 있겠죠?
0: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1: 일단 한번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합시다.
1: 도전.
0: 도전합시다.
2: 저도 언젠가 언니처럼 승무원이 될 거예요. 아, 쳐다보지 마세요. Don't look at me.
0: What did you say?
2: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someday I will be 승무원이 될 거예요. Stewardess like you.
0: Oh, a flight attendant.
2: Yeah, flight attendant.
0: Oh, you will believe in yourself.
2: 내 자신을 믿으라고? 알았어요. 아는데, 그렇지만 전 그렇게 예쁘지 않은 걸요.
0: Huh?
2: But I'm not pretty pretty. I'm not pretty pretty.
0: Looks are not important.
2: Oh.
0: Okay? You just need confidence.
2: 자신감.
0: Confidence.
2: 아, confidence.
0: Okay?
2: Yeah.
0: You're not
2: Okay.
0: so pretty pretty. Yeah. 네.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말이 좀 통한 것 같기는 해요.
1: 야,
0: 그렇죠?
1: 야.
0: 물론 꽁상씨가 제가 기대했던 단어 말고 다른 걸 쓰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1: 다 알죠. 세계 다
0: 네네.
1: 아는데.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0: Right.
1: 스튜어디스를 더 많이
0: 맞아요,
1: 써요.
0: 맞아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단어도 같은 의미가 있어도 트렌드에 따라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좀 선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잘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눈치를 보면서 청취는 좀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뭔가 오늘 자신감에 관련돼 있는 그렇죠? 그런 뭔가 목표, 꿈에 대한 그런 다이얼로그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조금 영어적인 거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Oh, you will. Believe in yourself. But I'm not so pretty.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꼬마 아이가, 저도 언젠가 언니처럼 승무원이 될 거예요.
1: 근데 아까 꼬마아이는 아니었는데.
0: 아, 꼬마는 아니었습니까?
1: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보통 아이들이 그러죠.
0: 네.
1: 장래희망.
0: 맞아요, 맞아요.
1: I will be. 나는 뭐뭐가 될
0: 될
1: 거예요.
0: 거예요. 될래요.
1: Flight attendant. 승무원이. Like you. 너처럼.
0: 당처럼.
1: 여기 이게 빠졌네요.
0: 뭐가 빠졌어요?
1: Someday.
0: 언젠가 될 거다.
1: 요거 잘 써야 됩니다.
0: 아.
1: 제가 꼭 요거 썸을 SE까지 써가지고.
0: 아. 예?
1: 아, SE까지 써야 되겠다. 2까지 써야 되는 건가?
0: 자, 지금
1: 뭐가 하나 여기
0: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1: 지금 초토화 됐는데 아니 이가 빠져야
0: 네네네.
1: 되는 뭐 단어 하나 있는데
0: 네.
1: 또 헷갈렸네.
0: 아, 그렇습니까?
1: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0: Alright, alright. 자,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situation.
1: 무슨 이런 단어가 어디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요? 죄송합니다.
0: 자,
1: 빨리
0: 이게
1: 보여주세요.
0: 뭔가 새로운 나라 단어 같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So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who? Like you. 그러면 상대방을 지칭을 하면서 someday. 그렇습니다. 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1: 얼굴이 오랜만에 빨개졌네요.
0: 네. 자, someday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그리고 언젠가를 의미하는 게 사실 one day도 있어요. 근데 one day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얘기를 할 때도 또 쓰기도 합니다. Right? 아무튼 제일 보편적인 거는 우리가 someday를 쓰는 거고, 그리고 one word로 쓰는 거 someday 꼭 알아두시고요. 자, 승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1: Flight attendant.
0: 그렇죠. Flight attendant. 이게 사실 가장 표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것만 봐서 남자 승무원인지 여자 승무원인지 알수 있나요?
1: 둘다 포함이죠.
0: 그렇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표현으로 요즘 인식이 되고 있고요. So, flight attendant. 자, 만약에 그런데 한국에서 많이 쓰는 승무원, 뭐라 그랬죠, 아까?
1: Stewardess.
0: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1: 왜요?
0: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얘기를 할 때만 쓰는 단어거든요.
1: 그렇죠.

0: ESS.
1: 다 틀렸네요.
0: Stewardess. 그리고 남자 승무원은 좀 짧죠? 그렇습니다. 자, 남자 승무원은 steward, 그리고 여자 승무원은 ESS가 더 붙으면서 stewardess.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성비가 딱 보면은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단어를 얘기를 하면, 응? 생소한데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stewardess를 굳이 따지지 말자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flight attendan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비행기를 타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뭐 기장님이나 이렇게 뭔가 어나운스먼트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 얘기할 때 있잖아요.
1: 네,
0: 뭐 오늘
1: 기내방송.
0: 뭐 기내방송 같은 거할때 보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 그냥 없다고 봐야 됩니다. Flight attendant라는 단어가 거의 무조건 쓰이게 돼요. 그래서 다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오케이? 그리고 가르는 게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다른 차이점이 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So I will be. 의지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될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지금?
1: Like you.
0: Like you.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승무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like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동사로 썼나요?
1: 아니요.
0: 모르 썼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1: 뭐처럼.
0: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요런 느낌으로 쓴게 바로 like입니다. So 얘는 그냥 혼자 덜렁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like someone or like something 뭔가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란 느낌. 여기선 누구처럼?
1: You.
0: You처럼. You got it? Alright. So for example, right? 그녀처럼 그럼 뭐라 그래요?
1: Like her.
0: Like her, right? 너처럼 그럼 다시 한번
1: Like you.
0: 너처럼 하면 like you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누구와 결혼하는 거는 이제 marry라는 동사를 활용해 보세요.
1: Mary.
0: 난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그녀 같은 누군가인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1: I want to marry
0: 누군가.
1: someone
0: 근데 그녀 같은.
1: like her.
0: 오, 이거 뭔가 로맨틱한 느낌으로 I want to marry someone like her. Or 만약에 상대방한테 느낌을 주려면 like you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나는 너처럼 되고 싶어. 여기서 되다는 be로 쓰면 돼요, 여기처럼.
1: I want to be like you.
0: 그렇죠. Hey, I want to be like you. 이런 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내가 존경하던, 존중하던 그런 인물이 서 있다라고 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방관 님이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be like you someday.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you 대신에 어떤 직업군을 또 써도 되겠죠? I
1: 네.
0: want to be a firefighter like you. Yes? Okay. So,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장 읽어볼까요?
1: 예.
0: Okay. 첫 번째는 조금 로맨틱한 느낌. So, I want to marry someone like her.
1: I want to marry someone like her.
0: Alright. 그리고, I want to be like you.
1: I want to be like you.
0: Okay. 본문도 읽어볼게요.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1: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0: That's right. 이것도 사실 원하면 I want to be를 써도 돼요.
1: 오, 그렇죠.
0: 원한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느낌이고 여기서는 의지를 더 나타내고 싶은 거죠. 나 될래요. 이런 느낌으로. Right?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승무원분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을 믿으렴.
1: 오, you will. 그래, 너는 될 거다. Believe, 믿어라.
0: 네.
1: In 뭐를, 너 자신을. Yourself. 그죠?
0: Yourself?
1: 너 자신. Yeah.
0: 이거는 전체적으로 believe in yourself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1: 뭐,
0: 영화, 격언 이런 거.
1: 많이는 아니지만,
0: 아닙니까?
1: 예.
0: 오케이.
1: 익숙하네요, 뭔가.
0: 그죠, 그죠, 그죠. Believe,
1: 자연스러워요.
0: yourself를 썼어요. 내 자신이라고 할 때, 스펠링을 좀 주의해 주세요. 일단 your 쓰고 self입니다. Check it out.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나타낼 때 yourself. 일단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앞에 your, 그래서 r이 살아있죠. 그런데 your라고 그냥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your 충분히 땡기고 나서 self 해도 늦지 않습니다. r 할 때, r 발음할 때는 혀를 많이 당겨 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yourself, yourself.
1: Yourself.
0: 훨씬 좋아요.
1: Yourself.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성훈 씨. I have a question for you.
1: Yeah.
0: 만약에 이건 한 명이잖아요.
1: Yeah.
0: 너희들 자신. 이렇게 복수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0: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지네요.
1: 오, 그때 배웠던 단어입니까?
0: Service.
2: 맞습니다. You got it. So yourselves. 이러면 여러 명을 지칭을 하는 단어. 요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Yourselves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믿다가 여기서 뭐예요?
0: Believe.
2: 근데 왜 성씨 believe yourself라고 안 하고 believe in yourself라고 했을까요?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두 개? 혹시?
0: 차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2: 제가 상훈 씨한테 네. I believe you 이렇게 한 거라 네. I believe in you.
0: 그러니까 뭔가 여기 그래요? 내면을 믿는 느낌인가요?
2: 맞아요.
0: 아 그래요?
2: 사실 맞습니다. 자 보통 아, 너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상훈 씨가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뭐 로또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 I believe you. 그러면 네 말을 믿어.
0: 말을 믿어.
2: 그냥 단순하게 말을 믿는다라는 느낌이 believe someone인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내면을 믿는 거 in이 들어가 있죠. I believe in you. 이건 뭐냐면 당신의 가치를 믿고 당신의 존재를 믿고 굉장히 딥한 레벨을 믿는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UFO가 있다고 믿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존재를 믿는 거기 때문에 Do you believe in? Right? 이런 식으로 in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UFO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네. Do you understand?
0: Yeah, yeah.
2: Alright. So believe, believe in. 자, 그래서 한국어로는 중간에 뭐 가치를, 존재를, 말을 이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그거의 가치, 존재를 믿는다. 요걸로 이병작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안 믿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랬을 때, 아, 나 있잖아. 내 자신을 좀 믿어야겠어. 믿는 게 좋겠어. should 한번 써볼게요.
0: I should believe in myself.
2: 그렇죠. I should believe in myself more. 이런 걸 더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How about this? 넌 신을 믿니?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0: Do you believe in God?
2: 그렇죠. Do you believe in God? 우리가 보통 그런 존재를 믿니, 가치를 믿니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in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So 만약에 야, 걔가 나 너 욕한 적이 없어. 너 걔가 하는 말 믿어? 이렇게 말을 믿을 때는 그냥 Do you believe in him이 아니라 뭘까요?
0: Do you believe him?
2: 그렇죠. 차이점이 좀 느껴지나요?
0: 네.
2: 오케이. 자, 그러면 낭독해 보실게요. I should believe in myself.
0: I should believe in myself.
2: All right. Do you believe in God?
0: Do you believe in God?
2: All right. 본문도 you guys 읽어 볼게요. Oh, you will believe in yourself.
0: Oh, you will believe in yourself.
2: 너의 가치를 믿어라. 내면을 믿어라.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2: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 그렇게 예쁘지 않은 걸요. 또 그 나이 때는 좀 이렇게 움츠리 드는 것도 있잖아요, 조금.
0: 맞아요.
2: 그렇죠?
0: 자, 하지만 I'm not 나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Pretty 써주면 됩니다. Pretty.
2: 오, 오케이. 이것도 실제로 E를 두 번 쓰고 T를 한 번 쓰는 실수도 엄청 많아요. 네, pretty이다 보니까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0: Yeah.
2: Okay. So, but I'm not so pretty.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Check it out. Pretty, right? Pretty도 좋지만 T 사운드가 이렇게 모음 사이에 껴있으면 flap 현상이라고 해서 그 현상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real 비슷하게 부드러워집니다. 똑같진 않지만 So, pretty도 좋아요. 하지만 pretty 이렇게 부드럽게도 된다는 거.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Pretty, pretty,
0: pretty.
2: Yes,
0: pretty.
2: 그렇죠. 그래서 왜 pretty woman 이런 식으로 노래할 때도 pretty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도 부드럽게 조금 음감을 넣은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형용사 앞에다가 not을 그냥 넣으면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so를 빼고 그냥 I'm not pretty. 그럼 뭐예요?
0: 나는 예쁘지 않아요.
2: 나는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완전히 팩트로 100%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예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넣었어요?
0: So.
2: So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not 형용사 이렇게 하면 형용사하지 않은이지만 not so 형용사 하면 그렇게 형용사하지는 않은이라고 해서 우리 그때 not that 쓴 거 기억나세요?
0: 아,
2: 예. 에, 걔랑 굉장히 이제 비슷해지게 오. 됩니다. Okay? So not so 형용사 그렇게 형용사하지는 않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그 부분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0: Not so tall.
2: Not so tall, right? 그렇게 못되지는 않은 혹시 못된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0: Mean.
2: Oh, now you remember. 사훈 씨가 계속 bad만 썼었거든요. Yeah. M-E-A-N, mean. 저번에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형용사로 쓰면 못된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되지 않은 그 부분만 하면 뭐예요?
0: Not so mean.
2: Not so mean, right? 자, 그러면 complete sentences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 나 그렇게 크지는 않아.
0: Oh, I'm not so tall.
2: I'm not so tall. 난 그냥 보통이다. 이런 느낌. 자, 그녀는 그렇게 못되진 않아. 많았어.
0: Oh, she's not so mean.
2: She's not so mean. She's actually a nice girl.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느낌 맞나요?
0: 네.
2: 조금 양념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번 기회에 이것도 못된이라는 형용사도 성격에 딱 국한된 형용사.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읽어볼게요. I'm not so tall.
0: I'm not so tall.
2: She's not so mean.
0: She's not so mean.
2: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But I'm not so pretty.
0: Oh, but I'm not so pretty.
2: Okay.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고,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자, 여기서 멋있는 말을 또 승무원분이 해주시죠. 아,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자신감만 있으면 돼. 요게 정말 중요하다.
0: Looks are not important. 이 보이는, 보여지는 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2: Alright.
0: You just need. 너는 그냥 믿어. 이것만 필요해.
2: 뭐만 있으면 돼.
0: 이것만 있으면 돼.
2: 네.
0: 자신감. Confidence.
2: 자, 상훈 씨, 이거 스펠링 제대로 쓸 것인지 같이 한번 여러분 써주세요.
0: Confidence.
2: 어? C-E예요? S-E 아니에요, 마지막에?
0: 예.
2: Yeah. 오. 지금 이게 뭐예요?
0: Confidence입니다.
2: Alright.
0: It's 자, my confidence.
2: Alright. 자, looks are not important. 그리고 문장이 하나 더 생겼어요. You just need confidence. 완벽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Confidence, right? So, 앞에 O에다 강세를 좀 세게 찍어볼게요. 자신감이 있어서 앞에 강세가 간다라는 느낌으로다가 Confidence, 이렇게 입모양을 조금 벌려서 너무 콘 이렇게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Confidence, confidence.
0: Confidence.
2: Mm-hmm.
0: Confidence.
2: 그러면 상훈 씨, 여기에서 조금만 바꾸면 자신감 있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데요. 어떻게 쓸까요?
0: Confident.
2: Exactly. 자, 여러분, 이 두 개는 무조건 필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Exactly. Confident. 왜냐하면 I'm confident.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 네.
2: 나는 확신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confident라는 형용사도 꼭 같이 가져가 주기. 자, 상훈 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외모거든요. 외모를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제가?
0: 그냥 look 썼어요.
2: look 썼죠.
0: looks.
2: looks라고 썼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썼거든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외모는 looks입니다.
0: 오.
2: 자, S를 보통 붙여야 외모예요.
0: 아.
2: 이게 왜 이러냐면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표정, 눈빛,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0: 네, 네.
2: 이런 것들,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가 겉에서 느껴지는 외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종합적인 거
2: 그렇죠. 그래서 looks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격식인 단어로 가려면 appearance, 얘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appear가 동사로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사화한 거 바로 appearance.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그냥 looks. 느낌 와요?
0: Yeah.
2: Okay, looks. Okay.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면은 you need 하면 뭐가 필요하다. 근데 you just need 그러면 뭐뭐만 있으면 된다. 뭐뭐만 필요하다.
0: 오.
2: 어려운 건 아니죠.
0: 그러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냥 need 뒤에다 명사 붙이는 게 원래 기본인데 뭐가 필요하다. You just need something. 뭐뭐만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가족만 있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I just need my family.
2: 그렇죠. I just need my family. How about this? 당신은 당신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0: You just need your passport.
2: 그렇죠. You just need your passport. Okay? Nothing else.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그렇죠? 네. So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just 그냥 빼시고 you need your pass

0: I need my family. 기본 형식으로만 연습해 주셔도 일단은 충분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just need my family.
1: I just need my family.
0: You just need your passport.
1: You just need your passport.
0: Okay, 본문도 읽어볼게요.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1: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0: All right, 여러분들도 confidence를 가지고 confident 하게 행동하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m not so pretty. But I'm not so pretty.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0: 자, 전체 대화 다시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2: Oh, you will. Believe in yourself. Oh, you will. Believe in yourself.
3: But I'm not so pretty. But I'm not so pretty.
2: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0: 자, 목소리 크게 내서 이병작하는 타임 돌아왔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Like something, someone 출발할게요. 일단 길게지만 저도 언젠가 언니처럼 승무원이 될 거예요. 요거 나눌게요. 저는 승무원이 될 거예요. Will 써서.
1: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0: 당신처럼 like, 언젠가.
1: Like you someday.
0: Like you someday. 그죠? I will be or I want to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두 번째. 난 그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나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그녀 같은.
1: I want to marry someone like her.
0: 그죠? I want to marry someone like her. One more. 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1: I want to be like you.
0: I want to be like you. 자, 두 번째. Not so 형용사. 그렇게 뭐하진 않은. 자, 해볼게요. 그렇지만 전 그렇게 예쁘지 않은걸요. 하지만 전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1: Oh, but I'm not so pretty.
0: 그죠, but I'm not so pretty. 두 번째. 난 그렇게 키가 크진 않아.
1: Oh, I am not so tall.
0: I'm not so tall. Alright? One more. 걔는 그렇게 못되진 않아. 못되진 않았어.
1: 그녀로 할게요. Mm-hmm. She is not so mean.
0: 그렇죠. She is not so mean. So 하나만 들어가도 말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렇죠?
1: She is not that mean.
0: Not that mean. 이런 것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병작 패턴 한 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4: 네. 저도 언젠가 언니처럼 승무원이 될 거예요.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난 그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I want to marry someone like her. 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like you. 그렇지만 전 그렇게 예쁘지 않은걸요. But I'm not so pretty. 난 그렇게 키가 크진 않아. I am not so tall. 걔는 그녀는 그렇게 못되진 않아. She is not so mean.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I will be a flight attendant like you someday.
2: Oh, you will. Believe in yourself.
3: But I'm not so pretty.
2: Looks are not important. You just need confidence.
3: Oh.
2: Okay.
3: Oh, confidence. Oh,
2: confidence.
3: Wow, it's cool. Wow.
4: Okay, 여러분.
0: We made it.
4: 수고하셨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마유를 만나보고 싶어. 난

0: 마유를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1: I want to meet Mayu.
0: That's it. I want to meet Mayu. Pretty simple, right? Okay.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not so 형용사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친하진 않아. 우리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아.
1: 네. 오, 친하다. 네. 요거에 대한 형용사를 조금 그렇죠. 아시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0: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하은중학교.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세게 왔었어요.
2: 존경했던 롤모델은?
3: 에픽하이 타블로.
2: 좋아했던 과목은?
3: 미술.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3: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2: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3: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2: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3: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3: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3: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학,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 또 관계 영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저희가 관계가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0: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오늘 또 그렇게 관계 영어를 배워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약속에 늦는 것도 한두 번이지. 라는 느낌입니다.
1: 네. 저희는 약속에 늦은 적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시간에 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이게 특히나 외국 사람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약속 같은 거, 시간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피터, 미안. 나 늦어지고 있어. 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솔직히.
1: 오, 그래요?
0: 네네. 아, 이거 꽁상 씨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 됩니다.
1: 늦어지고 있어. 일단 미안, 피터 미안은 확실하게 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죠? 우리 강아지가 날안 깨워줬어. 이걸 핑계라고 참.
1: 핑계거리가 또좀 밑에 있네요.
0: 어,
1: 이 정도
0: 약간
1: 봐줘야 되는
0: 핑계.
1: 거 아닌가요?
0: 요 정도 밑으로는 봐줄 수 있지만 영어를 해야 봐주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일단 꽁상 씨 어떻게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원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피터,
0: Yeah.
1: 미안.
0: Huh?
1: 나 늦어지고 있어.
0: What?
1: 피터, I'm sorry. 나 늦어지는 중이야. 그러니까 I am waiting.
0: You are lating? Waiting?
1: 아니, late인데 지금 계속 keep going late.
0: You're late.
1: Yeah, sorry.
0: Oh,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1: 아, 매일 나 항상 늦는다고 every time.
0: What's your excuse this time?
1: Excuse? 변명? 우리 강아지가 날안 깨워줬어.
0: Huh?
1: My dog
0: Yeah.
1: didn't wake me up.
0: Your dog
1: My dog.
0: didn't wake you
1: Yeah,
0: up
1: promise with
0: by.
1: me. 미안, 농담이야. Just kidding.
0: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뭔가 약속에 관련돼 있는
1: 네, 밑에
0: 그런
1: 있네요,
0: 내용.
1: 아주.
0: 아, 왜 밑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화 통화로 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화로 통화하면서 영어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1: 맞아요.
0: 예, 입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술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고요. 자, 그렇지만 뭐나 늦어지고 있어 이런 거를 초반에 막 실수를 해서 late을 이제 동사로 막 쓴다든가 막 이런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고쳐보려고 꽁상 씨좀 노력한 것 같긴 하던데요.
1: 네.
0: 막킵 나오고.

0: 난리가 났는데, 자, 오늘은 또 덩어리 표현, 늦어지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표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Peter, I'm sorry. I'm running late.
2: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What's your excuse this time?
1: My dog didn't wake me up.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화를 먼저 걸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피터, 미안해. 그러면서 나 늦어지고 있어.
3: 아,
0: 아직 만난 상황은 아닌 거예요.
4: 그러니까요. 꼭 늦는 사람들은 있어요. 맨날 늦어요. 피터 미안, 피터 I'm sorry 하고 비동사, 아니 이제 현재 진행형 썼어요.
0: 그렇죠.
4: 나는 뛰는 중이야.
0: 어.
4: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레이트를 써야 되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인데 형용사로 쓴게 패착이었네요.
0: 네. Okay, so I'm running 하는데 late. 직역을 하면 늦게 달리고 있는 느낌인 건가요? 오케이. 자, 아까 전에 그런데 late를 형용사 동사를 착각을 해서 I'm lating. I mean, 아이디어는 좋은데 문법적으로 너무 틀려버리게 되는
4: 네.
0: 거예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할게요. Check it out. Okay, so late은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늦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성훈 씨, lately라는 단어 있죠?
4: lately 알죠?
0: 걔는 무슨 뜻일까요?
4: 최근에.
0: 맞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lately로 부사로 늦게로 쓰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lately는 뭐 최근에, 최근 들어라는 거. 그쵸?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단어를 배운 지. 근데 그두개 조심하셔야 돼요. late 자체가 형용사, 부사 다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running late이라는 표현입니다. 얘는 뗄래야 뗄수 없는 친한 사이인 거예요. running하고 late. 그래서 얘는 실제로 기본형으로 I run late이라든가 I ran late이라든가 거의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얘는 진행형으로 그냥 쓰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있는데 차가 막히고 있거나 내가 늦게 나왔거나 그랬을 때 미리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Hey, I'm running late 이라고 얘기하면 100%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미국에 살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대하는 일, 지역을 막 돌아다녀야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케줄이 되게 중요했는데 늦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트래픽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I used to use this expression all the time. Alright? So, running late.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라
4: 네.
0: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늦고 있는 거예요.
4: 오.
0: 저희 늦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4: Oh, we are running late.
0: 그렇죠. We are running late. 당연히 이럴 때는 뭐 we're sorry, I'm sorry 이런 게
4: 오.
0: 들어가주면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Rose는 말해. 그녀가 늦어지고 있다고. Rose가 자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네. 현재형으로 쓰시면 돼요.
4: Rose
0: says
4: she is running late.
0: 그렇죠. Rose says she is running late. 그러면 오케이. 알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응답이 또올수 있겠죠. 나쁘지 않죠? So, running late은 항상 이렇게 진행형으로 써달라는 그런 느낌. You got it? Okay,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are running late.
4: We are running late.
0: Rose says she is running late.
4: Oh, Rose says she is running late.
0: Alright. 자, 그리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 더 알려드려도
4: 네.
0: 돼요. 얘는 비즈니스 영어에서 더 많이 씁니다. 조금 더 포멀한, 조금 더 격식 표현인데요. Running behind schedul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직역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4: 스케줄이
0: 있는데
4: 스케줄 뒤쪽으로 달리고 있다.
0: 맞아요. 내가 스케줄이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 스케줄보다 원래 정해진 스케줄보다 뒤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는 늦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늦어지고 있는 보다 조금 얘를 강조한 거예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예정 뒤에서 내가 달리고 있는 I'm running behind schedule. Alright?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랑 바로 정거 running late이랑 교차하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더 본능적으로 빨리 튀어나오는 거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내가 이르게 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4: 오.
0: 더 쉽게 써요. running을 써도 틀린 거는 아닌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르다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4: I'm early.
0: That's it. Alright? I'm earl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그냥 나 일찍 가고 있다 혹은 일찍 도착한 상태다.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거는 조금 왜냐하면 많이 쓸 일은 없잖아요. 네. 네, 굳이 많이 안 쓰고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늦어질 때 보통 상대방한테 notify, 알리는

0: 걸 하기 때문에 저는 얘도 좋지만 running late, running behind schedule 얘를 확실히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Hey, Peter, I'm sorry. I'm running late.
1: Peter, I'm sorry. I'm running lat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자, 친한 친구 사이일 수 있잖아요. 약간 비꼬미죠. 와, 놀라워라. 너 항상 늦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워랄까요? 상훈 씨?
1: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뭐, 놀랍지도 않아. 이거를 이제 비꼬아서 만들어
0: 맞아요.
1: 얘기하는 거죠.
0: 에휴, 놀랍지도 않다. 이건데, 원어민들이 다는 아닌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약간 sarcastic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꼬듯이 하는 것을 엄청 즐겨요. 그래서, 아유, 놀라워라. 처음 있는 일이래.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 너 항상 늦잖아.
1: What a surprise.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0: Okay.
1: What a
0: What a
1: surprise.
0: surprise.
1: You are late every time. 너는 매 시간 늦잖아. 항상.
0: 뒤에는 좀 해석이 가능해요?
1: 네.
0: 오케이. 자, surprise를 썼습니다. SUPRISE인데, 여러분, 스펠링 맞는지 한번 지금 필기하신 거랑 비교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So, what a surprise. 아쉽죠?
1: 오, 알이
0: 네,
1: 빠졌군요.
0: 맞아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상우 씨가 이거를 왜 빼먹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를 좀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surprise라고 많이 하잖아요. surprise라고 잘안 하죠.
1: 아네요.
0: 원어민들도 잘안 해요. 실제로 R이 있기 때문에 surprise라고 발음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R을 제거를 하고 surprise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인식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Right. 자, 이거는 right. 뭐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오늘은 품사가 뭘로 썼을까요?
1: 이거요.
0: 네.
1: 명사?
0: 명사.
1: 에휴.
0: 어떻게 힌트 얻었어요?
1: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0: That's right. Yes. So, 놀라운 일, 한 사건, 그쵸? 한번 일회성 사건을 우리가 surprise, 놀라게 만드는 일, 혹은 다행히도 우리가 surprise,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surprise party? 많이 쓰죠, 그쵸?
1: Yeah.
0: Right. Okay. So, 그런 느낌. Again, R 발음 해도 좋지만,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surprise. Okay? 자, 그리고 보세요. Oh, what a surprise. 뒤에, you are late. 넌 늦는다? 언제 늦는데요?
1: Every time.
0: Every time. 짜증나겠죠, 그렇죠? 자, every time은 매번, 횟수를 좀 강조하기는 해요. Every time, 매번, 항상, 요 정도의 이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케빈은, 걔는 매번 늦어. 불평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케빈, 걔는 매번 늦어.
1: Kevin is late every
0: I
1: time.
0: know. 이런 느낌,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A 받는 게 영어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A를 받다?
1: Got an A. Get
0: get,
1: an A.
0: right. 그러면, 그녀는 매번 A를 받아. 와, 그녀는 매번 A를 받아.
1: She gets an A every time.
0: 그렇죠. She gets an A every time. 이렇게 쓰는 거죠. Alright? 느낌 왔나요?
1: Yeah.
0: 오케이. 단순하게 부사일 뿐입니다. 매번, 항상.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마 그거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나 여기 단골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1: Yeah.
0: every time, 온다. I come here every time.
1: Yeah.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come here all the time.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Yeah. 그런 것들이 있어요. So, 매번이란 느낌.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Kevin is late every time.
1: Kevin is late every time.
0: She gets an A every time.
1: Wow, she gets an A every time.
0: 네. 그나저나 여러분들, A를 받다가 이런 덩어리 표현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A 하나를 받으면 이렇게 관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뭐,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관사 바꿔가면서 써주시면 돼요. You got it?
1: Yeah.
0: Alright.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 깊게 안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감탄사예요.
1: 네.
0: What 명사 이러면은 엄청난 명사군. 요 정도의 감탄사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So, hold on. 방금 여기는 굉장히 비꼬는 느낌.
1: 네.
0: 그리고 여기서는 화난 느낌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1: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0: 이렇게 해주셔야 들어옵니다. 느낌 오셨죠?
1: Yeah.
0: 이 비꼬미라고 하는 거, sarcasm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특히나 미드나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를 원어민들 엄청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언어를 넘어선 수준인 거죠, 사실.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Peter, I'm sorry, I'm running late. Peter, I'm sorry, I'm running late.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1: Okay, you guys, 다음 문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무슨 변명을 대려고 지금 피터 화가 나 있어요. 네.
2: 뭐냐? 너의 변명이 뭐냐? 음흠. 이번에는
1: 그렇죠.
2: 변명을 쓰면 됩니다. 너의 변명. 음흠. Excuse.
1: Is that it?
2: Yeah.
1: Okay. So, what's your excuse this time? 맞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려고를 좀 의역을 한 거죠, 그렇죠? Alright, check it out. 스펠링 완벽합니다. E-X-C-U-S-E. Right? 자, 근데 얘는 excuse me 할 때 그 동사 같은 게 아니죠.
2: 맞아요.
1: 예, 그게 아니라 얘는 변명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분 S를 C에 가깝게 좀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Excuse. Excuse.
2: Excuse. Excuse.
1: 원래 excuse me 여기서 excuse 있잖아요. 네. 걔는 Z로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걔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다 아니면 한 번쯤 이렇게 쉽게 보내주다 열애로 이렇게 삼아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excuse me 이거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열애로 봐주세요. 이런 뜻이 또 동사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again it's a noun. 명사죠. So excuse에 가깝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세요. What's your excuse?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2: This time.
1: What does it mean?
2: 이번에는.
1: 이번에는 this time. 얘 자체가 부사로 또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번에 this time, right? 저번에 마지막으로라고 할 땐 뭐였어요?
2: Last time.
1: Last time. 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this time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명작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이명작 할 때도 여러분들 막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야, 이번에는 무슨 문제니? 아. 뭐가 문제야? 약간 짜증이 난 느낌으로. 뭐가 문제야, 이번엔?
2: Hey, what's the problem this time?
1: 그렇죠. What's the problem this time? Or what's the matter this ti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how about this? 아, 이거는 제가 표현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맞추다, 답 같은 거 맞춘다라고 할 때요.
2: Correct.
1: 그것도 되는데, get it righ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 Get it right.
1: 그것을 right하게 get하다. 아. 이런 느낌. So, get it right. 뭔가인지는 it을 바꿔도 되기는 한데 보통 앞에 나온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get it right 한번 활용해볼까요?
2: 네. 오케이. 네.
1: 내가 이번에는 그거 맞출 거야.
2: I get it right this time.
1: 그렇죠. 자, 근데 의지를 좀 넣어볼까요? 내가 그거 맞출래.
2: I will get it time this time. I will get it. Get it 뭐였죠?
1: Right요.
2: I will get it right this time.
1: 그렇죠. I'll get it right this time. 내가 이번에는 진짜 그거 맞출 거야. 맞출게. 이런 느낌. 이러면서 실수하면서 이 표현도 알아가면 되죠.
2: 네.
1: Right? Okay? 틀리면은 get it wrong 쓰시면 되는 거고요. 느낌 좀 오지 않나요?
2: 네.
1: Okay. 자, 그러면 정말 this time 하나만으로도 문장을 두 개 완성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matter this time?
2: What's the matter this time?
1: I'll get it right this time.
2: I will get it right this time.
1: Alright, 자, 그리고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What's your excuse this time?
2: What's your excuse this time?
1: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피터로 하여금 전화를 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우리 강아지가 날 안 깨워줬어.
2: 네.
1: 이게요, 외국에서 흔히 쓰는 변명 중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강아지가 숙제를 먹어버렸어요. 이런 학생들의 변명. 또 있고 그렇거든요.
2: 이거 마녀 쌤이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표현 써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마이 dog.
1: 오케이.
2: 이런 의미예요. 나를 안 깨워줬다.
1: 놀라운 것은 꽁상 씨가 그냥 100% 아예 맞춰버렸다는 거.
2: 예.
1: 저는 두 가지에서 놀란 거 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을 써버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굴 깨운다라고 하는 거. 웨이크업 시키는데 가운데 넣었다는 거. 목적어.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so my dog didn't wake me up. 이 정답이 되겠죠. Obviously, dog.

0: 이라고 하는 건 개를 나타내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를 너무 덕 이렇게 끊어버리면
1: 네.
0: D-U-C-K 같은 거 있죠.
1: 오리.
0: 오리 그게 돼버리죠. 그래서 my dog이 좀 오리를 키운 게 아닌 이상, right?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dog, dog 입모양도 너무 독하지 마시고요. O와 어 사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살짝만 벌려주세요. 다시 dog, dog.
1: Dog.
0: Uh-huh.
1: Dog.
0: Dog. Right. 자, 강아지는 뭐예요, 상호 씨?
1: Puppy.
0: 상호 씨도 우리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네. 단어들을 잘 알죠, 그렇죠? 마루, 마루.
1: My puppy name is 마루.
0: 마루, right? So puppy is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누구를 깨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ake up 사이에 누군가를 넣어서 wake someone up.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목적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을 깨운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 깨워 일단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 깨워.
1: Wake me up.
0: Wake me up. 근데 5시에 깨워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Wake me up. 5 o'clock.
0: 5 o'clock. At 5. 시간 앞에서는 몇 시에 할 때 at.
1: 시간 at. 장소 at. 여러분 기억하세요?
0: Yeah. So wake me up at 5. 이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자, wake의 과거형이 뭐죠?
1: Walk.
0: 그러면 나는 그들을 깨웠어, 아침에. 자, 나는 그들을 깨웠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I woke them up.
0: 그치, I woke them up. 근데 아침에?
1: In the morning.
0: Alright, I woke them up in the morning. 나쁘지 않죠, 그쵸?
1: 네.
0: Alright,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wake up을 써버리면 내가 일어나는 거고요. I woke up, right? 하지만 누구를 여기다가 중간에 넣어버리면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게 되는 거죠.
1: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네. wake, walk, 그 다음에 PP 형태가 뭐죠?
0: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You can do it. You can do it.
1: Walk up.
0: 네. 참고로, 상호 씨 쓰기 전에 이거 틀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로.
1: Walken. 워킹 up. 맞아요?
0: 정답.
1: 와.
0: 와.
1: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0: 제 생각에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케이, 맞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덩어리 표현도 과거형, PP 형태로 충분히 바꿔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그러면은 let's go back and read these. Okay? So, wake me up at 5.
1: Wake me up at 5.
0: I woke them up in the morning.
1: I woke them up in the morning.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dog didn't wake me up.
1: Oh, my dog didn't wake me up.
0: 그렇죠.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your excuse this time? What's your excuse this time? My dog didn't wake me up.
0: Alright,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Peter, I'm sorry. I'm running late. Peter, I'm sorry. I'm running late.
2: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What's your excuse this time? What's your excuse this time?
3: My dog didn't wake me up. My dog didn't wake me up.
0: 알라이트, 유 가이즈.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패턴 표현으로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Running late, 진행형 느낌. 자, 미안, 나 늦어지고 있어. 이거 해보세요.
1: Oh, I'm sorry, I'm running late.
0: 그쵸, I'm sorry, I'm running late, or I'm running behind schedule, right? How about this? 저희 늦어지고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1: Oh, I'm sorry, we are running late.
0: 그렇죠, we are running late. Let's try one more. Rose가 늦어지고 있다네요. Rose는 말해요, 일단.
1: Rose says
0: 그녀가 늦어지고 있다고.
1: She is running late.
0: 그렇죠. 여전히 she is running late.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wake someone up.

0: 게요. 우리 강아지가 날안 깨워줬어. 내 개가 날안 깨웠어.
1: Oh, my dog didn't wake me
0: 그쵸,
1: up.
0: my dog, 마루, didn't wake me up. 이런 식으로. How about this? 5시에 나를 깨워줘. 깨워.
1: Wake me up at
0: 그쵸,
1: five.
0: wake me up at 5, right? Let's try one more. 내가 아침에 걔네들을 깨웠어. 내가 그들을 깨웠어. 아침에.
1: I woke them up in the
0: 그죠?
1: morning.
0: I woke them up in the morning. I woke them up at 몇 시. 이런 식으로 또 연습 가능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입영접 패턴 한거 상호씨 달려볼까요?
1: 네? 미안, 나 늦어지고 있어. I'm sorry, I'm running late. 저희 늦어지고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We are running late. 로즈가 늦어지고 있다네요. Roger says she is running late. 우리 강아지가 날안 깨워줬어. My dog didn't wake me up. 5시에 나를 깨워줘. Wake me up at 5. 내가 아침에 걔네들을 깨웠어. I woke them up in the morning.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0: 해결!
1: Oh, Peter.
2: Yeah?
1: Hello.
2: Hello.
1: Oh, I'm sorry. I'm running late.
2: Wow, what a surprise. You are late every time. What's your excuse this time?
1: Uh-oh. Oh, my dog didn't wake me up.
2: Bye.
1: Oh, sorry. Oh. 여러분,
0: Alright.
1: 정말 수고하셨어요.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렇게 친하진 않아. 예. 네, 뭔가 그렇게라는 느낌을 뭘 줬죠?
1: So.
0: So, yeah. So we are not so clos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Wake someone up.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당장 그를 깨워. 지금 당장 그를 깨우라고.
1: 당장 깨워. 지금 당, 아, 그를 깨워. 지금 당장. 이렇게 가면 되나요? 그쵸.
0: 어순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오케이,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의 엉쳐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틀리는 건 오히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와우, 여행 yes. 영어 배우잖아요.
0: 어,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은요. 나 홀로 여행도 괜찮지. 라고 해서 혼자 가는 여행을 추천하는 시츄에이션 좀 해봤습니다.
1: 가보셨어요? 혼자?
0: 혼자 여행하는 거 저는 사실 영화도 혼자 잘 안 보거든요. 사실 그거를 뭐 여행을 가든가 그거 자체보다 그냥 친구들과 누군가와 얘기하는 거에서 좀 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훈 씨는 어때요? 좀?
1: 저도 네, 같이 다니는 게 좋죠.
0: 같이 가는 거. 오케이. 네. 자, 아무튼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내용 재밌을 겁니다. 일단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알라이, 첫 번째 미션 떠 있네요. 혼자 가는 여행도 멋지지. 요거는 문장이 짧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 또 떠 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라는 문장인데.

0: 아, 요거 두 번째 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 네.
0: 생각보다 살짝 복잡합니다. 자, 아무튼 우린 다 영어로 해볼게요. 홍상 씨 보내볼까요?
1: 시작!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1: 응? 네버 가본 적이 없어?
2: I've never traveled 알론 by myself
1: 아, 혼자?
2: before.
1: 근데 혼자 가는 여행도 멋지지. lonely trip is cool.
2: Lonely?
1: 혼자. 아, solo trip.
2: Ah.
1: solo travel is cool too.
2: Oh, yeah, I
1: 아니,
2: guess.
1: 원하는 데 어디든 갈수 있잖아.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다고. Anywhere if I want anywhere to go? 약해. 여기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if I want to, where I can go?
2: If you want to go anywhere,
1: Anywhere I.
2: because you're alone.
1: 혼자니까 상의도 안 해도 되고.
2: That's true. I can't do that with my girlfriend.
1: 아, 여자친구랑 같이 그럼 못하지?
2: If my girlfriend's here.
1: 근데 너 여자친구 없잖아.
2: Huh?
1: You don't have a girlfriend.
2: Yeah, but if.
1: 아, if, 아, 그렇지.
2: If,
1: 에이,
2: yeah.
1: 그래.
0: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오늘 꽁상 씨 이제 대화를 잘 들어봤는데, 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예. 청취 어때요? 요즘에 상훈 씨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미드나 이런 거 계속 보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들었을 때좀 옛날보다 편해졌나요? 어떤가요?
1: 아니요, 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좀 간단한 문장들,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딱 이게 들어왔을 때는 들리죠.
0: 아, 그러니까 완전 딥하게 아직 언더스탠드는 못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 편인가 보죠. 그렇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청취라든가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구조 그리고 어휘 이런 기본기가 안 깔려 있으면 절대 반복해서 듣는다고 갑자기 무슨 eardrums, right? 그 고막이 더잘 울리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그걸 할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4: Solo trips are cool too.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3: That's true. I can't do that with my girlfriend.
0: Alright.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청취가 좀 돼야 돼요. 문장이 길어요. 나는 절대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보니까 I have never traveled.
0: 요 구조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1: Have never PP. Have PP에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부정.
0: 강조를 좀 해줬고요.
1: 네, 절대로 나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어떻게? 혼자서. 예전에.
0: Yes.
1: 혼자니까 alone 쓰면 되겠네요. alone.
0: 오. 역시 어휘가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Alright, so I ha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 got it. Alone, alone. 혼자서.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1: 네.
0: 뭐 영화 Home Alone 이런 것도
1: Yeah.
0: 있고요.
1: 나 홀로
0: 그렇죠?
1: 집에.
0: 네. Okay, so alone이라는 건 혼자서라는 이제 단어인데 만약에 누군가와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정말 누군가와.
1: With someone.
0: Yeah. With someone. Alrigh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누구와도 이렇게 하면 뭐 with anyone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여기서 이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행한다는 걸로 동사 못 썼어요.
1: Travel.
0: Travel, right? Okay. 자, 이 travel은 사실은 여행하고 즐기는 것도 travel인데요. 단순하게 point A에서 point B까지
1: 이동하는
0: 이동,
1: 거.
0: yes, move 한다는 것도 travel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the train is traveling fast.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냥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Travel. 이런 식으로 갑니다. Travel. Travel.
1: Travel.
0: 아하.
1: Travel.
0: 훨씬 좋아요. 잘못하면 trouble.
1: 오.
0: 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B니까 입술이 붙어야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런 단어가 있고요. 자, 뭔가를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우리가 뭘 써요? 경험에 대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Have
1: PP.
0: PP를 씁니다. 그렇죠? Have PP. 그래서 제가 그 PP 형태를 익혀두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so 경험을 얘기할 때 have PP. So I have don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요. 근데 원래 뭐 해본 적 없다 그러면 I have not
1: Not
0: done
1: PP.
0: something, right?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지만, not을 써도 되지만, 진짜 난한 번도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1: Never.
0: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창시절에서 보통 부정할 때는 거의 이거 쓰지 않아요?
1: 거의 나잘안 써요.
0: 그죠?
1: Never.
0: Never, right?
1: Never ever.
0: Right.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느낌이 엄청 강해지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버를 안 해도 된다면 굳이 그렇게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Okay, so I have not done something or I have never done something. 느낌 왔나요?
1: Yeah.
0: Okay, 자, 여기서는 I have never traveled. 한 번도 혼자, 절대로 혼자 이렇게 가본 적이 없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 가본 적 있다라고 할 때, 뭐 썼었죠? 어디 가본 적 있다? 너 여기 가본 적 있어? 뭐, 와본 적 있어? Have?
1: Have you ever been to? 맞아요?
0: 맞아요.
1: 오!
0: 맞아요.
1: 자동으로 나왔어요,
0: 바로
1: 방금.
0: 나와버렸네요. Have been to
1: Yeah, I
0: 쓰잖아요.
1: have been to.
0: 완벽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유럽에 절대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가봤어.
1: I have never been to Europe.
0: 완벽합니다. I have never been to Europe. Yeah? 자, how about this? Kyle이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Kyle,
1: Yeah.
0: 걔는 한 번도 혼자 절대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1: Kyle has never traveled
0: 전에, 아, 혼자.
1: alone.
0: Alone. 바로 그거예요. 그쵸? Kyle는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1: Has
0: has.
1: never.
0: 이걸로 바꾼 것뿐입니다. So, Kyle has never traveled alone. Alright? So, 경험에 대해서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완전 강조를 해줬어요. 두개 낭독해 볼게요. I have never been to Europe.
1: I have never been to Europe.
0: Kyle has never traveled alone.
1: Kyle has never traveled
0: Alright?
1: alone.
0: 그러면, 성우 씨, 챌린지 한번 걸어볼게요.
1: 걸어주세요.
0: Okay. 해본 적 있니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너내새 자동차 본적 있어? 나 새로 샀다 이러면서 너내새 자동차 본적 있어?
1: 본적 있어?
0: 음흠. 보다가 뭐예요?
1: See.
0: See. PP 형태가 뭐예요?
1: Seen.
0: 그러면 너본적 있니? 내새 차를?
1: Have you seen my
0: 음흠.
1: car?
0: My car. 내새차 그러면은 my.
1: Have you seen my new car?
0: 딩딩딩딩. Right? 맞았습니다. You got it, right? So you have done something. 이게 평서문 어순인데 질문 어순으로 바꾸려면 뭐 해본 적 있니?라고 할 때는 have를 앞쪽으로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얘가 she예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은
1: Has he, she?
0: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그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right? 이게 경험 얘기하는 거가 이제 PP 영역으로 올라가면 have PP 영역으로 올라가면 이미 왕초보를 벗어난 겁니다. 솔직히
1: 와우.
0: 말하면요. 초중급 이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스로 약간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 절대 travel 혼자 해본 적 없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1: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0: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비교적 짧은데, 혼자 가는 여행도, 멋지지? 네.
1: 요거는 뭐 아까 나왔던 솔로 트래블도 cool 멋지다. 그죠? 트래블. 솔로 트래블 cool.
0: 오케이. 자, 이 travel이라고 하는 거 보통 여행으로 쓸 때는 동사로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왜또 그런 또 있잖아요. T로 시작하는 거.
1: Go on a trip.
0: 음흠.
1: Trip도 쓸수
0: You
1: 있죠.
0: wanna use that?
1: 이게 여기서는 더 맞나요? Trip.
0: Right. 그리고 지금 뒤에 are 돼 있죠.
1: 오?
0: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왜냐면 한 번이면 a solo trip is, right? Yes.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Solo trips are cool too. Perfect. Very nice. Okay. 자, 우리 T 트립이

0: T라고 발음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요거도 TR 사운드.
0: 아하. 그러면 약간 CH처럼 yeah. 해서 입 모양을 모아서 발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 드릴게요. Trip. Trip.
2: Trip.
0: 아하.
2: Trip.
0: 맞아요. So trip이라는 거는 여행을 얘기를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혼자 가는 여행도 멋지지 이런 식으로 혼자 가는 이런 형용사를 썼단 말이에요. 예. 뭘 썼어요?
2: 솔로를 썼네.
0: 맞아요. solo라고 하는 거. 혼자서 하는. 이거 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나 솔로야.
2: 네.
0: 뭐 여자 만난 지가 오래됐어. 솔로야. 이거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때는 single.
1: 싱글이다.
0: Yes. 솔로는 단순하게 혼자서 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olo album. 이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서도 single trip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한 번의 trip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So solo trip. or 복수로 쓰면 solo trips. 이렇게 해야 혼자 가는 여행. 씁니다. 혹시 혼자 가는 여행을 해보신 적 있어요?
2: 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그죠? 예. 아, 너무, 왜냐면 여행의 재미 자체가 좀 이렇게.
2: 그럼요.
0: 대화하는 거고 뭔가.
2: 여자친구가 끈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0: 잠깐만요. 괜찮겠습니까? 저기 신변 네 그러게냐 오케이
2: 농담이고 근데 좀 혼자 가면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쵸, 웬만하면 그쵸. 친구들이랑 같이 가
0: 대화하고 즐기고 또 그런 게 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문장 맨 뒤에 있는 거 우리 단골이죠 뭐뭐 도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2: to
0: so solo trips are cool to 하면 그것도 멋지지라는 느낌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입영적 해볼게요 너의 life 스타일도 발음 주의해서 네?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드릴게요. 라이프 스타일도 쿨해. 멋져. 그러면
2: your lifestyle is cool too.
0: Your lifestyle is cool too. How about this? 운동화 영어로 뭐예요?
2: sneakers.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운동화도 편한데? 근데 보통 두 쪽을 신잖아요, 그렇죠?
2: 저 복수니까. These sneakers are comfortable too.
0: 그렇죠. These sneakers are comfortable too. 자, 상원 씨는 comfortable이라고 했는데 뒤에 이렇게 지금 P로 발음을 했어요.
2: 아, comfortable.
0: Alright. Or 중간에 OR 발음을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Comfortable. Okay. 자, 두 문장 우리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Your lifestyle is cool too.
2: Your lifestyle is cool too.
0: All right, these sneakers are comfortable too.
2: Oh, these sneakers are comfortable too.
0: Mm-hmm.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Solo trips are cool too.
2: Oh, solo trips are cool too.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솔로 트립스 아 쿨 투.
0: Alright, 자 미션 문장 또 나와 있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그죠?
2: 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네. 어려웠어요. You can go. 너는 갈 수 있잖아. 어디든. You want. 너가 원하는 곳을.
0: 네, 네.
2: 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우리가 이게 뭔가 네. 반대로 뭔가 먼저 영작을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2: 이게 헷갈립니다.
0: 그리고 상훈 씨가 이상하게 그 어디라도 하고 어떤 곳 이 단어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두 개를.
2: Anywhere.
0: Okay. Are you sure?
2: Yeah.
0: 확실해요?
2: Yeah.
0: Okay. 자, 여러분 필기해 주시고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Perfect. 그렇죠? Anywhere you want. One word입니다.
2: Oh, yeah.
0: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Yeah, yeah. Okay? 자, 어딘가에 갈 수 있다. 한 군데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왠지 somewhere 이러면.
2: 네.
0: 그렇죠? Anywhere라고 하는 거는 뭔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뭔가 초이스가 다양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2: 그럼 everywhere는 왜?
0: Everywhere. 다 가는 겁니다. 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2: 그러면 원하는 네. 곳 모든 곳을 갈 수 있잖아. 이렇게.
0: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쓰고 싶다. 뭔가 나는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말을 쓰고 싶다. You can, right? Okay. So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썼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따와 볼게요. 명사 you want 뭐뭐 you want 이러면 네가 원하는 뭐뭐.
2: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0: 그렇죠.
2: 있는 거네요.
0: 당신이 원하는

0: And anywhere.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색 어떻게 할까요? 색깔.
2: 어, color you want?
1: 그렇죠. 그런데 아무 색깔. 그럼 어떻게 해요?
2: Any color you
1: want. Any color you
2: want. Any color
1: you want. Any color you want. 벌써 문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직은 안 붙여봤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가 원하는 그 아무거나 그 어떤 것이든.
2: 어...
1: Anywhere가 아니라
2: anything you want.
1: You want. 자, 자, 이제 웜업을 한 거예요.
2: 예.
1: 자, 갑니다. 그 어떤 색이든 선택해. 네가 원하는. 이거 되겠죠?
2: Choose any color you want.
1: You want 하니까 더 문장 길어지고 디테일해지고. 그렇죠? Choose any color you want. 자, how about this? 넌 아무거나 먹어도 돼. 넌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여기 쫙 음식 있어.
2: 뷔페인가 봐요.
1: 아무거나 먹어도 돼.
2: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1: 그렇죠.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느낌 왔나요?
2: 네.
1: 오케이. So, 명사를 조금 더 꾸며봤어요. 오늘은. Alright? Any color you want. Anything you want. Okay?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any color you need.
2: Oh.
1: Right? Anything you need. 필요한 무엇이든. 이렇게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Choose any color you want.
2: Choose any color you want.
1: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2: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1: 자, 이번에는 오, 편하게 프리스타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2: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1: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 막 공감을 하면서 그건 맞네. 여자친구랑은 그렇게 못하거든. 의견이 서로 놀러 가면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지엄이라든가 무슨 뭐 해변, the beach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도시 느낌을 그렇죠.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2: 자, that's right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 Right.
2: 네, that's right. 그래, 너무 많이 맞다. 그게 맞다. I can do that. 아, 나는 그렇게 못하네. 누구와 함께? 여자친구랑은. 나의 여자친구랑은.
1: 자, 의미절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That's right. 이거는 일단 기본적이니까 이걸 빼더라도. 그냥 I can do that. 알겠어. 이러고 끝날 수도 있을 네. 정도로 문장이 끝났어요. I can do that. 근데 누구랑? Oh, with my girlfriend. Or 만약에 여자 케이스였으면 with my boyfriend랑 못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일단 자, right 썼지만 true 써도 됩니다. 둘 다 괜찮아요. 우리가 항상 너무 요즘에 아, that's right 이거 말 너무 써서 이번엔 조금 바꿔봤어요. That's true 이러면서 이것도 진실인, 사실인, 맞는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거 보세요. With my girlfriend 그랬어요.
2: Yeah.
1: with가 무슨 뜻이에요? with.
2: 뭐뭐와 함께.
1: Mm-hmm. So, with 목적어 이렇게 쓰면 목적어 모양을 쓴 다음에 목적어와가 되는 거죠. So, 내 여친과 뭐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걸 한번 단어만 바꿔보세요. 나 그거 내 남편이랑은 못해. 이런 식으로 뭐 쇼핑 얘기가 나온 거예요. Alright? 친구들끼리 그랬을 때 나 그거 못해. 내 남편이랑은. 어떡할까요?
2: I can do that my husband.
1: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렇죠? 누구 와가 빠졌죠?
2: 쏘리요. 다시요.
1: 네.
2: I can do that with my husband.
1: 그렇죠. I can do that with my husband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쇼핑 가다가 덩어리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2: Go on a shopping?
1: 그냥 ing 붙여서 go
2: shopping.
1: That's it. All right? Go shopping.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나는 절대 쇼핑을 가지 않아. 내 아내와. 이렇게 해볼게요.
2: I never go shopping.
1: 내 아내와
2: with my wife.
1: With my wife.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2: 네.
1: Do you understand?
2: Yeah.
1: Alright? 나눠보세요. 의미절로.
2: Yeah, I can do that. I never go shopping. 누구와 with my.
1: Perfect. Do you understand, you guys? Okay, so I can do that. 누구랑? Oh, with my husband이랑. I never go shopping. 누구랑? With my wife랑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져 있죠.
2: 결론은 부부가 둘 다 자기랑 못 간다고 하네요.
1: 서로 얘기하는 것 같은 부부인 느낌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an do that with my husband.
2: I can do that with my husband.
1: I never go shopping with my wife.
2: I never go shopping with my wife.
1: Alright, 그러면 참고로요. 누구 없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2: Without.
1: Perfect. 요거는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는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 그때 이

0: 명작을 좀 많이 해보겠지만 without은 with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없이.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볼게요. That's true. I can't do that with my girlfriend.
1: Oh, that's true. I can do that with my girlfriend.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0: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2: Solo trips are cool too. Solo trips are cool too.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0: 자, 이제 함께하는 영어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목소리 내서 이 명작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뒤에 to만 붙여서 뭐뭐도 뭐뭐 또한이란 느낌 주기. 아시겠죠? 갑니다. 혼자 가는 여행도 멋지지. 혼자 가는 여행들도 쿨해.
1: Oh, solo trips are cool too.
0: 그렇죠. Solo trips are cool too. How about this? 내 삶의 방식. 한마디로 lifestyle.
1: 생활 방식.
0: Right? Okay. 너의 lifestyle도 쿨해. 어떡할까요?
1: Oh, your lifestyle is cool too.
0: 그렇죠. Your lifestyle is cool too. Like that. 자, 하나 더요. 이 운동화도 편해요. 어, 이 운동화도 편한데?
1: Oh, these sneakers are comfortable too.
0: 그렇죠. These sneakers are comfortable too. 느낌 왔나요?
1: 네.
0: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Alright. 명사 you want. 네가 원하는 명사.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일단 거기까지.
1: Hey, you can go anywhere.
0: 네가 원하는.
1: You want.
0: 그죠?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자, 원하는 아무 색이나 골라. 내가 원하는 아무 색이나 골라.
1: Choose any color you want.
0: 그죠? Choose any color you want. Let's try one more. 원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너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거 원하는.
1: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0: 그렇죠.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저의 favorite sentence, you know? 자, 아무튼 이 명작 패턴 한 거 우리 상훈 씨 알려볼까요?
4: 네. 혼자 가는 여행도 멋지지. Solo trips are cool too. 내 삶의 방식, 너의 생활 방식도 멋져. Your lifestyle is cool too. 이 운동화도 편해요. These sneakers are comfortable too.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잖아.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원하는 아무 색이나 골라. Choose any color you want. 원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You can eat anything you want.
0: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2: I've never traveled alone before.
1: Solo trips are cool too. You can go anywhere you want.
2: That's true. I can't do that with my girlfriend.
1: You don't have a girlfriend.
2: Yeah, but if I had a girlfriend, I couldn't.
1: No, 앞으로도 쭉.
2: Why did you say that?
1: Sorry.
4: 여러분, 잘하셨어요.
0: Well done.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깨워. 지금 당장 그를 깨워라.
4: 그를 깨워. 지금 당장.
1: Wake him up right now.
0: 그렇습니다. 완벽한 문장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명사 you want. 원하는 명사, 당신이 원하는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원하는 아무 방이나 골라. 내가 원하는 아무 방이나 골라. 이거 될까요?
4: 골라라. 아무 방이나.
0: 그렇죠.
4: 너가 원하는.
0: 옷은 배열이 진짜 중요해요.
4: 이 연습을 여러분들 근데 항상 하셔야 돼요.
0: 맞아요.
4: 저도 지금 일부러 많이 해보는 거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4: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4: 네, 올려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요.
0: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너무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한국어로 하더라도요.
4: 네.
0: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바람도 좀 쐬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4: next week.

0: T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책방이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내가 봐야겠구먼.
1: 한여름 뚜약 볕에 노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2: 꽃으로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하얗게 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생겼잖아요. 후방 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다 해요. 시골 사는 것은.
0: 아이고 뭐.
1: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한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노부부는 쉬어감이 없습니다.
3: 짠무박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0: 예. 여기다 이제 또 이렇게 쌓아야 돼요.
2: 아니, 힘이야 들지 안 들어요. 이 더울 때 딸려면 엄청 힘들지.

0: 고생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수확하느라 흘린 구슬땀 시원하게 식혀주는 이 돗자리도 그러하답니다.
1: 여기는 더워도 여기 올라오면 시원해요. 우리가 짠 거예요. 장구를 해서.
0: 긴 세월 변함없이 한 올 한 올 정성껏 엮어온 부부의 가장 시원한 자리를 만나봅니다. 임금에게 진상되며 이에부터 왕골 돗자리 명산지로 알려진 함평군 월야면. 푹푹 찌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1: 이게 왕골 숨은 자리요. 이걸 여기다 심어야 안 쓰러지지. 태풍이나 불면.
0: 무덥고 습할수록 왕골이 잘 자라고 품질도 좋아진다죠.
2: 왕골 뭐죠?
0: 노지에 왕골 풀씨를 뿌려 70일가량 키운 모종이랍니다.
3: 대위원 이거 왜 자르신 거예요?
1: 아, 왜 잘라야 안 부러지지. 부러지면 버려야지.
2: 이렇게 꺾어진 것은요, 왕골 자체가 좋게 안 오른다고.
1: 살긴 살아도.
2: 살기는 살아. 근데 안 좋아, 품질이.
0: 왕골 돗자리 하나 만드는데 수천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죠. 모종 하나 다루는데도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2: 이렇게 해야 하나씩 또 숨기가 좋아. 지금 다 이렇게 갈라놔야 얼른 꽂고 막 그러지.
3: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모종 심는 거 하셨어요, 왕골?
2: 왕골로 늙었잖아. 여기가 왕골 고작인데. 옛날에는 다 누지부디니 다 이걸로 벌어먹고 살았지.
1: 이 들판이 전부 안구리지, 전부 다. 한 집이 보통 서마지기, 너마지기. 그러니까 7살 먹어서, 또 8살 먹어서 책가방 갖다 놓은, 책가방 던져놓고 안구를 해야 한다, 그때는. 그럼 닭이 울도 닭이 울어. 그때까지 하더라고. 그 얘기들이, 아, 7, 8살 먹은 얘기들이 뭔 속이 있어. 그때까지 안 오면 또 혼나니까. 참말로 그랬다니까요.
0: 한때 전국 돗자리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왕골로 자식 농사 다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2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왕골을 심었죠.
3: 잘 심은 거야, 이거.
1: 이거 하나 심어야 새끼를 치고 두 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 숨으면 새끼 안 쳐요.
3: 이게 진짜 고뇌 같네요, 하시는 게.
1: 그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한 개씩만 심는 거하고 이것은 이게 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없애야 돼. 또 심어야 돼요. 뻘이 묻으면 죽어. 이게 숨을 못 쉬니까.
0: 기계로는 심을 수도 없답니다.
2: 허리 아파도 참아야 돼.
3: 지금은 마을에 왕골하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2: 이 집 한 집 뺏겨라. 여집 한 집만 있어.
3: 아, 그래요?
2: 지금은 여집 한 집이야. 다 안 해, 안골 안 해.
4: 여기까지 들어가보니까 안 해.
0: 세월에 밀려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선뜻 이어받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2: 그래서 올해는 안골도 많이 줄였어요. 우리가 1,300평씩을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건 700평인가? 반은 더 줄여버렸지, 지금. 근데 제 양반이 우리 집 아저씨가 이것을 맥을 못 끊고 이렇게 하고 있어.
1: 옛날부터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쉽게 안 나지더라고요. 에휴,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고 있으니.
0: 집안 대대로 5대째 이어온 가업이자 자부심이기에 더 놓을 수가 없답니다.
2: 이게 금방 커요. 항상 한 며칠 있으면 이게 쫙 새끼가 또 속에서 새순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려. 어느새.
0: 보통 두 달 정도 키운 후에 수확을 하는데요. 밑동이 잘리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뽑아낸 후 왕골이 마르기 전 바로 껍질을 벗기고 가닥가닥 잘게 찢어 실처럼 만든답니다. 햇볕에 수시로 뒤집어가며 바짝 말린 후에야 비로소 돗자리 만드는 재료가 완성되죠.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예나 지금이나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기력 보충도 신경 써야죠.
5: 이놈이 진짜 왔네. 소고기 6일 갔다 왔어. 오늘 암골 물론에 서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육회 한번 해드리려고.
1: 많이 먹어.
0: 왕골 작업할 때면 모든 일손 접고 거드는 이웃 간의 정도 그대로입니다.
6: 맛있지, 고소하고 그리고 재밌고 이렇게 사람 열흘이 못해서 먹은 게 재밌고 일도 열흘이 한 게 재밌고
0: 일이 힘을 보태는 이들이 있으니 쉬 놓을 수 있나요? 지난해 수확해 놓은 왕골을 챙깁니다.
1: 왕골 돗자리 자를 거예요. 그거 보관소예요, 보관소. 보관을 잘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습기가 있어가지고 보관 잘못하면 다 버려야 돼요. 안 좋은 것도 빼야 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안경 써야지. 갖고. 안경 없이 살았는데.
0: 눈 밝히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게 있답니다.
2: 요 놈은 이렇게 까만 것이 막 있잖아. 안골이 자랄 때 자기 몸에서 이게 생겨나. 가늘고 굵고 한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 그래야 자리가 정확하게 좋게 나오지.
0: 무엇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하나 불량품을 골라내고 나면 빗질도 해줘야 한답니다.
1: 이런데 미션 실이 들어있으면 실이라도 엄청 질겨요. 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자리 짤 때 방해돼.
0: 까까머리 어린 소년이 아버지 곁에서 보고 익힌 선조들의 지혜가 삶이 된 지도 어느덧 70여 년.
2: 이나리가 아무 속에 떠보니 이나리가 막 생겨.
1: 내가 딱 맞아. 이 지치수에 짜는 거 이렇게 맞아야 돼요.
2: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거 누가 하겠어.
1: 내 안에 여기 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만해야 하는데 보면은 또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나보다 이조시대 사람이라는 양반도 있고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응? 옛날에 이거 이게 이 돗자리 틀이에요.
0: 증조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던 것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돗자리를 짜셨답니다.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최고로 손꼽히며 혼수품으로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내던 한평의 명물이자 자랑이었죠.
1: 이걸 짜야 돈이 나오니까 장날 5일 장날 장애에 가면 다 팔잖아요. 좋으나 좋든 나쁘든 그때는 다 팔았어요. 그 나 우리 한 17, 18살 먹을 때까지 이 장판이 안 나왔어요. 비닐 장판이.
0: 왕골 손질이 모두 끝나면 다음 차례는 입수.
1: 물에 치워야 물 안 치고 짜면 짜지도 않고 부러져요.
0: 준비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골 돗자리를 짜볼까요?
1: 이것도 기계는 기계인데 수동식이에요. 자동식이 안 되고 사람이 앉아서 넣어줘야 돼요.
2: 한 45년간 짰는가? 이 기계로?
0: 고장나면 부품 구할 데도 없는 오래된 골동품이죠.
2: 옆에서 카메라 대고서 헷갈리네. 중계면서 안 돼. 이거 한 거에 딱 하나씩.
0: 서너 시간 꼬박 앉아 한 올 한 올 3천 개 이상을 엮어야 돗자리 하나가 된답니다.
2: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나 친정이 서울이에요. 그때는 할머니하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밤이나 낮이나 그 도자를 만져.

0: 어미 저걸 나보다 배우라고 멋질까 걱정을 하고 내가 그 자리 자른 방에를 안 들어가 버렸어. 이거 평생 나보다 해라고 어떻게 해. 그랬더니 결국은 내가 끝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어. 내 복인가 봐 이게.
1: 변치 않고 명맥을 이어온 부부의 왕골 돗자리는 종묘와 경복궁에도 깔렸습니다. 왕골 돗자리는 부부의 자부심이죠.
2: 다 짰어요.
0: 이제 이렇게 짜는 건 내가 눈 감고도 짤 수 있어. 이제 많이 다는 못해도 한 40년 이상 짜니까 그렇게 안 보고도 짤 수가 있겠대요.
1: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2: 두 번 넣어야 돼, 두 번. 그래야 안 풀려.
3: 아버님, 근데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 누구세요?
2: 아니요, 강주서 오셨는데, 원래 재봉틀 장인들이요. 옛날부터 우리 일을 많이 봐줬어요.
4: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이 돗자리 한 대여가지고, 이 형님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알아요.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 마지막인가도 모르겠습니다.
1: 심고 수확해 찢고 말린 후 엮어서 완성하기까지 지독히도 수작업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2: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깔면 돼. 아, 시원하기도 해요. 하여튼 만져봐도 우선 촉감이 시원한 게가 있죠.
1: 부드럽고 끈적임이 없어 여름철 침실 이부자리로도 손색이 없다죠.
2: 이거는 거실용. 얘는 얘도 거실용인데 이는 이제 민자만 이런 술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는 베개. 베개를 이제 속을 껴가지고.
1: 명품이란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수고스럽더라도 정석대로 긴 세월 지켜온 장인의 자리입니다.
0: 다들 남들은 안 짜도 되는데 뭐하러 짜냐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만 젊다면은 하고 싶어. 앞으로도 더 판매가 안 돼도 맥을 안 끊고 싶은데 이제 모르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할란가.
5: 왜 맥을 안 끊고 싶으세요?
0: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좋아했었고 나보다 늙지 말고 평생 그대로만 있으라고 해. 그래서 절의 스님들이 이걸 많이 쓰더만.
1: 시간과 정성을 더한 손기술이 주는 깊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 말입니다.
2: 에이, 장어 사왔어, 장어. 이거 받아, 이거.
0: 뭔 장을 사왔어? 잘 사와요? 장 안 사온다니 또 사왔네.
1: 한여름 장어는 시원하게 왕골 돗자리 펴놓고 먹어야 제맛. 장어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2: 땀도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0: 많이 먹을라요. 맛있게.
1: 묵묵히 함께 길을 걸어와준 아내에게 남편이 전하는 나름의 애정 표현이죠. 왕골 돗자리 위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2: 여기는 더워도 여기 올라오면 시원해요.
0: 이제 30년 된 안굴이. 30년 된 자리.
2: 안굴은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돗자리만 더 좋은 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1: 오래오래 지켜내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0: 누구 그 손을 올리지?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1: 와우. Oh my goodness.
2: That's a big one.
1: 과일 맛이나요? To the lonely goat herd, lay, lay, lay, lay, lay.

0: 시작되는 곳.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두근두근합니다.
1: 리투아니아, 그리고 그 후에 오스트리아.
0: 저는 해외여행을 꽤 많이 다녔는데요. 이번 여행은 뭐랄까
2: 소풍이고요. 원더라 28번 게이트 4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1: 10년 만에요. 그 국가가 그 연방국에서 풀리고 나서 94년인가 그 후로 처음 97년에 갔다가 이제 갑니다. 그럼 계산이 맞나요? 안 맞죠? 맞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저에게 있어 또 하나의 고향,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고 자란 나라, 오랫동안 그리워했지만 갈 수 없었던 나라. 저는 오늘 다시 리투아니아로 갑니다.

0: 아직 직항이 없기 때문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평균 18시간.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연안에 자리 잡은 발트 3국 중 하나입니다. 수도는 빌뉴스고요. 리투아니아는 인구도 크기도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국가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는 수도 빌뉴스. 그런데 27년 만에 다시 찾은 빌뉴스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1: 되게 달라졌어요. 제 느낌에는. 되게 발전됐고 세련돼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또 지금 느낌이 되게 달라요. 너무 한가해. 너무 좋아.
0: 그럼 본격적으로 빌뉴스 여행에 나서볼까요? 빌뉴스의 구도심에는 중세 성벽으로 둘러싸인 역사지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된 빌뉴스의 대표적 유적지죠.
1: 여기가 그 빌뉴스에 지금 남아있는 1500년 후반대 있었던 성인데요. 성 벽의 흔적인데요. 그 당시에 리투아니아 대공이 타타르 침략, 뭐 러시아 침략 때문에 이제 그 성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벽을 세우고 한 200몇십 년까지 잘 있다가 러시아의 점령 때문에 모든 한 9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지금 이 새벽의 문만 남아있어요.
0: 새벽의 문은 리투아니아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그 이유는 성문 안쪽에 남아있는 바로 이 기념물 때문입니다. 성문 높은 곳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검은 마리아. 수백 년간의 전쟁에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성물입니다.
1: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아무리 전쟁이고 침략을 하려고 해도 천벌을 받지.
0: 그래서일까요? 이 새벽의 문은 리투아니아의 특별한 카톨릭 순례지가 됐습니다. 역사지구를 거닐면 마치 중세로 되돌아간 기분입니다. 바로크와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1: 여기가 안나 성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자세히 보시면 너무 정밀하고 예쁘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고딕 양식의 정말 진수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예뻤냐면 나폴레옹이 1812년 1812? 네. 그때 러시아를 정벌하러 갈 때요, 이거를 퍼가지고 손바닥에 고스란히 올려서 파리로 가고 갖고 가고 싶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정말.
0: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건축물이 바로 빌뉴스 대성당.
1: 여기는 대공국 때 그 시절에 모든 대관식이나 정말 중요한 행사들을 다 여기서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리투아니아 사람들한테는 그런 공간인데요. 저 위에 성인 세 분이 있는데 리투아니아를 지키는 수호성이 카즈미르스.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어요. 왕관을 발밑에 두고 있는 성. 성인, 세인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카시미르 성인은 15세기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왕족이었던 실존 인물인데요. 성당 안 11개의 예배당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 카시미르 예배당입니다. 카시미르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길, 저를 맞이하는 건

0: 천상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카시미르 성인의 이야기를 들어서일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아우렐리아는 빌뉴스에 사는 젊은 음악가인데요. 카시미르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성인이라네요. 아우렐리아의 안내로 같이 빌뉴스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시 여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시장 구경입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건 소세지들.
1: These are dried.
2: Or smoked, some of them cold smoked.
1: Yeah, this is all fat. Where would do you just eat it or do you cook it? You eat it.
2: And many senior people who live long. When people ask them, how do you live so long and what do you eat? When people ask, they usually say that they eat this. For me, it's really like fat. I didn't get used to it yet. But the smoking tradition, especially the cold smoke.
0: Black bread. Black bread. Black bread. 제가 이처럼 반가워한 건 어릴 때 자주 먹던 빵이어서인데요.
1: Rye bread, black bread, rye sourdough, Lithuanian black bread,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호밀로 이렇게 발효 삭혀서 만들어서 시큼해요. 근데 그거 한번 제대로 된 거 먹으면 it's so good. 그래서 저희 엄마도 늘 이 빵을 그리워해서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 매달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이 리투아니아 피에 제 들어있나 봐요. I have to buy it. 우와! 아, 이게 엄청 무거워요. It's like maybe.

0: 2kg? 진짜 무겁고 이런 게 맛있는 건데. Oh my goodness.
1: That's a big
2: bread.
0: That's a big bread.
1: How many kilos?
0: Oh my.
1: 20kg.
0: Oh my god.
1: Hard work. We should.
0: Did you bake this?
1: And we should get that. Yeah. He's baking.
0: Wow.
2: 저 이렇게 계량을 쓰다 돈 돈을 벌이도 몇 억 수 메달이 사그라파토.
1: 맛이 여러 개가 나거든요.
0: 오, 이게 골메달 딴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걸로 다시 사야 될 것. 씨앗이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달지 않고 묵직한 맛입니다. 씨앗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검정빵이 더 맛있어.
2: Ну, ką, lietuviam reiškia, juoda duona, tai reiškia, kad čia viskas. Praktiškai čia pagrindinė jų duona ir nuo pat amžiaus pradžių. Tik lietuviai valgė juoda duona baltą, tai čia buvo iškepdavo ir pirmą dieną nieks nevalgė, jos jinai dar karšta. O jau paskui dėdavo į sandėliuką ten ir iš ten visą mėnesį šeima valgė duoną.
1: Yeah. I would like to show you this amazing soup. And on a summer day, it's the best you can have.
0: Okay.
1: Shalty barshche.
0: Shalty barshche. Okay, what is it? 아니, 이게 음식이라고요?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분홍색 수프 위에 초록색 허브가 올라간 강렬한 느낌의 음식, 살티 바르시아입니다. 여기에 삶은 감자와 사우크림, 꾀꼬리 버섯 조림을 김치처럼 곁들이면 손색 없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1: 핑크.
0: Alright, so it looks beautiful at the same time very scary.
1: 뜨거운 숲이 아니에요?
0: 차가워요. 완전 차요. 네.
1: It's very refreshing. It's cold beetroot.
0: Okay. 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요.
1: Wow. You expecting something different?
0: No, I was expecting a little bit more sweet, but it's not.
1: No, it's not sweet at all.
0: Yeah. It's just beetroot
1: and this, there's a dairy product. It's
0: sour
1: like
0: cream?
1: Not exactly sour cream, it's kefir.
0: 오이 냉국.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만들어서, 그리고 오이가 오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선한 걸 안다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뭐, 그거 밥 말아 먹어도 되고, 왜 냉미역국 같은 그런 느낌?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여름 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듭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먹고 자란 음식이어서일까요? 그리고 아우렐리아가 안내한 또 다른 곳.
1: The theater, as you can see, so it's the Baltic Way spot, as we could say.
0: 이건 리투아니아 현대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발자국입니다.
1: But that was a political demonstration to show their will that they are not happy to be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It started in Vilnius. It was spread to Tallinn. So for three Baltic sisters, as we call them often, Baltic Way. So through the Lithuania to Latvia and Estonia, Tallinn. That's where it ended.
0: 나라 세 개를 거쳐서 다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손을 잡는 체인을 만든 거예요. 되게 대단해요. 그냥 아무런 총 하나 없이 아무런 바이올런트한 행위 없이 어떤 그 합심의 뜻으로 발트 해삼국이 인간 체인을 만들면서
3: 이들이 손을 잡고 외쳤던 건 오직 하나 라이스베스 바로 리투아니아의 자유였습니다. 이곳은

0: anything else to do.
1: Here, 며칠씩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바깥 세상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벌써 차네요. 이 의자가 시원해요. 차요 지금. 근데 그런 상상 속에서 이 방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며칠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정신이.
2: 이 자리에 앉아 그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0: 네. In the very beginning, when just prison started, you see all interrogations were always done at nights. At night, we take the prison upstairs. We were doing interrogation all the night. Prisoner couldn't sleep. Back in the daytime, it was forbidden to lay down. One night, second night, third night, no sleep. Below, the heater. Sometimes heater could be turned on in summertime. It was hot outside, and six, eight people hot already. The heater, it was always hot, humid.
1: 그 습도, 습기와 열기로 여름에 튼다. 아이야.
2: 오래된 이 감옥은 우리의 서대문 형무소와도 닮아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건 바로 이 벽인데요.
0: There are many layers of paint. After KGB left, before the museum, some research was done, and 18 layers of paint were for the prisoners. We didn't have sharp things, but somehow we were still writing messages. To hide the messages, every two, every 3 years, those had to be repainted with all these layers.
2: 그토록 애타게 손톱으로 벽을 긁어가며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과 희생을 오늘에 기리는 방법일 겁니다.
3: 아, 너 제라 슈르포? Mes net gal nesitikėjome, kad ant tiek bus viskas. Jo, ir kad į Sibirą siuntė. Irgi mūsų šeima buvo išsiuntę į Sibirą. Jo, mūsų senelius, vat, mūsų šeima, tai tiksios vat, vis tiek yra paveikę. Visas tas karas, vat, sunkus gyvenimas, tai ir dabar atsispindant jau.
2: Nugungai aboji, nugungai tariosul, idrė įrimul. 눈으로, 손끝으로 더듬어 봅니다. 잠깐만요. 아버지의 나라 한국과 어머니의 나라 리투아니아는 어쩌면 이리 닮았을까요? 한국도 그 침략을 참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로 그 소련과 뭐 독일 그 주변 나라들에서 되게 침략을 많이 받고 압력이 심했고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 조금 힘없는 나라로서 엄청나게 침략 받은 또 다른 나라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암흑의 나날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직 이 도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동한 곳은 트라카이. 짜잔! 저를 기다리는 건 열기구입니다. 재밌는 게 여기선 풍선을 부풀리는 걸 승객들도 도와야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바람을 잘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열기구의 양쪽 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승객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탈 열기구입니다.
4: 와, 이제 감옥을
1: 이제 타야 돼요.
2: 열기구에도 이렇게 직접 올라야 합니다.

0: Grazie.
1: So, 바람을 타고
2: 거짓말처럼 열기구가 둥실 떠오릅니다.
1: 끝없이 떠나볼까?
2: 눈앞에 풍경들이 점점 멀어지며 발 아래로는 숲과 호수가 펼쳐집니다.
1: 모든 것 잊고서 외로운 너
2: 한없이 푸르고 여유 있는 풍경입니다.
1: 두 팔을 벌리면
3: 집들이 예뻐요. 그림 같아.
2: 여기에 좀 더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나는데요.
3: 아, 집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가기 전에.
1: 행복해야 할 그 시간.
2: 똑같은 풍경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네요.
4: Good.
5: It's good. Incredible. making memories with my daughter.
2: 트라카이 열기구 여행의 백미는 바로 이겁니다.
6: 거기 뭐에 섬이에요?
5: 성. 트라카이 성.
2: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아름다운 중세의 섬. 트라카이 섬인데요. 리투아니아는 물론 유럽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3: 그래서 이 여기가 포트레스인데 그러니까 방어 목적의 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트레스로 한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갈 때쯤에 만들어진 건데
2: 당시 트라카이 성은 리투아니아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내부에는 리투아니아 대공국 시대의 유물과 당시 인물들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3: 이분이 그 장악을 하고 있을 때 38년 동안 지금 현재 백러시아, 뭐 폴란드하고 일종의 우크라이나 이 정도까지가 다 유럽에서는 엄청 큰 땅덩어리였죠, 리투아니아. 어쨌든 그래서 이 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2: 한때 유럽의 강호였던 리투아니아 대공국.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트라카이 성은 그 시절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 근교엔 색다른 건축 양식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3: 비타우타스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몇 민족을 좀 타타르족과 이 카라임족을 이 지역에 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과 문화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들의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러 갑니다.
7: Hello, hello, welcome.
8: Thank you.
7: Restaurant Kibala, Kibala.
8: So I'm going to cook today or something?
7: Yeah, today we have a cooking lesson.
8: All right, show me, show me.
7: Okay, let's go. Come on, let's get started.
2: Ash. 오늘 배울 건 타타르족의 요리, 키미나입니다. 밀가루 피에 고기 속, 빚는 것까지 만두와 비슷한데요.
7: We have the equipment like this one.
8: Well, yours is very beautiful.
7: Yeah, I have more experience. Eh?
3: 그닥 예쁘진 않아요. 이거는 이분이 만든 거고 여기가 안 되네.
7: And until this moment, our community is still living here in Lithuania, in Trakai, in other countries. The number of or amount of the community members going down or less, therefore it's very important to keep it, to save it, and to learn and to teach others of the community members of our language.
2: 이렇게 보니 만두보단 고기파이에 더 가깝네요.

0: this is your pastries.
1: Those are mine, yes.
0: Be careful, inside is very hot choice. Take the napkin, pull around, yeah, and eat with your hands.
1: Okay. Yeah? 뜨거우니까 이거 싸서. 되게 맛있는 만두. 좀 기름지고 고기 향이 되게 센데 이게
2: 이건 타타르족의 또 다른 전통 음식. 뜨거운 고기 스튜를 항아리에 넣고 밀가루 반죽을 덮어 육즙을 살린 요리입니다.
1: 맛있다. 후추 맛이 확 나고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이거 겨울에 먹으면 정말
2: 떠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풍경과 음식을 만나는 것. 여행이란 그런 것이겠죠. 한낮의 호수엔 사람들이 백조와 어울려 수영을 합니다.
1: He's protecting the babies.
3: Yeah, because the visitors are feeding them. Yeah. So that's why they're coming and that this is and they're staying even in the winter time over here. We live in here.
1: 사니까.
3: We work in Vilnius and live over here.
1: Nice.
3: So every day it's a vacation.
1: How nice.
3: Oh, come with us.
2: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별다를 것 없는 그 일상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왜 이리 뭉클할까요?

0: 언제나 좀 걱정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조금 있어요. 언제나 늘 리투아니아는. 왜냐하면 내가 그 단어가 참 고르기가 조심스러운데 보답한 것도 없고 네, 한국만큼이나 소련 연방이어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렸다가도 제가 살기 바빴고 제가 커리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언제는 한 번쯤은 와서 뭔가를 안착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전하고는 다르게 너무 다 해피하고 즐기는 게 뭐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쳐다보니 되게 좋네요.
1: 좋으면서도 마음이 좀 시큰해지는 그런 오후입니다. 이번엔 시골입니다. 사실 저는 도시보단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리투아니아의 시골도 한번 가봐야죠.
0: 왜요? 아, 뭐 파는 것 같은데.
1: 우연한 쇼핑도 시골 여행의 매력이고요.
0: 버섯 많네요. 그리고 블루베리. You pick?
2: Тут, понимаете, лес нет удобрения. Она сама удобряется лес.
0: I buy.
2: Okay. Ah. Лаванок вот этот. Продавчик.
0: Очень. Thank you so much. 이거 공짜로 주세요. 응? 공짜로 주신다는 거. Thank you. 아주.
1: 이거

0: 시작부터 예감이 좋은데요. 제가 찾아가는 곳은 트라카이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무스테이카 마을. 숲 가운데 듬성듬성 집이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미리 소개받은 분의 집으로 가보는데요. 헬로.
1: 헬로.
2: Hello. So I'm sorry. I'm a little
1: late. No, you're working. I was watching you.
2: Okay. Hello. I'm Zimantas. Zimantas.
1: Zimantas.
2: Yeah.
1: I'm Colleen.
2: Colleen. Yeah, that's easier than Zimantas to remember.
1: Yes.
2: Okay, just come in and feel like at home.
1: Okay.
2: I will just hang the thing. Not too.
1: It's so soft. Is that why you're okay with barefoot?
2: Absolutely. No, it's I always do like that. So it's, I don't know, that's natural.
1: 그러니까 근데
2: it's more comfortable.
1: 만져보고 걷기가 아무것도 딱딱한 게 없어요. 이거 너무 너무 느낌 좋아요. 이거.
0: 숲속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주택. 우물을 보니 정말 옛날 집이네요.
1: 야. And who is he? She?
2: Yeah, that's Yuki.
1: Yuki. Or
2: Shiba Inu. Yeah. Also, it goes there and there. And it goes all across the village. So we attach special thing on the neck so the hunters don't mix it with the fox.
1: With...
2: So...
1: No, good.
2: Okay. Do you know how to skite?
1: I've never done it.
2: Do you want to learn?
1: Yes, I'd like
2: now?
1: To try.
2: Yeah?
1: Yeah, sure. We're out here.
2: I mean, you move also with your body. It's not just with your hands.
1: Okay. All right. So
2: okay.
1: Stay on the ground.
2: Yes.
1: Move with the body.
2: Okay.
1: Am I doing anything?
2: Yeah. I mean, I also started like that. Aš atvykau, aš šiaip tai gimęs su mieste, visą laiką gyvenau mieste, bet čia jau kokį 15 gal metų, dėl to, kad pas mane čia yra gyvuliai. Aš esu ūkininkas taip pat, gamtininkas, gamtosaugininkas ir ūkininkas, ir čia yra gyvuliai auga, tai aš tos gyvulius irgi turiu prižiūrėti. Ir man tiesiog, nežinau, man kaimas yra geriau negu miestas.
0: 키우고 있는 가축을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가는 중입니다. 호기롭게 소들을 불렀는데 소들은 영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 땐 답답한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죠.
3: 이게 들어오면 애들 도망가겠지?
0: 보다 못한 제작진이 드론으로 숨은 소를 찾아.

0: 목자답게 그는 모든 소들이 자유롭게 풀밭을 논일도록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소도 특이하고요.
1: They're gorgeous.
2: This is Columbus.
3: 이 삽살개처럼 이 머리 내려오는 게 아무리 세게 뿔 때문에 보여도 그게 귀여워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귀여워.
0: 왜 하일랜드 종이었을까요?
2: They're also lighter. So it's good for wetland to graze, but they can, you know, they like trees, they like reeds, so it's a perfect for nature conservation, it's a perfect breed. You can do milking and you can milk them.
0: 그러니까 소도 초원도 사람도 다 같이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뭔가 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건 제 착각일까요?

0: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1: Hello. This house is like the old style but newer, or
2: This house originally around 1920s, something like that.
1: Okay.
2: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the other village, the lady who owned that house moved to America.
1: May we look?
2: Yeah, absolutely. You just feel like at home.
1: Thank you.
2: Be relaxed and.
0: 그러니까 방마다 다 이게 있네. 오래된 벽난로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낡았지만 깔끔한 가구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세간들까지 집은 주인을 꼭 닮아 있습니다.
1: 대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겨울에 이렇게 담요 하나 덮고 엄청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자꾸 리투아니아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저를 위해 특별히 리투아니아 전통 음식을 해준다는데요.
2: This is the potato and pancakes. I mean, as traditional as potatoes came to the region. Now this is the best season possible for potato pancakes because they are now very fresh. They have a lot of starch, which makes them crispy outside and very, very, very soft inside.
0: 여기선 모든 게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네요.
2: As much as you want, but I need to steady the temperature, so when it heats, I will close it again.
0: 기분 좋은 기름 냄새가 퍼지면서 잊고 있던 오래전 기억을 불러옵니다.
1: 이거를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네, 외할머니가 이 똑같은 거를 다 손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만드는 그 감자전은 또 저한테는 추억의 음식.
2: Yeah.
1: Yes.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날이 좋아 식사는 마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2: 자, and 12 cows.
1: Where's the cat?
0: 그 소리 들으셨어요 방금 바삭바삭? 그래 이 맛이야. 같은 감자로 만들어도 다른 데서는 왜 이 맛이 안 날까요?
1: 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바삭하고 아 이거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건데 할머니 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2: So you just get the same. Some things don't change.
1: No.
2: Some things don't. And I'm glad to hear that this is your childhood dish.
0: 참 이상하죠? 처음 와본 남의 집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까요?
1: 고요하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가 지금 고요함을 느끼는데 저는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귀가 정말 예민한데 그래서 늘 조용한 데 찾고 조용한 데 찾고 소리가 나면 그 신경이 쓰이고 또 그게 제 일이고 근데 일단
0: 이곳에서의 시간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속도로 흐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요.

0: 발이 되게 많은 감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덮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어놓고 다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에서 한 양봉가를 만났습니다.
2: The very oldest way. Physically, you know, making the holes in the tree.
1: 고대 방식으로 벌을 키운다는데 장비가 심상찮죠? 벌집은 저 위 나무 안에 있고요. 이렇게 매번 나무를 타야 합니다. 땅에서보다 곱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네요.
0: 이거를 앞으로 힘이 쏠려서 이걸 다 한다는 거는 정말 힘이 엄청 드는 일이에요.
1: 나무에 구멍을 뚫어 만든 벌집입니다. 꿀은 좀 모였을까요? 일부러 먹이를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왕벌이 떠난 걸 몰랐나 봅니다.
0: 아, 이건 비어 있구나. 이야, 특이하다. 되게 가벼워요. 꿀이 하나도 없어.
1: 제가 아쉬워하자 다른 벌집을 보여준다는데요. 살아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이것 역시 목청입니다. 여기엔 벌들이 좀 있을까요?
0: 뒤에 노란색 보이세요? 그 지금 들어가는 벌들이 꽃가루 묻혀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갔다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저 노란 색깔들이.
1: 어떤 꽃으로 꿀을 얼마나 만들어낼지는 누구도 모른답니다. 사람은 그저 나무에 벌집을 만들어두고 기다릴 뿐이라네요. 방금 본 벌집에서 따온 꿀입니다. 이번엔 근처 텃밭으로 가는데요. 이 풀들을 어디에 쓰나 했더니
2: For tea. To drink tea. To make tea.
1: 이렇게 허브차가 만들어집니다. 꿀은 보통 벌집 채로 잘라 먹는답니다. 꿀을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요.
0: Do you suck on the honey or do you just eat the whole thing and
2: you get two things in one. You get the honey and you get the chewing gum.
0: 향이 달라요, 확실히. 이 지역의 꿀이니까. 근데 엄청 막 달지 않고 그냥 되게 깔끔하다라고 해야 되나?
1: 처음 와본 마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이처럼 마음이 편한 건 아마 여기가 리투아니아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의 나라, 나의 또 다른 고향. 저는 지금 리투아니아에 있습니다.
0: 대자연 속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게 언제나 느껴져요.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요. 저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행복하지? 놀라는 걸.
3: 제 고향입니다. 리투아니아.

안녕하세요. 동원 갤러리 대표이사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불멸의 예술가. 오늘은 악마의 재능을 가졌던 한 화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미술계에는 두 명의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린 미켈란젤로 브로나우티는 예상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미켈란젤로 바로 다음 시대에 태어난 빛과 어둠의 대가 미켈란젤로 메디시 드 카라바조입니다. 이 그림 속 젊은 남자 누구일까요? 로마 신화 속 술의 신 바쿠스입니다. 앳된 얼굴에 몽롱한 눈빛, 가운을 반쯤 걸친 모습을 보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신화 속 술의 신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술잔을 들고 있는 손을 한번 보시죠. 자세히 보면 검은 때가 왕창 끼어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과일도 싱싱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카라바조는 금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그림으로 당대의 충격과 사랑을 동시에 받았던 화가입니다. 카라바조는 빈민 출신입니다. 20살 무렵 무턱대고 로마에 입성해 허드렛 일을 하며 그림을 배웠습니다. 하루벌이로 버티며 술꾼, 도박꾼, 좀도둑들과 어울려 술에 취해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엔 타고난 소질이 있었죠. 카라바조는 악마의 재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왜 악마의 재능이었다고 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성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널브러져 있는 여성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성화 속에서 봤던 성스러운 마리아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을 맞고 있는 중년 여성으로 그렸습니다. 카라바조가 활동하던 16세기 후반은 북유럽에 종교개혁이 불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가톨릭의 본산 로마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종교화로 흔들리는 신도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카라바조가 이런 식으로 그려낸 성모의 죽음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심지어 성모 마리아의 부푼 배를 보고 성모의 실제 모델이 강에 뛰어들어 익사했던 거리의 여자라는 소문이 돌아 로마 가톨릭 교회 관계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이 살던 뒷골목 사람들을 그림 속 모델로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결국 이 그림은 종교화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주문을 취소당했죠. 하지만 대중들은 카라바조 그림에 열광했어요. 독보적인 그림 실력 때문에 오히려 인기를 몰고 다녔죠. 악마의 재능을 가진 화가라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대변인 격이었던 델몬테 추기경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류 미술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그림 한번 보시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셋 중에 누가 같은 편일까요? 소년 둘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고 뒤에 서 있는 남성은 왼쪽 소년패를 슬쩍 훔쳐보며 앞쪽 소년에게 사인을 줍니다. 사인을 받은 소년은 등 뒤에 숨겨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사기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델몬테 추기경이 카라바조의 재능에 반해 교회로 입성시켰던 겁니다. 당시 로마는 교황청이 직접 통치하던 종교국가였습니다. 예술도 당연히 가톨릭 교회의 막강한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술가의 수입은 가톨릭 교회와 고위 성직자의 후원에 의해 좌우됐습니다. 성직자의 초상화나 제단화 같은 걸 의뢰받아야 성공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때니까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미술을 종교적 도구로 이용하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카라바조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되는 그리스도의 매장 한번 보시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수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몸을 굽히고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요. 이 그림 속에선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 아주 검소한 옷을 입혔습니다. 성경 속 성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건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카라바조는 교회의 요구는 어느 정도 들어주되 그림 속 모델은 주위에서 봤던 일상의 모델로 표현하는 고집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고집은 귀여운 편이었죠. 카라바조는 도무지 주변의 말을 듣지 않는 화가였습니다. 술버릇 고약하기로 악명이 높아 폭행사건도 자주 일으켰습니다. 식당 종업원 얼굴에 요리를 집어던진 죄, 불법 무기를 소지한 죄, 경찰관 폭행죄 등으로 15번이나 구속된 기록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감옥에 갔고 풀려나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 꽤 잘 나가던 가문 청년의 목숨을 앗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라바조는 당시 최고형인 반다 카피탈레, 즉 본 즉시 죽여 목을 가져오라는 최고형을 받습니다. 카라바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죠. 탈옥을 한 겁니다. 로마를 탈출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몰타 섬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포기하진 않았죠. 오히려 재능을 이용했습니다. 몰타 섬에서 카라바조를 기사회생시킨 그림은 뭐였을까요? 성경 속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 왕의 눈에 가시였던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왼쪽의 여자는 헤롯 왕의 의붓딸 살로메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붓 아버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녀가 들고 있는 세수대야 보이나요? 참수당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으려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빛과 그림자를 극단적으로 강조해 죽어가는 세례자 요한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 각자의 감정들을 잘 드러나 있어요. 오른쪽 감옥 창문으로 보이는 다른 죄수들의 작은 표정 하나까지도요. 이 그림은 몰타 기사단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버렸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을 몰랐던 몰타 기사단은 이 그림을 보고
기사의 자기까지 줍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 극적인 공간 표현은 카라바조만의 특출난 개성이었습니다. 그 개성이 아예 바로크라는 미술 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또 이런 그림들로 인해 카라바조는 후대에 의해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 바로크의 거장이란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바로크 미술

예수의 창시자답게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을 항상 동시에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사자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고를 칩니다. 몰타 기사단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른 기사에게 중상을 입힌 건데요. 이 일로 이제는 더 이상 몰타에도 머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칠리아, 나폴리 등으로 또다시 떠돕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피하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지역의 유지들이 앞다퉈서 그림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카라바조는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받은 참수형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죄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잠을 잘 때도 평상복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나서야 잠을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을 조여오는 불안감에 카라바조는 결심합니다. 교황에게 사면을 청하기로 말이죠. 방법은 그림뿐이었습니다. 카라바조는 구약 성서 속 다윗과 골리앗을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청년 다윗이 블레셋의 힘센 장수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물리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반성과 회개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서 있는 소년 다윗. 성경 속에서 보듯 강단 있는 전사 모습이 아닙니다. 적장의 머리를 쥐고 있어도 승리의 기쁨은 잘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눈에선 연민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다윗의 손에 매달려 있는 골리앗에는 카라바조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이 만난 뒷골목 불량배들을 그림 속 모델로 데려왔었다고 했었죠. 그럼 다윗은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다윗 역시 카라바조입니다. 유년 시절 아직 죄를 덜 지었을 때죠. 이렇게 선과 악 모두를 하나의 인물로 표현하는 이중자화상을 통해 참회하고 회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 포인트, 바로 다윗이 들고 있는 저 칼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칼날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석에서 따온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교만함을 무찔러야 한다. 이만하면 교황도 카라바조의 참회에 감복해 사면을 해줄까요?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들고 용기 내서 로마로 돌아가던 중 카라바조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때는 이미 교황이 사면을 내린 상태였죠. 너무 늦은 참회였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열병이었다, 살해를 당했다, 감염병 때문이다, 소문은 많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빛과 어둠을 그려낸 화가였습니다. 삶이 기쁠 때도 비참할 때도 있는 그대로를 작품에 투영시켰습니다.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도 세계의 악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0: 충청도의 충자는 충주에서 가져왔다죠. 오늘은 바로 그곳 충주에 왔습니다.
1: 수안보의 특혜입니다.
0: 뜨끈한 수안보 온천물로 무료 조격도 즐겨보고요. 사것을 빚는 농장에서 귀여운 거위도 만나고 새와 대화를 나누는 프랑스 농부도 만나봅니다. 와우! 여기는 어딘지 궁금하시죠? 삶이면 팔복마을에서 고향의 정취를 느껴보시죠.
2: 가슴속으로 늘 흐뭇하게 살고 있죠.
0: 충주는 남쪽의 소백산맥, 북쪽의 차룡산맥, 동쪽에는 태백산맥이 있는 군지입니다. 오래전엔 먼 길을 걸어 한양으로 가다가 충주의 이곳에서 하루 푹 쉬다 가곤 했다는데요. 충주하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이름이 뭐다? 딩동댕. 임금들이 사랑한 온천으로 이름난 수안보입니다.

0: 전부를 그대로 풀이하면 편안한 물이 있는 마을인데요. 이곳 수안보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퐁당 들어갈 수 있는 조교길이 있습니다. 누구든 발만 한번 씻으면 뜨끈하게 솟아나는 노천 온천에 무료로 발을 담글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1: 네, 제가 친정이 여기 친정이고 제가 사는 곳은 안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 오면은 매번 와야 되겠다. 너무 좋다. 정말 수안보의 특혜구나 이거는 수안보 면에.
0: 수안보의 자랑인 온천수는 이미 기원전 3만 년부터 이 땅 밑을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수안보는 곡식이나 과일이 잘 되고 가축도 잘 크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곳 수안보면 수혜리도 그런 마을 중 하나죠. 그 중에 한 집을 찾아봤는데요. 이 예쁜 집에는 누가 사시나? 거위야, 엄마 계시니? 엄마, 손님 오셨대. 네, 이분들이 집주인 부부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는 이 부부. 지금은 충주하고도 수안보면에서 포도와 사과 농사를 지으며 거위의 엄마 아빠로 살고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거위가 한 마리가 아니네요. 둘이 어떤 사이죠?
2: 얘는 엄마 아니고 미래에 연인이 될 누나예요, 누나.
3: 아, 그래요?
2: 네. 근데 지금 둘이 막 못 살게 그래. 막 물고 막 난리 나네.
0: 여기는 포도밭입니다. 지지대는 세워주지만 이게 끝. 물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뿌리를 깊이 뻗어 스스로 물을 찾게 한다는데요. 이야, 아주 독특한 농법인데 두 분은 언제부터 농사를 지으셨나요?
2: 원래 직업은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한국에서. 그전에는 근데 원래 외가에서 포도 농사 짓고 와인을 만들던 집안이었어요.
0: 부부가 포도 농사를 짓는 이유도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어휴,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떼어내는 거죠?
2: 너무 많은 이제 줄기가 있으면 포도가 너무 많이 열리니까 그러면 와인을 담는 데 좋지는 않아요. 그냥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와인을 담는 데는 별로 좋지 않는 거죠. 맛이 분산이 되니까.
0: 그런데 가만 보니 부부의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2: 여기는 주로 포도나무예요. 포도가 70%고 사과가 30%.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한 100그루 이상의 이제 좀 뭐 이런저런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심었죠.
0: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어울려 자라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야, 새가 답을 합니다.
2: 어디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되게 예쁜 소리로 오네. 대답을 잘하네, 오늘.
0: 다른 농부들이 보면 기겁할 일입니다. 보통은 허수아비까지 세우고 쫓아내는 게 새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남들은 잡초라고 하는 풀들이 애지중지 사랑을 받으며 농장 가득 자라고 있죠.
2: 이게 새기풀인데 엄청...
0: 안데르센 동화 속의 저주받은 백조 왕자들이 이 쇠기풀로 만든 옷을 입고 사람이 됐다죠.

0: 여기는 부부가 담근 술이 익어 가는 숙성실입니다. 작년에 담근 이 와인은 내년이 돼야 세상 밖으로 나갈 거라는데요. 이야, 빛깔 좋네요. 그 향기는 어떤가요?
1: 심이 싹 고이네, 향이.
0: 어느 정도 술이 익으면 이 오크통에서 병으로 옮겨 담아 숙성시켜야 한답니다.
1: 여기는 레드 와인, 여기 밑에는 화이트 와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에도 저희는 이제 단지, 숙성 단지에도, 이건 한국 단지인데 이 단지에도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들어가 있어요.
0: 그런데 부부가 키운 사과로는 뭘 담그죠? 바로 요거. 프랑스 말로 시드르라는 사과술입니다. 충주 사과로 담은 이 술도 잘 익어가고 있네요. 부부의 집 곳곳에는 남편의 고향인 알자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알자스 지방에서도 거위를 많이 키운다죠? 오늘 점심에는 시어머니께 배운 알자스 음식을 만들 거랍니다.
1: 근데 이게 이제 구겔로프 빵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엄청 많이 이 빵을 구우셨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그 사과 시드르를 넣고 발효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0: 이 틀에는 구수한 빵 반죽을 넣을 수도 있고 달콤한 케이크 반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여기 구우면 구겔호프랍니다. 구겔호프가 완성됐습니다. 사과술을 넣어서 그런지 약간 술빵 같은 내음이 납니다.
1: 아, 우리 시어머니가 이게 알자스 전통빵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이걸 진짜 많이 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수천 개는 구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맨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니까 이 빵은 이제 주로 아침에 아침으로 많이 먹어요. 눈처럼.
0: 이번엔 남편도 요리를 하나 만드는 모양입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달걀을 붓고요. 아까 뜯어온 쐐기풀을 넣습니다. 맛있습니까? 먹을 때 따갑지 않으세요?
1: 살짝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뭐 콩, 풋풋한 콩맛 같은 게 나면서 되게 좋아요.
0: 농장에서 뜯어온 민들레잎도 훌륭한 샐러드로 변신합니다.

0: 신이현 씨의 본업은 소설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어느새 술 빚는 농부로 살고 있네요. 그저 꿈을 쫓아와 보니 이 자리였다고 하는데 충주가 남편의 고향 알자스와 비슷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1: 어디 정들면 고향 시원아비들 온탕 사드비앙 베이나탈 주지 옹발 정들면 고향
2: 정들면 고향
1: 정들면 고향
2: 정들면 고향
1: 뭐라 정들면 고향은 맞는 것 같아요.
0: 경북 청도가 고향인 소설가와 프랑스 알자스가 고향인 프로그래머. 그들은 오늘도 새로운 고향 충주에서 삶을 읽으며 후회 없이 꿈을 꿉니다. 이곳은 수원 보면 온천리인데 산이 깊은 곳이죠. 해발 300m 남짓한 용두산은 숲이

0: 거지고 골짜기가 깊은 곳입니다. 이 산의 꼭대기점에 넓은 밭이 있습니다.
1: 이제 제거지에 다 왔습니다.
0: 여기는 산마늘 밭입니다. 춘궁기 식량으로 목숨을 이어줬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도 하죠.
1: 지금 꽃대도 많이 올라왔네.
2: 이게 좀 연하고 부드러운 걸로 따고요. 그리고 손바닥 크기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드시기 좋은. 그래서 그 정도 크기 전후로 따고 있습니다.
0: 여기서 산마늘을 키운 건 12년 전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했고 아내는 6년 전 합류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일하다 자주 멈춰서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도 숲속으로 온 이유 중 하나니까요.

0: 재밌게 생긴 풀이 있네요. 넌 이름이 뭐니?
1: 아, 얘는 우산나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얘네들이 어려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접혀서 올라와요. 그래서 하얀 솜털이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우산나물은 아주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요. 데쳐서 드시면 우리 그 두릅 맛도 나고. 그래서 실은 저는 두릅보다도 이 우산나물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0: 부부가 이 깊은 산속으로 온 사연이 뭔지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여기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산이랍니다. 그것도 훼손되지 않은 자연림을 물려주셨죠.

0: 숲이 키워서 고져준 우산나물도 할아버지의 선물인 셈인데요. 끓는 물에 데쳐서 된장에 무치면 그만이랍니다.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 성우 씨는 숲 사람의 필수품을 다듬고 있네요. 숲속 생활 12년째지만 낯 가는 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솜씨가 좀 그렇죠. 아유, 아이고, 그대로네 그대로요.
1: 회장님 오셨어요. 그때 가르쳐 주신 거로 해서 이렇게 뭐 각을 좀 이렇게 잡아서.
2: 아, 각이 너무 세. 너무 못 갈리는 게 약간 이렇게.
1: 아, 그래요? 한번 좀
3: 네, 심어 보시죠.
1: 자세 좀.
0: 이분이 바로 사부님인데요.
2: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기 편하게 이 정도. 네. 한 40cm 되겠네, 그지? 네. 이 짝보다? 요거 잡아주고. 네. 왠지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1: 아, 그러면 네. 여기에 또 허벅지에 걸려서 더 안 들어오고, 나한테 안 들어오고.
2: 대신 이제 속도가 있어야 된다고.
0: 네. 이야, 잘 오시네. 스냅이 예술입니다. 아우, 그렇죠.
2: 짱!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1: 이야.
2: 약간 삐딱하게 궁뎅이가 있잖아.
1: 궁뎅이가 삐딱하게.
2: 네, 아.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
1: 아. 여기서. 아,
2: 여기서 왔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 팔이.
1: 예.
0: 이제 화산해도 될까요? 괜찮죠?
2: 그렇지. 잘하고 있어. 네. 시골 사람은 나서 잘 갈아야지 또 풀도 찌꺼리니까. 예. 그러니까. 예,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제 가마다 이게고.
1: 오, 저 5분 동안 해서 시커매 안 벗겨졌는데 고 잠깐에 갖고 이게 다 벗겨졌어.
2: 속도가 좀 있어야 돼. 이 시골 사람 됐어.
1: 아, 그래요?
0: 시골 사람 다 됐으니 시골 밥상도 맛봐야겠죠?

0: 멋지게 한상 차렸습니다. 대부분 숲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1: 잘 먹겠습니다.
2: 네, 이거 오늘 수학영웅하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네.
1: 이것도 뭐 부족이 틈다가 또 아실 테니까.
2: 네. 네.
1: 많이 무리하고 계시오.
2: 네네.
0: 정성훈 씨 부부가 오기 전까지는 노인 회장님이 이 마을 막내급 주민이었다는데요. 덕분에 막내에서 벗어났습니다.
1: 자, 우리 졸음식 먹고 고맙시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0: 건배, 아니 건쌈이 되겠죠? 부부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건 산뿐이 아닙니다. 자연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오히려 자연 속에 스며드는 법도 배웠다는군요.

0: 충주시 삶이면 팔복마을. 속리산에서 흘러온 달콤한 달천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물돌이 마을입니다.
1: 아, 예뻐라.
0: 팔복마을의 자랑은 바로 수주 팔복. 8개의 봉우리가 팔복마을을 둘러싼 것 같아서 붙은 이름이죠.
1: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추 맞는 것 같죠?
0: 달천에서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요. 어린 시절 여기서 헤엄치며 놀았다고 합니다.
2: 저 폭포가 팔봉폭포라고 부르는 건데 저것이 원래 칼바이 산이 연결된 것. 그런데 옛날에 하도 못 살아가지고 저 칼 사람이 망치 짐 가지고 저걸 뚫려서 자른 거예요, 사람이.
0: 이 왼쪽의 논이 강이 흐르던 자리랍니다. 바위를 깨고 물길을 돌려서 이 팔봉폭포가 생긴 거죠.
2: 옛날에 저희가 하도 못 살아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평생 소원이 쌀 한 가마니였어요. 왜? 우리는 돈이 한 평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쌀밥이 먹고 싶어서 아기 때 우리 사촌이나 누구 지켜다 지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사에 갔어요. 지켜다 지내는 건 뭔지 모르는데 왜? 쌀밥 먹으려고. 쌀밥 먹으려고. 그 정도로 쌀이 그리웠던 동네였어요.
0: 이젠 쌀이 한 가마니도 넘게 나오는 논이 생겼으니 어머니 소원은 이루어진 거겠죠? 유필구 씨의 집은 달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고향을 떠났던 유필규 씨. 인천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1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데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했던 놀이들을 이젠 아내와 함께하니 너무 좋다고 합니다.
3: 근데 그분 아내 입장도 들어봐야 됐죠? 그죠?
0: 사모님, 사모님은 이 팔복마을이 마음에 드나요?
4: 우리 집 참 좋지?
5: 좋아요.
4: 집이야, 집 앞에 그냥 강이 흐르고 그냥 네. 내려와서 다시기도 잡고 그냥
5: 좋지요.
4: 고기도 잡고.
5: 네.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에요.
4: 당신 꿈꾸는 거였다면 그것이.
5: 예.
0: 달콤한 달천에 살아서 더 달달해진 부부입니다.
1: 아유, 달다, 달요.

저건 뭐죠? 숯불 속에 뭔가 있는데요. 아니 웬 가출한 닭들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게 다 유필귀신의 아이들이랍니다. 아니 이렇게 풀어놔도

0: 납니까?
1: 이게 청개닭인데 아침에 풀어놓으면은 여기서 풀 뜯어먹고 지렁이 잡아먹고 자연 생태에서 잘 놀다가 또 어두워지면 지가 저절로 그냥 들어가요.
0: 어후, 그 참 신통하다.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1: 먹고 영양해. 맑고.
2: 고마워요. 매일매일 나와요. 그래서 우리 두 개씩 매일 먹어요.
3: 아, 두 개씩이라면서요?
2: 예.
3: 알부자신데?
2: 예, 알부자예요.
4: 계란을 넣어야 부드럽고 맛있어요.
0: 어디에요? 다슬기에 달걀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다슬기가 달걀 옷을 입으면 가라앉지 않아서 숟가락으로 떠먹기 좋다고 합니다.
5: 오호냐.
6: 부장님 내가 맛있네.
7: 야? 맛있는 냄새예요. 맛있는 냄새.
8: 오게 입고 그래 이거.
6: 아이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7: 하랑집에서 더 맛있어.
9: 더 맛있어?
0: 문 잠그고 먹는다는 아욱 된장국에 달걀옷 입은 다슬기까지 넣었으니 맛은 보장합니다.
7: 익어서 이런 걸 먹어봐.
4: 이렇게 한 거지?
7: 그럼.
6: 아, 냄새 고생이 좋네요.
7: 된장 냄새, 토종 된장 냄새.
0: 이야, 냄새도 돈 내고 맡아야 할 것 같은 다슬기 아욱국. 벌써 맛있습니다. 달천과 팔복마을 안에서만 거둔 것들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는지도 중요하죠. 참 행복한 점심입니다.
1: 좋죠. 여기는 뭐 내 고향이니까 어렸을 때 정서가 다 숨겨져 있고 아기 때부터 여기서 물속에 와서 뭐 몇 감고 하루 종일 놀던 장소이기 때문에 뭐 가슴속으로 늘 흐뭇하게 살고 있죠.
0: 오래전 임금이 꿈에서 보고 수소문에 찾아냈다는 것. 수주 팔봉 아래 달천이 흐르는 고향에 소박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0: 그 꿈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1: 이리 와, 가자!
2: 아, 이거 대본님 잘하시네.
3: 예, 그럼 돼요?
2: 야, 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조리조리 마술쇼.

0: 자, 오늘 우리를 마술의 세계로 안내해 줄 마술사님을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영배입니다. 마술 좋아하는 친구 모두 모여라.
2: 그런데 마술사 맞으세요? 제가 아는 마술사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마술사 맞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고고고!

와우

0: 대박!
1: 또 보여주세요.
0: 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2: 네네. 네.
0: 좋습니다. 한 가지 한 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3: 친구들 같이 보자.
0: 자, 여기 손수건 하나 준비했습니다.
2: 손수건들을
0: 통 속에 잘 놓고. 잘 보세요.
1: 들어갔어.
0: 수리수리, 마수리. 춤춰라. 야! 도망가기 전에 잘 살아나야 돼요. 좋았어요. 춤을 추는 손수건이에요. 잘 봐요. 자, 이번에 우리 댕구. 자, 이제부터 이 손수건을 보고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고 한번 외치는 거 알았지?
3: 네. 수리수리 마수리 얍.
0: 에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
1: 무서워,
0: 수리수리 마수리 얍이 아니라 더 크게. 자, 시작.
3: 수리수리 마수리 얍.
0: 멈췄어. 좋았어, 좋았어. 자, 다시 내가 춤추게 만들어 볼게.
3: 네.
0: 다시 한번 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좋았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우리 딩동 쌤이 직접 통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역시나 마음의 준비가 되면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하고 외쳐보세요.
1: 수리수리 마수리 얍. 와.
0: 좋아요, 좋아요. 가만히 잡고 계세요.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하!
1: 정말 놀라운 마술이었습니다. 어허, 네. 멋진 마술을 보여주신 우리 마술사님께 박수!
0: 박수! 하지만 말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딩동댕쇼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따로 있죠.
3: 네. 다른 이유가 뭔데요?
0: 그건 바로 제가 오늘 여기서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죠.
4: 아니, 그래도 돼요? 아니, 원래 그거 비밀 아닌가?
5: 맞아.
0: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술의 비밀은 바로 과학! 예!
5: 아니, 마술이 과학이라고요?
6: 마술이랑 과학이랑 무슨 관련이지?
0: 아이,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술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과학쇼. 수리수리 마술이 과학 마술 쇼! 자, 여기 유리잔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3: 네.
0: 내가 일단 여기 손으로 잘 막고
3: 네.
0: 컵을 뒤집고 그리고 밑을 받치고 있는 손을 떼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3: 아유 참, 당연히 쏟아지죠.
0: 그러면 내가 진짜 쏟아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0: 쓰러져요.
1: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나, 둘, 셋, 고!
2: 야!
3: 있었던 건가?
1: 아, 뚜껑은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니 딩동 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4: 제가요?
1: 네, 딩동 쌤 이번에는 할 수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컵을 잘 잡으시고 일단 물을 한번 퍼주시겠어요?
4: 물을 퍼요.
1: 네, 더 많이 퍼고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이용해서 입구를 막고요.
4: 막아요.
1: 그리고 나서 조심히 뒤집어 주세요. 자, 쏟아지지 않게. 뒤집으시고. 좋았어, 좋았어. 오, 자, 그 상태에서 밑에 받치고 있는 손을 천천히 떼어보는 거예요.
0: 아, 쏟아질 것 같은데?
3: 손을 떼요?
0: 떼요.
3: 안 될 것 같은데.
0: 쏟아질 것 같은데?

0: 자, 정말 신기하죠?
1: 그러니까 원래는 쏟아지는데 이렇게 네. 하면 안 쏟아진다.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종이 한 장 됐을 뿐인데 물이 왜 안 쏟아질까요?
3: 그러니까
0: 그건 말이죠. 바로 컵 속에 있는 공기힘보다 바깥에서 미는 공기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마술은 다 뭐다? 자, 제 손엔 뾰족한 바늘과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 물풍선이 터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늘일까? 불일까?
4: 물풍선이 터지지 않는 거라. 불은 뜨거우니까 풍선이 녹아서 뻥 하고 터지지 않을까?
5: 아니, 바늘은 뾰족하니까 풍선이
1: 그러게.
2: 둘 다 터질 것 같은데.
0: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6: 네. 네.
0: 자, 여기 물풍선 있습니다. 먼저 바늘로 찔러 볼게요. 하나, 둘, 셋.
1: 잘할 줄 알았어.
0: 바늘로 찌르면 터지죠.
6: 맞아요.
0: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불 차례. 갑니다.
4: 터지겠다.
0: 하나.
6: 기워가.
4: 이게 뭐야?
0: 불.
1: 아니, 진짜 안 터지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0: 자, 신기하죠?
6: 네.
0: 불이 닿아도 물풍선이 터지지 않죠?
6: 네. 네.
2: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0: 그건 말이죠. 물풍선 속에 있는 차가운 물이
6: 네?
0: 불에 있는 뜨거운 열을
6: 네?
0: 재빨리 흡수하기 때문이죠.
1: 빨아들이는구나.
4: 그렇구나.
1: 그러니까 뜨거운 열과 차가운 물이 만난 과학 마술이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술은 뭐다?

0: 자, 이번에는 여기 평범한 풍선이 있습니다. 대행구가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뾰족한 바늘로 풍선을 뽕 하고 한번 찔러보는 거야. 예. 그럼 과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대행구 찔러주세요.
1: 오, 풍선에 당연히 뽕 하고 터질 것 같은데. 마술사님이 주신 거니까 또 안 터질라나? 하나, 둘, 셋! 안 터지겠지?
0: 당연히 터지지!

0: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차례. 좋았어. 여기 바늘보다 훨씬 더 크고 기다란 이 광선검으로 풍선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막어, 기막어, 기막어.
2: 와, 큰일이다. 감염이 터지겠지.
0: 짜라라.
1: 안 터지는 거지?
0: 이것도 다

0: 자, 여기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1: 네.
0: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2: 우와! 아니, 안에서 빛이 나는데요?
1: 번개 같아요.
0: 맞아요. 지금 제 몸에 전기가 빠지지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이 이렇게 나타난 거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2: 네.
0: 여기에 이 꺼진 형광등도 여기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외치게 되면 짜라라라라 켜지기도 하고 다시 짜라라라라 하면 꺼지기도 하죠. 자, 이번에 한 방에 켜져라. 얍! 좋아! 이번엔 댕구랑 같이.
1: 같이요.
0: 가만히 네. 잘 잡고 있어. 네. 내가 한번 전기를 전달해 주도록 할게.
1: 네.
0: 이야. 자,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것도 다 꽝!

0: 자, 이번엔 최영배 마술사님이 우리 딩동댕 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
1: 자, 간다!
0: 뭘까요? 오! 오!
1: 그렇지. 네. 자, 이것도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 뭐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성하게 날뛸 때 귀가 크고 싶다면 귀성하게 날뛸 때 귀 성장 고민이 되면 귀성하게 날뛸 때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순한 키.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과나무.
1: 홍민아, 처음 보는 나무야.
2: 어? 정말이네?
3: 할아버지, 마당에 처음 보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0: 할아버지가 심어 놓았지. 과일나무란다.
1: 과일나무?
4: 어떤 과일나무일까? 감이 열리면 감나무.
2: 귤이 열리면 귤나무.
4: 포도가 열리면
3: 포도나무.
4: 초콜릿이 열리면
3: 초콜릿나무.
5: 장난감이 열리면 장난감나무.

0: 정말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1: 맞아.
0: 어? 정우마! 열매가 있어! 어?
2: 사과잖아! 그럼 이건? 사과나무?
0: 그래, 맞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3: 와, 사과나무다!
2: 가을이 되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0: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
2: 하나, 둘, 셋, 넷,
4: 바꿔라, 한글!
0: 나무가 사라지고 사과만 남았네?
2: 사과나무가 있어야 사과를 잔뜩 먹을 수 있는데.
0: 나무를 찾아야 해.
2: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응.
3: 한글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은 안녕?
3: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사과나무가 사과로 바뀌었어.
2: 나무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나무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죠.
1: 여기 한글 남은 거 있어.
2: 천지? 한글 나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소용없지. 한글은 꼼짝 못할 거니까. 헛! 웃다!
3: 오! 밧줄이 한글 나무를 묶었어.
4: 한글 나무가 꽁꽁 묶였어.
1: 어쩌지?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묵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풀다!
2: 아니, 나의 묵다 공격을 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돼!
4: 한글 나무가 파괴됐어. 우가 사라졌어.
3: 걱정 마. 우리에겐 아용사가 있어.

0: 나무.
1: 저장 완료. 나무.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나무 한글 카드가 생겼네. 나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나무! 나무! 어떤 나무를 만들어 볼까? 아항! 감! 나무! 감나무!

0: 나무 먹어야지. 냠. 냠냠.
1: 호, 사과 맛있겠다. 훈민정음이랑 같이 먹어야겠지. 오잉? 나무가 어디로 갔을까? 사과만 남았네. 아가. 한글 사과나무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기역이 와를 만나 과,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사과나무. 자, 이젠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과나무.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과나무.
0: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히히.
1: 사과나무. 할아버지가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과나무를 사과로 바꿔라, 한글! 사과나무가 사과가 되었어요. 천지가 묵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나무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과나무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옷.
2: 정음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기다려.
3: 응, 나 옷 좀 입고.
2: 빨리 입고 나와.
3: 응.
2: 난 옷을 이렇게 입었지. 옷.
3: 이제 가자.
2: 난 옷을 이렇게 입었어. 정음아, 속옷이 삐져나왔어.
3: 응? 속옷?
2: 응.
3: 속옷?
2: 그러면 속에 있는 옷은 속옷.
3: 아, 속옷. 야,
4: 짠.
2: 이제 안 보여?
3: 고마워. 짜잔.
2: 이번엔 겉옷이 삐뚤어졌어.
3: 겉옷?
2: 응. 겉에 입는 옷은 겉옷.
3: 재밌다. 위에 입는 옷은 윗옷, 아래에 입는 옷은 아래옷, 겉에 입는 옷은 겉옷.

0: 반지를 잘못 채웠네.
1: 짠!
0: 짜잔! 이제 됐다. 놀이터 가자!
2: 가자! 비가 내리려나 봐.
0: 이럴 줄 알고 내가 챙겨놓았지.
1: 조금만 기다려.
0: 짠! 비가 올 때 입는 옷은 비 옷! 비옷 입고 가자!
3: 바꿔라! 한글!
2: 비가 쏟아진다! 비옷이 비로 바뀌었어!
1: 어떡해!
2: 비도 나를 다 젖겠네!
0: 속옷까지 젖겠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한글 용사! 아이야!
4: 훈민정은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비옷이 비로 바뀌었어.
0: 옷, 옷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옷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자. 사막에 왔어. 천지? 시간이 없어. 한글 옷은 어디에 있지? 어, 찾았어. 모래 언덕 위에 한글 옷이 있어. 천지?
1: 용케도 찾았군.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모래바람이 너를 덮칠 것이다.
2: 돌린다!
0: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을 감을 수가 없어.
1: 겨우 이 정도 가지고
2: 돌린다!
0: 아영사가 위험해.
3: 모래바람을 멈춰야 해.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둘 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0: 그치다!
3: 괜찮아?
0: 괜찮아.
1: 아니, 나의 불다 공격을 그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0: 한글 옷이 파괴됐어.
3: 옷에 오가 필요해.
0: 내가 옷을 쓸 수 있어.
1: 히엇!
5: 두 사람 한글!

0: 저장 완료! 옷! 혼민자문의 손으로!
1: 옷 한글 카드다! 옷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옷! 옷! 어떤 옷을 만들어 볼까? 겉! 겉! 옷! 겉옷! 겉에 입는 겉옷! 잠옷! 잠옷! 잘 때 입는 잠옷! 잠옷! 비 옷! 비 옷! 비가 올 때 입는 비 옷! 아하! 밖에 비가 오니까 비옷 입고 나가봐야지.
1: 비옷에 옷 먹어야지. 얌. 얌얌. 슝.
0: 아차차. 친구들에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피만 남았네. 옷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비옷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비옷, 비옷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이를 만나 비.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오가 받침 시옷을 만나 옷. 비 옷.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비 옷.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 옷.
1: 속과 옷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잠옷, 속옷. 한번 더 들어보세요. 속과 옷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잠옷, 속옷. 히히.
0: 비옷. 훈민이와 정음이가 비옷을 입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비옷을 비로 바꿔라 한글. 비옷이 비가 되었어요. 천지가 불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그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옷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비옷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4: 순하게,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주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콩순이네 딸기농단.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Ah!

다 기다린 거야? 나 야미치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갔지? 어?

우리 토끼를 구했다고.

엄마, 그래도 오늘 제대로 찍은 사진 진짜 잘 나왔잖아. 안 그래?

점점 야생곰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 날려줄 특가야. 바로 멍멍이야.

보이지?

느려. 또 축축하고 외롭다고.

0: 제철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땐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미끼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메밀이나 빵가루 같은
1: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놓겠냐고. 안 그래?
0: 지금도 좋고. 그래, 민물새우
1: 좋고. 거봐, 금방 친해져.

낚싯대 끝에 달린 스프링지는 멈췄다가 확 당기는 방법에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장치 덕분에 이거 훨씬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죠. 약간 위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멍멍이 집사님?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권동 선생님 안녕. 왜 그래 곰마? 너 스키 탈 줄 몰라? 그게 뭔데? 운동하는 거.

Ooh!

아이 참, 이 정도로는 안 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좋아. 그럼 5분만 쉬어. 셋, 둘, 자, 이제 다시 시작. 이번엔 뭐 할까? 아, 공 위에서 점프하기. 아이, 걱정 마. 으르렁 소리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그러면서 괜히 그런다니까.

진짜 아깝다.

곰무늬가 너무 잘 어울려. 곰마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해볼까? 그래 바로 그거지. 계속 다.

0: 뭐야? 어? 이게 다 뭐죠?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1: 엄마야, 저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0: 아, 답답하군. 최고 호텔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는 어떻게 오셨죠?
1: 자,
0: 앉으세요.

신사숙녀 어린이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멋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결승에 오른 두 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많이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까요? 현재는 두 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점점 뜨거워지는 결기. 선수 골대 앞으로 가져갑니다. 보셨나요? 수비수와 공격수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아, 네, 저 선수는 경기에서 빠지는군요. 아, 이거 오늘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양 팀 선수들 멋진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네,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공격수 한 명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0: 오, 훌륭하군요. 이게 바로 최고의 호텔다운 모습이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해보실래요? 이걸 나한테? 오, 고마워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죠?

0: 있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회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가족.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집중.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4: 스쿨버스
15: 내일 놀자.
16: 데이리 핑.
17: 오늘은 내가 요리사.
18: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9: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20: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21: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22: 데이리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매니와 공이의 열애 대결.
7: 자, 다들 새로운 노래 배울 준비 됐지?
8: 응, 준비야!
6: 어서 가르쳐줘!
7: 잘 듣고 따라 불러봐. 숲속에 놀러가요, 이야이야오. 숲속에 꺼병이와
9: 시끄럽게 하는 거야.

0: 안녕. 우린 꺼병이들이야.
1: 아, 난 맹맹맹 우렁차게 노래하는 맹이야.
2: 난 꽁꽁꽁 하고 맹이보다 더 우렁차게 노래하는 꽁이야.
1: 와, 아니거든. 내 목소리가 더 크다고.
2: 무슨 소리? 내 목소리가 훨씬 크거든.
3: 맹이야, 꽁이야, 조용히 좀 해주면 안 될까?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2: 안 돼! 난 맹이보다 더 크게 노래할 거야!
1: 그래! 작게 노래하면 꽁이한테 지고 갈 거라고!
2: 꽁꽁꽁꽁꽁!
3: 지금! 안 되겠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4: 여기선 안 들리네.
3: 그럼 다시 노래를 가르쳐 줄게.

0: 아이고 시끄러워.
1: 창문을 닫았던 계속 들려.
2: 없을까?
3: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4: 네? 뭔데요?
3: 뭐냐 하면
2: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랑 대결하는 거 어때?
0: 너희랑? 대결을 하자고?
5: 그래, 너희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맹꽁이라면 우리랑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2: 과연 너희 둘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5: 그야 당연하지.
0: 맞아, 우리가 이길 게 뻔하다고.
2: 그럼 우리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너희가 이기는 거고, 만약 박자를 놓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0: 좋아.
2: 자, 그럼 시작한다.

0: 이거 정말 재밌잖아.
1: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자.
0: 좋아.

0: 이렇게 신나게 노래해본 건 처음이야.
1: 나도 당연하지. 노래는 친구랑 같이 부를 때 훨씬 더 신나고 재밌거든.
0: 그렇구나.
1: 꼬우야,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같이 노래 부르자.
0: 그래,

0: 신나는 낙엽 밥기놀이.
1: 다들 잘 보라고. 이야!
2: 얘들아, 엄마 내복 천 사러 잠깐 시장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으렴.
3: 네, 엄마.
1: 잘 봐. 이번엔 더 멋진 걸 보여줄게.
3: 으이, 자.

0: 애는 뭐야?
1: 뭐 하는 거지?
2: 안녕? 우린 꺼병 애들이야.
3: 난 홍관조야.
2: 홍관조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3: 가파른 낭떠러지를 지나고 있어.
4: 낭떠러지?
0: 낭떠러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3: 빨간 낙엽 위는 안전한 길이지만 다른 곳은 전부 낭떠러지야. 저기 밟으면 떨어지고 말 거라고.
4: 우와, 재밌겠다.
3: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내가 밟은 곳만 밟으면서 따라와, 알았지?
0: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네. 나도 같이 가.
3: 낙엽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위험하니까 다들 조심해.
0: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 그래.
3: 괜찮아?
0: 고마워.
4: 절벽이야!
3: 안 돼! 거긴 절벽이야!
5: 랄랄라, 다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0: 괜찮니, 친구들아?
1: 네! 고맙습니다, 오소라 씨!
2: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다시 출발하자!
3: 빨간 낙엽이 하나도 없잖아!
0: 물론이지. 깨끗하게 청소했거든. 그럼 아저씨는 또 청소하러 가볼게요.
2: 이거 큰일인걸. 주변이 온통 낙타로지야.
4: 그럼 우린 여기에 갇혀버린 거야?
1: 엄마!
5: 어? 우리 아가들 목소리인데?
1: 엄마!
5: 어? 아가들아! 무슨 일이니 우리 아가들?
3: 홍관조랑 같이 빨간색만 밟으면서 낙떨어지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2: 빨간 낙엽이 없어서 더 갈 수가 없어요.
5: 그랬구나. 엄마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1: 뭔데요?
5: 자!
2: 빨간색 길이 생겼어. 다시 길을 떠나자. 모두 조심해서 따라와.

0: 용감한 경찰견 도베르만.
1: 다들 안전바 잘 잡으렴. 이야,
2: 신난다.
3: 저게 뭐지?
4: 어디 갔지?
5: 안녕.
4: 반가워.
3: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4: 나는 도베르만. 경찰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지.
5: 경찰견이 뭐야?

0: 그건 말이야, 경찰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강아지야. 숲수를 멋지게 달리고 이렇게 점프도 하고. 어때? 멋있지?
1: 정말 멋지다!
2: 그런데 뭘 찾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어, 맞다, 원반. 어떡했지? 원반을 잃어버리면 경찰견 훈련에서 떨어질 텐데.
3: 원반은 아까 저쪽으로 날아갔어.
0: 정말? 내 원반을 본 거야? 야호!
2: 엄마, 우리가 원반 찾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요?
4: 좋은 생각이구나.
3: 도베르마나, 우리가 도와줄게.
0: 뭐, 원한다면 돕게 해주지. 대신 다들 조심해서 따라와야 해. 숲은 아주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모두 바짝 붙어서 따라와.
2: 여긴 나무들밖에 없는데.
0: 원반은 이 바위 너머에 있는 것 같아.
3: 여기도 어떻게 넘어가지?
2: 얘들아, 여기 길이 있어.
3: 정말?
0: 그런 평범한 길은 경찰견이 될 강아지에겐 어울리지 않아.
2: 그래?
0: 잘 봐.
1: 나도 도베르만처럼 넘어갈래.
2: 나도.
4: 다들 조심하렴.
2: 저 길로 가는 게 더 좋은데.
4: 둘이는 이쪽으로 갈까?
2: 네.
0: 어서 내려와.
4: 괜찮네.
2: 저게 원반이다.
0: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2: 아, 징검다리를 놓아서 가져오는 건 어때?
4: 좋은 생각이구나, 드디어.
0: 징검다리라니. 잘 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건너는지.
5: 도베르마나!
2: 붙잡을 게 필요한데. 아, 그래. 도베르마나, 잡아.
4: 괜찮니?
0: 고맙습니다. 꺼병이들아, 정말 최고로 멋졌어.
2: 우리가 멋졌다고?
0: 그래, 나도 너희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숲을 안전하게 지키는 멋진 경찰견이 될 거야.
2: 분명히 최고의 경찰견이 될 수 있을 거야.

0: 경찰견 도베르만 숲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1: 공룡알이 쫓아온다.
2: 무슨 소리지?
3: 공룡이다! 공룡이 나타났어!

0: 우리 다람쥐야, 우리야.
1: 거병이들이었구나. 이럴 때가 아니야. 속배 진짜 공룡이 나타났다고.
2: 공룡이라고?
0: 에이, 숲에 공룡이 어딨어?
1: 진짜라니까. 저기서 공룡아를 봤다고. 너희들 어서 도망쳐. 공룡이라니. 우리 어서 가보자.
2: 공룡이 있을 리가 없잖아. 뭐지?
3: 엄청 크다. 공룡알인가 봐.
0: 에이, 설마 진짜 공룡알이겠어?
4: 우리 아가들.
1: 우와, 저건 공룡 다리가 틀림없어.
0: 말도 안 돼. 정말 숲에 공룡이 살고 있다니.
4: 아가들아, 엄마가 먹을 걸 가져올게.
3: 우리도 그만 돌아가자.
0: 공룡이 알에서 나오려나 봐. 깜깜해.
1: 공룡이 깨어났다. 공룡알이 쫓아가!
3: 들키지 않게 조용히 해.
0: 여깄다!
4: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우리 아가 괜찮니?
0: 우리 아가요?
5: 얘들아, 괜찮니 둘이야?
0: 네, 엄마.
5: 고마워요 타조 아줌마.
4: 뭘요, 둘이가 우리 아가를 구해주었는걸요.
0: 나왔다.
4: 우리 아가 드디어 나왔구나.
0: 공룡이 아니라 타조였잖아.
5: 공룡알인 줄 알았구나. 타조알은 동물들의 알 중에서 가장 크단다.
0: 그렇구나. 아기 타조야, 도망가서 미안해.
5: 아가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까진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단다.

0: 엄마도 너희가 알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나올 줄 몰랐단다.
1: 엄마!
2: 아가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꼬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바쁘게
11: 우리 같이 놀자.
9: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9: 변신
11: 우리 모두 8.
9: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8: 지당하신 말씀.
1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1: 그 아이클 타임
0: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0: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잘 자.
1: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2: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사.
3: 잠이 안 와.
2: 아, 그럼 그냥 깨어 있어. 아님 자도 되고.
3: 잘까? 말까? 잘까? 말까? 둘 다 할 순 없네.
0: 가네.
3: 안 돼, 안 돼. 너희 둘은 안 돼. 사는 바로
0: 2 더하기 2. 넌 나처럼 생겼다. 난 너처럼 생겼네. 똑같은 이야. 그럼 무정의 쌍둥이. 예. 깃털 두 개가 두 쌍. 그렇다면 간질간질 타임. 하나 둘 하나 둘 간질간질 간질간질.
4: 어, 방금 누구야?
0: 누가 아니라 누구들이지.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완전 재밌다! 우리 또 해보자! 예! 얘를 보니까 누가 떠올라, 친구야? 그게 누굴까, 친구야? 간질간질! 간질간질! 어? 나잖아! 둘이야! 쌍둥이의 쌍둥이! 쟤랑 나랑 너까지 이가 너무 많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 2도 두 개, 1도 두 개. 이제 그만 사라져 줄까? 예. 하나, 둘. 재밌겠는데? 우리도 해보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어? 우리는 무정의 쌍둥이. 도망쳐. 그럼 우리 주문을 외워볼까?
4: 얘들아, 우리 하나로 합치자. 1 블록 하나. 2 더하기 1은 바로
0: 2. 2는 1이 두 개.
4: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바로 3. 3은 1이 세 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